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 시청각 장애인 TV 무상 보급 사업을 진행합니다. 시각과 청각 장애로 방송 시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수어 방송과 자막, 화면 확대 기능을 갖춘 맞춤형 TV를 무상으로 지원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시청각 장애인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눈, 귀, 상위 등급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이고요. 기존에 동일한 전용 TV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신청은 7월 3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하거나 충청남도 예산군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연령과 장애 정도, 소득 수준을 검토해서 선정을 하고요. 확정된 가구에 순차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서 정보 접근성을 넓히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필요한 분들께 지원이 잘 닿아서 더 편리하고 따뜻한 일상이 만들어지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인 문학 화제 집중 이 사람 장애인 일자리 장애 공감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조성모의 다짐. Girl, I gave my heart and soul to you and dedicate my life to you. But you let me down. Now I'm gonna let it all go.

0: 장애인 문학 소설과 동화, 수필을 창작하는 장애 작가와 문학 작품에 담긴 장애와 장애인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장애인 문학 차희정 문학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작품 소개를 해주시나요?
1: 네, 오늘은 장영희 선생님의 책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소개합니다. 장영희 교수의 청춘들을 위한 문학과 인생 강의, 이런 부제를 가지고 있는 책은 그 선생의 강연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책에서는 청춘들에게 독서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이런 권면하는 아주 가볍고 부드럽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명료하고 또렷한 선생님의 목소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책은 장영희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3년이 지난 2012년 5월 1일에 초판이 나왔는데요. 20여일이 지난 5월 20일에 초판 3세가 발행되는 등 그 이전부터 선생님 글을 좋아했던 독자들에게 크게 환영받았습니다. 그 독자는 입말의 문장 덕분에 강의실에서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 기분이 들 텐데요. 특히 청춘에게 독서하라, 사랑하라 말하는 저자의 진심은 아주 명랑하게 들려오지만 또 지극하고 간절해서 뭉클하기도 합니다.
0: 예, 장영희 선생님의 글은 익숙하고 반가운 느낌인데요.
1: 네.
0: 그런데 오늘 만나볼 책은 문학과 사랑에 집중한 이야기인 건가요?
1: 네. 책의 첫 장에는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서머셋 모험의 명언이 적혀 있습니다. 책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인생의 모든 불행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피난처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그 독서를 통해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 저자인 장영희 선생님도 그 문학의 숲을 거닐다란 책에서 문학이 사람을 어떻게 연글게 하는지 또 빛나게 하는지 이걸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을 좀 옮겨오자면 인간이 아름다운 이유는 슬퍼도 또는 상처받아도 서로를 위로하며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는가를 추구할 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학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입니다. 문학을 통해 인간이 스스로 아름다운 존재로 성장하거나 거듭날 수 있다라는 뜻이겠지요.
0: 문학을 하는 과정에서 독서는 단순한 읽기를 넘어서 깊고 넓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준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네. 저자는 문학이란 일종의 대리 경험이다라고 말합니다.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경험을 다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문학은 그런 우리에게 다양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런 문학 작품을 읽음으로써 작품 속의 주인공이 되어 일상을 살고 또 특정 상황과 사건을 겪어내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인간답게 또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문학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배울 수 있는 거죠. 그 타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어떻게 남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 매일 같은 일상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고 그리하여 어떻게 내 삶을 더 풍요롭게 꾸려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문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겠죠.
0: 예, 청춘에게 독서와 사랑을 권하는 이유는 결국 그 속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자신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겠죠.
1: 네, 그렇습니다. 그 저자는 책에서 문학의 힘이란 제목의 글을 소개합니다. 척추암 선고를 받고 그 기구하셨던 모든 곳에서의 연재를 멈추게 되면서 그 3년 동안이나 자신의 글을 읽어준 독자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연재를 그만두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예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쓴 글이라고 해요. 글의 첫 문장은 신은 인간의 계획을 싫어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워둔 계획이 아주 많았는데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저자는 이런저런 계획들이 다 성사된다면 나는 참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장영희의 삶은 그런대로 잘 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저자가 3년 전에 하버드대 방문교수 자격으로 보스턴에 있었을 때 건강검진을 받게 됐대요. 그때 유방암을 발견하게 됐고 치료를 마치고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암이 척추로 전이된 겁니다.
0: 장영희 선생님은 절망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1: 네. 그 선생님은 내가 많이 넘어져 봤기 때문에 나는 조금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면서 자신의 병은 더욱더 내가 나를 선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겠다. 뭐 이런 경고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통증이 잠잠해진 어느 날 그 다리 보조

0: 조끼를 신고 일어서서 창밖 풍경을 보면서 설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또 서서 보는 하늘이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은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는 일, 또 통증 없이 재채기 한 번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삶의 기쁨을 고백합니다. 그러고 문학은 인간이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는가를 가르친다는 윌리엄 포그너의 말을 인용하면서 학교에서 문학 속 인물들의 치열한 삶과 또 그들의 투쟁과 승리를 배우고 또 가르쳤으니 지금은 문학의 힘이 단지 허상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다짐했다네요.
1: 예, 문학 속에 담긴 삶의 희망과 인간의 의지를 증명하려는 저자의 노력에서 예, 감동을 받게 되는군요.
0: 저자는 문학을 통해서 반복되는 일상에서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고 잘 살아낼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문학은 나와 타인을 연결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고 또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게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문학의 중요성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문학을 통해서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데 역할하기를 기대하고 또 당부합니다. 그리고 문학하기, 즉 독서와 더불어 짝사랑하기를 권면합니다. 저자가 중고등학교 또 대학에 들어갈 때만 해도 모든 학교가 신체장애를 이유로 입학시험을 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에 지속적으로 거절당하고 밖으로 내쳐지면서 삶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삶을 짝사랑하려 마음먹고 악착같이 짝사랑을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1: 예, 독서와 글쓰기를 삶에서 실천해온 것처럼 짝사랑 역시 저자의 체험이 담긴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그 짝사랑은 어떤 결말을 맺게 됐나요?
0: 저자는 자신의 짝사랑은 짝사랑이 아니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치고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 앞에 섰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사랑해준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고 또 선생으로 가르칠 수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에 순수와 진심의 힘을 쏟는다면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의 단단한 문은 마침내 열리고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견고한 벽도 마침내 허물어 내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보상에 연연해서 또 남의 눈에 들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사랑의 거지가 되지 말고 열심히 짝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당부합니다.
1: 예, 문학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향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라는 저자의 메시지가 전해지네요.
0: 네. 그 저자의 동료 교수였던 김승희 시인은 장영희 선생에게 문학은 한낱 가르치는 도구가 아니라 온몸으로 사랑하는 생명체였으며 제자와 독자들은 문학에 대한 자신의 열정과 꿈을 나누는 소울메이트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장영희 선생에게는 문학을 사랑하는 진심, 언어를 사랑하는 진심, 세상에 가득 찬 아름다움과 슬픔과 존재의 비밀을 사랑하는 진심, 제자와 독자를 사랑하는 진심이 가득하였노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잠깐 말한 내용이었던 책의 한 부분을 거듭 읽어보면서 짝사랑하십시오라고 온몸으로 말하는 저자의 당부를 기억하겠습니다.
1: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할 때 가장 행복한데 내 겨드랑이 밑에도 날개가 있어서 날고 싶은데 세상은 날개를 펼 수 있는 아주 작은 공간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매달려도 자꾸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천덕꾸러기이고 삶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 사랑은 짝사랑일 뿐이구나. 하지만 난 열심히 삶을 짝사랑하자. 저는 악착같이 착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깨달은 것은 그것이 짝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랜 세월 짝사랑이 쌓이면 분명 그 사랑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상에 연연해서 남의 눈에 들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사랑의 거지가 되지 말고 열심히 짝사랑하십시오.
0: 감사합니다.
1: 예, 장애인 문학, 문학의 힘과 사랑의 힘을 말하고 증명한 장영희 교수의 강연록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만나봤습니다. 차이정 문학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거미의 구름이 그린 달빛.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정수진의 화제 집중, 이 사람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화성시 장애인 누릴인권센터의 이경희 센터장인데요. 이분은 지체장애인이면서 청각장애도 같이 있는 중복장애인입니다. 장애 당사자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고 이제 그런 경험을 토대로 지금 장애인권을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이에요.
1: 중복장애인이시면 많이 힘드셨겠는데요.
2: 네, 일단 두 살 때 의료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됐고요. 약 6년 전쯤에는 돌발성 난청 귀 양쪽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권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은 지금과는 다른 시간을 보냈는데요. 대부분 집에 있었고 학교도 안 다녔고요. 그렇게 세상과 단절이 됐는데 그 시간이 무려 25년이나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마음에 자살 기도를 하게 됐고요. 또 우연히 라디오를 듣게 됐는데요. 그 이후부터 이경희 씨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3: 자살 기도를 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연히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그때 91년도 그 당시에는 노틀담 교육원에서 교육원생을 뽑더라고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물어봐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회 활동을 거기서 처음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 갔을 때 저 외에 장애인이 이렇게 많은 걸 세상에 처음 봤어요. 그래서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렇게 한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진작 이런 데를 안 나왔을까? 왜 몰랐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면서 친구도 사귀게 되고 일도 하게 되고 공부도 시작하게 되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그룹 활동도 하고 노래도 뭐 합창단도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같이 합창도 뭐 부르고 막 이런 게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2: 네. 그러니까 20대 중반에서야 이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된 건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진정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접하고 재미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재미, 어울리는 즐거움이 좋아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인천과 서울을 왕복했는데요. 그 과정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불편도 그냥 넘기지 않고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좋은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죠.
1: 예, 네. 지금 인권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화성시 장애인 누릴인권센터의 센터장이신데 네. 인권 분야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군요.
2: 네, 사실 그 인권을 생각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된 건 자녀일이 계기가 됐는데요. 초등학생이던 아이가 어머니의 장애로 인해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했고 이경희 씨는 그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이 장애인 인권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보 는 계기가 됐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죠.
3: 화성에 이사 와서 2011년도인가 12년도 정도 됐을 거예요. 1학년을 입학하고 이제 2, 3학년 그때쯤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아이가 너무 우울해하거나 기분 나빠해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장가거든요. 저희 딸들이 장가고 하다 보니까 너네 엄마도 장애니까 너도 장애인이야 하고 아이들이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의 인식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거는 몰라서 하는 일이니까 모르는 거는 조금 알려줘서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냐. 교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 다음 해에 교육이라는 게 너무 어처구니없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교육청과 인권위원회에다가 제가 글을 그대로 써가지고 민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교육청이 학교로 이제 조사를 나오고 그러면서 교육을 정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때부터 서울이랑 이런 데 하게 됐어요.
2: 네, 그래서 2011년부터 학생과 공무원 등에게 인권 교육을 하고 있고요. 현장의 인식 변화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에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행정가들의 변화, 더 나아가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했죠.
1: 20대 중반에 집 밖으로 나오셨고요. 그 이후에는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정말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2: 네, 근데 중간에 사실 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서 다시 집안에만 있는 삶이 이어졌거든요. 그 이후에 우울증이 더 심해졌지만 다시 용기를 내고 사회로 나왔는데 나이 마흔이 넘어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마치고 대학 4년 과정까지 이 모든 과정을 2024년도에 마치게 되는데요. 사실 대학원도 가고 싶지만 일과 공부를 같이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지내려고 합니다.
1: 그 네. 하고 싶은 일이 화성시 장애인 누릴 인권센터인 거죠?
2: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시키고자 했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본인의 뜻을 제대로 펼치고 싶어서 인권센터를 오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그동안의 활동들을 인정받으면서 올해 장애인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 현장과 함께 센터 소개도 들어보시죠.
4: 다음은 대통령상 이경희님입니다. 대통령상 화성시 장애인 누릴 인권센터 센터장 이경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3: 많이 힘든 활동이에요. 이게 화성시에는 9개 단체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장애인 센터가 있는데 인권이라는 그 문제에 함께 가려는 의지들이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막 너무 여기저기 다니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고 예산 지원은 전혀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회원들을 많이 이제 돌아다니고 그동안 야학에서 활동했던 그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회원비를 이제 조금씩 내주시고 그걸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열악하죠. 그래서 제 사비를 걷어내고 빌리고 해서 이제 사무실을 꾸리고 교육실을 꾸리고 있어요.
2: 네, 그리고 이경희 씨는 접근성 또 장애인의 여행에 대한 경험을 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한 장애인 야학의 교장으로서 여러 장애인들과 함께한 경험도 있거든요. 사실 장애인들이 이동의 제약으로 여행을 잘 못 가는데 이경희 씨는 제주도와 경주로 수학여행을 추진했었고요. 또 무장애 관광 조례를 만드는 데도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3: 아직까지도 제가 계속 말하는 거지만 저는 15층 건물에 있거든요. 근데 화장실을 하루에도 몇 번씩 엘리베이터를 타야 합니다. 11층에서 1층에만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꼭 참았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고 가는데 급할 때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만 있어야 되나 너무 좀 화도 나고 그래서 이런 것이 법도 바꾸고 해서 사회가 권리를 갖게 하고 누구나 편하게 살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서 잘못된 법은 빨리 바꿔서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 때나 길거리 가다가 건물에 들어가면 화장실 분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건물에 화장실이 없어요. 있다고 하면 창고로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막 급해서 갔는데 문 딱 열었더니 청소도구함이 너무 많더라고요.
2: 네, 결국에 이경희 씨가 하고 싶은 일은 사회의 변화, 제도 개선인데요. 지금도 활동 분야가 이동권, 교육, 관광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바람은 무엇인지 들어보시죠.
3: 강사 양성 과정을 하면서 장애인 당사자들을 양성하고 그분들에게 일자리가 되기도 하고 강의 활동을 할 수 있게 역량을 키워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장애인 하면 단순 노동만 하거나 너무 사업 대상화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장애인 사업 대상화 그만 됐으면 좋겠어요. 좀 더 품위 있고 더 멋진 일도 할 수 있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고 그래서 지금 10명의 강사도 배출하고 올해는 그 강사가 양성 과정에 또 다른 새 강사를 교육할 수 있게끔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목표가 무장애 관광 편의시설을 더 보완하고 열린 관광지 이런 것이 잘 활성화돼서 장애인 시민들이 더 권리도 찾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지만 가면 편의시설 찾느냐고 너무 지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편화돼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사회를 꿈꾸고요. 저의 꿈은 시니어 하우스를 만드는 게 동네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시니어 하우스에서 그런 동네를 만들어서 편하게 좀 살아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 네, 특히 장애인 인권은 함께 경험해야 변화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1: 네, 화제 집중의 사람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정선희의 딱이야.

0: 장애인 일자리 김영아 장애인 재활상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요즘 장애인 일자리 현장에서 자주 이야기가 되는 주제입니다. 바로 재택업무인데요.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나 온라인 업무가 많이 늘었고요. 장애인 일자리에서도 재택업무가 중요한 선택지가 되고 있는데요. 장점도 크지만 고민이 되는 점도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재택업무는 장애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동이 어려운 분들의 에게는 출퇴근을 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상당히 큰 장점입니다. 예. 하지만 저는 재택업무를 조금 더 신중히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택업무는 일할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사람을 집안에 더 오래 머물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0: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면서도 고립의 위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1: 네, 그래서 오늘은 재택업무를 무조건 좋다 나쁘다로 나누기보다는 재택업무의 명과 암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이야기해보자면요. 첫 번째로는 역시 이동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에게 출퇴근은 단순히 집에서 회사까지 이동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역인지 저상버스가 제때 오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중에서는 복잡한 길을 찾거나 낯선 사람과의 접촉, 대중교통의 소음과 혼잡이 큰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택업무는 일터로 가는 물리적인 장벽을 낮춰줍니다.
0: 출근길이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많이 아낄 수 있겠죠.
1: 네, 맞습니다. 출퇴근에 소모되는 에너지가 적으니 업무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많아지겠죠. 두 번째 장점은 건강과 컨디션의 맞춰 일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장애나 질환의 특성상 컨디션 조절이 쉽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재택업무는 사무실보다 환경을 조절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조명이나 소음, 의자나 휴식 시간 등을 자기에게 맞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겠죠.
0: 장애인에게는 일 자체보다 근무 환경이 더 큰 장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1: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장점은 디지털 직무와 연결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자료 입력, 문서 정리, 모니터링, 데이터 검수와 같은 일들은 재택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직무는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대면 업무가 부담스러운 장애인에게 새로운 일자리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0: 예, 여기까지만 들으면 재택 업무는 정말 좋은 대안처럼 느껴지는데요. 아까 분명히 암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조심을 해야 할까요?
1: 네, 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가장 큰 한계점은 관계망 형성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취업을 해서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직장에서는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확보된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아쉬운 점은 재택업무가 이런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질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업무를 하기는 하지만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월급을 받기는 하지만 지역사회와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 특히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는 사회참여의 중요한 통로가 되기도 하죠.
1: 네, 맞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취업률이나 임금을 봅니다. 물론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일자리가 당사자의 삶을 어디로 넓혀주는지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택으로 하루에 4시간 일을 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업무는 매우 성실히 하지만 하루 종일 집에 있고 동료를 만날 일이 없다면 어떨까요? 소득이 생기기는 했지만 삶의 반경이 넓어지지는 않겠죠.
0: 일을 하고 있는데도 고립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1: 네, 맞습니다. 특히나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분들에게는 이 문제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을 통해서 생활의 리듬이 생기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재택업무가 집 안에서 혼자 하는 일이 되어버리면 관계가 확장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한계는 업무 지원이 부족해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직장에서 일하게 되면 모르는 것들을 동료에게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동료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재택업무에서는 문제가 생겨도 혼자 끙끙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0: 재택업무라고 해서 지원이 덜 필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재택 업무는 방치형 업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집에서 하니까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설명하고 중간 점검을 하고 마무리에 확인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이 직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한계로는 직무 성장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면 옆 사람이 일하는 것을 보며 배우기도 하고 새로운 역할을 맡아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택 업무는 정해진 일만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무 역량이 확장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0: 예, 재택 업무가 분명히 안정적인 일자리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 없는 일자리가 될 수도 있겠군요.
1: 네, 다소 조심스러운 말씀이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요. 이런 이유로 재택 업무는 단순히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0: 예.
1: 취업한 이후에 내가 1년 뒤에는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까지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고 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 예. 그러면 재택 업무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1: 네, 우선 직장 입장에서 봤을 때 재택 업무를 도입하실 때는요,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이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혼자 일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혼자 두지 않는 방식의 업무 구조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0: 예.
1: 재택 업무를 하고 있더라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다던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하고요. 업무를 혼자 하기는 하지만 내가 조직과 완전히 떨어져서 프리랜서처럼 일한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 활동과 함께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전에는 집에서 회사에서 주어진 온라인 업무를 하고 오후에는 동네에 있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삶의 구조가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0: 예, 재택 업무와 지역사회 참여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함께 설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1: 네, 맞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업무 지원 체계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택 업무를 시작할 때는 업무 매뉴얼이 쉬운 언어로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림이나 체크리스트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0: 예, 재택 업무의 핵심은 장소가 아니라 설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집에서 일하느냐 회사에서 일하느냐보다 그 일이 삶을 넓혀주느냐가 정말 중요하군요.
1: 네, 맞습니다. 재택 업무는 매우 유용한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모든 장애인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재택 업무가 유일한 통로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고립을 만드는 방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0: 예, 재택 업무는 장애인에게 이동 부담을 줄이고 건강 상태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관계망 형성이 어렵고 업무 지원이 약해질 수 있고요. 또 지역사회 활동과 성장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결국 재택 업무가 좋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과 연결되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며 성장의 기회까지 함께 설계가 돼야 한다는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재택 업무는 장애인분을 집에 머물게 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집에서도 일할 수 있고 지역사회 안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일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재택 업무는 이동의 부담을 줄이고 관계와 가능성을 넓혀주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0: 네. 장애인 일자리 김영아 장애인 재활상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더원의 사랑아.

0: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에 대해 잘 알아가고 장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장애공감 김유화 장애인식 개선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지난주에는 장애예술이 뭔지 또 어떻게 시작됐는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만나보는 시간이죠?
2: 네. 지난주에 제가 그림을 꼭 눈으로만 봐야 할까라는 질문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비슷한 질문을 하나 더 해보고 싶습니다. 음악은 꼭 소리로만 표현되어야 할까요?
1: 아, 네. 예.
2: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영화 위대한 쇼맨의 노래 This is Me를 농인 아티스트들이 수어로 표현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노래 가사를 수어로 옮긴 영상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단순히 가사를 전달하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손의 움직임, 표정, 몸의 방향까지 모든 장면이 하나의 음악처럼 느껴졌던 거죠. 네, 화면을 보고 있는데 그 리듬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1: 예.
2: 네, 그때 아, 수어가 이렇게 힙한 음악이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예, 수어가 음악이 된다니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그 영상을 만든 분들이 오늘 소개해 주실 분들인가요?
2: 네, 그 오늘 소개해드릴 분들은 핸드스피크라는 단체입니다. 수어로 문화예술 콘텐츠를 만드는 농인 아티스트들의 모임인데요. 이 단체의 시작은 참 인상적입니다. 핸드스피크의 정정윤 대표가 10여 년 전에 농인 청소년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춤을 정말 추고 싶은데 자신에게는 기회가 없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었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춤이라는 게 꼭 소리로만 소리를 들어야만 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예.
2: 네. 그런데도 농인이라는 이유로 시작할 기회조차 갖기 어려웠던 겁니다. 우리가 장애 예술을 이야기할 때 흔히 대단하다, 잘 이겨냈다는 말을 먼저 떠올리곤 하는데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를 이겨내기 전에 예술가로 시도해볼 기회조차 충분히 갖지 못하기도 합니다. 핸드스피크는 바로 그 기회가 없다는 말에서 출발한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듣고 보니까 거창한 계기보다 무대에 서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시작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 네, 맞습니다. 그렇게 2018년에 농인 아티스트들을 중심으로 단체가 만들어졌고요. 지금은 수어 랩, 수어 뮤지컬, 연극, 댄스, 단편 영화까지 다양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건 수어가 단순히 말을 대신하는 손짓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마 수어를 자막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좀 다릅니다. 한국 수어는 농인의 고유한 언어이고요. 손 모양뿐 아니라 표정, 시선, 몸의 방향까지 함께 쓰는 시각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핸드스피크의 무대에서 수어는 누군가의 말을 대신 설명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감정을 만들고 장면을 만들고 리듬을 만드는 표현인 거죠.
1: 그러면 실제 작품에서는 그런 표현이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한데요. 특히 인상 깊게 본 작품이 있었나요?
2: 네, 저는 뮤지컬 영웅의 넘버 누가 죄인인가? 네, 그거를 수어로 재해석한 영상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법정에서 일본이 저지른 죄를 하나하나 따져 묻는 장면의 노래인데요.
1: 예.
2: 그쵸?
1: 알고 있어요.
2: 맞습니다.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핸드스피크가 이 곡을 광복절을 기념해서 수어 뮤직비디오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원곡을 알고 있던 사람도 장면을 새롭게 보게 되는데요. 누가 죄인인가? 하고 묻는 단호한 말들이 손끝에 그 표현과 표정 그리고 몸의 움직임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1: 예.
2: 저는 그걸 보면서 노래를 듣는다기보다 한 사람의 항변을 직접 눈앞에서 마주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 방송 끝나고 바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 네, 추천합니다.
1: 예. 같은 곡인데도 수어로 표현이 되면 다른 장면처럼 다가올 수도 있겠는데요.
2: 네, 맞아요.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영상 중간에 안중근 의사의 몸이 밧줄로 묶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구속을 표현한 장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장면을 보다 보니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몸만 묶인 게 아니라 말할 수 있는 권리까지 빼앗긴 모습이 더 생생하게 전달이 되었거든요. 수어는 손과 몸으로 말하는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묶인다는 건 단순히 움직이지 못한다는 뜻을 넘어서 말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히는 일이 되는 거죠. 누가 죄인인가? 이 곡이 부당하게 단죄에 당하는 사람의 항변을 담은 곡이다 보니까 그 표현이 훨씬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0: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수어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예술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1: 예, 수어가 소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장면을 새롭게 만드는군요.
0: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장애 예술은 장애가 표현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표현의 문을 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핸드스피커의 작품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농인 아티스트들은 음악을 꼭 귀로만 듣지 않습니다. 진동과 박자, 몸의 감각으로 느끼고 그것을 수어와 움직임으로 다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술은 듣지 못하는데도 해낸 것이 아니고 다르게 감각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표현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1: 수어 공연을 꼭 장애에 대한 이야기로만 볼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맞습니다. 핸드스피크가 만드는 작품의 주제가 늘 장애인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고르고 그것을 농인의 언어와 문화, 감각으로 풀어내는 것이죠. 누가 죄인인가도 장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알고 있는 그 역사 이야기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를 수어라는 언어로 만났을 때 익숙했던 장면이 새롭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작품이 농인을 위한 예술에 머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농인 관객에게는 자신의 언어로 만나는 무대가 되고 청인 관객에게는 수어가 얼마나 풍부한 예술 언어인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서로 다른 감각이 같은 작품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1: 예, 결국 핸드스피크의 활동은 농인 아티스트를 위한 활동이면서 동시에 예술을 보는 우리의 시야도 넓혀지는 일처럼 느껴지는데요.
0: 네, 실제로 핸드스피크는 공연을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농인 배우와 창작자가 더 안정적으로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농문화 연기 제작 가이드도 제작을 했는데요. 농인 배우가 청인의 방식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농인의 언어와 문화가 존중되는 방식으로 연기하고 창작할 수 있도록 정리한 지침입니다. 이런 작업이 의미 있는 이유는 단순히 무대에 설 기회를 만드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농인 아티스트가 자기 언어와 감각을 지우지 않고 예술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1: 예,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앞으로 수어 노래나 수어 공연을 접할 때 예술적인 관점에서 집중해서 보게 될 것 같은데요.
0: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예.
0: 그 손짓이 어떤 리듬을 만들어내는지 또 표정과 몸이 움직일 때 어떤 감정이 전달되는지 헤아려 보시면 훨씬 더 풍성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장애 예술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장애를 떠올리기보다 이 작품이 어떤 감각에서 출발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장애 예술이 낯설거나 특별한 영역이 아닌 우리가 예술을 이해하는 방식을 조금 더 넓혀주는 또 하나의 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장애 예술가의 작품을 만나보면서 이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다음 주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0: 네.
1: 장애 공감 김유아 장애인식 개선 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유리상자의 순애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우리 시각장애인 중에는 휴대용 컴퓨터인 노트북 대신 점자 정보 단말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각장애인인 저도 점자 정보 단말기를 이용해 방송 원고를 읽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점자 정보 단말기는 전자점자와 음성 기능을 이용해 문서를 작성하거나 출력할 수 있고 인터넷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정보통신기기입니다. 점자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라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점자 정보 단말기는 한 대 가격이 수백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보조기기입니다. 선뜻 구입하기 어렵다 보니 해마다 진행하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각 장애 유형별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은 화면 낭독 프로그램, 점자 정보 단말기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운영이 되고요. 6월 23일 화요일까지 신청서와 장애인 증명서 등 제출 서류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센터 전화 1588-267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사연의 노래 첫 곡으로 듣습니다. 사랑.

심준구의 세상보기 방송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죠. 해마다 장애인의 날에는 장애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쓴 분들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을 받았는데요. 올해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총 20명이 여러 분야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이 중 시각장애인도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올해 장애인의 날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아르테 문화복지회 김진 대표, 그리고 올해 장애인상을 받은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의 유석종 프로가 시각장애인입니다. 유석종 프로는 저희가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죠. 하지만 아르테 문화복지회 김진 대표는 좀 낯설다 하는 청취자분들 계실 겁니다. 김진 대표는요, 부산을 무대로 시각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입니다. 오늘 초대석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김정은의 귀 속 클래식 명곡에서는 슈만의 가곡 헌정을 편곡한 리스트의 헌정을 감상합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노래 같이 듣죠. 정말 사랑했을까?

0: 시각장애인으로서 오랜 시간 점자도서 제작과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힘써왔고 최근에는 장애인 예술 활동의 기반을 넓히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는 분입니다. 삶의 여러 순간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고민해온 분, 아르테 문화복지회 김진 대표를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김진 대표님. 먼저 저희 세상보기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고 아르테 문화복지회 대표 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아 그게 다 하셔요?
1: 아, 예. 예, 그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대표 단체가 아르테 문화복지회고 뭐 부산에서 이제 안마사협회 홍보위원장, 시각 부산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 감사, 그다음에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 뭐 활동 지원사 강사 뭐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많은 일들 하고 계신데 너무나 짤막하게 소개를 해 주셔서
1: 예, 좋습니다. 예.
0: 좀 늦었습니다만 국무총리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1: 아, 예, 감사합니다.
0: 제가 뭐 시각장애인이라서 뭐 그렇겠습니다만 수상자 중에 시각장애 있으면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1: 아, 예.
0: 근데 지금 시력은 어느 정도세요?
1: 예, 지금은 이제 태어날 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를 못 느끼는 정도인데요. 지금은 이제 약간 네이크 사물 정도 뭐를 구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빛 정도는 보이고 아는 길 정도는 그냥 혼자서 갈 수 있고
0: 네.
1: 이 정도 시력입니다.
0: 맹학교 가신 겁니까 그러면?
1: 아 예, 그 우여곡절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제가 그 외할머니댁이 맹학교 바로 옆에 있었어요.
0: 네.
1: 그래가지고 이제 78년도 입학을 하려고 맹학교로 갔는데
0: 네.
1: 지금 정도의 시력인데도 학교에서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반 그 집에서 뭐 다른 특수학교도 가니까 하든 정상이고 이래서 그 집에서 있다가
0: 네.
1: 저희 그 누님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가정 방문을 오셨는데 제가 있으니까 이 친구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냐 뭐 안 다니고 있으면 눈이 안 보이더라도 일반 학교라도 일단 넣어라
0: 네.
1: 입학을 시켜서. 아이들하고 적응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 친구가 힘들어진다 이렇게 누님 담임 선생님의 주선으로 저 이제 일반 학교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됐습니다. 79년도 입학하게 됐습니다. 예.
0: 이런 경우는 제가 또 처음 들어봐요. 맹학교에서 지금 시력이 빛 정도 보시는 시력이라고 하셨잖아요.
1: 그러니까 빛하고 뭐 네. 사물 정도 구별하는
0: 사물 형태 정도.
1: 네.
0: 그런데도

0: 너 눈 너무 좋아. 너는 장애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또 더 중요한 거는 저희 외할머니들이 바로 명확히 옆에 있었는데도 그런 네. 상황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0: 그때가 몇 년 정도 된 겁니까? 그때가?
1: 78년도에 하려다가 못한 거죠.
0: 네, 그때만 해도 상황이 이랬군요.
1: 네.
0: 그 일반 학교에 그 시력으로 입학을 했다면 칠판 글씨나 책글씨 하나도 못 보셨을 텐데.
1: 아, 못 보죠. 예. 그 짝지 도움도 많이 받고 네. 뭐 그랬지. 생활을 하다가
0: 네.
1: 4학년 때 이제 이게 왜 그 누런 종이 옛날에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누름 심지에 종이가 있으니까 글자 크기도 작고 하니까 전혀 볼 수가 없어요.
0: 네.
1: 특히 자연이나 이런 거는 더더욱 힘드니까 성적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 어머니가 다시 매학교를 갔는데 그때는 또 받아준다 하시더라고.
0: 그때는 또?
1: 네. 그래갖고 네. 3년도 이제 5학년 때 부산 매학교로 이제 전학을 하게 됐습니다.
0: 아하. 그러면 그 일반 학교에 다닐 때는 옆에 친구가 칠판 글씨도 좀 읽어주고 그렇게 공부를 하신 겁니까?
1: 예, 예, 예. 그 짝지덕이 많이 컸죠.
0: 그 맹학교에 가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1: 맹학교를 가니까 이 첫날 기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0: 네.
1: 이 점자를 딱 만지는데 오, 이 감각은 모르겠는데 뭐 점자 자체는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감각이 딱 오는데 이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눈을 안 써도 된다.
0: 기분이 좋았어요?
1: 예.
0: 네.
1: 기분이 좋고 이 눈을 안 써도 되고 아 내가 그러면 이 점자를 읽으면서 아 내가 책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점자 그 읽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날부터 나름 열심히 예, 점자를 읽히죠.
0: 이런 경우도 또 제가 처음 들어봐요.
1: 아, 예.
0: 지금 시력이 그래도 형태 정도는 구분할 수 있을 정도면 잔존 시력이 있긴 한 거예요.
1: 약간 그러니까 네. 뭐 글자 그 작은 글자는 당연히 못 보고 그 한 뭐 아래 한 걸 한 뭐 한 50%라면 볼 수 있을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0: 큰 글씨는 이제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시력입니다. 제가 그 정도를 네. 거쳐왔잖아요, 제가. 저는 이제 원인이 예, 예. RP거든요.
1: 예, 예, 예.
0: 그러면 그런 정도 잔존 시력이 있는 상황에서 점자가 만져지는데 기분이 좋았고 이렇다. 야, 이거 처음 듣는 얘기예요.
1: 아, 그렇습니다.
0: 어린 시절에 성격이 굉장히 긍정적이셨습니까, 혹시?
1: 좀 밝게 지내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 점자 막 끔찍하게 생각도 하고 막 점자 책 주변에 있으면 막 버리기도 하고 보통 그렇거든요.
1: 아, 예, 예.
0: 그런 친구들은 많이 보셨죠 주위에서?
1: 제가 그 점자를 저한테 점자를 가르쳐 준 친구가
0: 네.
1: 저는 참 고맙고요.
0: 아.
1: 그 친구 덕분에 이제 점자를 좀 빨리 배운 것 같습니다.
0: 야 친구한테도 점자를 배웠어요.
1: 예.
0: 중고등학교 얘기 좀 하죠. 그 맹학교 네. 교육이 사실은 저 안마사 양성 교육에 치우쳐져 있었잖아요.
1: 예, 네, 그렇죠.
0: 그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은요?
1: 그냥 막연하게 이제 대학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냥 일단 내신 어쨌든 성적이 좋아야 되니까
0: 네.
1: 안마 공부를 일호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 일호 공부도 이거 재밌더라고요.
0: 네.
1: 특히 그 당시에 이제 침구 과정 이 과정이 참 재밌었고.
0: 네, 침 놓는 과정인 거죠.
1: 네, 침구 네, 네. 과정이 침 네. 놓는 과정이라든지 뭐 손이 작으니까 지압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해도
0: 아.
1: 지압 점수가 안 오더라고요.
0: 네.
1: 그래갖고 제가 이길 수 있는 거는 침이다 싶어서 침구모를 참 그 당시에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고.
0: 네.
1: 어쨌든 저희가 부산 매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3 때 이제 외래 환자 임상 실습을 하니까
0: 아하.
1: 예, 그때 이제 참 재미를 느끼고
0: 네.
1: 예, 의학 공부도 이게 안마 공부도 참 재미가 있었다 예, 그런 추억이 듭니다. 예.
0: 대학에 가려면 내신 성적을 많이 확보를 해야죠. 사실 높게.
1: 예.
0: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침구라든지 이런 거 다 임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내신 성적에 들어가는 걸 거 아니겠습니까?
1: 아 그렇긴 한데 재밌었어요. 네. 네.
0: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또 재밌으셨어요 여기도.
1: 예, 그렇습니다. 예.
0: 그러면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어떻게 대학으로 가신 겁니까? 안마 쪽으로 가신 겁니까?
1: 아, 예. 그 안마는 학교 때도 느낀 거지만 내가 이 직업으로 하기에는 참 양심에 좀 가책을 느낀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유는
0: 네.
1: 내가 그 사람을

0: 이렇게 치료라기보다 뭐 하여튼 사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하는 데서 내가 돈을 받는다. 이게 참 왠지 싫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진학을 결심하고 이제 당시에 뭐 일일이 준비하다가 재수를 할 생각으로 계산사마 한번 이 학교에 넣어봐라 이렇게 시험을 한번 치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 우연하게 걸려가지고 합격이 네. 돼서 이제 부산신학대학을 진학하게 되죠.
1: 그러시군요. 참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 참 많아요. 아니 그게 건강 관리해주고 어느 정도 그 보상을 받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또 마음에는 영 내키질 않으셨군요. 자 그렇게 해서 그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대학을?
0: 학교 때 저는 참 인생을 배운 것 같은데요.
1: 네.
0: 그 대학 다니면서 배웠는데 일단은 우선은 그 이 그니까 저보다 더 힘들게 사는 중증 장애인들을 많이 만나는 기회가 됐어요.
1: 네.
0: 이제 장애인 교회에서 이제 조금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 삶을 배우고 나는 참 그분들보다는 그래도 살아가시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1: 예.
0: 그분들의 어떤 사회복지에도 좀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학교 다니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학교 다니면서 이제 점자도 소관에 우연하게 봉사활동하게 했어요. 1학년 때부터.
1: 아, 예.
0: 1학년 때부터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그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이 이제 개관 91년도 이제 공사를 시작해서 93년도 개관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봉사활동을 하게 했는데
1: 네.
0: 이게 인연이 돼서 그 이제 96년도에 이제 부산점자도서관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예.
1: 부산점자도서관에서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0: 예. 예.
1: 근데 원래 도서관이라는 곳이 책을 빌려주는 곳이잖아요.
0: 예.
1: 그런데 이 점자 도서관은 점자 도서 뭐 대출 이게 다가 아니에요. 뭐 점자 수업이라든지 또 시각장애인 기초자율 교육 이런 것도 하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럼 대표님은 그때 어떤 업무를 하신 거예요?
0: 아 주로 이제 점자 책을 만들고 점자 도서를 만들 제작을 하고
1: 네.
0: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관리를 했는데
1: 네.
0: 뭐 아시다시피. 뭐 도서관에 근무하다 보면 막 시각장애인들 초기 상담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상담을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은 복지관으로 연기도 좀 시켜야 되고
1: 네.
0: 그 다음에 점자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제 직접 오래해서 이제 점자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
1: 네.
0: 뭐 이런 다양한 그 활동을 뭐 했죠. 예 그렇습니다.
1: 본인이 시각장애 당사자이기 때문에 일종의 동료 상담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졌나 보군요.
0: 아, 네, 그렇죠. 요즘 말로 하면 동료 상담이 되죠, 그죠. 예,
1: 네. 네. 그때가 90년대잖아요.
0: 예, 90년대 뭐 중후반 좀 되게 됩니다. 예.
1: 그 점자도서 한 권을 만드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책을 만드는 건.
0: 아, 예. 그때 뭐 아시겠지만 90년도가 참 이게 손으로 찍는 시대에서 점자 타자기로 찍고 그 다음에 전자도서로 이제 점점 옮겨가는
1: 네.
0: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를, 어쨌든 점자 손으로 찍는 것도 만져야 되고, 전자도서도 봐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원봉사자 관리 이게 참 중요성을 느껴가지고, 특히 전자도서.
1: 네.
0: 예, 느껴서, 체계화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청소년 그 활동지능센터에서 그 선생님 한 분이 도와주시는 덕분에
1: 네.
0: 부산에서 아마 전국으로 확산시킨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1: 네.
0: 그 전자도서 제작을 위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고 이제 내 손으로 펴내는 점자도서라는 프로그램으로 그 부산에 많은 청소년들이 저희 도서관에 오게 됐고 그 봉사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나름 예, 만들었어서
1: 네.
0: 운영했습니다. 예.
1: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0: 아, 예.
1: 그 당시에 많은 그 자원봉사자들이 책을 텍스트로 다 타이핑을 해서 그걸 전자도서로
0: 그렇죠.
1: 만들고 그랬었죠.
0: 예, 맞습니다. 예.
1: 그러면서 그게 전환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과거 방식으로 점자 책도 찍어내던 시기 아닌가 그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0: 예, 맞습니다. 예.
1: 야, 그런데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처럼 뭐 스캔을 쭉쭉 해서 책 스캔을 해서 그걸 텍스트로 전환한다거나 이런 장치는 아직 없었던 상황이고요.
0: 그렇죠.
1: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제가 듣기로요. 전공 서적이나 비인기 도서도 점자 책으로 또 제작도 하고 이렇게 또 새로운 텍스트로도 제작을 하고 이러셨다고 들었어요.
0: 아, 예. 뭐 지금은 그 워낙 환경이 좋고 그다음 출판사에서 바로 파일도 이제 받을 수 있는 환경도 되고 하니까 조금 과거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편, 나아진 편인데 특히 네.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워낙 잘하고 계셔가지고 감사드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수요층들이 뭐 예를 들면 의학 도서도 만들어 달라 아니면 또 그 당시에 이제 첫 사법 고시를 이제 하는 친구가 뭐 법서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전화가 오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거절을 못 하니까 이제 부산 지역에 여러 이제 대학생 단체 뭐 이런 고등학생들 단체 이런 데 부탁을 해서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또 저희 내부에 그 손빛에라고 지금도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한 30년째 하고 계신 봉사단체가 있는데
1: 네.
0: 이 손빛에 어머니들을 거의 사실상 직원화 시켜서 이제 그런 도서들을 만들 제작하게 네. 됐고 그들에게 시각장애인들에게 보급하게 되죠.
1: 그런데요, 이게 90년대만 해도 그 시각장애 대학생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0: 그렇죠.
1: 예. 그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도 전공 서적이 대체 도서로 제작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어요.
0: 그렇죠.
1: 그렇지만 너무 이 학생들이 소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0년대에 법전을 대체 도서로 만들어 달라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단 한 사람이었을 거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애를 쓰신 어떤 이유가 있다면요?
0: 아, 이제 제 성격이기도 한데 제가 좀 외향적인 것 같은데 사실상 좀 내성적인 성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 싶어도 좀 할 수 없는 뭐 상황이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좀 제가 못했던 게 좀 한이 되나 뭐 그런 게 있으니까 후배들이라도 네.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록 한 사람이 보더라도 이런 도서를 나한테 부탁을 했으면 내가 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사실은 제작이 좀 늦어지니까 참 그 후배한테 아니면 그 시각장애인 그 이용자 분한테 죄송하더라고요.
1: 네.
0: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죠.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하자. 네, 노력했습니다. 예.
1: 그 부산 점자 도서관에 그렇게 근무를 하시면서 장애인식 개선 강사 활동도 하신 거잖아요.
0: 예예. 예.
1: 당시에는 강의를 할 때 어떤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0: 아 예. 그 장애인식 개선 강의를 하게 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청소년 활동 지원센터 이
1: 네.
0: 선생님 덕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장애인 개선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름과 차이, 개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고
1: 네.
0: 그리고 이 봉사자 학생들이 저희 도서관에 많이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시각장애인 당시에 부산 출신이지만 대학생들이나 이런 당사자들이 직접 와서 이제 이 친구들하고 소통을 하게 하니까
1: 네.
0: 정말 이 고등학생들이 나도 이렇게 저분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동기부여도 좀 시키고
1: 직접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0: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구성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1: 네. 그런데 이렇게 바쁘시게 그 일상을 지나시는데 대학원까지 가셨어요.
0: 아, 예. 이게 참 대학원을 가야겠다 계속 생각을 했는데 이 도서관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1: 네.
0: 그래도 틈틈이 조금씩 공부를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예, 2007년도에 시험 20년도 이제 시험을 쳐서 2007년도 이제 입학을 했고
1: 네.
0: 대학원 생활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1: 또 재밌으셨군요.
0: 너무 재밌어가지고
1: 네.
0: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직장을 그만두면서
1: 오.
0: 당시에 또 강의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게 사정사도 그만둘 형편이 안 되더라고요.
1: 네.
0: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직장을 다니면서 했는데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만뒀어야 되나 그런 후회가 많이 남죠. 예, 네, 그렇습니다.
1: 대학원 전공은 뭘 하셨습니까?
0: 예, 네, 그 행정대학원에서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1: 네. 아, 더 의미 있는 인생을 계속 찾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지금은 아르테 문화복지회를 또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0: 예.
1: 아르테 문화복지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0: 예, 그 아르테 문화복지회는 우리 부산 지역의 이제 장애인 음악 예술 단체로서는 이제 유일하게 비영리 활동을 하고 있고 올해 4월 13일에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1: 네.
0: 부산 유일의 비영리 사단법인 단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그 한 피아니스트와의 만남이 아르테 문화복지회를 만든 계기가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거 어떤 사연입니까?
0: 예,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시각장애님은 기본적으로 음악에 대한 관심은 있고 뭐 어쨌든 크든 작든 활동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부산에 이제 클래식 피아노를 치는 친구는 사실상 보기 드물 환경이었는데
1: 네.
0: 제가 그 장애인 활동 지원사 이제 강의를 하는데 강의 끝나고 사무실을 오려고 하는데 한 교육생 한 분이 선생님 잠시만요 해가지고 상담을 하게 됐는데 집에 피아노만 치고 가만히 있는 친구가 있는데 좀 자립을 좀 도와줄 수 없냐. 그때가 이제 2017년 2월 달이었어요.
1: 네.
0: 그래가지고 그러면 봅시다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제가 조금 관여했던 그 이제 장애인 선교 단체 부산시각장애인 기독 선교회라는 그 단체에 반주를 좀 시킬까 생각을 하고 보자했는데 클래식을 연주하라는 거예요.
1: 네.
0: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몇몇 시각장애인들 있었는데 다 클래식을 좀 아는 분들이니까 완전 박수를 치고 뭐 하여튼 환호성이 대단한 거예요.
1: 수준이 너무 높은 겁니다.
0: 네. 그래서 내가 네. 와, 이 친구를 어떻게 도와주지 했는데 이제 당시에 이제 저도 그때 당시에 첫 안마사로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이제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1: 네.
0: 그래가지고 이 교장쌤한테 저 스펙이 이 정도 되고 이 친구가 이 정도 실력이 되니까 혹시 장애인 인식 그 강의를 좀 연주를 좀 할 수 없냐 하니까 자기 보더만은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1: 네.
0: 그때가 이제 계기가 돼서 장춘중학교에서 이제 전교생 대상으로 피아노 콘서트를 사실상 했죠.
1: 네. 야.
0: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돼서 했는데 이런 친구가 있는데 부산에 또 그 외에도 이제 음악을 하는 분 친구들이 좀 몇몇 있었어요.
1: 네.
0: 그래 이 친구들하고 같이 하면 안 좋겠나 해서 저는 단체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이 친구들을 몇 명 모아서 이제 그냥 식사 자리를 한번 만드니까 그럼 우리가 단체를 만들면 안 됩니까? 이래 돼가지고
1: 이야.
0: 이제 이 단체를 만들게 됐죠.
1: 어떻게 보면 자생 단체라고 볼 수도 있어요.
0: 예 맞습니다. 예.
1: 와 그래서 작년 11월에 제1회 어울림 콘서트를 또 개최하셨어요.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정기 공연을 하실 계획으로 시작을 하신 겁니까?
0: 예. 그래서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공연을 좀 해오다가
1: 네.
0: 작년 11월 달에는 이제는 자체 공연을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이제 후원자들께서 후원을 해주시고 또 여러 군데 이제 기업에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성황리에 공연을 하게 됐고 그 공연을 본 많은 분들이 이제
1: 네.
0: 감동을 받으셔서 제 단체를 조금 후원해 주시고 뭐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1: 자, 그런데요. 우리 저 장애 예술 활동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똑같은 말씀들을 하셔요. 무대가 너무 이게 허락되지 않는다. 기회가 적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0: 아, 예. 좀 질문 감사드리고 특히 저희 부산이 다 그 특별 광역시에 비하면 열악한 상태거든요. 그 진짜 부산은 제2의 도시에 걸맞지 않게 이 문화적으로 좀 뭐 비장애인 문화도 좀 열악한데
1: 네.
0: 장애인 문화 더더욱 열악한 상황이라서 이 문제가 더욱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그 앞으로 아르테 이 문화복지회요 여기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뭘까요?
0: 예, 우리 부산에도 수도권이나 대구, 대전처럼 이렇게 장애인 예술 독립 장애인 당사자들이 중심에 대해서 운영하는 예술단체가 생기기를 바라고
1: 네.
0: 특히 부산에서 이제 우리 연주자들이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진출 물론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부산 내에서 좀 자생해서 장애인 예술단체를 이끌어갈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1: 네.
0: 그런 단체로 만들고 싶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1: 대표님은 현재 안마원도 운영하고 계시다면서요?
0: 예.
1: 아유 그럼 이게 도대체 너무 힘든 인생 계속 사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안마는 대표님에게 어떤 의미이십니까?
0: 예,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내가 돈을 받고 안마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사실은 그 어느 단체 이제 제가 도서관에 이제 좀 오래 있었구나 싶어서 이제 어느 단체에서 사회 활동을 하고 싶어서 이제 잠시 거쳐가자 싶어서 이제 안마사로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1: 네.
0: 이 단체가 생각보다 발전 속도가 늦더라고요. 그래서
1: 네, 현실적으로
0: 그나마, 네, 그래서 내가 안마원을 그나마 운영하면서 이 아르테 문화복지회가 자연스럽게 됐는데 이 해보자
1: 네.
0: 싶어서 안마원을 하게 됐는데 이 문제는 이 안마원을 하면서 이걸 같이 하다 보니까 이 물론 도와주시는 분도 많은데 아이 뭐 원장님이 자꾸 나간다 뭐 아니면 뭐 어 손님 안마를 하면서 왜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이 아 좀 안마가 무성의하다 이런 좀 이 주변에 좀 비판도 받고 있는 현실이라서
1: 네.
0: 참 아 이 진짜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1: 네 힘들지만요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해온 것에 대해서 이번에 국무총리 표창으로 보상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0: 예.
1: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예, 끝으로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예, 이 방송을 정치해 주시는 모든 우리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특히 여러 장애인들 유형들하고 이제 같이 어울리면서 느낀 거지만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생각했으면 좋겠고
1: 네.
0: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조금씩 뭐 많이다기보다 조금씩 우리가 이제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도 좀 나눠줄 수 있으면 이게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장애인들의 권리와 비장애인들이 어떤 내세우는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계속 접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여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우리 네. 시각장애인뿐만 아니고 정치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부산이 뭐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라고는 하지만 이 문화 부분에는 많이 열악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0: 맞습니다.
1: 앞으로도 그 지역 사회 장애인 예술인들을 위해서 멋진 무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저도 가까운 데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심준구의 세상 보기. 오늘은 지난 장애인의 날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아르테문화복지회 김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양혜은의 노래 듣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아픔도 때론 유익이 됩니다. 얼마 전 누나가 장애인인 비장애인 가족을 만났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사는 현실에 대해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본인은 공황장애가 있다고 고백하듯이 얘기하더군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분은 공황장애가 시작됐던 순간을 어느 날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으로 보이더라 라고 표현했는데요. 지금도 1년에 한두 번은 공황장애로 힘들다고 하더군요. 어릴 적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일이 트라우마로 작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발소에 가서 이발도 제대로 못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중에 문득 살아있는 것 자체가 소중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경험들로 인해 다른 이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고통받는 것에 대한 공감, 장애로 인해 제약받는 것들에 대한 공감, 장애가 사회생활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공감이죠. 공감이 되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협조도 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협력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건 장애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장애를 가져서 아픈 만큼 타인의 어려움에도 공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추가열의 노래 듣습니다. 소풍 같은 인생.

0: 친숙한 클레이 생명곡과 귀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귀에 쏙 클레이 생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한빛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감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감상할 곡은 리스트와 슈만의 헌정이에요.
1: 네.
0: 근데 피아니스트 선우예건이 3년 만에 낸 새 앨범 리스트에 이 곡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0: 선우예건이 우리나라에서는 클래식의 슈퍼스타잖아요.
1: 그렇죠.
0: 세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1: 세계적인 권위 피아노 콩쿨 중에 하나인 반클라이번 콩쿨에서 1등을 했잖아요.
0: 네.
1: 국제적으로 이제 실력이 검증이 된 거죠. 우리나라의 지금 젊은 연주자들 임윤찬이나 조성진과 더불어서 이 선우예건도 마찬가지로 최고 클래스의 피아노 연주자로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거죠.
0: 네.
1: 이제 그 검증된 실력의 소유자니까 그 앞으로의 그 활동을 통해서 대가의 반열로 들어서기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또 관심을 가지면서 응원을 계속하면 되겠죠.
0: 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응원하고 또 감상 열심히 하고.
1: 그렇죠.
0: 네. 자, 오늘 감상할 곡의 제목을 듣고요. 제가 좀 혼란스러웠어요.
1: 네.
0: 자, 첫 번째 질문. 리스트와 슈만이 함께 작곡했다는 의미입니까, 이거?
1: 슈만의 가곡 헌정을 리스트가 피아노 독주곡으로 편곡을 했어요.
0: 네. 네. 두 번째 질문.
1: 네.
0: 제목이 헌정입니까? 아니면 이 곡을 누구에게 헌정했다는 얘기입니까?
1: 제목이 헌정이에요. 빛몽이라고 독일어로 돼 있고요.

0: 그 가곡집 슈만이 결혼식 전날 자기 아내가 될 클라라에게 준 가곡집 미르테르의 꽃이란 가곡집의 첫 곡으로 네. 이 제목이 헌정인 이 곡이 들어가 있어요. 리케르트의 시에 곡을 붙였다고 합니다.
1: 어떻게 보면 그냥 헌정을 위한 헌정곡이네요.
0: 그렇죠. 뭐 많이들 아시는 스토리죠. 슈만이
1: 네.
0: 그 피아노 선생님 집에 기거하면서 그러니까 도제식 교육이죠. 선생님 피아노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손가락 부상으로 결국은 작곡으로 전향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스승의 딸인 클라라와 사랑에 빠져서
1: 네.
0: 당연히 선생님은 반대를 했죠. 필사적으로 반대를 했겠지만 이 두 사람이 사랑이 워낙 커서 그 클라라가 성인이 되자마자 결혼식을 올렸죠.
1: 아, 사랑에 빠질 때가 클라라가 성인이 되기 전이었나요?
0: 그렇죠. 그래서 그 아버지도 결혼식에 오지도 않고
1: 네.
0: 작은 시골 마을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래요.
1: 그 목사님도 참 난처해 지내시고 하는 생각도 들고. 자, 음악 들으면서 네, 얘기 계속 나누죠.

0: 음악 감독님께 저 설명을 듣고 감상을 해서인가요? 사랑이 그냥 뚝뚝 묻어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1: 네.
0: 쉬운 곡 해설 부탁드립니다.
1: 이 가곡의 선율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오른손 고음에서 나왔고 지금 왼손에서 하고 오른손이 또 반주 형식으로 하고 있죠. 이 곡 또 중간 부분은 굉장히 꿈꾸듯이 잔잔한 부분이 나오고요. 이 지금 들으시는 멜로디는 나중에 굉장히 화려한 분산 화음과 피아노 옥타브 주법 등으로 아주 멋있게 발전이 돼서 치달아서 끝나게 되죠.
0: 이 곡이 원래 가곡이라고요.
1: 네.
0: 근데 그 원래 피아노 곡이 아닌 곡을 굳이 피아노 곡으로 편곡하는 건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1: 19세기는 그 피아니스트 작곡가들도 이제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인 경우가 많잖아요. 피아노가 상당히 그 유행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오페라 그리고 그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그 뭐 K-팝이나 이렇게 뭐 유명한 노래들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오페라 아리아들이나 또 오늘 들으신 이런 가곡들이 굉장히 그 대중들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 귀에 익숙한 멜로디를 가지고 연주자들도 연주를 하고 작곡가들도 악보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그 당시의 어떤 음악 산업에 맞았던 거죠.
0: 네. 그나저나 슈만 가족 클라라의 결혼식에 클라라의 아버지는 참석을 결국에 하지 않은 거잖아요.
1: 네.
0: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1: 뭐 나중에 화해는 했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더 말렸기 때문에 더 사랑이 커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0: 이 곡을 들을 때는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감상하면 좋아요?
1: 피아노의 음색이 굉장히 여러 느낌을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나 웅장하고 화려하게 오케스트라 같은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잔잔하게 수그러들기도 하는 피아노에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악들을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아, 문득 이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작곡가의 경우는
1: 네.
0: 이렇게 작곡집을 본인이 창작을 해서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하잖아요.
1: 네.
0: 연주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연주자들은 저 광장 같은 데서 막 연주를 하면서 사랑 고백합니까? 어떻게 해요?

0: 그 뭐 사람마다 또 여러 스타일이 있겠죠. 그렇게 그 영화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또 좋은 연주로 사랑을 듬뿍 담아서 연인에게 그렇게 들려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1: 감독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0: 저는 같이 연주를 했기 때문에 서로 연주를 하면서 음악적인 교감을 통해서 서로에 네. 대한 확신을 얻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내는 제 음악적인 동반자고 저희 또 영원한 스승이고 그렇죠. 예.
1: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네. 피아노를 어쩜 이렇게 표현이 느껴지거든요.
0: 네.
1: 이 연주가가 어떤 의도인지가 막 느껴지고 있어요. 누굽니까 연주하는 분이?
0: 에프게니 키신의 연주입니다.
1: 네.
0: 굉장히 그 또 남성적인 면이 많아요. 이분의 연주는 아까 얘기하셨던 선우예관 연주도 들어봤는데 그 굉장히 섬세한 꽃잎이 막 하늘거리는 그런 표현이 장점이라면 이 연주는 상당히 선이 굵고 대범한 그런 표현이 또 네. 특징이죠.
1: 리스트와 슈만의 헌정,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곡이었네요. 오늘도 선곡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귀에 쏙 클래식 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린 연주자 한빛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음악 더 감상해 보시죠.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건강 구독 사회 정재훈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비타민 C가 없으면 몸은 천천히 망가지는 게 아니라 구조물부터 폭삭 무너진다. 증상들 하나하나가 괴혈병이라는 한 줄로 이어진다. 보라색 반점과 온몸의 통증은 혈관 붕괴 때문이다.

비타민C가 없으면 결합 조직이 약해지고 미세혈관은 낡은 호스처럼 새기 시작한다. 피부 아래 모세혈관이 터지며 피가 고여 보라색 반점이 생긴다. 뼈를 감싸는 막, 골막 안쪽에서도 출혈이 일어나 건드리기만 해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부어오른 잇몸과 빠지는 치아는 조직 괴사 때문이다. 괴혈병은 몸의 접착제가 사라지는 병이다. 잇몸은 치아를 단단히 붙잡아주는 결합조직, 콜라겐 덩어리다. 콜라겐이 사라지면 잇몸은 힘을 잃고 스펀지처럼 부풀어 오르며 결국 치아를 잡지 못해 이가 힘없이 빠져버린다. 심지어 오래된 상처가 다시 터지기까지 한다. 18세기 조지 앤슨 제독의 세계일주 항해 기록에 나온다. 가장 놀라운 일은 수년 전에 아물었던 상처들이 다시 입을 벌리고 생살처럼 피를 흘렸다는 것이다. 한 노병은 50년 전 전투에서 입은 상처가 다시 터지는 것을 경험했다. 믿어지지 않는 충격적인 증상이다.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생기는 흉터는 콜라겐이 찢어진 피부를 꿰매놓은 흔적이다. 그런데 괴혈병에서는 이 콜라겐이 유지되지 못한다. 그 결과 10년, 20년 전에 아물었던 상처가 다시 벌어지고 피가 솟구친다. 흉터가 그저 아픈 기억이 아니라 살아있는 구조물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는 순간이다. 아센시온의 기록으로 돌아가 보자. 그는 말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린다고 했다. 이 역시 과장이 아니다. 괴혈병은 심할 경우 뇌출혈과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혈관이 약해져 뇌나 심장 근처에서 대량 출혈이 발생하거나 심장 근육 자체가 약해져 펌프질을 멈추기 때문이다. 또는 약간의 움직임만으로도 혈압이 변해 낡은 혈관이 터져 급사하게 된다. 다시 시간을 돌려 20세기 초 미국 남부로 가보자. 이번에는 거친 피부라는 뜻의 펠라그라가 유행병처럼 번져 정신병원의 주요 사망 원인이 되었다. 피부가 벗겨지고 정신착란을 일으키다 사망하는 이 끔찍한 병을 두고 당시 의사들은 세균이 원인이라 믿었다. 하지만 공중보건국의 조셉 골드버거 박사는 옥수수 위주의 빈곤한 식단이 원인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엽기적인 실험을 감행했다. 이른바 오물파티였다. 그는 펠라그라 환자의 소변과 대변, 피부 각질을 섞은 알약을 직접 삼켰다. 전염병이 아님을, 즉 식단이나 결핍이 문제임을 몸으로 증명하려 한 것이다. 물론 아무도 전염되지 않았고 훗날 그 원인은 비타민 B3, 나이아신 결핍으로 밝혀졌다. 이제 19세기 말로 시계를 한 번 더 돌려 쌀을 하얗게 도정하면서 퍼져나간 질병, 각기병을 보자. 각기병에 걸리면 다리의 감각을 잃고 걷기 힘들어지며 심하면 심장과 신경계까지 무너진다. 1880년대 네덜란드의 의사이자 연구자 크리스티안 에이크만은 닭도 각기병과 비슷한 상태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하고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오랫동안 세균이 원인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던 중 병든 닭대가 갑자기 회복되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한다. 알고 보니 닭들은 처음엔 네덜란드 군병원에서 남은 밥, 즉 도정된 백미를 먹고 있었다. 에이크만은 1929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며 이렇게 회상했다. 그러다 요리사가 바뀌었고 후임 요리사는 군대용 쌀을 민간인의 달개게 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 백미를 먹지 못하고 도정되지 않은 쌀, 현미를 먹기 시작하자 닭들은 빠르게 회복되었다. 에이크만은 쌀의 겉껍질에 생명의 필수적인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1912년 생화학자 카시미르 풍크가 쌀 껍질에서 각기병을 고치는 물질을 발견하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아민, 줄여서 비타민이라 명명했을 때 인류는 환호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비타민은 웰빙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느냐 사느냐를 가르는 생존의 문제였다.

0: 대중에게 속삭였다. 당신이 아프지 않은 건 알아요.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하루 한 알이면 숨어있는 결핍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비타민은 결핍을 치료하는 약에서 더 나은 건강을 위해 들어두는 보험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정부가 구루병과 각기병 같은 결핍성 질환을 없애기 위해 우유와 밀가루 같은 식품에 비타민을 강제로 첨가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식탁 위에는 이미 비타민이 넘쳐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약국으로 달려가 알약을 샀다. 오늘날 한국의 1조 원짜리 비타민 시장은 바로 이 보험 심리 위에 세워져 있다. 비타마니아의 작가 캐서린 프라이스의 지적처럼 현대의 가공식품은 이미 비타민으로 충분히 강화되어 있어 오늘날 우리가 교과서적인 비타민 결핍을 겪는 일은 매우 드물다. 내가 강연에서 청중에게 괴혈병, 각기병, 펠라그라 증상에 대해 물으면 대개 대강은 안다. 하지만 이를 실제로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식탁 위에 비타민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면서 마치 괴혈병의 공포에 떠는 17세기 선원이라도 된 양 비타민을 갈구한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과거의 인류는 생존을 위해 무엇이 부족한지도 모른 채 헤맸지만 현대의 인류는 안심하려고 알약을 삼킨다는 것이다. 우리는 매년 1조 원을 지불하고 나는 내 몸을 챙기고 있다는 안도감을 구매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비타민이라는 영양보험은 실제로 어디까지 보장해 줄까? 종합 비타민의 성적표. 이제 차분하게 따져볼 때가 됐다. 우리가 매년 1조 원 넘게 납입하고 있는 이 영양보험은 과연 제값을 하고 있을까? 항목에 따라 성적이 다르다. 만약 질문이 종합 비타민이 암이나 심장병을 막아주고 수명을 늘려주는가라면 결과는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다. 수십 년간 전 세계 과학자들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합 비타민의 효과를 추적했다. 가장 권위 있는 성적표는 2022년 미국 예방서비스 태스크포스가 내놓았다. 이들은 70만 명 이상이 참여한 84건의 연구를 종합 분석한 뒤 냉정한 결론에 도달했다. 임신부나 특정 결핍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건강한 성인이 암이나 심혈관 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비타민, 미네랄 보충제를 먹었을 때 뚜렷한 이득이 있다고 말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쉽게 말해, 건강한 사람이 종합 비타민을 먹는다고 해서 심장마비를 피하거나 수명이 늘어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뜻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일부 비타민은 해로울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방 목적의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E 같은 일부 성분은 흡연자에게 폐암 위험을 높이거나 뇌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오히려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우리가 기대한 생명 연장의 꿈은 적어도 종합 비타민 알약 속에는 들어있지 않았다. 물론 약간의 희망을 보여준 연구도 있다. 하버드 의대가 주도한 의사 건강 연구다. 평균 64세의 남성 의사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11년 넘게 추적 관찰한 결과 매일 종합 비타민을 먹은 그룹은 가짜약 플라시보를 먹은 그룹에 비해 전체 암 발생률이 약 8% 낮았다. 2012년 미국 의학협회지에 실린 연구 결과다. 이 8%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1: KBS 오디오.
0: 암을 막아주는 기적의 방패라기엔 다소 민망한 수치다. 하지만 당시 전문가들의 반응은 의외로 진지했다. 연구를 지켜본 프레드 허친슨 암 연구센터의 로버트 그린버그 박사는 금연을 제외하고

암 위험을 10% 가까이 줄여주는 다른 방법이 세상에 뭐가 있겠냐며 공중보건 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 연구에 피실험자로 참여했던 의사의 고백도 흥미롭다. 당시 73세였던 보스턴의 산부인과 의사 데이비드 채피는 평소 비타민을 전혀 믿지 않는 회의론자였다. 연구가 끝난 후 자신이 먹던 약이 가짜약 플라시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결과를 확인하고는 태도를 바꿨다. 효과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 연구는 매우 신뢰할 만했고 설계도 운영도 좋았으며 무엇보다 장기간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이제부터는 매일 종합 비타민을 먹어볼까 한다고 덧붙였다. 요약하자면 생존과 질병 예방 측면에서 종합 비타민의 성적은 보류에 가깝다. 비타민제가 턱없이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던 시대는 끝났다. 하지만 겨우 8%? 라고 비웃기엔 특별한 부작용 없이 얻을 수 있는 그 작은 이득이 아쉬운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실망하기엔 아직 이르다. 종합비타민이 진짜 강점을 보이는 지점은 따로 있다. 생명 연장이라는 거창한 목표에는 미흡했을지 몰라도 기능을 유지하는 문제에서는 의외로 설득력 있는 근거가 쌓이기 시작했다. 바로 뇌 건강이다. 뇌의 시간을 되돌린다. 종합비타민이 죽음을 막는 방패는 못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 못지않게 죽기 전까지 얼마나 맑은 정신으로 사느냐다. 바로 이 지점에서 종합비타민은 의외의 반전을 보여준다. 가장 강력하고 최신인 증거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달아 발표된 코스모스 프로젝트의 결과들이다. 하버드 의대와 컬럼비아 대학 연구진은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종합비타민과 위약을 나눠준 뒤 2, 3년에 걸쳐 뇌기능을 추적했다. 연구는 3단계에 걸쳐 집요하게 진행되었다. 연구진은 데이터의 오염을 막기 위해 각 단계마다 서로 다른 참가자들을 모집했고 테스트 방식도 전화, 웹, 대면으로 다르게 적용했다. 그럼에도 큰 흐름은 한 방향으로 보인다. 매일 종합비타민을 먹는 것이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를 막아준다는 쪽으로 말이다. 첫 번째 신호는 2022년 전화 연구에서 잡혔다. 2천여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인지기능을 반복 테스트했다. 결과는 종합비타민 섭취 그룹이 위약 그룹보다 인지 저하 속도가 약 60% 느렸다. 연구진은 이를 인지 노화를 약 1.8년 늦춘 효과라고 분석했다. 두 번째는 2023년 웹 연구였다. 이번에는 3,500여 명에게 웹 기반의 컴퓨터 테스트를 시켰다. 이 연구는 주로 기억력에 초점을 맞췄다. 여기서도 종합 비타민은 위력을 발휘했다. 특히 단어 목록을 보고 잠시 뒤 떠올리는 과제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연구진에 따르면 이는 기억력 감퇴를 약 3.1년이나 되돌린 것과 맞먹는 수치였다. 마지막 수혜기를 박은 것은 2024년 대면 연구였다. 앞선 두 연구가 비대면이라는 약점을 안고 있었던 만큼 연구진은 573명의 참가자를 직접 만나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종합비타민 섭취 그룹은 일화 기억 등에서 위약 그룹보다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일화 기억이란 사과는 과일이다 같은 지식이 아니라 어제 주차장 B구역에 차를 댔다처럼 나의 경험을 기억하는 능력이다. 종합비타민이 노인들의 일상생활 속 깜빡깜빡하는 빈도를 줄여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연구진은 뇌 나이를 약 2년 젊게 만든 효과라고 해석했다. 전화, 컴퓨터, 그리고 대면 검사까지. 테스트 방식은 달랐지만 결론은 하나로 모였다. 종합 비타민이 노인의 뇌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치매를 완벽히 막아준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뇌가 매년 얼마나 빠르게 쇠퇴하는지를 감안하면 2, 3년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시간이다. 치매 예방, 치료에 확실한 답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 하루 몇백 원짜리 알약이 시간을 벌어다 준 셈이다. 연구를 주도한 하버드 의대의 조안 맨슨 교수는 3건의 연구를 종합한 결과 이 발견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은 1000분의 1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그럴듯한 착시라기보다 실제 효과일 확률이 더 높다는 이야기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의뢰 기업의 후원을 받아 편향된 게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재미있는 반전이 있다. 사실 이 연구는 초콜릿 제조사인 마스가 카카오 추출물의 효과를 입증하고 싶어서 후원한 연구였다. 정작 주인공인 종합 비타민 센트룸 실버의 제조사 화이자 현 헤일리오는 약과 포장만 기부했을 뿐 연구비는 한 푼도 되지 않았다. 초콜릿 회사가 깐 멍석 위에서 엉뚱하게도 비타민이 주인공이 된 셈이다. 상업적 편향성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결과라는 뜻이다. 맨슨 교수는 뼈 있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만약 이것이 비싼 약이었다면 장기적인 안전성 증거가 나오기도 전에 공격적으로 마케팅에 활용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종합 비타민은 처방전도 필요 없고 비싸지도 않으며 무엇보다 우리가 수십 년간 먹어오며 안전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녀는 이것이 노년층의 인지 기능을 지키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꼭 특정 브랜드일 필요는 없으며 고품질의 종합 비타민이라면 비슷한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여러분은 지금 정재훈 약사의 책 건강구독사회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정재훈 작가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했고 KBS 아침마당, TVN 어쩌다 어른, 유튜브 매불쇼 등에 출연했습니다. 여러 매체에 칼럼을 연재하며 약사로서 올바른 영양제 섭취와 식단의 중요성을 꾸준히 전해왔는데요. 약사이자 푸드라이터인 저자는 주변 사람들이 푸드파이터인지 푸드라이터인지 헷갈려 할 정도로 먹는 일에 진심입니다. 끊임없이 등장하는 다이어트 신약과 식단, 운동에 대한 최신 연구를 누구보다 즐겁게 읽고 공유하고 있고 그동안 지은 책으로는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소식의 과학, 음식에 그런 정답은 없다, 정재훈의 식탐, 정재훈의 생각하는 식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이규석이었습니다.

0: 제1517편 다시금 당쟁에 불을 붙인 윤선도,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서기 1652년에 해당하는 효종 3년 4월, 삼사 간관들의 집중적인 탄핵 공세가 이어지자 효종은 결국 윤선도를 동부승지의 직책에서 면직시킵니다. 효종은 대군 시절의 사부였던 윤선도를 승정원에 가까이 두고 의지하려고 불러올렸던 것인데, 서인 청요직 관리들의 파상적인 공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물러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로부터 4개월여가 지난 효종 3년 8월 11일치 실록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짤막하게 올라 있습니다.
0: 임금이 이응시를 대사관으로, 민응형을 예조참판으로 삼았다. 그리고 특별히 윤선도를 예조참의로 제수하였다.
1: 윤선도가 서인 간관들의 탄핵 공세에 밀려서 동부승지의 자리에서 그만둔 지 넉 달여 만에 예조참의의 관직을 받고 조정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동부승지도 예조참의도 모두 정삼품 당상관이죠. 그 넉 달 동안 윤선도와 관련하여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는 실록에 올라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서인 간관들이 윤선도를 왕명 출납기관인 승정원에 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도 예조참의로 복무하는 정도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은 아닐까요? 아, 그런데요. 예조참의로 임명된 지 두 달 열흘쯤이 지난 효종 3년 10월.
2: 승지는 밖에 있는가?
3: 예, 전하, 찾으셨사옵니까?
2: 근래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악천후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구나. 삼남지방의 상황은 어떠한가?
3: 그것이 지난 여름에도 가뭄으로 흉작을 면치 못했사온데, 가을이 되자 홍수가 나서 전답이 무너지는 등 재변이 계속되고 있다 하옵니다.
2: 아무래도 이 재앙을 멈추게 하려면 언론을 널리 개방하여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듯하다. 승정원에서는 지체 없이 교서를 지어 올리도록 조처하라.
3: 예, 주상 전하.
1: 악천후가 계속되는 등 제2 현상이 그치지 않자 효종은 신하들의 직언을 널리 듣겠다는 구원교서를 반포합니다. 그런데요, 효종의 구원교서가 반포되자마자 두 달 남짓 전에 예조참의로 임명되었던 윤선도가 즉각 호응하여 장문의 응지상소를 올립니다. 응지상소란 임금의 구원교서에 응답하여 올리는 상소를 말하죠. 이 상소문은 사안별로 8개 조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부 요약해서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4: 첫째, 하늘을 두려워하셔야 하옵니다. 임금은 곧 하늘이 부리는 사람이니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하늘에 순응하지 않을 수 있겠사옵니까? 임금이 하늘을 섬기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같사옵니다. 비가 내리고 볕이 나고 날씨가 춥거나 혹은 바람이 부는 것 모두가 하늘의 응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오니.
1: 이렇게 한참 이어지다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 두 번째부터는 제목만 언급하겠습니다.
4: 둘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옵니다. 셋째, 인재를 가려서 써야 하옵니다. 넷째, 상벌을 분명히 해야 하옵니다. 다섯째,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하옵니다. 여섯째, 풍당을 타파해야 하옵니다. 일곱째, 유교의 도를 실천하는 데 힘써야 하옵니다. 여덟째, 학문에 힘써야 하옵니다. 학문을 하실 때는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절실함이 있어야 하오며,
1: 서강대 계승범 교수는 이 여덟 조목 중에서 윤선도가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은 붕당의 폐해를 언급한 여섯 번째 조목이라고 얘기합니다.
5: 8조목을 쭉 훑어봤는데요. 1번부터 8번까지 7개 조목은 전부 유교적 가치를 강조하는 원론적인 얘기예요. 당시 전국의 동향과 직결될 수 있는 딱 한 조목이 붕당의 폐해가 너무 심하다. 그런 건데 붕당의 폐해가 심하다고 하는 말은 조선에서 붕당이 발생한 선조 이후부터 전하, 붕당의 폐해가 심합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은 거의 95% 이상 현재 굉장히 열세에 처해 있는 쪽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미 잘 나가고 있는 권력을 대체로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붕당의 폐해라는 말을 하질 않아요.
1: 이 시기에는 서인 세력이 조정 권력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세 있는 윤선도가 붕당의 폐해를 언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앞에서 언급했던 여섯 번째 조목, 그 내용 일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4: 여섯째는 붕당을 타파하는 것이옵니다. 붕당이 있는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옵니다. 우리나라의 붕당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거니와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나날이 심해지고 다달이 성해가는 실정이옵니다. 이 붕당은 둘이었다가 서넛이 되기도 하고 서넛에서 다시 대여섯으로 분화되기도 하는데 자기에게 붙는 자는 흠을 숨겨주고 자기와 뜻을 달리하는 자는 흠결을 들추어내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좁은 나라에서 인재가 모자라는데 자기 당파만을 기용한다면 어느 겨를에 벼슬에 맞는 인물을 얻겠사옵니까? 붕당으로 말하자면 비차에 본 뒤 선악의 구별이 없으니 이쪽 붕당에도 저쪽 붕당에도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섞여 있어옵니다. 즉 착한 사람이 없는 붕당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붕당도 없사옵니다. 주상 전하, 과거 시험장에서는 오직 글 잘하는 사람을 뽑고 벼슬길에는 오직 재능 있는 사람을 가려 뽑아야 하옵니다. 죄가 있으면 비록 편드는 자가 많더라도 반드시 죄를 주어야 하고 착한 사람이면 배척하는 자가 많더라도 반드시 관직에 등용해야 하옵니다. 이렇게 실천해 나간다면 붕당을 결성해 봐야 이로울 일이 없게 될 것이옵니다. 이로울 일이 없어진다면 누가 붕당을 결성하려 하겠사옵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옵소서.
1: 대개 이런 내용입니다.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의 얘기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6: 붕당 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연원이 굉장히 깊습니다. 거의 그 사화의 끝무렵인 이제 명종 때부터 시작해서 척신이라고 불리는 이제 훈구 혹은 척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물러난 다음에는 조정을 이제 다 이제 사림들이 장악을 하게 되는데 사림 내부에서 이제 스승과의 관계 그리고 학설 등으로 인해서 학파가 생겨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붕당이 발생하는 거는 사실 되게 자연스러운 문제였고 윤선도가 여기서 언급했던 어떤 붕당 정치의 폐해가 사실 특정 정파만을 공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효종 초 전국에서 서인의 영향력이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이를 아울러 비판한 것이라고는 볼 수 있겠죠.
1: 윤선도는 이 상소문에서 물론 세력이 강한 서인을 겨냥한 측면도 있겠으나 특정 정파를 꼬집어 비판한 것이 아니라 붕당 정치의 일반적인 폐해를 지적한 것이다. 남호연 교수의 해석이 이러합니다. 그런데 서강대 계승범 교수는요, 이 상소문에 나타난 윤선도의 속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5: 윤선도가 제수 받자마자 상소를 올리고 일곱 개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하나를 딱 집었는데 그게 붕당의 폐해가 너무 심하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서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면서 자기들 당리당략에 따라서 인사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나는 그 피해자다. 남인들이 피해자다. 남인을 대표하는 내가 피해자다.
1: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서인 세력의 전횡과 자신이 속한 남인의 피해를 상소를 통해 강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효종은 윤선도의 상소에 대한 비답을 내리면서 지극한 존중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2: 윤선도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절실하고 글자마다 그 뜻이 간절하여서 두 번, 세 번 읽어도 자꾸만 더 읽게 되는도다. 나라를 근심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이 문장에 넘쳐나니 어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과인이 불민하기는 하나 상소문에 담긴 내용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지 아니할 수가 없도다.
1: 효종의 이 비답 속에 옛 사부에 대한 존경심이 은연중에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0: 기도 하죠. 그런데요, 이 대목을 효종실록에 기술한 사관은 또 이런 사평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1: 이 무렵에 천재지변이 거듭 나타나서 민심이 어수선하였는데 윤선도는 임금의 뜻에 영합하여 예뻐 보이려고 하였으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임금이 직원을 구한다는 구원교지를 내리자 윤선도가 즉시 상소하여서 실은 임금의 귀를 어지럽히고 임금의 마음을 몰래 흔들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상소는 윤선도가 임금의 마음을 움직여서 흉악하고 교활한 계략을 성취하려는 의도가 너무도 분명하였으나 오직 임금만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서 도리어 도타운 뜻을 담은 비답을 내렸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개탄하였다.
0: 사관의 평이 부정적이다 못해 악의적이라 할 만하죠. 뒷날 효종실록에 이 대목을 기술한 사관들이 서인 세력이었기 때문이겠죠. 공자는 논어에서 수리부작이라고 해서 역사를 기록할 때는 사실을 기록하되 지어내지는 않는다라고 했는데 윤선도가 그때 내심으로 그런 흉악하고 교활한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이렇게 억지로 추론을 해서 지어내고 있으니 말이죠.

0: 그렇다고 붕당의 폐해를 윤선도만 거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 전하! 승정원 승지들이 뵙기를 청하고 있사옵니다.
2: 그래, 들러와라.
3: 전하, 승정원에서 아뢰 말씀이 있어 들었사옵니다.
2: 무슨 화급한 일이라도 생긴 것인가?
4: 영중 추부사가 차자를 전해왔사옵니다.
2: 무엇이라? 영중 추부사가 차자를... 혹여 그 차자가 지난번에 과인이 내렸던 구원교제에 대한 응지상소로 올린 것인가?
4: 그러하옵니다.
2: 무슨 내용인가?
5: 예, 국정 전반에 관한 사안을 망라하고 있어온데 앞서 예조참의 윤선도가 거론했던 붕당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옵니다.
2: 가져오라.
3: 예, 전하.
0: 참고로 이때 짧은 상소문, 즉 차자를 올린 영중추부사는 영의정을 지낸 바 있는 68세의 원로 대신 이경여였습니다. 이경여의 차자 역시 다른 내용은 논외로 하고 붕당 관련 내용만 살펴보지요.

0: 전하, 임금을 모시는 신하라면 사사로이 붕당을 결성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법이옵니다. 자기 무리만 옳다고 고집하고 다른 사람을 배격하는 것은 실로 큰 죄악이옵니다. 하오나 붕당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그 뿌리를 규명하려고는 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난 인물 몇몇을 벌주는 데에 급급하다 보니 붕당이 표면으로는 자취를 드러내지 않으려 하옵니다. 그래서 관리들은 쓸만한 인재가 있어도 감히 천거하지 못하고 미워할 만한 죄가 있어도 감히 논박하지 못하며 저 편에서 천거한 사람은 이 편에서는 사사로운 천거라고 비난하고 이 편에서 논박한 사람은 저 편에서는 모함한다 하여 트집잡는 실정이니 어느 것이 흑이고 어느 것이 백인지 현란하옵니다. 하오나 전하, 상황이 그럴수록 쓸만한 사람은 데려다 쓰시고 죄줄만한 사람은 엄벌에 처하는 등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이 없어야 할 터인데도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공론에 따라서 인사를 공정하게 처결하지 않으시옵니까?
1: 이경여 역시 넓게 보면 서인에 해당하지만 원로 대신으로서 효종에게 붕당의 폐해를 타파해 나가도록 충원을 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효종은 이번에도 이경여의 간언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2: 과인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경이 염려하여서 이토록 간절히 경계하도록 충원을 해주니 과인이 불민하기는 하나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앞으로도 자주 깨우쳐주고 과인의 과실을 부지런히 공박해주기를 바라노라. 원찬은 한번 보고는 그 조목조목 아랜 요령들을 다 기억할 수 없을 터이니 가끔 꺼내보려 함으로 내리지 않겠노라.
1: 원차, 즉 차자의 원문은 임금 자신이 간직하고 자주 들여다봐야 함으로 당장 공개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글쎄요, 붕당의 폐해나 당파 문제 등 민감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런데 얼마 뒤인 그해 11월 7일 끝내 윤선도가 파문을 일으킵니다.
3: 전하! 승정원 승지들이 들어싸옵니다.
4: 들라하라.
5: 전하, 윤선도가 또다시 상소를 올렸사온데.
4: 무슨 내용이기에 그러한가?
6: 그 아래옵기 송구하오나 원평 부원군을 도성 밖으로 내치라는 내용의 상소이온데.
4: 뭐라? 원평 부원군 원두표를 내치라 했단 말이냐?
1: 원두표는 서인 세력의 핵심 실권자였는데요. 윤선도가
7: 주상 전하, 원두표는 재주는 많으나 덕이 적고 의리가 없으며 사납고 교활할 뿐만 아니라 포악하게도 마음속에 화를 감추고 있는 위험한 위인이옵니다. 그러니
1: 당장 내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원두표도 발끈하고 나섭니다.
8: 전하! 신이 윤선도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살아있을 이유가 없사옵니다. 신을 윤선도와 함께 의금부에 내려서 누가 국법을 어겼는지 대지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1: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17편 다시금 당쟁에 불을 붙인 윤선도 이상락 극본 김영종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근데 유라가 범초본 왜 가지 말라고 했는지 알 것 같지 않냐?
1: 응. 유라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이제 다시 소소하게 모일 준비가 된 것 같아. 그만 자자. 오늘 하루 너무 고생했어, 우리.
0: 잘 자.
2: 효석이 갑자기 손을 번쩍 허공에 치켜들었다.

0: 뭐하냐?
1: 그래도 우리 오늘 촬영이 구했잖아. 소초모다웠어. 그러니까 빨리 해줘, 하이파이브.
2: 란주는 피식 웃으며 허공에 떠 있는 효석의 손바닥에 제 손바닥을 갖다 댔다.

0: 그리고 오늘 아침 찜질방에서 나온 뒤에 대충 밥 챙겨 먹고 일하네 집으로 갔어. 그때가 1시가 좀 넘었던 것 같아. 집엔 아무도 없었지. 그래서 근처 식물들을 읽어봤어. 현우, 너랑 유라가 강목 들고 움직이는 걸 봤고. 나머진 아까 말한 이야기 그대로야.
1: 란주의 이야기가 끝나자 유라가 굉장한 결심을 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라는 아무 말 없이 란주에게 다가가 란주를 꼭 끌어안았다. 란주는 조금 당황한 듯 했으나 이내 유라를 꼭 끌어안았다. 두 친구는 한참이나 말 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2: 그런데 채령이, 너 무슨 실험을 당하고 있었던 거야?
3: 야!
1: 훈훈한 분위기를 확 깨는 현우의 질문에 효석과 란주, 유라의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현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실험에 관해 물었고 결국 채령은 입을 열었다.

현우. 어쩌다 우리는 쫓기는 신세. 채령의 이야기는 채령의 아버지 양원혁이 범초본 본부장 자리에 오르자마자 진행한 어느 실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원혁은 아들 시온과 딸 채령이 T03 바이러스에 걸린 뒤 희귀한 능력을 지닌 초인이 되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품고 있었으나 동시에 가족 중에서 본인 혼자 초인이 되지 못한 것에 은근히 콤플렉스를 느꼈다. 원혁은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는 초인들을 돌연변이라 부르며 괴물 취급했지만 그들이 지닌 초자연적인 능력만큼은 자신도 갖길 원했다. 원혁이 초인의 능력을 없애버리는 약과 최강의 능력을 지닌 초인이 될 수 있는 약을 동시에 개발한 이유는 그 때문인 것 같다고 가족들은 추측했다. 채령은 나이가 어려 특수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없었기에 실험에만 참여했다. 하지만 오빠인 시온은 달랐다. 신체 능력이 극대화된 거대한 괴수처럼 변신하는 능력을 지닌 시온을 원혁은 그냥 두지 않았다. 시온은 특수부에 들어가 낮엔 훈련을 받았고 저녁에는 온갖 실험에 참여하곤 했다. 시온과 채령은 사이가 좋았다. 동생은 고통스러운 실험에 참여하지 않게 해달라고 시온은 아버지에게 여러 번 부탁했으나 늘 묵살되었다.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은 아무에게나 발현되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부작용도 모르는 위험한 실험에 두 자녀를 참여시키는 것을 배우자인 박설주 박사가 찬성할 리 없었다. 그 일로 부부는 자주 다퉜다. 함께 일하고 초인을 연구하면서도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데는 정반대의 입장이었다.

그리고 부부가 크게 대립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능력이 희귀하고 좋은 초인들의 유전자로 실험하는 프로젝트는 돈이 많이 들고 정부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기에 원혁은 실험과 약 개발에 필요한 돈을 비밀리에 끌어모으려 했다. 그는 초인에 관심이 많은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러 다녔고 결국 몇몇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 인간 병기 초인이 되는 약, 초인의 능력을 지우는 약, 치유의 능력을 지닌 초인이 되는 약, 이 세 가지를 만드는데 원혁은 몰두했다. 박설주 박사는 원혁이 만들려는 약이 불러올 파장을 내세워 실험을 격렬히 반대했다. 채령은 실험을 진행하려는 아빠와 막으려는 엄마가 소리 높여 싸우는 것을 매일같이 목격했다. 자주 웃어주던 엄마의 얼굴에 근심과 고뇌가 가득 차기 시작한 것도 이때였다.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에도 원혁은 능력을 지우는 약을 쉽게 만들 수가 없었다. 능력을 지우는 능력을 지닌 사람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그 능력을 지닌 선영이 특수부에 새로 영입되었고 원혁은 선영의 합류에 쾌재를 불렀다. 선영은 채령과 지후, 시온을 예뻐했다. 세 사람을 자기 자식같이 여겼고 지후, 시온과는 힘든 훈련을 함께하며 더욱 가까워졌다. 채령은 가끔 만나곤 했던 선영이 좋았다. 그러나 선영과 원혁의 사이는 좋지 못했다. 선영이 실험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선영은 원혁의 가진 협박에도 실험에 응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강제로라도 실험에 참여시키겠다고 원혁이 마음을 먹었을 무렵 라투스 절멸 사태가 일어났고 시온에 의해 선영은 목숨을 잃었다. 채령은 선영의 죽음을 최근까지도 몰랐으나 뉴라를 만나고 다시 범초본에 잡혀가고 나서야 선영이 절멸 사태 때 죽었음을 알게 됐다. 선영의 죽음 이후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원혁은 매우 상심했다. 중요한 실험체인 시온마저 생사를 모르게 되자 그는 더욱 좌절했다. 그러나 채령의 탈출 사건을 통해 원혁은 뉴라를 알게 됐다. 학교에서의 만남 이후로 뉴라가 선영의 딸이자 선영과 같은 능력을 지닌 초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다. 원혁은 이 모든 게 채령이 탈출했다 돌아온 덕이라고 말했다. 초인 혈액의 변이 유전자를 채취해 해당 유전자의 능력을 지닌 초인을 만드는 약물은 어느 정도 개발이 끝나가고 있었다. 이제 시온과 유라만 있으면 원혁의 계획은 그 종착역에 거의 도달할 터였다. 곧 비밀리에 몇몇 요원이 실험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대개 높은 등급을 동경하는 매우 낮은 등급의 초인들이었지만 높은 등급의 요원들도 꽤 있었다. 특수부의 한 사람이 그들을 모아서 데려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채령이 도망쳤을 때 채령을 잡으러 온 덩치 큰 남자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 얼마 전 채령은 그가 데려온 낮은 등급의 초인들에게 시온의 혈액을 넣은 물약을 주입하는 실험을 목격했다.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0: 그럼 약물 투입 실험을 넌 본 거네? 우리가 오늘 만난 사람들도 그 불안정한 약물을 주사맞고 변신한 거야?
1: 유라가 채령에게 물었다. 채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2: 네, 변신하는 모습이랑 변신 뒤에 터지는 것까지 똑같아요.
3: 너희 어머니는? 어머니는 이거 반대하셨다면서.
1: 현우가

0: 끼어들었다. 자기 딸과 아들의 유전자가 이런 곳에 사용되는 것을 박설주 박사가 가만히 뒀을까 싶었다. 박설주 박사는 노벨상 후보에도 거론될 만큼 세계적인 유전공학 박사였기에 초인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모를 수가 없는 유명 인사였다.
1: 올 1월 라투스 대절멸 사태로 범처본의 비상이 걸렸을 때 엄마랑 집 실험실에 있었는데 폭발 사고가 일어났어요. 전 기절해 있다가 구출되었는데 엄마는 찾지도 못했다고.
0: 채령이 말끝을 흐렸다. 다정한 오빠를 잃은 것으로도 모자라 엄마마저 사라지고 실험밖에 모르는 아버지와 단둘이 남아 계속 실험체가 되어야 했다니. 다시 떠올려봐도 끔찍한 순간들이었다.
2: 그런 본부장이 유라도 노리고 있다니. 이거 어디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0: 란주의 말에 유라가 고개를 저었다.
3: 나를 노리는 걸로는 신고할 수가 없지. 아까 범초본에서 실험일지랑 장부 빼왔다고 하지 않았어? 그걸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 효석이 주머니에서 손바닥 모양의 USB를 꺼내 보였다. 새끼손가락이 접히고 나머지 네 손가락은 곧게 펴진 채 모여있는 초인을 상징하는 모양이었다. 유라는 그것을 꼭 쥐고 만져봤다. 유라의 얼굴에 뭔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유라는 할 말이 있어 보였지만 채령이 화장실을 가겠다며 자리를 비울 때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마침내 채령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유라의 입이 열렸다.
3: 아까 채령이 얘기를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엄마는 범초분 특수부에서 일하다가 시온이라는 사람한테 죽었어. 우리 아빠랑 나는 그걸 눈앞에서 봤고 범초본에서 엄마의 시신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서 장례도 겨우 치렀어. 아빠는 엄마가 그렇게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병으로 돌아가셨고 견디기 힘드셨던 것 같아. 나도 남한테 이런 얘기 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 아마 우리 엄마는 그 실험을 계속 강요당하다 보니 나를 초인으로 등록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히신 듯해 눈에 띄어서 타인과 차별받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의미도 있었고 그리고 미안해. 내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소초모를 만든 게 맞아. 어떻게든 사건을 범초본보다 먼저 해결해서 그 자식들 별거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우리 엄마도 못 지킨 주제에 뭐가 초인이고 잘난 특수분가 싶었거든. 너희한텐 정말 미안하다. 아, 그리고 채령이에게 우리 엄마 얘기는 하지 말아줘. 아직은.
0: 유라의 고개가 아래로 떨궈졌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효석은 유라의 등을 톡톡 두들겼고 란주는 유라를 꼭 끌어안았다.
4: 그래, 말 안 할게. 진작 이야기하지 그랬어. 그래도 같이 소초모 했을 텐데.
0: 효석이 말하자 유라는 코를 훌쩍이며 어색하게 웃었다.
1: 너무 끔찍한 일을 혼자 겪었어. 어떻게든 그걸 다 이겨내고 뭐든 시도하면서 계속 살고 있는 넌 진짜 용감한 거야, 권유라.
0: 계속 유라를 끌어안은 채로 란주가 말했다. 유라는 고개를 들고서 코를 훌쩍였다.
4: 그 왜 보통 파워레인저 같은 영웅 조직은 5인 1팀이잖아. 우리도 그런 거지. 응. 각자의 능력도 있지만 다섯 명이 같이 있어야 제일 센 거야. 있잖아. 아, 나랑 란주랑 둘이서만 채령이 구출 작전 하니까 다들 좀 보고 싶더라고.
0: 말하면서

0: 더 부끄러운지 효석은 몸을 가만히 놔두질 못했다. 다리를 구부렸다 폈고 옷에 묻은 것도 없는데 괜히 먼지를 털고는 몸을 베베 꼬았다.
1: 그날 선배들이랑 헤어지고 나서 저도 생각 많이 했는데요.
0: 도련님을 쓰다듬고 있던 현우가 느릿느릿 입을 열었다. 뭔가 자신도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1: 돌이켜보니 란주 선배가 저한테 한 말이 다 사실인 거예요. 전 매번 연희 뒤에 숨고 남의 덕 보기만 했더라고요.
2: 현우야, 그게 내가 화가 나서 한 말이라.
1: 아니에요, 맞는 말이었어요. 내가 내 몫을 안 하니까 연희가 그만큼 해야 했던 거예요. 며칠 전에 도련님이랑 동네 애들을 도와주고 고양이맨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제야 저도 당당하게 소초모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다섯이서 한 팀이라고 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된 것 같은데.
0: 현우가 말끝을 흐렸다. 도련님은 현우의 무릎 위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3: 이 이야기를 같이 들어야 할 사람이 하나 없네.
0: 뮤라가 말했다. 채령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마음이 다른 데가 있었던 현우는 그 말에 눈을 내리깔았다.
1: 연희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생각인 걸까? 연희 없는 소초모는 소초모가 아닌데.
2: 나 연희한테 마지막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어. 너무 후회돼.
0: 란주의 말에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현우는 란주가 한 말을 곱씹었다.
2: 넌 애초에 소초모도 아니었어. 초인도 아닌 게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3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이야기 자주 하게 되는데요. 휴일엔 이상하게 시계가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분명 늦잠 자고 좀 일어난 것 같은데 벌써 점심시간 때고 뭘 좀 해볼까 생각했더니 어느새 오후가 되어 있습니다. 괜히 창밖도 한번 바라보고 냉장고 문도 열었다 닫았다 해보고 또 소파에 기대가지고 TV 채널만 돌리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의미 없이 시간만 가네 이렇게 자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당한 쉼표가 있어야 다시 달릴 힘도 생기고 오래 버틸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자, 피곤함과 걱정은 잠시 비워두고 여유와 감성은 천천히 세우면서 남은 휴일 편안하게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 첫 곡 창모입니다. 메테오.

청소해야지, 운동해야지, 연락도 좀 해야지 마음먹은 일들이 참 많은데요. 막상 휴일에는 꼼짝도 안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어쩌면 몸이 먼저 오늘은 좀 쉬자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모르니까 말이죠. 알차게 보내야지 하는 부담보다는요. 좋은 음악 들으면서 마음까지 느긋해지는 그런 꿀맛 같은 휴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자, 매주 일요일에는 대중화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하는 이야기와 노래 만남, 가요 주크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 흥미진진한 음악 세상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세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0: 주크박스. 음악과 이야기가 흐르는 가요 주크박스.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볼까요?
1: 네, 마이클 잭슨과 댄스 뮤직 두 번째 시간 마련했습니다.
0: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마이클 잭슨과 댄스 뮤직, 특히 한국 댄스 뮤직이 마이클 잭슨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나. 어떻게 보면 케이팝의 등장에는 마이클 잭슨의 영향이 조금은 있었다라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1: 저는 매우 있다. 매우 있다. 생각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날 K-POP

0: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진영과 와와의 1기 멤버 강원래 구준엽 씨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 이제 후배 가수 김성재 이현도 씨를 네, 소개를 좀.
1: 아, 그 부분 제가 더 자세하게. 사실은 이현도 씨는 네. 그때 소개를 해주지 않았고.
0: 네.
1: 사실 이 와와라는 이름을 만들 때,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현진영과 와와, 또는 뭐 나미와 붐붐, 그리고 서태지와 아이들. 이게 그냥 백업 댄스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가수 활동을 계속 지속을 시킬 것이냐. 또 이수만 씨가 SM 기획을 만들면서 현진영과 와와를 데뷔시켰을 때, 현진영도 인기가 있었지만 와와도 인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 와와라는 댄서들을 어떻게 좀 더 가수로 키워볼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구준엽 씨하고 저하고. 그래서 와와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해서 그 와와라는 이름을 만든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김성재 씨가 사실은 요즘 약간 뭐 벤치마킹일 수도 있는데 영국의 그 인기 듀오 웸 있잖아요.
0: 네.
1: 웸도 뭔가 그 신났을 때 웸! 막 이런 얘기였대요. 그래서 우리도 신날 때 와! 와! 막 이런 느낌으로 해서 약간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때 그 와와라는 이름을 만들 때 큰 역할을 해줬던 친구가 김성재 씨예요. 지금 고인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군대를 가게 되면서 와와로 김성재도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소개해주고 갔는데 그 이후에 뭐 핑계걸로 활동했던 김송 씨도 와와로 활동했었고 후에 이현도 씨도 활동했는데 이현도 씨하고 김성재 씨가 듀스로 활동할 때 뭔가 자기들의 그 스펙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든 이 출신이다. 그래서 이제 와와 이익이라는 이름이 이제 만들어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소위 김성재 이현도 씨가 이름을 좀 날리게 되고
1: 네.
0: 그래서 가수 데뷔를 좀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은 또 현진영 씨가 사고를 또 몇 번 치는 바람에 활동을 할 수가 없었었고.
1: 맞아요.
0: 예,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또 그게 운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듀스란 팀이 탄생을 해서 나를 돌아봐 우리는 이런 노래들이 좀 히트를 좀 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김성재 씨를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재 씨는 뭐 노래도 잘하고 뭐 잘생기고 했습니다만은 그 패션이 굉장히 좀 당시에 많은 분들이 좀 따라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스키 고글도 사용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남방이라 그러는데 셔츠,
1: 네.
0: 뭐 그런 것도 입었었었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앞서갔다 그럴까요?
1: 앞서갔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네. 제 옷도 좀 몇 벌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0: 한마디로 멋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방송을 보는 청소년들이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뭐 그렇게 해서 굉장히 김성재 씨가 굉장히 주목도 많이 받고 좀 그랬었는데 좀 안타깝게 좀 고인이 좀 됐습니다.
1: 맞아요. 듀스의 탄생도 어떻게 보면 마이클 잭슨이 없었다면
0: 그렇습니다.
1: 불가능했을 텐데. 이 듀스와 함께 만나볼 박진영 씨에 대해서도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0: 네. 박진영 씨도 94년에 데뷔를 해서
1: 네.
0: 박진영 씨 하면 가장 이미지라고 생각해 보면 이슈를 많이 만드는 가수다.
1: 네.
0: 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 박진영 씨는 본인도 인터뷰에서 또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마이클 잭슨의 음악과 외모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가수가 될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다가 결국 94년에 이제 데뷔를 하게 되는데 그 처음에 데뷔할 때는 굉장히 좀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과거에 홍보하려면 이제 방송국에 찾아오잖아요. CD 들고
1: 네.
0: 매니저랑 함께 오면 그래서 박진영 씨 보고 이제 가수는 어딨냐고 오히려 역으로 물어보고 뭐 그런 일도 많이 있었었는데 근데 그렇게 외모가 가수 아닌 것 같다.
1: 뭐 이렇게. 사실은
0: 네.
1: 뭐 이거 외모 비하까지는 아니겠지만 박진영 씨 실제로 만나보면 팔이 되게 길어요. 팔이 거의 뭐 무릎까지 내려와 있는데 약간 고릴라 같은 느낌인데 그런 박진영 씨를 섹시가이로 만들어줬던 날 떠나지만 이렇게 엉덩이 싹 만지는 춤 있잖아요. 그 안무도 제가 했다라는 거
0: 네.
1: 꼭 좀 박성원 씨가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안무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날 떠나지만 부를 때
1: 네.
0: 엉덩이 탁탁 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섹시한 뭐 느낌을 좀 받게 했고 그래서 그것이 또 결국에는 룰라 때도 똑같은 어떤 안무라고 좀 생각이 좀 되는데
1: 네.
0: 그런데 박진영 씨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본인이 비닐 바지를 입고 속옷이 맞아요. 드러나는 그런 이제 사진도 찍었고
1: 아 비닐 바지 그 스키 찬 거 보면 얼마나 더웠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이슈거리를 많이 만들고 뭐 결혼이라든가 또 사랑이라든가 연애에 대해서 또 특별하게 또 해석하는 그런 가사들도 많았고 좀 굉장히 좀 튀었던 것 같아요 박진영 씨는.
0: 네, 그래서 네. 뭐 그 어떤 결

0: 그런 관련돼서 뭐 그 가사 중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노예가 되겠다. 뭐 그런 어떤 표현도 당시로서는 쉽게 할 수 없는 표현인데 뭐 그런 노래를 불러서 계속 이슈를 만든 그런 가수도 결국에는 마이클 잭슨에서 시작이 된다는 그쵸. 거. 그게 되게 중요한 맞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자, 마이클 잭슨과 댄스 뮤직이란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 두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93년과 94년에 나온 두 곡입니다. 듀스의 우리는 박진영의 날 떠나지 마 만나보겠습니다.

0: 일요일에 만나는 특별한 노래와 궁금한 이야기 가요 주크박스 대중마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이클 잭슨과 댄스 뮤직 두 번째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김건모 씨의 핑계,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좀 만나보겠습니다.
0: 그래요. 이 두 곡을 선곡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그 소위 DJ 출신 프로듀서들이 네. 가요계에 또 데뷔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볼 것 같은데요.
0: 그래요. 프로듀서가 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영화를 찍을 때도 배우보다는 이제 우리가 감독이 누가 연출을 했냐 그런 거 짜듯이 그 음반을 보면 이 곡은 또 누가 프로듀서를 했나 이런 걸 좀 우리가 챙겨보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1: 네, 근데 그 프로듀서가 네. 어디 출신이냐 원래 뭐 어떻게 음악 공부를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네. 90년대에는 DJ 하던 분들이 프로듀서를 많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김청환 씨가 그렇게 데뷔를 좀 하게 됐는데요. 네. 지금이야 뭐 음악을 듣는 거는 뭐 노트북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음악을 들어보고 선곡할 수 있지만은 네.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나이트클럽에서 DJ 하던 분들이 그 외국의 여러 CD나 음악들을 뭐 들어볼 수 있는 환경이 됐었었고 그래서 이런 노래를 틀면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걸 알게 됐고 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김창완 씨였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DJ를 끝날 것이 아니라 가수 데뷔를 시켜서 제작자가 돼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분이 김창완 씨의 경우는 신승훈 씨를 네. 데뷔시켜서 성공을 했죠. 네. 그 이후에 이제 소위 이제 김창완 씨는 흑인 음악을 좋아했는데 그래서 소위 흑인 음악을 부를 수 있는 가수들을 소개를 받아서 제작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 중에 한 분이 김건모 씨였었습니다. 그래서 김건모 씨는 김창완 씨의

0: 지도를 받았다고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네네.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을 받아서 오늘날 김건모의 캐릭터가 좀 창출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그 김건모와 김창완, 신승훈과 김창완 이게 이제 마이클 잭슨으로 보면 마이클 잭슨과 퀸시 존스 이런 느낌인 거죠?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소위 그 김창완 씨는 DJ를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떤 댄스 뮤직을 만들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었고
1: 그치, 클럽 DJ 같은 경우는 어떤 노래 틀어야 이 사람들이 신이 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나는 음악보다는 처음에 좀 잔잔하게 시작했다가 클라이막스 때 신나는 노래 틀어주고 마무리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 DJ 타임 때 이런 패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모 목소리로는 이런 노래를 부르면 히트한다. 이런 걸 알았던 것 같아요.
0: 그리고 이제 김건모 씨의 경우에는 네. 외모가 약간 뭐 까무잡잡하고 뭐 그런 어떤 외모에서 주는 이미지가 네. 마치 흑인 같은 그런 이미지를 받게 되거든요. 잘생긴 외모는 아니었었죠. 네. 그래서 당시에 김건모 씨가 처음에 방송할 때도 이상하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뭐 댓글 아닌 댓글도 좀 많이 있었었고. 그러니까
1: 그 잠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발표했을 때 음반이 잘 팔렸는데 김건모 씨가 방송 출연 한번 하고 나서 그 음반 판매가 끊겼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외모에 대한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모 씨가 굉장히 노래도 잘했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댄스 뮤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히트곡이 나온 게 바로 핑계가 좀 될 텐데요.
1: 그래요.
0: 핑계도 그냥 뭐 단순하게 김건모 씨가 나와서 노래만 한 것이 아니고 핑계걸 김성욱 씨가 있었었는데 이것도 이전에 없던 그런 컨셉트였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뭐 20세 전후에 젊은이들이 뭐 열광하는 건 너무나 뭐 당연한 일이었었습니다.
1: 그렇죠. 그때 네. 그 핑계 때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그때 김건모 씨 옷을 제가 이제 구입을 하려고 어떻게 해야지 그런 레게 스타일이 나올까 하다가 이태원에 가니까 큰 옷 파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근데 큰 옷 파는 가게에서 그 뭐 한 8X라지? 9X라지 정도 되는 반바지. 그러니까 덩치가 큰 사람들이 입는 반바지를 사서 김건모 씨에게 입혔는데 김건모 씨에게는 그게 긴 바지가 되는 거죠. 네. 통 넓은 긴 바지. 그래서 김건모 씨가 한때는 야 이런 바지를 내가 왜 입어 그랬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 바지를 즐겨 입고 어떻게 보면 김건모 씨 스타일이 된 거예요. 그
0: 그렇습니다.
1: 바지가.
0: 네. 네.
1: 그런 비하인드가 있다라는 거.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원래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그 성공 케이스가 나오면 네. 그걸 계속 따라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소위 이제 김창완 씨가 있었던 레이블 이제 라인 음향에서는 그런 류의 노래들을 계속 만들게 되는데 네. 노이즈의 너에게 원한 건 뭐 신승우 씨의 처음 그 느낌처럼 박미경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 이렇게 연달아 히트작을 좀 냈고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0년대에는 김창완의 시대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또 이 팀들이 이제 노래를 부를 때 뭐 강원래 구준엽 씨처럼 이제 클론이 나와서 이제 백업 댄서를 해주는 그런 네. 것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신승훈 씨의 경우에도 신승훈 씨가 댄스를 하기는 좀 무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클론이 가서 이제 춤도 쳐주고 뭐 그런 게 존재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승훈 씨도 댄스 히트곡을 내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래요. 자, 마이클 잭슨과 댄스 뮤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습니다. 두 곡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1993년에 나온 두 곡입니다. 김건모의 핑계,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만나보겠습니다.

0: 일요일에 만나는 풍성한 이야기와 노래 만남 가요 주크박스 대중마포농가 박성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이클 잭슨과 댄스 뮤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 쿨의 해변의 여인 좀 들어보겠습니다.
0: 이 두 곡 다 90년대 중반쯤에 나온 곡인데 이 두 곡은 또 마이클 잭슨과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1: 사실은 뭐 딱 마이클 잭슨이다 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보면 마이클 잭슨 이후에 90년대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네. 혼성 그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래요.
1: 그 소위 혼성 그룹이기 때문에 남녀 예 그룹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소위 뭐 세 명, 네 명 이렇게 좀 결성이 되고
0: 그래요.
1: 여성이 프론트 우먼이 좀 되는 겁니다.
0: 그룹, 예전에 예. 우리가 혼성 그룹 부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팀이 와일드캣츠, 들고양이들. 그래서 마음 약해서 어떻게 보면 여성이 보컬이고 또 여성이 기타를 치고 또 남성이 건반을 치고 이렇게 예, 이런 조합이 있었는데 혼성 댄스 그룹 같은 경우는 좀 특이했어요. 여자가 보컬이고 또 여자가 또 춤을 추기도 하고 랩을 하기도 하고.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히트곡이 나오는 게 중요하죠.
0: 네네.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룰라 같은 팀이 나와서 여성이 프론트 우먼으로서 노래도 하고 그다음에 룰라의 경우에는 중요한 게 그 김지현 씨가 그 엉덩이를 두드리는 춤을 네. 춘 것인데
0: 네.
1: 그게 대유행이었거든요. 너도나도 그 엉덩이를 대리는 춤을 추게 되고 노래방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이 엉덩이 하나만 기억하는 거거든요.
0: 네.
1: 사람들 이미지로 기억하는 거잖아요.
0: 근데 이 안무도 물론 제가 했었는데 네. 이 안무를 짤 때 좀 힘들었던 게 김지현 씨가 춤을 잘 못 춰요.
1: 네.
0: 그래서 이상민 씨가 김지현 씨가 좀 뭔가 솔로로 출 수 있는 춤이 하나 있으면 좀 좋겠다 해서 아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엉덩이를 딱 때리는 춤인데 이게 또 히트를 하게 되니까 세 명이서 같이 그 후렴 끝에 같이 춤추는 걸로 이렇게 안무를 또 바꾼 경우인데 근데 이 안무는 다른 팀들도 했었어요.
1: 네.
0: 다른 팀들도 했었고 물론 이 안무를 가장 먼저 쳤던 가수는 자넷 잭슨이거든요.
1: 네.
0: 근데 이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 노래와 또 김지현 씨의 그 섹시함과 이 춤하고 세 가지가 같이 잘 맞았기 때문에 히트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마이클 잭슨 얘기하다가 자넷 잭슨도 나오고 어떤 그 소위 그 잭슨 어떤 패밀리에 영향이 이렇게 영향 계속 미치게 되는 것인데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그 룰라의 경우에는 날개 잃은 천사 이후에 뭐 히트곡이 엄청 많고 특히 이제 이상민 씨가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능력 발휘를 했었습니다.
0: 네.
1: 뭐 제 생각에 이상민 씨는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사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0: 네.
1: 이렇게 한두 곡의 히트곡을 낸 이후에 제작자가 돼가지고 뭐 샤크라, 디바, 샵, 뭐 컨츄리 꼬꼬 뭐 엄청나게 막 제작을 막 하다가
0: 그러니까요.
1: 그 다음에 또 당시에 격투기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0: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소개해드릴 듀스, 박진영 물론 뭐 신승훈, 김건모도 속합니다만 이 룰라 같은 경우는 이상민 씨가 독자적으로 그냥 프로듀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제작자가 이렇게 너희들은 이런 색깔로 가 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댄서도 이렇게 하고 옷도 이렇게 한번 입어보니까 가수 스스로가 자기들을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좀 뭔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가수들이 히트를 하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가수보다는 뭔가 창작을 하고 자기네들이 노력을 하는 가수들이 더 대박을 내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가 되네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팀들이 다 대부분 댄스 뮤직을 했다는 것이고
0: 네.
1: 그래서 과거에는 노래를 잘하면 춤을 곁들여가지고 뭔가 가수가 데뷔를 했다면
0: 네.
1: 90년대부터는 일단 춤을 잘 추면 가수 데뷔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이 되는 뭐 이런 경우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쿨도 뭐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0: 쿨은 처음에 1집, 2집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근데 아예 안 된 건 아닌데
0: 네.
1: 제작자 입장에서 안 된 거죠. 가수 입장에서는 뭐 너이길 원했던 이유, 슬퍼지려 하기 전에 이런 노래들이 나름 괜찮았다고 생각이 좀 되는데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생각했던 만큼 돈이 안 벌리니까
0: 네.
1: 해체를 염두에 두고 이제 댄스 뮤직을 하나 의뢰한 것인데 그게 운명이 좀 되겠습니다.
0: 아, 그 운명적으로 떴네요. 그 노래가.
1: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윤일상 씨, 작곡가 윤일상 씨가 제 생각에는 뭐 본인은 얘기는 안 하지만 뭐 일본 그룹 튜브 같은 팀을 뭐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튜브라는 일본 그 밴드는 여름에만 음반을 주로 냈는데 그 쿨한테 그런 류의 어떤 컨셉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여름 노래를 이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운명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해변의 여인부터 쭉 이제 소위 이제 쿨하면 여름 그룹으로서 좀 자리를 매김하게 됐습니다.
0: 그래요. 자, 오늘은 마이클 잭슨과 댄스 뮤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오고 있는데요. 또 두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1995년과 97년에 나온 두 곡입니다.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 쿨의 해변의 여인 만나보겠습니다.

Excited and cool, and you this summer.

0: 우리 가요의 추억과 역사를 다양한 뒷이야기와 함께 전해드리는 가요 주크박스,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화 마이클이 개봉됐잖아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과 댄스 뮤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여성 가수 두 명의 노래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엄정화의 포이즌, 김현정의 멍 좀 들어보겠습니다.
0: 그래요.
1: 이 마이클 잭슨 뿐만 아니라 소위 그 마돈나 시작해서 소위 그 80년대 히트를 친 가수들, 예를 들면 물론 이제 마이클 잭슨도 마돈나도 그냥 나온 건 아닙니다.
0: 네.
1: 마이클 잭슨도 잭슨 파이브 시절에 있었던 것이고, 또 마돈나도 그 과거에 그 신디로퍼 같은 가수가 있었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신디로퍼의 경우에는 이렇게 악세사리, 그러니까 소위 싸구려 악세사리를 많이 하고 나온 그런 네네. 가수였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마돈나도 착안해서 악세사리뿐만 아니라 더 노출 많이 하는 그런 의상을 입으면서 마돈나란 이미지가 창출이 되게 되는데,
0: 그러니까
1: 소위 그 58년 개띠 출신들의 가수들이 굉장히 80년대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우리나라 가수들도 그런 류의 어떤 패션, 댄스, 노래 이런 것들을 무장하고 히트곡을 내기 시작했는데
0: 네.
1: 그중에 한 분은 엄정화 씨가 좀 되겠습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엄정화 씨 하면 히트곡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특히 네. 주영훈 씨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뭐 배반의 장미, 포이즌, 페스티벌, 스칼렛, 다가라 뭐 이런 노래들을 2000년대까지 히트곡을 좀 내게 됐는데요. 엄정화 씨는 무엇보다 이 패션이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마이클 잭슨도 보면 그해 마이클 잭슨이 신곡을 내면 어떤 패션이냐.
0: 맞아요. 마이클 잭슨이 어떤 옷을 입을까, 또 어떤 사운드일까 그런 게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1: 예,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항상 눈여겨보잖아요.
0: 네.
1: 어떤 춤이 들어갔느냐. 뭐 이런 것들을 깊이 보고 댄서들도 그걸 따라하고 응용하고 뭐 그렇게 됐는데 엄정화 씨의 백업 댄서들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하도 춤을 잘 추니까 김정민 씨 같은 분도 주목을 받게 돼서 뭐 본인도 가수를 데뷔를 하게 됐다.
0: 그렇죠. 코요테로 데뷔를 하게 됐죠.
1: 예, 네.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김현정 씨의 곡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김현정 씨의 멍 들어볼 텐데 김현정 씨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마이크 잭슨이나 그 소모 자넷 잭슨이나 그런 그 미국 가수들의 어떤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그 중에 단순히 춤을 잘 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파워 있는 댄스를 하는 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뭐 기교만 부르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그 건강함 이런 이미지를 주는 그 댄서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0: 네.
1: 그 중에 한 분이 또 뭐 자넷 잭슨이 그런 느낌이었었고 김현정 씨도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0: 네.
1: 그래서 굉장히 그 느슨한 몸매, 긴 다리, 창법도 샤우팅하게 노래를 네. 불렀었고 그래서 엄정화 씨가 섹시한 이미지의 여성 가수라면 김현정 씨는 또 약간 더 힘있고 남성적인 이미지를 가진 그런 가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0: 그래요. 자, 오늘은 마이클 잭슨과 댄스 뮤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여가수 두 분의 노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1: 네, 98년과 2000년에 나온 두 곡입니다. 엄정화의 포이즌, 김현정의 멍 만나보겠습니다.

0: 일요일에 함께하는 노래와 이야기의 풍성한 만남 가요 주크박스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이클 잭슨과 댄스뮤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곡 마무리하면서 인사드릴까요?
1: 네 클론의 빙빙빙 들어보려고 하고요.
0: 아 그래요?
1: 예, 그 안무 뭐 얘기를 들어보고 마무리하면 좋을까 생각이 됩니다.
0: 이 클론의 빙빙빙이라는 노래는 우리가 97년도에 발표한 노래인데 이 노래 덕에 한류 열풍 대만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 특히 이 중간 간주 때 춤이 마이클 잭슨의 고스트라는 곡이 있는데 그의 춤을 벤치마킹을 했다 그런 얘기인데 이 마이클 잭슨의 드릴러라는 뮤직비디오로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고스트라는 그 2편이라고 할까요? 드릴러 2편? 그런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었는데 그걸 우리가 따라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 지금도 마이클 잭슨에게 감사드린다는 얘기 전해드리고 싶네요. 자, 박성건 씨와 함께한 가요 주크박스 오늘은 마이클 잭슨과 댄스뮤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봤습니다. 클론의 빙빙빙 전해드리면서 박성건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박성건 씨 속 많으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꿍따리 잡아라. 힘난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6월과 7월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의료 분야에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를 보면요. 한번 기초연금 대상자가 됐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요. 육아휴직급여 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바우처카드의 선택권도 넓어지는데요.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관리 의뢰와 회송 체계를 개선합니다. 그동안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퇴원한 환자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관리해왔지만 여기에 보건의료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추가해서 장애인 퇴원 환자의 모니터링과 재활 연계 등을 크게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 블로그에서 이번에 선정된 과제 가운데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선정하는 투표도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개선되길 바라는 정책 제안도 받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클론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쿵따리 샤바라.

0: 내일은 푸른 하늘,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로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뉴스와 책에서는 문구와 완구점에 어른들이 몰리고 있는 현상에 구멍청이라는 그림책 준비했고요. 만사소통 홍코치가 간다에서는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미래를 미리 살아보는 레디코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스케치에서는 서울시 어울림 플라자에서 진행한 배려프리 촉각 작품 전시회와 감각 친화형 어린이 공연 소개해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죠.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부릅니다. 오아시스.
1: 와, 여름이다! 막 이래.

0: 내일은 푸른 하늘.
1: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슈가 되는 뉴스와 또 함께 읽어보면 좋은 책 소개해드리죠. 뉴스와 책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 주목해볼 뉴스부터 만나봐야죠.
2: 예, 2030 어른이 바글바글 응? 문구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아.
2: 요즘 폐업 고민하던 상인들이 싱글벙글 웃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혹시 말랑이라고 아세요?
1: 말랑이, 오, 예, 예.
2: 예, 스퀴시. 어린아이들도 이거 참 좋아하는데.
1: 맞아요.
2: 예. 이걸 찾는 손님들 덕에 하루 결제 건수가 1,000건이 넘어요. 요즘 오. 매일이 어린이날 같습니다.
1: 아유, 얼마나 좋아.
2: 예, 이게 서울 종로구의 창신동 문구완구 거리에 있는 예. 한 도소매 업체 대표의 이야기인데요. 30년 넘게 이 문구점을 운영해 왔다는 이분은 말랑이가 유행하기 전에 결제가 하루에 300건 정도 됐는데
1: 네.
2: 이 말랑이 때문에 하루 1,000건. 보통 어린이날 아, 같은 특수가 있어야지만 손님이 북적거리는데 예. 요즘 격세지감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창신동 문구 완구거리를 찾았는데 평일이었지만 2030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1: 야,
2: 없었다고
1: 그래요?
2: 그럽니다. 뭐 그들이 보는 건 말랑이 또 왁부볼 이 왁부볼? 왁스 코팅된 걸 와자작 그 아. 짜개는 장난감이거든요.
1: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2: 키캡. 요즘에 또 이것들도 많이 다니다닙니다.
1: 예.
2: 아, 이런 거를 만지느라 여념이 없었다고 그래요. 완구 가격이 보통 2,000원에서 4,000원 선인데
1: 네,
2: 상인들은 가게 앞에서 너무 세게 만지면 망가져요. 조심하세요라고 계속 외치고 있었고요. 손님들은 너무 귀엽다. 촉감 완전 좋아라고
1: 촉감,
2: 하면서
1: 네,
2: 제품을 고르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한 직장인의 인터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스트레스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말랑이를 한두 개씩 구매하다 보니 만족감이 커서 계속 사고 있다라고
1: 예.
2: 답변했다고 그러고요. 비슷한 시각에 서울 강동구 천호동도 문구완구 거리가 있거든요. 여기에도 요즘 말랑이 구매하는 젊은 세대가 몰려들고 있다고 그러는데
1: 예.
2: 이곳이 최근에 걸그룹 레드벨벳의 멤버 조이 씨가 여기서
1: 아, 맞아요,
2: 또 말랑이
1: 맞아요.
2: 구입하는
1: 예.
2: 장면이 공개가
1: 아, 또
2: 되면서
1: 이슈가 됐죠, 또.
2: 거기에 또 사람들이 그렇게

0: 많이 몰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1: 예. 문구와 완구거리에 젊은 어른들이 모여들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주변에 이런 분도 많거든요. 문구류도 그러고 보면 예전보다 다양하고 또 새로운 게 많아진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이 문구 완구 거리가 썰렁했어요. 학령 인구 감소 또 업무 교육의 디지털화 때문에 네. 사실 서울의 도심의 문구 완구 거리가 그동안은 어려웠거든요. 근데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말랑이, 왁부볼, 촉감을 활용한 손장난감 이걸 요즘에 피제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왜 우리가 이걸 키덜트라고 그러죠.
1: 키덜트.
2: 어, 예, 네, 예. 어린아이의 감성을 가진 어른들 네. 이런 세대들이 만성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를 달래기 위해서 장난감을 구매하기 위해 여기를 찾고 있다. 라고 예.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 젊은 구매층들의 감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른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출시해야 된다라고 예.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 거의 폐업의 기로에 놓였다고 그럽니다.
1: 아, 그랬구나. 예.
2: 한때 120여 개에 달했던 문구 완구 예. 매장이 있었던 창신동.
1: 창신동 예, 저도 예전 많이 갔죠.
2: 예.
1: 애들 때문에.
2: 최근까지 10개 매장이 문을 닫았다고 그러고요.
1: 아,
2: 천호동도 상황이 비슷한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유통구조가 바뀌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다고 그럽니다.
1: 예, 예.
2: 그러던 중에 지난 1월부터 촉감을 강조하는 완구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인기를 끌자 직접 만져보고 구매하는 손님들이 다시 시장을 찾게 됐다. 라고 상인들이 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1: 네. 저도 가끔 이제 문방구 앞을 지나가다 보면 옛날 생각나가지고 들어가서 뭐 지우개라도 하나 사는 그런 경험은 있었습니다만은 네. 이게 뭐 상인들한테는 참 좋은 소식이지만 그게 만성적인 불안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장난감을 찾고 있다. 요건 조금 씁쓸한 얘기네요.
2: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오죽 마음의 불안감이 깊으면 아유, 이런 걸 가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할까 네.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 완구 업계로서는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생 기조로 유아 아동 완구의 소비 수요가 정체됐는데
1: 그렇겠죠.
2: 청년층이 지금 새로운 소비 시장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병우 한국 완구협회 회장은 말랑이 덕분에 완구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원래 유아였던 주 타깃층이 2030 청년들로 옮겨가고 있다. 이게 완구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고 그럽니다.
1: 예.
2: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의 영향을 크게 받는 MZ세대가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 말랑이 같은 촉감 완구를 찾고 예. 있다. 촉감 완구는 쥐었다 폈다 하는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만족을 얻는 일종의 소확행 아이템이 됐다라고 분석했다고 그러는데요. 성인들의 스트레스나 사회적 불안이 커질수록 완구 시장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전문가의 분석도 있습니다. 요즘 소비 트렌드의 유행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서
1: 예.
2: 이 유행을 유지하려면 이러한 젊은 소비자들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감성 완구, 손놀이 완구를 계속 개발한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본인이 직접 장난감을 만드는 것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2: 그렇습니다.
1: 예. 이 뉴스에 그럼 어떤 책을 떠올리셨습니까?
2: 백희나 작가의 구멍청이라고 하는 책 골라봤는데요.
1: 구멍청이요?
2: 예. 사실 우리가 지난달 가정의 달이었잖아요.
1: 네네네.
2: 어린이 책들이 가정의 달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는 건
1: 당연한 거죠.
2: 심심치 않게 있는 예. 일입니다. 예. 그런데 최상위권 목록을 현재 이 책이 차지하고 있고요. 6월 들어서도 순위가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1: 어허.
2: 이 책을 누가 읽을까 보면 앞서 우리가 기사에서 본 것처럼 어린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읽고 있다라는 겁니다.
1: 그렇구나. 예.
2: 이 책의 인기 비결이 어른을 위한 그림책.
1: 아, 그래요.
2: 이란 점인데요.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맛있는 요리와 신기한 효능으로 유명한 달토끼 식당이 있고요. 그 식당의 주인이 달토끼들이에요.
1: 달에 있는 토끼.
2: 네. 예, 달토끼. 이 그림책이거든요.
1: 예, 예.
2: 근데 이 달토끼들이는 옷 갈아입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식값을 받지 않고 옷을 갖고 오면 음식을 내줘요.
1: 아, 헌옷을 가져오면.
2: 그렇습니다.
1: 예.
2: 달토끼들은 신기한 요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요리 재료를 찾아 나서는데
1: 네.
2: 깊고 깊은 산 속에서 진귀한 구멍을 하나 발견합니다.
1: 구멍을?
2: 예. 네. 그리고 요 구멍을 가지고 최상급의 구멍청을 만들 수 있다.

0: 라는 생각에 이걸 캐와요. 그리고 달토끼들이 커다란 솥에 구멍을 옮겨서 정성스레 다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구멍청입니다.
1: 구멍청 그렇구나.
0: 그리고 제법 늦은 밤에 설레는 마음으로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달토끼 식당에 지쳐 보이는 곰돌이 인형 한 마리가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1: 예.
0: 그리고 이 곰돌이에게 정성껏 빻은 달떡과 깊고 깊은 구멍청으로 달인 구멍차를 선물하고요. 이걸 먹은 곰돌이가 마음속에 구멍을 채우고 다시 아기 주인에게 돌아가는 게 이 그림책의 줄거리입니다.
1: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성인들이 약간 곰돌이 마음과 비슷한 거구나.
0: 그렇죠. 맞습니다.
1: 출판 시장에서도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이 뭐 인기를 모으고 있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사실 이 줄거리를 들으면 아니 구멍을 가지고 무슨 구멍을 다려서 구멍청을 만든다. 이게 무슨 얘기야.
1: 예, 진짜 아이들한테나 통할 얘기지.
0: 그렇죠. 모과청, 유자청, 생강청도 아니고 무슨 구멍청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책에는 어린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림책에는 헌옷 갈아입기를 좋아하는 달토끼들이 등장을 하고 엉킨 털과 지친 표정의 곰돌이 인형이 달토끼들과 대화를 해요. 그런데 이 곰돌이 인형의 모습을 보면 깔끔하거나 정돈된 게 아니라 막 머리도 헝클어지고 지친 표정입니다. 이 곰돌이 인형에게 구멍청을 선물하고 마음속 구멍을 채워주는 거죠. 더구나 이 그림책은 백희나 작가가 워낙에 좀 독특한 입체 일러스트 기법으로 책을 그래요? 만들잖아요.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면 마치 인형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1: 그런 거 있죠. 예.
0: 그리고 달토끼들과 곰돌이의 대화가 일상에 지친 어른들이 나누는 대화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살면서 누구나 다 마음속에 크고 작은 구멍들이 있지 않습니까? 긴 말하지 않아도 이 책장을 넘기면서 이거 내 얘기네.
1: 그러니까
0: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이심전심이 이 그림책을 통해서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1: 예. 이게 또 그림책이니까, 예. 읽기에도 뭐 부담이 없고.
0: 그렇죠.
1: 어릴 적 기억도 조금 이렇게 떠오를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예. 그림책을 읽으면 자신이 어릴 적에 읽었던 그림책이 또 떠오르거든요. 예. 이렇게 최근 서점가에는 바쁜 일상과 스트레스에 지친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겁니다.
1: 네.
0: 그동안 그림책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외쳐왔지만 어른이 됐어도 여전히 어린이 감성을 지닌 앞서 얘기했던 키덜트 이걸 우리말로 이제 어른이들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주요 독자층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들에게 소구할 만한 다양한 그림책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죠. 요즘 그림책 보면요. 팝업북, 아트북,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그림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어른들의 소장 욕구까지 자극하는데요. 이런 그림책을 천천히 책장을 넘기면서 읽다 보면 까닭없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내 얘기 같으니까요.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저마다의 소중한 추억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색다른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조망하게 된다는 거죠.
1: 네.
0: 이게 바로 그림책이 건네는 다정한 위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1: 예, 저도 그 구멍청 좀 다려서 먹고 싶다는 생각.
0: 네.
1: 뉴스와 책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박성신이 부릅니다. 한 번만 더.

0: 내일은 푸른 하늘 6월 14일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매너 있게 소통하는 법 이야기해보죠. 만사소통 홍코치가 간다. 휴먼 아카데미 홍순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홍순아입니다.
0: 네, 요즘은 무작정 부딪히는 맨땅의 헤딩보다 완벽하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움직이는 미리 살아보기가 대세더라고요. 오늘의 주제가 이런 내용을 반영한 레디코어라면서요.
1: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야, 일단 해봐.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는 낭만이 통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세상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또 한 번의 실패 비용이 과거에 비해 지나치게 커졌거든요. 일찍 한번 잘못했다가 혹은 섣불리 독립했다가 겪어야 하는 리스크가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에게 심리적, 경제적 치명타가 되거든요.
0: 네.
1: 사람은요, 불확실성을 직면할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뇌는 예측 가능한 상태를 좋아하니까요. 결국 미리 살아보기는요, 우리가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나의 에너지와 자원을 가장 현명하게 지키려는 현대인들의 지능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 그 지능적인 생존 전략이라는 말이 와 닿거든요.
1: 네.
0: 미리 살아보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1: 네, 우선 독립이라는 걸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는 뭐 대학교나 취직 때문에 집을 나오면 자취방 계약부터 했습니다.
0: 네.
1: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독립하기 전에 한 달 살기 쉐어하우스나 단기 임대를 통해서 내가 정말 혼자 살 준비가 되었는가 이걸 먼저 테스트합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와 가사노동의 무게를 미리 겪어보는 거죠.
0: 네.
1: 심지어 이게 결혼의 경우도요,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하면서 결혼 전 파트너십 시뮬레이션 이걸 미리 생각해보고요. 미리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0: 어허.
1: 상대방과 나 자신을 모두 존중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신중하고 성숙한 소통 방식의 전환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0: 그렇군요. 이직이나 창업 같은 커리어 영역에서도 레디코어 현상이 두드러지겠군요. 당장 회사를 그만두기에는 좀 두렵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요, 직장을 다니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거나

0: 퇴근 후 원하는 직무의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소액의 일거리를 맡아보는 커리어 찍먹파가 많아졌습니다.
1: 커리어 찍먹파, 예.
0: 네, 맞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환상 속 직업의 가혹한 현실을 본업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선 체험해보는 거죠.
1: 예.
0: 예를 들어서 막연하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나 나중에 회사 관두면 예쁜 카페 하나 차리고 살고 싶다.
1: 빵집하고 카페 차리고. 예.
0: 네. 이런 분들이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단 몇 주라도 해보면서 하루 종일 서서 음료를 제조하고 컴플레인 고객도 상대하고 재고 관리에 머리를 싸매는 현실을 직접 겪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미리 살아보면 좋은 점은 바로 환상 통증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1: 아, 예, 예.
0: 아, 막연히 카페 차리면 행복하겠지. 이직하면 여기보다 훨씬 낫겠지 했던 환상을 미리 검증해보면서 내 적성에 진짜 맞는지 리스크 없이 확인하는 그런 소통과 경험이 예행 연습인 셈이에요.
1: 네. 예.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예습해 볼 수는 없잖아요. 직접 그쵸. 경험하기 전에 뭐 간접적으로 미리 살아보는 방법도 있을까요?
0: 네, 이때 가장 중요한 소통 기술이 바로 휴먼 라이브러리 활용법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이미 걸어간 사람 책, 이걸 쓰는 거죠. 요즘은 커리어 멘토링 플랫폼이나 동호회, 심지어 SNS를 통해서도 관심 분야의 선배들에게 접근하기 쉬워졌거든요. 다만 이때 무작정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3년 뒤 독립 매장 창업을 목표로 A 시나리오, 프랜차이즈 감회 또는 B 시나리오, 개인 브랜드 오픈 이걸 짜두고 있는데요. 현직자 입장에서 보시기에 다가올 시장 트렌드 안에서 어떤 리스크가 더 치명적일까요? 이렇게 정교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자신의 경험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풀 가동해서 여러분의 그런 인생 시뮬레이션에 딱 맞는 내비게이션 차트를 찍어줄 수 있거든요.
1: 네. 그 누군가의 조언을 통해서 미리 경험해 볼 때 진짜 유용한 조언과 오히려 나를 갇히게 만드는 훈수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0: 네, 맞아요. 조언을 구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답정 너이거든요.
1: 아.
0: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이런 대화나
1: 예, 예.
0: 반대로 타인의 말에 휘둘리는 겁니다. 구별하는 기준은 간단해요. 그 조언이 상황 기반인지 개인 감정 기반인지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야, 거기 가봐야 다 똑같아. 힘들기만 해. 내가 해봐서 하는데 감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조언은 거르세요.
1: 아, 거르고. 예.
0: 반면에 내가 그 길을 가보니 비수기 3, 4월에는 지금 좀 자금적 압박이 오더라.
1: 구체적이네요.
0: 그걸, 맞아요. 그걸 버튼을 자금 버퍼가 6달치 이상이 없다면 진입 시기를 늦추는 게 좋아.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적 맥락과 리스크의 실체를 정량적으로 짚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데이터와 상황을 짚어주는 사람의 이야기가 진짜 나를 미리 살아가게 해주는 양질의 조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1: 아, 그렇네요. 아무래도 그 레디코어 심리의 바탕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완벽하게 계획을 짜도 인생은 계획대로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강박에서 벗어나는 소통법도 있겠죠?
0: 네, 준비를 철저하는 것도 좋지만 실패하면 내 인생은 끝장이야 라는 압박감에 사로잡히면 완벽주의에 덫에 걸려 첫 발자국조차 떼지 못하는 상태에
1: 그러게요.
0: 빠지게 됩니다.
1: 예.
0: 몽상가처럼 계획만 계속 짜다가 세월을 다 보내게 될 수 있거든요. 이때 베타, 데스타워, 테스타워라고 해서 이런 마인드셋을 장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스마트폰 앱을 출시할 때도 처음부터 완벽한 버전을 내놓지 않죠.
1: 아, 그렇죠. 예.
0: 오류를 수정해가며 업데이트를 가면서 이런 것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시나리오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선택은 내 인생의 최종 종착지야 라고 무겁게 생각하면 숨이 막힙니다.
1: 아, 예.
0: 대신에 이번 선택은 내 인생의 2.0 버전을 이런 걸 위한 3개월짜리 베타 테스트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서사를 바꾸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1: 예.
0: 이게 실패가 아니라 데이터 수집 과정이라고 생각을 바꾸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거든요.
1: 진짜 말씀만 들어도 예,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 딱 드네요. 네. 그리고 이 머릿속으로만 시나리오를 짜는 것보다 뭐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0: 그럼요. 걱정이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만 가둬두면 생각에 팽창이 일어나서 두려움이 실제보다 10배는 더 커지거든요. 하지만 이를 글로 적거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말로 털어놓는 순간 뇌는 그것을 객관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1: 네.
0: 막상 적어놓고 보니 별거 아니네. 이렇게 이 시나리오에서

0: 요금만 자금을 보충하면 해결 가능한 수준이구나라는 감각이 생기면서 통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리스크를 대비할 때는 반드시 말로 표현하거나 시각화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1: 그렇군요. 조언을 구하는 대상도 선택을 잘 해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직을 고민하는 가족이나 후배에게 한 10명 중 4명은 야 그냥 다녀 이렇게 하잖아요.
0: 맞아요. 대다수의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유지가 되는 안전함을 최우선을 권하게
1: 그러니까요.
0: 되어 있거든요.
1: 예.
0: 그분들의 조언이 틀린 게 아니라 그분들의 목표는 성장이라기보다는 안전에 맞춰져 있는 것 때문일 거예요. 이럴 때는 주변의 내 계획을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설득은 에너지가 많이 들거든요. 대신 소통의 대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나를 걱정하는 가족에게는 위로와 지지를 구하시고요.
1: 네.
0: 나의 이직 시나리오를 검증하는 것은 철저한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의 전문가나 커뮤니티의 냉정한 시선에 맡기셔야 합니다. 위로를 줄 사람과 조언을 줄 사람, 이걸 분리하는 소통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1: 그렇겠네요. 근데 이렇게 미리 시나리오를 짜다 보면 긍정적인 미래보다 그 최악의 상황만 대비하는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리스크를 대비하겠다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다가 결국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상상만 무한반복, 무한반복하는 현상을 심리학에서 파국화 경향이라고 부르거든요. 불안이 불안을 먹고 자라서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를 막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짤 때 딱 세 가지만 적어보는 규칙을 정해야 돼요. 첫 번째, 최선의 시나리오. 예를 들면 대박 났을 때 펼쳐질 그림이요.
1: 네.
0: 두 번째는요, 최악의 시나리오요. 내 선택이 완전히 망했을 때 나오는 결과. 세 번째,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 확률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평범한 진행 상황.
1: 예.
0: 이 세 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최악만 생각하고 멈추는데, 그래 최악의 경우엔 내가 원래 하던 알바라도 다시 하지 뭐라고 최악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비상계획을 하나 딱 세워두면요. 뇌는 안도감을 느끼고 현실적인 시나리오에 집중하게 됩니다.
1: 네, 혹시 가족이나 연인처럼 가까운 사람과 함께 미리 살아보는 소통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떤 대화법을 써야 할까요?
0: 사실 가장 현실적인 문제죠. 한 사람은 우리 5년 뒤엔 어떻게 살까? 예산은 어떻게 짜지? 라며 레디코 현황의 성향을 보이는데 상대방이 닥치면 다 해. 뭐 벌써부터 걱정이야. 라고 나오면 갈등이 생기거든요.
1: 아, 그렇죠. 예, 예.
0: 이때는 무거운 주제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인생 계획서를 쓰자. 이거 하지 마시고 if, 만약에 게임 이걸 시작해보세요. 만약에 우리에게 갑자기 6개월의 안식년 생기면 뭐 하고 싶어? 만약에 우리가 내년에 다른 동네로 이사 간다면 어디가 좋을까? 이렇게 가벼운 상상력의 문을 열어두고 대화하는 겁니다.
1: 네.
0: 놀이처럼 시작된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가치관과 리스크에 대한 태도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1: 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미리 살아보기는 두려움에 대비해서 내 삶의 주도권을 잡는 멋진 방법인 것 같아요.
0: 네, 미리 살아보기와 리디코어라는 도구는요, 여러분을 항구에 더 오래 묶어두기 위한 밧줄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다로 나갔을 때 만날 수 있는 폭풍우를 대비해 구명조끼와 내비게이션을 점검하는 시간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이거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완벽하게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예상치 못한 변수는 항상 생깁니다. 하지만 미리 시나리오를 짜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소통해본 사람들은 변수가 닥쳐도 멘붕, 공황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1: 네.
0: 결국 미리 살아보기는 어떤 미래가 와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만사소통 홍코치가 간다. 홍순아 대표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이문세의 음성으로 듣죠.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0: 장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문화예술인과 문화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현장 스케치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가볼까요?
1: 네, 서울시 강서구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서울시 어울림 플라자인데요. 아, 예. 여기서 특별한 공연 그리고 전시가 열려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모두가 함께 즐기는 배리어프리 공연. 꼬마 개 이야기 그리고 촉각 전시인 촉각 이 현장 네, 준비했는데요. 예. 이 손으로 보는 전시 또 눈이 아닌 온몸으로 듣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이 서울시 어울림플라자에서 진행한 현장은 그야말로 오감 만족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온몸이 또 만족하는 그런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먼저 그 뜨거웠던 배려프리 공연 꼬마 개 이야기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2: 오늘

0: 바닷가에 나타납니다.
1: 꼬딱꼬딱꼬딱꼬딱.

0: 꼬마 개의 이야기. 어떤 네. 공연이었습니까?
1: 네, 이 꼬마 개 이야기는요. 바다에 사는 꼬마 개가 넓은 세상으로 모험을 떠나면서 겪는 그런 성장 드라마입니다.
0: 아, 예.
1: 배려프리 무대였고요. 배우가 직접 이 행동을 음성으로 소개하고 또 다양한 효과음을 또 전달했습니다. 1인극 공연인데요. 네. 주인공이 무대를 종횡무진하면서 또 누비는 그런 연기를 또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꼬마 개가 또 그 할아버지 화가를 만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같이 또 추억을 쌓고 또 인생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공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0: 네.
1: 이번 공연은 그 권지현 연출이 직접 이 공연을 쓰고 또 만들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예술마을이라는 단체에서 이 공연을 만들었는데요. 권지현 연출에게 자세히 공연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0: 네.
2: 공연은 꼬마개 이야기라는 제목의 1인 인형극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공연은 제가 직접 글을 쓰고 연출한 공연인데 제주도 이중섭 박물관에 갔을 때 이중섭 화가가 가족들에게 쓴 편지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편지에 있는 그리운 감정들이 저한테 되게 좋은 자극들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들과도 어떤 그리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만들게 된 공연입니다. 어떤 이름을 알 수 없는 넓은 바다가 있는 섬 마을에 화가 아저씨와 꼬마개가 살고 있고요. 이 둘 사이에 생겨나는 우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화가 아저씨는 매일 오후 2시에 바닷가에 나타나서 낚시도 하고 그림도 그리는데 꼬마개가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아저씨를 수상하게 여기고 이 아저씨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연은 이제 특별히 처음부터 장애 어린이를 고려하고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제가 이 공연을 처음 만들 때에도 아주 특별한 예술 마을이라는 발달장애 어린이들이 좀 더 편안한 공간에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이미 시작되어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공연은 처음에 그런 장애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공연을 처음 만들 때부터 좀 편안한 공간이라든지 공연의 환경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야기를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연인 것은 맞아요. 그 이후로 점점 공연이 연차가 지나갈수록 조금 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또 조금 더 공간이 편안할 수 있도록 조금씩 발전되어 온 것 같아요.
0: 네. 이 줄거리 들으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모든 연령대가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인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은 시각장애가 있는 관객들도 공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도 함께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꼬마개가 커다란 파도를 만나서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어이쿠. 중심을 잡으려고 집게발을 파르르 떠내요.
0: 아,
1: 막 이렇게
0: 예.
1: 대사 사이사이에 무대 상황을 시각적이고 또 생동감 있게 묘사를 해주니까 이 눈을 감고 들어도 또 머릿속에 푸른 바다가 그대로 그려집니다.
0: 예.
1: 그렇다면 이 관객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소감 들어보시죠.
0: 네.
3: 애들 두 명이랑 같이 왔어요. 9살, 6살. 아이들이랑 같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가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마음 짠한 생각도 들어서 뭐 부모님에 대해서 아니면 또 할머니나 할아버지에 대해서 또 좀 관심 가지면 좋겠다 생각 들었던 것 같습니다. 파도나 아니면 뭐 조명도 그렇고 이런 그 옆에서 반주해주시는 그런 효과물도 그렇고 그런 것들도 다 누구나 들을 수 있게 공연이 되어서 관람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4: 두 분이서 무대를 하셨는데 꽉 채워서 너무 감동이었고 아이들이랑 좋은 추억 되었습니다. 시각적인 게 다양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5: 무대하고 같이 보는 자리가 같아서 그게 좀 좋았던 것 같고요.
6: 반차가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5: 그래서 편안하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애들이 특히나 그래서 그게 좋았고 이렇게 몸으로 바다의 움직임이나 바람의 움직임이나 개의 움직임 이런 거 표현하시는 거를 아이가 보고 또 다른 아이도 보니까 막 따라하고 막 이러는 게 되게 좋은 영감 같은 거를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공연에서 얘기 나온 것처럼 가슴이 약간 간질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이렇게 뭐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눈앞에 무대가 펼쳐지는 것 같네요.
1: 네, 장애가 있는 아이도 또 없는 아이도 모두 한 마음으로 꼬마개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네. 이 관람객들은 꼬마개가 뭐 파도를 만나거나 비를 피하거나 또는 그 화가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만들 때마다 박수를 치며 또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예. 또 꼬마개의 그런 포즈를 또 관람객들이 직접 따라해 보는 등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이 권지연 연출에게 들어보시죠.
2: 이 공연은 제가 처음에 만들 때에 흔히 어른들이 어린이를 생각할 때 아이들의 생활은 매일매일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고 유쾌하고 이런 것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이들도 그 나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별을 경험하기도 하고 물론 그 대상이 뭐 사람이기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같이 잘 놀던 친구 또 어떤 때에는 자기가 좋아했던 장난감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상실감을 느낀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상실감 또 아이들이 이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름을 붙이지는 못했지만 알 수 없는 어떤 묘한 감정들을 이야기 나누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만들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배우들이랑도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이 공연에서 중요한 것은 어른으로서 겪었던 어떤 상실이나 이별에 대해서 앞으로 긴 시간을 살아간 어린이들에게 좀 안전하고 다정한 방법으로 이런 시기들을 잘 지내오는 방법 이런 감정들이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 삶들을 어쩌면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잘 전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도 그렇고 어린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이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른들은 특히 양육자분들은 어린이를 양육하시면서 뭐 기쁘고 좋은 순간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린이도 마찬가지고요. 작은 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은데 그 순간순간에 느껴지는 그 감정들을 충분히 잘 다스리고 풍성하게 느끼고 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이 서로를 배려하는 장치들이 이렇게 조금만 더해지면 네. 모두가 똑같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한 무대였군요.
1: 네, 맞아요. 이 공연의 감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연장 바로 옆에 로비가 있었는데 네네. 거기에 그 손끝의 감각을 깨우는 특별한 전시가 함께 열렸거든요. 네, 이름도 귀여워요. 촉각 전시인데. 아. 촉각촉각.
0: 촉각촉각 아까 네. 말씀하셨던. 네.
1: 보통 이제 미술관이나 그 전시회장 가면 뭐 그 문구, 그 경고문에 눈으로만 보세요. 네. 뭐 손대지 마세요. 마세요. 네, 네. 이게 가장 먼저 보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이 촉각촉각 전시는 정반대였습니다. 마음껏 만지세요. 네. 손끝으로 느끼세요라는 이런 슬로건인 전시였는데요. 그 꼬마개 이야기가 등장했던 장소 바로 이 바닷가인데 네. 이 바닷속 배경 또 캐릭터들을 다양한 질감의 입체 작품으로 구현해 놓은 그런 전시였습니다. 예. 그 이중섭 작가를 모티브로 이 공연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그 촉각 전시물도 또 직접 만져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비장애인들도 손끝의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그런 그래요. 신선하고 또 소중한 경험이 됐습니다. 이 서울시 어울림 플라자 문구 문화센터 관장에게 들어보시죠.
7: 근데 여기가 촉각 전시물인가 봐요.
8: 네, 이거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만든 촉각 작품이고요. 지금 이중섭의 흰 소와 그다음에 두 어린이와 복숭아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원래는 평면 작품인데 지금 흰 소 같은 경우에는 입체 작품으로 해서 작가님의 터치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 붓터치를 느껴볼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입체감 있게 흰 소의 전체적으로 네, 이런 구조 같은 것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두 어린이와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이 복숭아 부분 만져보시면 복숭아의 표면처럼 보들보들한 감촉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서 네, 또 이제 실제로 복숭아를 만져보는 감촉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얼굴에 눈, 코, 입을 또 입체감으로 표현하셔가지고 이제 옆에서 같이 설명을 곁들이면 또 만져보시는 분들이 그림을 또 이제 그려볼 수 있도록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꼬막의 이야기에 있는 이중섭 작가의 네, 그 이야기를 같이 함께 또 만져보는 작품으로 느껴볼 수 있도록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또 협찬을 해주셔서 같이 지금 연계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촉각 전시를 통해서 또 실제로 또 시각장애인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감촉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느껴보면서 이렇게 같이 또 체험을 해보면 또 서로 간의 유대관계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네, 오늘은 그 손으로만 작품을 만져보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서 또 서로의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어울림장 함께했습니다.
0: 네.
1: 이 공연이 열린 서울시 어울림 플라자 이 이름 그대로 모두가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우리가 시선을 조금만 바꾸고 또 조금 더 다정한 기술과 또 배려를 더한다면 네. 이 문화예술에서 소외되는 사람 아무도 없겠다라는 이런 확신이 또 들었습니다.
0: 그럼요.
1: 네. 네, 배려프리는 단순히 이런 당연한 권리를 함께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그런 하루였는데요. 더불어서 우리 주변의 모든 공연장과 또 미술관에서 이런 당연한 일상이 되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네. 현장 스케치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정태춘이 부르는 시인의 마을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밤새 푸른 하늘 구름 흘러가며 당신의 부푼 가슴으로 불어오는

건네주리요. 내 작은 가슴을 달래주리요. 누가 내게 생명의 장단을 쳐주리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아마 베이비 부모들 가운데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신입생 환영회 때 대접에 술을 부어 마시던 사발식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실제 예전에는 그런 음주 강요 때문에 어렵게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변을 당하는 경우도 생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이런 얘기가 정말 호랑이 담배 피울 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2030 젊은이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거나 마셔도 한 달에 한 번 이하라는 대답이 절반을 넘었고요. 특히 20대는 술 마시지 않는 게 대세가 된 첫 비주류 세대라는 말도 듣습니다. 게다가 이젠 술을 덜 마시는 현상이 청년 세대를 넘어 중장년층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가구당 주류 소비 지출이 2019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는데요. 특히 50대의 주류비 지출 감소 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면은 술을 안 마시면 그 시간에 뭐 하나? 예전에는 여가 활동이 그야말로 술 마시기인 분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달리기나 헬스장에서 몸짱 만들기 등 운동 즐기기가 20대부터 70대 이후까지 모든 세대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10대 주류 소비국이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요에 얽힌 재미난 뒷얘기와 함께 그 가요를 들어보는 이현석의 가요탐구에 이어서 한국노인의 전화 김효정 과장과 함께하는 노인문제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시아이들이에요. 텔레파시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이현석의 가요탐구 음악평론가 이현석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오늘도 우리 노래 얽힌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 들려주시고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노래를 골라오셨나요?
2: 네. 오늘은 세월을 건너서 사랑받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를 초월해서 사랑받는 번안가요 세 곡을 준비했습니다.
1: 네네.
2: 1960년대, 70년대에는 번안가요가 정말 많았어요.
1: 네.
2: 예, 뭐 특히 포크 가수들은 네. 처음에 창작곡보다는 외국곡을 이제 번안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1: 네.
2: 그러니까 뭐 트윈폴리오도 그렇고 네. 뭐 조영남 씨도 딜라일라 그 데뷔곡도 사실은 탐 존스 곡이었고요.
1: 네.
2: 번안곡을 많이 부르다가 이후에 이제 자신들의 창작곡을 가지고 사랑을 받았는데
1: 네.
2: 그래서 그 번안곡의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1: 네.
2: 1920년대부터 번안곡은 꾸준히 만들어졌고요.
1: 아.
2: 일제 강점기는 물론이고 해방 이후에 이제 미국 문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팝송을 번안한 곡들
1: 네.
2: 또 많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1: 네.
2: 근데 뭐 원곡도 좋지만 거기에 네. 한국 정서를 불어넣은 번안곡들이 원곡을 뛰어넘는 인기를 누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 네, 네.
2: 원곡이 오히려 좀 낯설고
1: 네.
2: 예, 번안곡이 더 친근했던 그런 곡들이 있는데
1: 네.
2: 그런 곡 가운데서 세 곡 준비했는데요.
1: 어떤 노래는 우리가 번안가요인지 모르고 정말

0: 다릅니다. 네. 가사도 다르고요. 네. 일단 혼자만의 사랑, 러브송이에요. 애절한 네. 러브송인데 원곡은 CCM입니다.
1: 아, 네, 네.
0: 기독교 음악입니다.
1: 네.
0: 샌디 패티라는 미국 가스펠 음악계의 전설과도 같은 그런 가수인데요. 네. 이 사람은 1980년대부터 이제 활동을 해왔는데 뭐 우리가 팝 음악계에서 최고의 음악상은 그래미상이잖아요.
1: 네.
0: 근데 기독교 음악계에서는 도부상이라는 또 시상식이 있는데 아. 이게 가장 권위 있는 상인데
1: 네.
0: 도부상을 39번이나 받았습니다.
1: 아, 39번이요? 네,
0: 그러니까 뭐 거의 전설적인 존재인데요.
1: 네, 네.
0: 이제 샌디 패티가 1989년에 발표한 비아 돌로로사라는 곡을 이제 번안을 한 그런 곡이 되겠는데
1: 네, 네.
0: 비아 돌로로사는 라틴어고요.
1: 네.
0: 고난의 길이라는 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1: 그러니까 이제 원곡은 예수의 순환과 희생을 노래한 종교음악이군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예수가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까지 한 800m를 걸어가는데
1: 네, 네.
0: 그 길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예수의 생애를 그린 뮤지컬 The Promise에 또 삽입된 곡이기도 합니다.
1: 네.
0: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조금 이 원곡이 잘 안 알려져 있는데
1: 네.
0: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고전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이걸 이제 완전히 다른 장르로 어떻게 보면 김태형 씨가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1: 네, 네. 이별 발라드로 만들었군요. 사랑 노래를 만들었어요. 네, 네.
0: 그러니까 그 물론 이제 두 곡의 서사는 다르지만
1: 네.
0: 원곡 과 번안곡 모두 고통을 견디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네, 네. 사랑의 아픔, 고통도 뭐 엄청난 거잖아요. 그
1: 그러니까,
0: 개인한테는 그거보다 큰 고통은 없죠.
1: 그러니까 네. 원곡이 신앙 속에서 고난을 견디는 이야기라면은 번안곡은 사랑의 상처를 견디는 이야기인 셈이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근데 김태형 씨가 너무 노래를 잘하는 정말
1: 네네.
0: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1: 네.
0: 노래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은 것 같아요.
1: 그래서
0: 원곡도 물론 매력적이지만 우리한테는 아무래도 이제 김태형 씨 버전이 더 네.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1: 네.
0: 예, 그런 곡입니다.
1: 음성이 그러니까 좀 거칠고 허스키한데
0: 네네.
1: 그 고음 밀어붙이는 그 스타일이 굉장히 네네. 매력적이잖아요.
0: 네. 네네. 이분이 사실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넓어서
1: 네.
0: 락 부터 댄스 음악까지 다 자유자재로 구사를 하는 사람인데요.
1: 네네.
0: 그래서 뭐 듀크의 펑키 투나잇이나 또 클론의 돌아와 같은 데에서도 이제 피처링해서 가창력을 뽐낸 바 있습니다.
1: 네, 네. 그 오랜 방황의 끝이라는 노래도 좋은 네네. 반응 얻었었죠.
0: 그렇습니다.
1: 네,
0: 근데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는 히트곡이 네. 좀 안타깝게도
1: 네.
0: 몇 곡 되지 않습니다.
1: 네. 그 이기찬과 함께 사랑일 뿐이야도 불렀던 네. 기억이 나요.
0: 그러니까 가수가 인정하는
1: 네.
0: 작곡가가 인정하는
1: 네.
0: 그런 가수가 되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세월을 건너 사랑받는 번안가요 세 곡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곡은 김태형의 혼자만의 사랑이었고요. 두 번째 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0: 네. 2000년 12월에 발표돼서 이듬해 봄, 여름까지 큰 인기를 누렸고
1: 네.
0: 또 각종 가요 차트를 휩쓸었던 포지션의 I love you 준비했습니다.
1: 네.
0: 이 곡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노래방 가서 부르는 남자들이 많이 중년 남이 즐겨 부르는
1: 네.
0: 그런 곡이기도 한데요.
1: 네, 네.
0: 그만큼 이제 포지션 곡이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인기 누렸는데
1: 네.
0: 이 곡은 일본 노래를
1: 아.
0: 이제 커버한 곡이 되겠고요.
1: 네.
0: 26살의 요절한 일본의 전설적인 싱어송라이터 오자키 유타카의 1983년 노래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 노래를 이제 포지션이
1: 네.
0: 한참 세월이 지나서
1: 네.
0: 2000년에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1: 그 오자키 유타카는 일본의 청춘의 상징 같은 존재잖아요.
0: 네. 뭐 제임스 딘 같은 존재예요.
1: 네, 네.
0: 그 정도로 지금도 뭐 일본의 팬층이 두터운데요.
1: 네.
0: 그만큼 이제 젊은이들의 정서를 대변했고 또 불안한 청춘의 감정을 노래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자유의 자유를 향한 갈망,
1: 네.
0: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 이런 노래들을 부르니까 당연히 청춘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죠.
1: 거기다가 또 TV 출연을 꺼리면서 공연이 이제 활동을
0: 네.
1: 했다면서요.
0: 약간 신비주의 전략도
1: 네.
0: 이제 펼쳤던 아티스트인데
1: 네.
0: 안타깝게도 26살이 되던 1992년 4월 25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1: 네.
0: 도쿄의 어느 민가 정원의

0: 그래서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로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일본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는데요. 그런데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병원 치료를 거부했다고 해요.
1: 네.
0: 그러면서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서 이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 네네. 그러니까 더 이제 신비하게 네네.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 노래를 어떻게 해서 또 포지션이 부르게 네. 됐어요?
0: 그 사실 예전에 우리 음악 듣는 사람들 또 음악 활동하는 사람들이 일본 문화, 일본 음악을 약간 선망하는 게 있었거든요.
1: 네네.
0: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조금 한 단계 위였습니다. 지금은 K-POP이 더 위에 있지만
1: 네네.
0: 예전에는 패션도 그렇고 문화적으로 조금 일본을 벤치마킹한다고 할까요?
1: 네.
0: 그 조금 이제 문제가 된 걸 표절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도 일본 음악 많이 들었거든요.
1: 네.
0: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래도 문턱이 많이 낮아져서 일본 앨범 같은 거 편안하게 어디서든 구입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또 이제 못하게 됐잖아요.
1: 네.
0: 구할
1: 네.
0: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많지 않았는데 그런다고 못 듣나요?
1: 네.
0: 예, 더 듣죠.
1: 그래서
0: 그러면 더 하게 되고
1: 네, 네.
0: 이제 그때부터 좋아했었는데 우연찮게 제작자가 아 이런 노래를 한번 그 리메이크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포지션도 이거 나 원래 좋아했었던 곡이니까 나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이제 번안을 해서 노래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1: 이 노래가 지금도 오자키 유타카이 노래가 일본 발라드 역사에서 손꼽히는 명곡으로 네네. 평가받는다면서요. 네.
0: 완전히 우리 저 포지션이 부르는 버전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1: 네.
0: 그쪽은 조금 담백하게 부른다고 하면
1: 네.
0: 우리 포지션 임재욱 씨는 정말 애절하게 불러줍니다.
1: 네.
0: 호소력 짙은 가창력으로 더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런 또 명품 발라드로 재탄생했고요.
1: 네.
0: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 3사의 가요 차트를 다 석권할 정도로 인기를 누렸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 가사가 또 절절하잖아요.
0: 네네.
1: 네네.
0: 그 이런 곡들의 가사가 사실 굉장히 단순한 듯하지만
1: 네.
0: 정말 딱 듣자마자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서
1: 네네.
0: 아 이건 내 얘기야.
1: 네.
0: 그 자신의 어떤 옛사랑의 추억 같은 거를 또 떠올리게 하고
1: 네.
0: 누구나 경험했을 이별의 아픔 같은 거 을 떠올리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 곡이 큰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1: 이 곡이 또 뮤직비디오로 많은 사랑 받았죠?
0: 네네.
1: 네.
0: 예전에 뭐 영화 같은 뮤직비디오가 한때
1: 네.
0: 2000년대 초반에 큰 인기를 누렸잖아요.
1: 네네.
0: 도화선이 돼준 거는 조성모의 투애분이고요.
1: 네.
0: 거기 뭐 이병헌 씨하고 김하늘 씨 나와가지고 영화처럼 영화 뮤직비디오가 나온 다음부터는 이제 홍보 전략 중에서 뮤직비디오를 영화처럼 만드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됐었는데
1: 네네.
0: 이 뮤직비디오에도 차승원, 신하균, 이효원
1: 네.
0: 굉장히 그 당시에 청춘 스타죠.
1: 그러니까. 예,
0: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1: 네.
0: 뭐 중견 배우가 됐는데요. 이분들이 출연한 뮤직비디오가 아주 빼어난 영상미 때문에 또 호평을 받고 곡의 인기를 끌어올리는 데에도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1: 언젠가 이현석 씨가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좋은 노래가 언어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곡 가운데 하나다.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었는데 이 노래 발표했을 때 포지션의 임재욱 씨 인기가 참 대단했죠.
0: 네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곡으로 완전히 정상에 우뚝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 네네.
0: 그만큼 포지션의 시그니처 송이 됐습니다.
1: 네.
0: 물론 이제 블루데이 뭐 하루 뭐 여러 히트곡이 있지만 이 곡이 이제 포지션을 대표하는 그런 명곡이 됐고요.
1: 네.
0: 포지션은 사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1: 네.
0: 뭐 방송에 안 나온다고 해서 가수가 은퇴를 한 게 아니거든요.
1: 그런데
0: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이제 방송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대표로도 또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네. 가사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신 볼 수 없는 이별인데 돌이킬 수 없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든 그대를 잡아두고 싶은 걸 이런 내용도 담겨 있잖아요. 자, 그럼 김태형의 혼자만의 사랑 포지션의 I love you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0: 이현석의 가요탐구. 오늘은 세월을 건너 사랑받는 번안가요 세 곡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김태영의 혼자만의 사랑, 포지션의 I love you까지 들었습니다. 자, 나머지 한 곡은 또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이번엔 경쾌한 댄스.

0: 곡을 준비했는데요.
1: 네.
0: 1997년 가요계를 뒤흔들었던 진주의 데뷔 히트곡입니다.
1: 네.
0: 난 괜찮합니다.
1: 아, 네, 네.
0: 앞서서 전해드린 이제 포지션의 I love you 같은 경우는 남자들의 노래방 애창곡이라면
1: 네.
0: 진주의 난 괜찮아는 여자분들이 스트레스를 풀 때 좀 예, 시원하게 네. 떼창을 하고 네. 하는 그런 곡이 되겠는데요.
1: 나중에 남자들도 따라서 같이
0: 네,
1: 불러요.
0: 네, 그렇습니다. 워낙 진주 씨가 정말 폭발적인 네. 가창력으로 이 곡을 잘 소화를 했습니다.
1: 네.
0: 근데 이 곡이 뭐 미국에서도 너무 유명한 노래예요.
1: 네.
0: 에, 글로리아 게이너라는 미국의 흑인 여성 가수가 1979년에 불러서 빌보드 핫100 차트는 물론이고 뭐 전 세계 차트를 석권했던 I Will Survive라는 곡의 이제 번안 곡이 되겠습니다.
1: 네, 네.
0: 디스코를 상징하는 노래 몇 곡을 꼽는다면
1: 네.
0: 이 곡 그리고 도나 서머의 Hot Stuff
1: 네.
0: 비지스의 Staying Alive 이런
1: 네, 네.
0: 곡들을 꼽을 수 있는데 사실 글로리아 게이너는 도나 서머만 아니었으면 1인자가 될 수 있었는데
1: 네.
0: 도나 서머한테 조금 가려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1: 네, 네.
0: 하지만 이 곡은 그래미에서도 인정을 해서요. 또 그래미에서도 댄스 부분을 수상하기도 했던 그런 곡입니다.
1: 이별의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노래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난 괜찮아.
1: 네.
0: 제목부터 좀 뭔가를 선언하는 느낌을 주는데요.
1: 네.
0: 근데 이게 이 곡의 탄생 배경이 재밌는 게
1: 네.
0: 디노 페카리스라는 사람이 이 곡을 작곡했는데요.
1: 네.
0: 이 사람이 이제 음반사 소속 작곡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네. 날 갑자기 해고를 당하게 됐다고 해요.
1: 그 유명한 모탄 네. 음반사.
0: 네, 그러니까 네. 그게 큰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1: 그렇겠죠.
0: 아니 왜 내가 갑자기 이렇게
1: 네.
0: 회사에서 쫓겨나야 되지?
1: 네.
0: 낙담해가지고 지나고 있는데 어느 날 우연찮게 텔레비전을 틀었더니 자기가 만들었던 노래들이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게 됐대요.
1: 네.
0: 그걸 보는 순간 자신감이 솟구쳤다고 합니다.
1: 아.
0: 난 죽지 않았어. 내 노래가 지금 공중파에서 저렇게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 내가 이렇게 기죽고 있을 이유가 없어.
1: 네.
0: 어? 난 할 수 있다.
1: 네.
0: 다시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악상이 떠올랐고요.
1: 그래서
0: 네. 만든 곡이 바로 I Will Survive라고 합니다.
1: 그리고 또 그 곡을 진주 씨가
0: 네.
1: 난 괜찮아 로 번안해서 부르면서 완전히 자신의 노래로 만들어버렸어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글로리아 게이너 곡보다 더 박진감 넘치는
1: 네.
0: 곡이 됐고
1: 네.
0: 재미있는 건 여기 참여한 스텝 들의 몇 면인데요.
1: 네.
0: 작사가 박진영입니다.
1: 네.
0: 그것도 놀라운데
1: 네.
0: 편곡은 또 BTS를 발탁한 방시혁 씨가
1: 아.
0: 편곡을 했어요.
1: 네네.
0: 세계적인
1: 그러니까.
0: 유명인사 두 사람이
1: 네.
0: 이제 참여를 한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1: 네네. 정말 또 노래를 부른 우리 진주 씨는 신인답지 않은 무대 장악력으로
0: 네.
1: 단숨에 스타가 됐잖아요.
0: 이때 제 기억에 고등학교 1학년인가 그랬어요.
1: 그런가요?
0: 하여튼 대단한 겁니다.
1: 네. 네가 떠나면 남겨진 내가 눈물로 수없이 많은 밤을 지샐 거라 너는 믿고 있겠지만 내게 미안하겠지만 난 괜찮아.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죠. 진주의 난 괜찮아 들어보고요. 이현석 씨도 다음 주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김여정 과장의 노인 문제 상담 이어집니다. 노년기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고민도 나누면서 함께 대안을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정말 살다 보면은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경우들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전화를 해주세요. 한국노인의 전화입니다. 김여정 과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요즘 보면은 치매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그쵸. 동네 보건소나 치매 안심센터에서 검사 받을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치매 예방이라든가 관리 차원의 여러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치매 환자를 돌보는 부담을 가족한테만 지우지 않고 사회와 함께 나누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거를 자꾸 숨기는 분들이 계세요.
1: 아, 그렇죠. 네네. 그 옛날에는 치매라고 하면 왜 그런 표현 썼잖아요. 망령, 네네. 노망 이렇게 네. 해서 치매가 그냥 나이 들면 생기는 노화의 어떤 한 과정이라고 봤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치매가 이제 질환이다, 어떤 증상이다, 병으로 인한 증상이다 해서 노인복지기관이나 방문요양 같은 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돌봐드려요. 그냥 손발로서만 돌봐드리는 게 아니니까 네.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좀 많이 이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이거를 자꾸 부끄럽다고 숨기시는 그렇죠. 분들은 아직도 옛날 생각하시는 맞아요. 거잖아요. 이제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보다 더 넓은 의미의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1: 맞습니다.
0: 게 좋을 것 같아요.
1: 예.
0: 네네. 오늘은 어떤 상담 사례 가져오셨어요?
1: 네, 오늘은 치매 환자인 남편과 살고 계시는 어르신 사례하고요. 네. 사별 후에 감정이 아직도 정리되지 않으신 어르신 사례입니다.
0: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시는 86세 여자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0: 남편은 치매 환자입니다. 제가 평생 의지받고 사랑했고 좋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끝까지 제가 돌보려고 합니다. 남편에게 이상함을 느낀 건 1년 전쯤이었습니다. 마트에 갔다가 집에 못 찾아와서 마트 직원이 전화를 해줘서 제가 가서 모시고 왔고, 전철에서 내려서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서 헤매는 날도 있었고, 밤낮없이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치매라고 했습니다. 그 후 여러 곳에서 전화가 왔고 가끔 도움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집에서 돌봐드리고 있고 함께 산책을 나갔다 오기도 합니다. 밖에 나가려고 하시는 것만 아니면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깊은 밤에도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시니 그걸 말리는 게 제일 힘듭니다. 얼마 전은 나가려고 하는 남편을 소파에 앉게 했는데 다시 일어나려고 들어 올린 발에 제가 맞아서 거실에서 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나려고 했지만 손목이 많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갔더니 골절이라고 했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4일 동안 남편은 매일 병원에 왔지만 제가 왜 다쳤는지도 모르고 상태가 심해서 수술을 받은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떡과 음료수를 사와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저는 편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걱정이 됐습니다. 밥은 챙겨 먹고 있는 건지. 남편은 아침 저녁으로 병원에 다녀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남편에게 저는 찬찬히 설명해주고 당부를 거듭해서 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에 퇴원을 했는데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남편을 챙겨줄 수 있으니까요. 마음이 놓이고 편해졌습니다. 지금은 깁스도 풀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이대로 오래오래 계셔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리를 잘해서 잘 챙겨드리려고 하지만 남편은 잘 안 드셔서 살이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안쓰럽습니다. 저도 힘들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가끔 함께 병원에 약 타러 다녀오고 시장에 가서 구경도 하고 둘이 집에서 콩국수 끓여 먹으며 지내는 일상이지만 그저 행복합니다. 제가 손목을 다친 후 딸이 이것저것 많이 챙겨서 보내줍니다. 요리를 하지 않고 간단히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걸 많이 보내줘서 하루는 칼국수, 하루는 전복죽, 하루는 막국수나 콩국수를 끓여서 먹습니다. 여름이 됐네요. 해도 길어졌고 길도 미끄럽지 않아서 좋습니다. 지난 겨울 눈 내린 밤에 남편이 밖에 나가려고 해서 같이 나갔다가 미끄러워서 조심조심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라디오 듣고 그저 하소연하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86세 어르신이 이걸 간병하신다는 게 참 어려우실 텐데요.
1: 그렇죠. 근데 의지가 네. 상당히 강해 보이셨고요.
0: 네.
1: 이렇게 그냥 두 분이 뭐 미끄러운데도 손잡고 이렇게 가시고 뭐 콩국수 끓여 드시고 이런 모습들을 제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 아 그게 행복이다 이렇게 느껴지면서도 이 사랑이시거든요 결국.
0: 그럼요.
1: 근데 이 사랑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지금 저하고 상담하신 어르신이 건강이 확보가 돼야 이게 유지가 될 텐데
0: 네.
1: 이미 안 좋은 신호는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치매가 있으실 때 하고자 하는 걸 못하게 말릴 때 폭력성이 나올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이 손을 다친 거는 자녀들이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다가 다쳤는지를 끝까지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0: 네.
1: 뭐 그럴 수는 있다고 해도 머지않아 또 자녀들도 알게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혼자서 너무 감당하시기보다는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사회 서비스들을 조금씩만 활용하시면 이 어르신은 절대 내가 계속 돌보겠다는 그 신념이 확고하시지만 물론 그거는 물론 제가 존중해 드리되 약간의 시간만큼만 조금 쉬실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조금 이용해 보시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0: 네.
1: 지금 다른 거는 걱정이 없는데 배회가 걱정이 되신다고 하니까 문에 그 안전장치 하는 게 있어요.
0: 네.
1: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을 하시면 그래도 계속 앞에서 지켜보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런 것도 조금 이용해 보시고요. 저는 거기서 감동받았어요. 수술해서 병원에 있는데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시는 채지만 아침 저녁으로 병문 안으로 오시고 떡이랑 음료수를 사가지고 왔다 그래서 뭘 좀 아시는가 하는 그런 느낌도 또 받았어요.
0: 거기까지는 가능하시다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지금 병원에 누워있다. 그리고 병원은 아침 저녁은 갈 수가 있다.
1: 네.
0: 그리고 떡은 좀 갖다 주고 싶다. 거기까지는 가능하신
1: 그렇죠.
0: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밤이 되면은 특히 밤이 되면 야행성 때문에
1: 맞아요.
0: 자꾸 집을 나가시려고 한다면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그렇게 혼자서만 감당하셔도 되는 시기인가요?
1: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배회가 초기, 중기, 말기로 봤을 때 초기가 대표 증상이 기억 장애고
0: 네.
1: 중기가 되면 이제 행동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때가 배회가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예요.
0: 네.
1: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신체 증상으로 가면서 대소변을 못 가리시게 되는 그런 경로로 가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혼자 감당하시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그 따님이나 자녀분들이 조금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지는 있는 것 같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앞으로는 혼자 하지 마시고 반드시 나누어서 돌봐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0: 네.
1: 할머니 몸부터 먼저 걱정하시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0: 네, 네.
1: 우리가 사랑하는 거하고 그냥 전적으로 희생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의미가 되니까
0: 네.
1: 이 사랑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어르신 몸부터 먼저 지키시면서 돌봄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낮에 잠깐잠깐이라도
1: 네.
0: 할머니께서 혼자 계실 수 있는 시간도 만들 수가
1: 맞습니다.
0: 있잖아요.
1: 네. 그래서 저는 요양보호사분이 오시는 것보다는
0: 네.
1: 주야간보호센터
0: 네.
1: 다니시는 거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0: 네.
1: 그래서 주변에 있는 곳들도 제가 한번 찾아보고
0: 네.
1: 정보는 드린 상태입니다.
0: 네, 네. 자, 노인문제상담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한경혜예요. 옛 시인의 노래.

이제 두 번째 사연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70세 여자분의 사연입니다. 저는 슬아에 일남 2녀를 두었는데 아이들은 모두 결혼했고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사실 저는 평범한 부부로 살아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남편은 젊어서부터 여자 관계가 복잡했습니다. 처음에는 울고 싸우고 붙잡아도 봤지만 시간이 지나니 포기하게 되더군요. 여자들을 만나고 밖에서 살림을 차리고 어떤 때는 아예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 속은 다 문드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들 키우려면은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악착같이 아이들 밥 챙기고 학교 보내며 살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고 남편 욕도 되도록 안 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서 아이들은 커가면서 아버지와 점점 멀어졌고 나중에는 얼굴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그렇게 밖으로 돌던 사람이 나이 들고 병이 나니까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많던 여자들도 하나둘 다 떠났고 병든 남편은 결국 제 몫이 됐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너무 억울했습니다. 왜 내가 이 사람을 돌봐야 하나 싶었습니다. 평생 나를 울린 사람인데 왜 마지막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내치지는 못하겠더군요. 아이들 아버지이기도 했고 평생 미워하면서도 아주 끊어내지는 못한 인연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간병을 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도 없어지고 움직임도 없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 옆에 앉아 부채질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어땠는지 알아? 나는 평생 여자 대접 한 번 못 받아봤어. 당신은 밖에서 마음대로 살았지만 나는 애들 붙들고 울면서 살았다. 처음엔 화가 나서 했던 말인데 나중에는 하루 일과처럼 돼버렸습니다. 남편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허공에 대고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 제 마음이 조금씩 풀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부채질을 하며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 얼굴을 봤더니 이미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 몸이 공중으로 붕 뜨는 느낌. 오랫동안 저를 꽁꽁 묶고 있던 무거운 쇠사슬이 한순간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슬프기보다 후련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나는 자유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씩 사진을 보며 넋두리를 합니다. 당신은 끝까지 나를 힘들게 했다. 내 청춘 다 가져갔다. 그래도 마지막은 내가 지켰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미웠던 사람인데, 그렇게 원망했던 사람인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해서 우는 건지, 불쌍해서 우는 건지, 아니면 이제 정말 끝났다는 생각 때문인지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혼자 울다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0: 제가 너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읽는데 힘들었어요.
1: 그러니까 부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관계로 살아오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근데 그게 너무 길었고, 근데 저는 상담을 하는 입장이지만서도 와 정말 헤아리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감정이었어요.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그랬던 남편을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간병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얘기 나누다 보니까 미움만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 복잡하게 그 안에 감정들이 켜이 계속 쌓이고 억눌려진 채로 담겨져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남편분이 이제 돌아가시자 그 감정들이 마구마구 밖으로 나오면서 어깨의 부담은 적어졌지만 그런 감정들 때문에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힘겨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0: 네네.
1: 아마도 잃어버린 내 청춘에 대한 눈물도 있을 거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런 세월에 대한 눈물도 있었고, 또는 끝내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했던 서러움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끝났다라는 어떤 허탈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공허함도 밀려와서 자꾸 눈물이 나시는 것 같은데,
0: 네네.
1: 아마 앞으로 이 눈물은 한동안은 계속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0: 네네.
1: 몸은 좀 자유로워지셨는데요. 마음은 지금 상태가 방향을 잃은 것처럼 굉장히 힘겨우신 상태인 것 같아요.
0: 네네.
1: 지금부터라도 힘드셨을 텐데, 자신을 위한 시간을 이제 가져보셔야 될 텐데.
0: 그럼요.
1: 뭘 좋아하시는지 여쭤봤더니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0: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1: 그러니까요.
0: 뭘 즐기고 내 걸 찾고 할 시간이 없으셨어요.
1: 네. 그리고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도 대답을 못 하시는 아주 힘겨운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지금도 넋두리 계속 하세요.
1: 네.
0: 그게 자신을 풀어내는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1: 예.
0: 계속 하시다가 노인의 전화를 또 전화하세요.
1: 네.
0: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풀려나가서 다음에 내가 나갈 길을 또 하나하나 이끌어 드릴 테니까 전화하세요.
1: 네.
0: 그리고 많이 풀어내세요.
1: 네.
0: 그리고 앞으로 짧게 30년만 더 사세요.
1: 네.
0: 70이시니까 100세까지만 사시면은 앞으로 여러 가지 하실 많거든요.
1: 네.
0: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이제 보상을 받으셔야죠.
1: 네.
0: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풀어내세요. 한국노인의 전화가 있습니다. 서울 303국에 0070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정 과장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허영란의 날개 끝곡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안녕하세요. 명세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나아지기 위해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자기 개발에 몰두하다 보면 나를 지나치게 채찍질하게 되고 조금도 쉬지 못하게 됩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달리기만 하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KBS 정용실 아나운서도 30여 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 애써왔는데요. 그러다가 번아웃이 오고 말았습니다. 몇 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깨달은 것은 자기 개발보다 자기 이해를 먼저 해야 한다는 점이었는데요. 그 깨달음의 과정을 담은 책 내면의 작은 방에 담았습니다. 오늘 명사들의 책 읽기에서는 정용실 아나운서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정용실 아나운서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중학교 때부터 방송인을 꿈꿨고 연세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습니다. 1991년 KBS 18기 아나운서로 입사했는데요. 현재는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에서 심리상담을 공부 중입니다. 서강대학교 대학원 스피치 수업과 트레바리 독서 모임 혼자서도 단단하게 감정 수업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공감의 언어, 혼자 공부해서 아나운서 되기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기 개발보다 자기 이해를 강조한 책 내면의 작은 방을 출간했습니다. 몰랐네요. 중학교 때부터 아나운서가 꿈이셨군요.
1: 너무 이번 네. 책에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중학교 때 우연히 이제 TV를 보다가 거기에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면서 아나운서를 해야겠다 그 생각을 처음 했었죠. 그러니까 중학교 그렇군요. 때.
0: 꽤 일찍.
1: 일찍이죠. 네. 그래서 그 후에 신문방송학과를 그래서 선택을 했고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저는 방송 준비를 1학년 때부터 쭉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는 거를 목표로 예. 방송 파트 쪽 신문과 방송 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제 네. 방송 쪽으로 제가 들으면서 이쪽을 준비하게 됐죠.
0: 야, 전 중학교 때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1: 기자 아나 저는 안 돼 아나운서 네. 기자 이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0: 뭔가 둘 다, 방송을 하고 싶다.
1: 방송에 나오고 싶다.
0: 그렇군요. 네. 뭐 저에게 선배님이신 정용실 아나운서는 참 정이 깊은 분이고 후배들 얘기 잘 들어주는 언니인데 아 이런 분들이 사실. 정작 나를 잘 못 챙기긴 합니다.
1: 맞아요.
0: 그러다 보니까 네. 잠도 잘 못 자고 불면의 밤도 길었다고요.
1: 네. 그 데일리 방송을 제가 너무 오래 했었고
0: 그랬죠.
1: 라디오, TV 해서 데일리 방송을 하다 보니까 뭐 평일에는 쉬는 날이 없고 그리고 저녁에 사실 들어가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기도 사실 저녁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다음날 방송을.
0: 네.
1: 제가 시사 쪽이었기 때문에 공부할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식사 끝나고 나서도 항상 혼자서 이제 방에서 공부하고 뭐 좀 책이라도 좀 보고 뭐 글이라도 좀 쓰려면 이렇게 책 내려면 글도 써야 되고 그럼 밤에 잠을 늦게 자는 버릇.

0: 좀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제 어떻게 보면 불면증의 시작이라고 할까? 밤에 늘 깨어 있어서
1: 네. 네.
0: 그렇게 됐죠.
1: 한동안 그래서 많이 아프셨는데 번아웃이 온 거죠. 왜 그때 그랬을까요?
0: 아마 가까이서 보셔서 좀 아실
1: 맞아요.
0: 텐데
1: 한동안 골고루 하셨죠.
0: 네. 네. 제가 뭐 26년여를 데일리 생방송을 했었고 이제 관리자가 구해된 다음에 거기서 내려오면서 또 유튜브도 제가 우리 방에서 이제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서
1: 저희 같이 했잖아요.
0: 같이 했잖아요. 아시잖아요.
1: 네.
0: 음식을
1: 그때
0: 하는
1: 그때 정말 힘들었죠. 우리
0: 6개월 예. 정도를 그때 1년치 방송을 저희가 미리 맞아요. 녹화를 뜨면서 했었는데 그것도 힘들었고 그러다가 제가 사실 결혼식에 후배 결혼식에 갔다가 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쓰러졌어요.
1: 네.
0: 그래서 열이 막 40도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응급실을 갔고 복막염이 아니라 종양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때가 50대였는데 이제 막 시작이었는데
1: 네.
0: 그때 종양과 번아웃과 갱년기 이런 모든 게 그냥 한 번에 그냥 저한테 다 왔었죠. 그래서 네. 아프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때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게 온 거기 때문에 뭐 가보마트도 그런 얘기 했었지만 질병은 자신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재평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도 그때까지 내가 뭐가 잘못됐지 무엇이 문제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1: 네. 그 아팠던 시간은 어떻게 견뎌냈나요?
0: 그러니까요. 그때 사실 대부분 저는 이제 막 무기력증도 왔고요.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가까이서 보셨겠지만 몸도 많이 부어 있었고 꽤 긴 시간을 제가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몸이
1: 막 땅으로 꺼지는 느낌.
0: 꺼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노력을 너무 의지적으로 하는 거 말고 좀 내려놔 보자 한번. 그냥 좀 쉬게 해줘 보자. 그래서 좀 한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었었고요. 그러면서 제 몸을 하나씩 이제 관찰했어요. 관찰해 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됐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몸은 사실 마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도 좀 제가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렇구나 하는 거를 이제 이해하는 몸 관찰, 마음 탐험 그리고 자기 이해 이렇게 제가 이번 책에 그 세 개의 섹션으로 썼는데
1: 네.
0: 그거를 제가 이제 그 긴 시간 동안에 차근차근 하게 됐죠. 그래서 뭔가 마음이 이제 조금씩 나아지면서 그 저랑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하고 이래서 아픈 거예요. 같이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 방법을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그때부터 조금씩 만나고 다니기 시작했죠.
1: 네. 그 힘들었던 시간과 또 그것을 찾아가는 이야기들을 담아서 내면의 작은 방에 담아냈는데 책이 너무 예뻐요. 그 표지 보면은 네. 와 이런 방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정말 예쁜 방이 그려져 있는데
0: 네.
1: 어때요? 그 내면에 작은 방이 만들어져 있을 것 같은데
0: 있죠.
1: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그림처럼.
0: 저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잡이 명상이라는 시간에 해보게 됐는데
1: 네.
0: 저는 항상 꿈꾸는 게 이렇게 벽난로가 있고 거기에 이제 흔들 의자 같은 거 있고 책 들고 앉아서 좀 읽고 싶다. 그게 저한테 쉬는 공간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1: 네.
0: 그 약간 주황빛 나는 방을 하나 제가 마련하고 거기에 이제 어린 시절부터 상상했던 것들을 이제 갖다 놓고 좋아하는 사람을 초대하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제 외할머니를 제가 거기에 초대했었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저의 강아지 반려견이 마롱이가 거기 들어오고
1: 네.
0: 꽃나무도 좀 갖다
1: 네.
0: 놓고 이렇게 조금씩 방이 지금 조금씩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들어오기 시작해서.
1: 뭔가 좋은 것들로 채우다 보니까 네. 꽉 찼군요.
0: 예.
1: 예.
0: 근데 사실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이렇게 힘들어지는 시대 막 세상이 변화하는 시대 AI 시대 이런 시대가 오면 불안이 커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내가 이제 불안하니까. 그러면 이럴 때 사실 마음에 뭔가 좀 안정이 있으면은 심리적인 안전감이 좀 있으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애착이라는 것이 어릴 때만 형성돼서 엄마하고만 애착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에도 그런 안전기지 엄마한테 우리가 어디를 밖에 탐험을 하러 가려도 이상한 아저씨가 있어 그럼 빨리 와서 엄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1: 네.
0: 내 마음 안에 그런 안전 기지가 있으면 좋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면의 작은 방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 불안하고 힘든 시대에 작은 공간 하나 마련해 놓는 게 좋다. 그런 뜻으로 한번 내면의 작은 방이라는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1: 네. 그 시간들을 겪고 자기 개발보다는 자

0: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제가 그렇게 외향적이지만은 않구나. 내향성이 강하구나.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섬세하고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도 제가 좀 더 이해하게 됐고요.
1: 네.
0: 자기 자신을 구성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를 나의 좋은 기억과 그 기억에 붙어 있는 감정과 이런 것으로 제가 이루어져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나를 이해한다는 거는 그 나의 기억들과 감정들을 내 감정이 드는 것을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나의 기억들을 잘 해석해내는 거. 기억은 사실은 나의 해석이 거기 붙어 있는데 그걸 항상 나쁘게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힘든 일도 이런 의미에서 온 거구나 하는 게 지나야지 사실 의미가 해석이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연구하게 됐죠. 제 자신에 대해서.
1: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자기 개발 통해서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또 신나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0: 그럼요.
1: 쉬지 않고 늘 노력하는 것, 또 그걸 즐기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런 분들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은 곪고 있을 확률도 높다는 거네요.
0: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자신을 모르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도에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1: 네.
0: 어떻게 보면 오늘 건물이 새로 생기고 옆에서 생기고 또 막 이렇게 되는 환경 속에서 나는 어느 길을 찾아가야 되는가 하면 나의 가야 될 방향인 내면의 어떤 나침반 같은 게 있어서 그걸 향해서 보고 가야 되는데 지도 업데이트 되는 것만 너무 막 따라가기 급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는 정작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모르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방법 이거를 잃어버리기가 쉽죠.
1: 네.
0: 그런 면에서 나를 좀 들여다보고 자기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자기 개발은 다음 순서다라는 얘기로 제가 한번 책을 써본 겁니다.
1: 네. 음악 한 곡 듣고 책 내면의 작은 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라디오의 명사들의 책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 만나볼 책은 KBS 정용실 아나운서의 내면의 작은 방입니다. 나이 50을 넘기면서 혹독한 번아웃과 갱년기를 겪었고 그때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겨우 구분하게 됐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건 뭐고 없는 건 뭐던가요?
2: 할 수 있는 일 몸의 입장에서 봐야 되느냐 마음의 입장에서 봐야 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할 텐데요. 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정도면 지치지 않을 수 있어 하는 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지치면서도 억지로 한다는 건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원래 시간이 안 되고 몸이 안 따르면서 한다는 건 좀 억지죠.
1: 네.
2: 예, 그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고 있는 거고요. 마음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고 싶은 거 마음에 맞는 일은 할 수 있는 일이고 하고 싶지 않으면서 억지로 한다면 그것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또 지금 시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순간에 내 몸과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1: 그렇죠.
2: 이걸 먼저 할 수, 이건 먼저 해야 되고 아닌 그거에 따라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정해진다고 할 수 있겠죠.
1: 네.
2: 언제나 있는 거죠, 그런 게.
1: 8년 전에 공감의 언어라는 책으로 또 명사들의 책 읽기와 함께 하셨었는데.
2: 그러네요.
1: 그때 이제 소통과 공감에 대해서 늘 관심 갔던 시절이고 실천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를 공부하려다가 오히려 또 지치셨었다고요?
2: 사실 그때 이제 바로 그 책을 낼 무렵에 이제 바로 관리자에서 내려와 갖고 이제 글쓰기를 했던 건데
1: 네.
2: 공감이라는 것은 사실 상대한테 깊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래 공감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보통 공감 피로라는 어떤 감정 노동의 그 후유증 같은 거를 늘 겪으세요. 일종의 그것도 번아웃과 굉장히 비슷한 증상이에요. 근데 중심이 그러니까 타인한테 가 있는 거죠. 오랜 시간. 근데 이게 갔다가 다시 나한테로 또 오기도 하고 또 갔다 필요할 땐 갔다가 다시 나한테로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빠져 있고 타인의 삶에 내 삶이 아닌 타인의 삶에 휘둘리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에 이기적 일기라고 제 책 안에 이제 만들어 놨는데
1: 네.
2: 내가 중심이 되는 나의 개로 감정을 가져와서 중심에 놓게 되는 나를 그런 일기를 쭉 쓰면서 제가 좀 더 타인으로 갔다가 또 저에게로 또 돌아오기도 하고 하는 그것을 훈련을 많이 하게 됐어요.
1: 네. 그 잘 노는 사람들이 오래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용실 아나운서도 혼자 막 놀고 가고 싶은데 가고 막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거는 잘 못하고 사셨던가 봐요.
2: 그렇죠. 왜냐하면 방송이 너무 긴 시간 데일리 방송이
1: 그게
2: 있다 보니까.
1: 메인이었으니까.
2: 그게 메인이었고 또 방송을 잘하려면 또 잘 쉬고 있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뭐 개인적으로 막 그 어떤 번잡한 삶을 좀 저는 지향하고 좀 조용히 지냈거든요. 근데 이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은 내가 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휴식이라는 것이야말로 내 자신 그 자체다라는 말이 있는데 쉰다는 것도 사실은 자기한테 맞게 쉬는 것의 모습이 바로 자신이거든요.
1: 네.
2: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자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남들이 쉴 때 어디 여행 간다고 해서 나도 그 하면 지치는 사람도
1: 오히려
2: 있잖아요.
1: 오히려 더 병나서 오는 경우도 있죠.
2: 저는 그냥 좀 너무 섬세한 사람이고 초민감자 초섬세한 사람이라 혼자 좀 있어야 사실 쉴 수 있어요.
1: 네.
2: 가족이 같이 있어도 그들이 깨어있고 왔다 갔다 하면 저는 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다들.
1: 그럼 모든 엄마들이 좀 그럴 것 같아요.
2: 그래서 우리들은 좀 네. 혼자만의 네, 공간을
1: 좋겠죠.
2: 좀 들어가서
1: 네.
2: 좀 조용히 지내는 시간이 저한테는 그게 가장 큰 휴식 시간이에요.
1: 네. 아, 나와 소통하기 위한 첫 번째가 자기 관찰인데 30년 넘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긴장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다고 했는데 어느 날 방송 모니터를 하다가 긴장하고 있는 본인의 발끝을 발견했다고요?
2: 네. 그 가끔 아나운서들끼리 이제 남의 방송을 볼 때도
1: 네.
2: 아, 저 사람 긴장하고 있네. 이런
1: 그쵸.
2: 게 이제 느껴질 때가
1: 네.
2: 있었어요.
1: 그리고 긴장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2: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손끝으로 뭐 어떤 사람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든가
1: 맞아요.
2: 목소리가 약간 찌그러진다든가 뭐 여러 가지 긴장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이 별로 너무 긴장을 안 하잖아.
1: 그렇죠. 보기에는 네.
2: 목소리도
1: 보는데.
2: 저는 별로 문제가 없고 뭐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우연히 그 구두를 신고 있는데 그 발끝을 뾰족하게 들고 있는 거를 예, 위로 들고 있는 걸 보게 됐고
1: 네.
2: 그걸 보면서 아 내가 긴장을 내려놓고 어딘가에 숨겨놓은 거지 이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좀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몸을 그때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관찰하게 된 것 같아요.
1: 그때 발끝을 들고 걷는 습관도 있었다고 하는데
2: 그렇죠.
1: 그런 걸 발견한 다음에 좀 어때요? 노력해보셨고 지금 고치셨나요?
2: 많이 좋아졌죠. 왜냐하면 그 긴장을 하면 어딘가에 힘을 주거든요. 우리가
1: 네.
2: 사람마다 그건 다 달라요.
1: 맞아요.
2: 그 반응 방식이. 저는 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조금 더 꽁꽁 숨기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발끝과 다리 쪽에 좀 더 많이 긴장을 한다고 해야 할까? 다리에 힘을 주고 있는 거죠.
1: 네. 네.
2: 그리고 또 숨을 안 쉬어요. 저희 방송하는 사람들이 숨소리 들어가는 거를 별로 좋게 안 보잖아요.
1: 그렇죠. 네. 맞아요. 깊은 호흡한
2: 일이 별로 없어요.
1: 힘들죠.
2: 예. 네. 더빙을 전 또 오래 했었고 더빙은 한 거의 두세 시간씩 더빙을 하거든요. 두세 시간 동안 숨을 깊이 쉬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2: 네. 근데 그게 약간 습관처럼 어느 날은 좀 습관처럼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숨도 항상 얕게 쉬고 건강검진 가면 그 폐 검사할 때
1: 콩 부는 거.
2: 예, 예. 그 풍선 같은 걸 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에 한 번도 제가 통과되지 않았었는데 그거에 이상한 걸 제가 못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부터가 제가 이제 횡격막에 숨이 크게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빼지도 크게 빼지도 못하는.
1: 횡격막이 어떻게 보면 좀 굳어져
2: 있는 거죠.
1: 네, 네. 저도
2: 마치
1: 좀
2: 옷을 갑옷을 입은 것처럼
1: 네.
2: 여기 복부까지 꽉 굳어 있는 거죠.
1: 그러면 온 몸이 다 굳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2: 맞아요. 여기가 네. 굳고 어깨나 보통 이런 데서부터 긴장이 쭉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몸 전체가 전 발끝까지니까 거의 그 굳어 있는 상태고 자다 보면 다리랑 팔이랑 이렇게 엄청 힘을 주면서 긴장하고 있는 채로 자고 있어요.
1: 네.
2: 제가 어떨 때 악관절까지도 이제 꽉 물고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너무 아픈 거예요. 온몸이.
1: 오히려 피로가 풀리는 게 아니라.
2: 네. 예. 근데 무의식으로 내려갔으니까 그게 의식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자고 있었고 그거를 위해서 운동도 많이 했죠.
1: 네.
2: 제가 일단 숨쉬기 호흡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호흡 관찰도 하고 횡격막을 풀려면 숨이 일단 깊이 들어가야 되고 많이 들어가야
1: 그렇죠.
2: 되거든요. 배와 여기까지 다 온 몸통으로 숨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내쉬는 것보다 들이쉬는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저는 이게 안에가 넓어지니까 공간을 그런 훈련도 하면서 많이 노력을 했죠.
1: 네. 그래서 노력하면서 횡격막을
2: 많이 좋아지고 몸의 근육의 긴장도 좀 많이 내려갔어요.
1: 네. 네.
2: 운동을 통해서도 많이 노력을 했고.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생활에도 좀 변화가 왔겠네요.
2: 예, 네, 전보다는 조금 더 제 중심으로 아까 제가 중심을 타인에서 저로 공감해서 저를 보는 것으로 조금 옮겼기 때문에 생활도 조금 더 제 위주로 하고 제가 피곤하지 않게끔 혼자 있는 시간도 꼭 확보를 하고 그런 것으로 저를 다룰 수 있게 그래야 제 감정이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래야 저를 사랑해야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예, 네, 다 연결이 되는 거라서
1: 네.
2: 좀 많이 바뀌었죠.
1: 정용실 아나운서는 30년 넘게 방송을 했는데도 긴장을 하고 몸이 굳고 번아웃까지 왔는데요. 이런 번아웃이 오는데 이면에는 뭐든 완벽하게 해내려는 성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된 본문 내용을 정용실 아나운서에게 청해 듣겠습니다.
2: 네, 저는 학교 다니는 내내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맏딸로 자랐습니다. 자수성가하신 부모님의 자랑이었지요. 특히 중학교 때 우연히 친구들과 성적 내기에서 이기려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성적이 눈에 띄게 올랐고 그때부터 학교 선생님, 부모님, 친구들의 기대가 이어졌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올라간 성적 덕에 반장이 되자 자꾸 기대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사춘기였던 그 무렵 저는 학교 공부도 친구 관계도 반장으로서의 업무도 다 잘해내고 싶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그 모든 것을 붙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세상은 내 맘대로 되어가지 않았어요. 성적은 떨어지기 시작했죠. 내 공부만 하기도 버거운 나이에 반장이랍시고 친구들 고민을 들어주고 반에서 하는 환경 미화, 청소 등등 여러 가지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다 잘해낼 거다. 잘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결국 성적이 중위권으로 떨어지면서 중학교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완벽주의는 우리에게 내가 완벽하게 보이고 완벽하게 살아가고 완벽하게 모든 일을 해낸다면 수치심과 판단, 질책이라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자기 파괴적인 믿음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완벽하게 잘해내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1: 제 주변에도 그렇고 특히 방송국에 완벽주의자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2: 맞아요.
1: 그 완벽주의자들은 본인이 완벽주의라는 걸 모르더라고요.
2: 예. 모르죠.
1: 정용실 아나운서도 뭐 어릴 때 중학교 시절에도 이랬지만 결혼해서도 그렇고 아나운서가 돼서도 그렇고 계속 완벽주의적인 성향으로 살아왔던 거네요.
2: 그렇죠. 그리고 방송은 또 사실 그런 걸 더 요구합니다.
1: 맞아요.
2: 생방송은 실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걸 제가 챙겨야 되고 그 안에서 작은 실수도 안 되잖아요. 사실 용납이 되질 않기 때문에
1: 그렇죠.
2: 예, 그 성향 계속 이어지고 그게 더 강화됐죠. 방송을 통해서. 잘하네 생방을. 그게 저한테는 더 그렇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괜찮다는 거짓말이라는 심리서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는 정말 완벽주의로 인한 엄청난 우울에 빠져 있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겉으로는 아무도 몰라요.
1: 네.
2: 심지어 가족도 몰라요. 너무 감춰서.
1: 네.
2: 배우자도 모릅니다. 오직 혼자만 알고 혼자 있는 시간에 우울함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살이라든지 이런 심각한 상태로 가는 경우도 많고 아주 얼마나 무서운지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계속 갈 때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됐죠.
1: 네. 아까 본인을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사실 기억 속의 정용실 아나운서는 뭔가 시원시원하고 호탕해 보이고 그렇게 예민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쵸. 보면 본인의 내면 속의 예민함을 찾아낸 거잖아요. 그런 예민함과 민감함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2: 예민함과 민감함이라는 것은 사실 본인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호탕한 척하는 것 자체가 네. 보호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거는 예민하지 않은 다른 속성을 가진 분들도 꼭 반대의 보호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여지는 모습이 사실은 그 사람의 진짜와 정반대입니다. 대부분이.
1: 네. 네.
2: 만약에 완벽주의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 거고요.
1: 아.
2: 네. 아닌 진짜 완벽한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고요.
1: 네.
2: 다 반대의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제.
1: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2: 사는 게 그래서 힘든 거죠.
1: 네.
2: 왜냐하면 그걸 네. 안 바라보고 싶으니까 네, 자기의 그 문제를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1: 네.
2: 근데 하여튼 이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은 일단 소리, 소음, 냄새. 그리고 그 외에도 특히 소음에 아주 약하고요. 기온 변화.
1: 네.
2: 춥고 더움에 예민합니다. 몸으로 느낀다면.
1: 네.
2: 네. 그리고 타인의 말을 너무 경청을 잘해서 거기에 너무 빠져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관계를 좀 더 깊이 하려고 하지 넓게 하려는 성향이 좀 없어요. 네. 그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예민하면 저는 거의 다 해당이 되고.
1: 그렇군요.
2: 네. 그 점수가 엄청 높더라고요.
1: 그러니까 저도 그 책을 보면서 표시해봤더니 저도 몰랐는데 저도 예민한 사람이더라고요.
2: 예민해요.
1: 그러니까요.
2: 미각도 예. 예민하고.
1: 네. 우리가 이거를 좀 본인을 좀 알아야 되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2: 그래야지. 예.

0: 편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1: 책에 이제 굿모닝 펠튼이라는 수업을 하고 그렇게 잠이 쏟아졌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 늘 불면증을 달고 살거든요.
0: 예, 그 예전부터 그랬었죠.
1: 굉장히 궁금해요. 그 개운한 느낌.
0: 그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람의 번아웃의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교감신경이 방송을 하니까 항상 기가 올라가 있고 업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많이 올라가 있는 번아웃에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밤이면 올라와야 잠을 자고 또 다시 낮에 교감이 올라오고 이게 번갈아서 자율신경계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전 낮이나 밤이나 계속 교감신경이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여서 잠이 잘 깊이 오지도 않고 네. 자꾸 깨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운동 중에 펠덴크라이스라는 운동을 펠덴크라이스 무브라는 운동 하고 있는데 그 운동은 이제 신경계를 안정시켜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 운동을 처음 갔는데 뭐 한 것도 없는데 잠만 자고 오는 거예요. 그 운동 끝났어요. 선생님은 네. 끝났습니다.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잠만 네. 잤으니까
1: 뭐 했는지도 모르고
0: 뭐 했는지 네. 기억도 안 나요. 잠을 자느라고 네. 그래서 아니 집에서는 못 자면서 여기 와서 왜 이렇게 자고 있나.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좀 미안한 마음도 들어서 몇 번은 몇 회를 그러다 다가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자도 되는 거냐 이렇게 제가 그랬더니 주무시라는 거예요. 그냥 네. 잠이 오면. 근데 왜 여기만 오면 이렇게 잠이 오냐? 그랬더니 여기가 이 운동이 이제 교감신경을 낮춰준다. 그래서 그걸 그때 알게 됐고 네. 그 다음부터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다른 시간에도 조금 긴장이 풀어지면 사람이 피곤해지면 잠이 와요. 근데 네. 그거를 커피라든가 아니면 의식으로 깨우는 거죠 잠을 저희가 그러면서 그걸 그 잠 오는 시간 자연스럽게 오는 걸 억제했기 때문에 잠이 이제 안 오게 되는 것.
1: 아.
0: 우리 화장실 가고 싶은데 참으면 못 가는 거죠.
1: 변비 오는 것처럼
0: 그런 거랑 그렇군요. 비슷한 거죠.
1: 아, 저도 지금 이 상태인 거네요. 여기 그 센터에 좀 저도 가봐야 되겠네요.
0: 오셔요.
1: 네. 네. 부정적인 사고도 문제지만 긍정적인 사고에 갇히는 것도 몸을 힘들게 한다고요?
0: 그러니까 그게 이게 이제 애쓰는 거죠. 긍정적으로 잘할 수 있어 하면 돼. 요즘에 시대에는 이게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의지만 계속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할수록 더 힘만 듭니다.
1: 네.
0: 주변의 환경에서 나한테 기회를 주지 않는데 나는 하면 돼 하면 돼 하면서 나를 혹사시키고 착취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제가 젊은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엔 되면 하는 거다.
1: 아, 네. 하면
0: 환경이 나한테 기회를 줄 때 그때 하면 된다. 아. 되면 한다. 하면 된다가 아니라 바꿔야 네.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랑 지금 세대가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1: 듣기만 해도 편안해지네요. 네.
0: 되면 하면 되니까. 쉬다가.
1: 그러니까요.
0: 방송도 기회를 주면 네.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
1: 네. 힘든 내 몸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본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오늘은 새로운 클래스, 새로운 동작을 시도해보는 시간입니다. 지시한 대로 열심히 동작을 해봅니다. 지나가며 보던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시네요. 애쓰지 마세요. 그 순간 제 몸을 보니 승모근과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아, 또 애쓰고 있었군요. 저의 완벽주의는 늘 최선을 다하길 요구했고 그때마다 몸에 잔뜩 힘을 주고 해냈습니다. 잘해보겠다는 마음이 늘 몸에 긴장을 가져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지 않았다면 몸에 힘을 주고 있는지도 못 느꼈을 겁니다. 선생님의 애쓰지 마세요라는 한마디가 제 몸을 따스하게 만드네요. 넌 그동안 너무 최선을 다했어. 그러느라 네 몸도 늘 애써왔고 이젠 애쓰지 않아도 돼. 애쓰지 말아요. 제 몸이 스르륵 풀립니다. 마치 마법 주문처럼 애쓰지 마세요가 제 몸을 풀어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누워서 편하게 동작을 하는데 눈물이 또르르 흐릅니다. 아, 애쓰지 말라는 말이 몸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었는데 그때 왜 눈물이 또 또르르 흘렀을까요?
0: 항상 몸은 그냥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감정은 몸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아마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기 때문에 몸이 반응을 했겠죠. 아. 예. 눈물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예.
0: 감정이 들었기 때문에.
1: 약간 몸이 한이 맺혀 있었네요.
0: 그러네요. 애쓰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애쓰고 있었는데 아. 그만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1: 네.
0: 예. 몸이 좀 편안해지면서.
1: 아, 내 주인도 모르는데 또 누가 지나가면서 필요한 말을 해주는구나.
0: 그렇죠.
1: 약간 굉장히 공감받았다는
0: 네,
1: 느낌에서
0: 맞아요.
1: 흐르는 눈물이었군요. 네.
0: 그렇습니다.
1: 아, 오늘 책 함께 읽어보면서 내 자신을 또 이렇게 발견해보게 되네요. 음악 한 곡 듣고 내면의 작은 방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김나영의 봄내음보다 너를.

0: 오늘은 KBS 정용실 아나운서의 책 내면의 작은 방 만나보고 있습니다. 마음에 쌓인 통증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무의식 속에서 계속 나를 긴장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그런 통증이 있었던 거죠?
1: 네. 앞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잘 때 제가 통증이 이제 있었고 자고 나면 확인하는 거죠. 그걸 이제 잠들 땐 모르고 있다가 네. 자다 깨면 뭐 이도 악물고 있고 뭐 손, 팔, 다리까지 뭐 긴장이 사실 잠을 자는 시간에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은 무의식이 지배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몸을 이제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아나운서들 중에 사실 악관절이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0: 많죠.
1: 예, 그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긴장에서부터 오는 통증이 아닐까 심리적인 거랑 좀 관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0: 네. 예. 이런 통증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1: 사실 이렇게 이런 통증들이 교감신경이

0: 이제 밤에 긴장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그런 건데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몸에 대한 것들 특히 통증 쪽의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신경계 쪽 문제를 요즘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고 뭐 당뇨라든가 자가면역 질환이라든가 파킨슨 심혈관계 혈압이라든가 만성통증 섬유근육통 이런 것들이 다 감정에서부터 원인이 예전에 불명이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인 것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많이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 심리적 문제를 조금 들여다보면서 내가 뭐가 문제일까를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고 저는 이제 일적으로 거의 매일 그것도 쉬는 날 거의 없이 계속 긴장을 해야 되는 잘해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이 저한테 필요했던 거죠. 아. 예.
1: 사람마다 그 원인을 찾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제각각이겠네요.
0: 그렇죠.
1: 뭔가가 잘 안 될 때 아, 무슨 문제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 문제를 가능성으로 보면 오히려 풀린다고요.
0: 네.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것도 그 상대가 좋아질 거야. 나을 거야. 라는 걸 믿어주는 거거든요.
1: 네.
0: 그 믿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몸도 예를 들면 아플 때 아, 난 너무 심각해. 나 오늘 무슨 병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갑자기 몸이 더 안 좋아지잖아요.
1: 맞아요.
0: 그게 믿음이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도 그냥 그건 그냥 아픈 거야.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 거야라고 확대 해석하지 말고 그냥 아픈 거야. 아니면 또 그걸 아예 안 보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회피.
1: 그쵸.
0: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들여는 발 곧 그래야 고치죠.
1: 네.
0: 그렇지만 그거를 확대 해석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거. 나을 거라고 믿는 거. 그걸 내가 스스로 믿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백하기 힘든 사연을 내뱉고 나면 치유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다고요?
0: 제가 이제 서강대에서 그 학생들 스피치 수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기억을 꺼내서 같이 치유의 스피치를 제가 만들어서 수업을 했었는데 그때 사실 어떤 한 분이 너무 밝으세요. 밝다 못해서 남까지 다 챙기고 막 그런데 자기는 정작 돌보지 않고 항상 남만 신경 쓰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분은 왜 그 감정이 이렇게 좀 늘 업돼 있고 뭔가 평소에 자연스럽지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왜 그러실까 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어릴 때 8살 때 엄마가 집을 나가시게 됐고 그 나가는 장면을 본인이 목격했고 그때 엄마가 너가 맞딸이니까 아버지랑 이렇게 잘 살아라. 네가 잘 챙기고 잘해라 라는 말을 한 것 때문에 너무 노력하는 삶을 평생 사신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뭔가 부자연스럽게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가 느껴졌었고 그분은 엄마한테 그 나가는 장면을 끝까지 보면서도 엄마 가지 마라는 말을 못했어요. 그 상처가 있고 그 상처를 가슴속 깊이 그냥 붙들고만 사셨는데 그런 분들은 해야 할 말이 그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평생. 근데 그걸 억눌러 놓고 사신 분들은 대화가 보면 겉돌아요, 약간.
1: 진짜 중요한 걸 안 건드렸으니까.
0: 안 얘기하고 항상 다른 얘기만 하시는 거죠.
1: 네.
0: 근데 그래서 그거를 꺼내게 하고 같이 얘기해 보니까 너무 많이 우시긴 했지만 그것이 가슴에 덩어리, 응어리처럼 있던 게 풀리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치유를 하지 않았는데도 정말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참 중요하다. 감정은 표현하는 데서 70%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1: 근데 감정을 정말 끄집어내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0: 그렇죠.
1: 네. 어떻게 그걸 끄집어내야 되나요?
0: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수업을 만들 때 이제 기억을 가지고서는 감정을 끌어내 봤어요. 어떤 기억이 지금 가장 강렬하게
1: 인생에서
0: 남아있는가.
1: 네.
0: 그것도 힘든 기억 중에. 그러면 그 기억이 붙들고 있는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이 남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막 있는데 그것만 맨 앞장에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요. 4살 때, 5살 때, 6살 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있잖아요.
1: 그렇죠.
0: 맨 앞장에.
1: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0: 그러면 그건 네.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고 그것을 제가 이제 메모리 퍼즐이라는 걸 만들어서 반은 좋은 감정, 반은 힘든 감정 이렇게 나눠놨는데 거기에 적다 보면 힘든 감정에 같은 얘기를 같은 사건을 4, 5번 적게 적으세요. 아. 그러면 그건 그 사건은 분명히 들여다보셔야 되는 사건이에요.
1: 그렇군요.
0: 그런데 그걸 이제 그 감정을 무시한 채로 억눌러 놓거나 넌 나오지 마. 내가 안 좋아하는 애니까 내 앞에 모습을 보이지 마. 그런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꺼내서 힘든 기억을 꺼내서 그 뒤에 있는 기억이 붙어 있는 기억의 뒷면에 붙어 있는 감정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네. 또 내 감정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을 때 책을 활용해 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본문 내용을 정용실 아나운서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0: 책으로 자신을 탐험해 보세요. 자신이 고른 책과 문장 속에 바로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서점을 나가 표지든 제목이든 한 단어 때문에 끌리는 책을 한번 골라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문장을 적어봅시다. 적어놓고 자신의 고민, 상황, 마음, 욕망이 어디에 묻어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에게 독서란 뭐 마음의 양식 같은 상투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를 알아가는 통로이자 현재의 저를 확인하는 거울입니다. 책을 골라봅시다. 그냥 뭔가 끌리는 책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눈에 들어오는 문장을 적어봅시다. 그 시간은 한 30분 정도로 제한해봅시다. 책의 표지와 제목, 목차를 살펴보고 자신이 이 책을 고른 이유를 간단히 적어보고 책에서 고른 문장들과 비교를 해봅시다. 현재 자신의 상태와 감정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1: 또 내면의 상처가 깊을수록 반드시 입 밖으로 꺼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꼭 상담가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더라도 혹시 거울을 보면서 나에게 털어놓는 것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0: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이런 책에 이제 고른 문장들 이렇게 써보시는 거는 좋아요.
1: 네.
0: 왜냐하면 써보는 거는 내가 쓸 때랑 읽을 때랑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쓸 때의 나를 객관적으로 읽을 때 내가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거울 속에 나랑 대화하는 거는 그 분리가 좀 어려워요.
1: 그렇겠네요.
0: 네, 그래서 그 분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울에 털어놓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차라리 글을 써보시는 게 훨씬
1: 그렇군요.
0: 도움이 되고요. 이게 사실 어려운 이유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이 많아요. 알아채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뭐 심리학적 표현으로는 자동적 사고, 뭐 역기능적 신념 이렇게 말하는데 항상 그 사고의 패턴이 있어요. 나는 뭔가 우울한 일이 생기면 과대 해석을 하는 거야. 인생은 이런 거야.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든가 네. 그런 걸 못 느끼면서 그냥 오늘 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걸 나는 늘 확대 해석을 하는 거야. 그걸 남이 들어야 넌 지금 확대 해석하고 있잖아.
1: 객관적으로. 응.
0: 객관적으로.
1: 이야기해주니까.
0: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오늘이 힘든 거야. 라고 정확하게 누군가가 그걸 짚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을 인지치료라고 말을 하는 건데 잘못된 인지를 고쳐주는 거죠. 확대 해석하는 부분을. 그런 것은 남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글을 써서 내 글에 똑같은 패턴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
1: 그렇군요. 네. 분노를 참지 못해서 욱하는 감정 때문에 관계를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 분노라는 거는 또 어떤 감정일까요?
0: 이 분노가 참 묘한 감정이에요. 왜 묘하냐면 겉으로는 분노인데 안에 다른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1: 분노의 이유를 찾아봐야 돼요.
0: 네. 그 안에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분노는 보통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약한 부분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상처받고 싶지 않은 연약한 감정이 들어가 있고 겉으로 분노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남편하고 사이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을 때도 화를 많이 내죠. 우리는 네. 남편한테 화를 많이 내죠, 주로.
1: 근데 애들한테도 많이 내고.
0: 애들하고 남편한테 많이 네. 내는데 그게 이유를 잘 들여다볼 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당신이 이렇게 이기적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 거는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싫어.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은 이기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상대를 그냥 딱 단정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벨을 붙이는 거죠.
1: 네.
0: 그런 거고 뭐 약속을 이렇게 지키 언제나 너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언제나 늘 항상 이런 말을 붙인다는 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어느 누구도 네. 언제나 그러지는 않아요.
1: 그렇겠죠.
0: 항상 그러지는 네.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전면적으로 그를 부정하거나 상대를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매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 절약해야 돼 사람은. 그러면 그건 내 규칙이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 규칙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의 분노는 그런 식으로 내 규칙을 어겼을 때 내가 상대를 전면 부정할 때 또 아니면 예전에는 남편이 다정했는데 지금은 무뚝뚝해. 그러면 그거는 기대잖아요. 근데 네. 과잉 기대죠.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그러면 그런 것도 기대를 낮춰야 네. 되겠죠.
1: 네.
0: 그런 식으로 분노라는 건 다양한 감정을 본인이 그렇게 이제 분노가 약간 위에 서는 겁니다. 상대를 내리는
1: 걸 분석을 해봐야 되겠네요. 왜
0: 그렇죠? 왜 그러나
1: 진짜 이게 분노할 건지 아닌지.
0: 예. 아. 근데 분노는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내가 상대 위에 서서 누르는 감정이기 때문에
1: 아.
0: 마치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처럼 느껴져요.
1: 네.
0: 그러나 그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1: 아, 그렇군요.
0: 솔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자존심만 지켰을 뿐 문제와 소통이 된 게 아니에요.
1: 네.
0: 예. 근데 욱하면서 상대가 좀 이렇게 움찔하니까 네. 내가 위에 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자꾸 분노라는 형태로 하게 되는 거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해봐야 되죠.
1: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분노하고 난 뒤에 허무해지는 거군요.
0: 그리고 그게 상처가 크죠. 나한테도
1: 네.
0: 지나고 나면.
1: 왜 그랬을까.
0: 내가 아, 이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죠. 이런 마음이 들죠.
1: 또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쓰라고 권해주셨어요. 새로운 이야기라는 건 뭔가요?
0: 그 앞서 제가 자동적 사고라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된다. 사고의 패턴이 나는 우울한 일이 있으면 죽음을 생각한다. 예를 든다면 극단적으로
1: 네.
0: 그런 이야기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깨야 되거든요. 그 패턴을 깨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생망이라는 말 있잖아요.
1: 네.
0: 예, 요즘 젊은 분들이 뭐 아, 난 이생에서 더 이상 안 돼.
1: 맞아요.
0: 그렇게
1: 너무 자주
0: 말을
1: 들려요.
0: 하는데 네. 그래서 드라마가 이제 그런 집단 무의식을 반영하듯이 역행물, 회귀물, 리셋물.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그걸 바꾸면 나 재벌의 아들이 될
1: 그렇죠.
0: 수도 있고 뭐 이제 공주가 될 수도 있고 뭐 남편을 이 남편하고 아닌 다른 남편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뭐 이런
1: 네.
0: 얘기들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유가 뭔가 지금 생을 바꾸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야기, 기억이라는 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진 건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바꿔버림으로써 사실은 리셋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를 새로 써야 된다. 상처와 그걸 가지고 재해석을 새로 해내면 리셋되는 거예요.
1: 네.
0: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드라마에서만 된다고 생각하시고 현실에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삶의 패턴을 깨고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삶을 써나가는 거죠.
1: 아,
0: 그게
1: 그렇군요.
0: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1: 과거의 기억을
0: 그렇죠.
1: 바꾸면 현재의 나가 달라질 수 있다.
0: 바뀌고 미래의 나는 당연히 더 바뀐다.
1: 네.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네요. 나를 안다는 건 내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데 관련된 본문 내용을 정용실 아나운서에게 청해 듣겠습니다.
0: 왜 남편이 늦는다는데 기분이 나쁜 걸까? 남편이 다른 여자와 어울려 저녁 먹으며 바람이라도 날까 봐? 그건 아닌데. 그럼 왜 기분이 나쁘지? 혹시 밤늦게 돌아다니다 사고라도 날까 봐? 아니 그럼 왜? 나는 일찍 들어가서 남편과 저녁 먹으면서 시원한 맥주라도 한잔 하고 싶어서. 그런데 남편이 일찍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니 서운해, 섭섭했다고. 그래요. 바로 그게 진실한 내 감정이지요. 기분 나쁜 것이 다 화가 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씩 따지고 들어가다 보니 섭섭함이라는 서운함이라는 감정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후로는 어떤 감정이 떠오르게 되면 스스로에게 먼저 묻습니다. 왜 기분이 나쁜 거야? 왜라는 질문은 스쳐가는 감정을 과학적으로 파헤쳐보는 것이자 정확한 감정을 따져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나가다 보면 솔직한 내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드디어 나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할 수 있죠.
1: 네, 정말 감정을 정확히 알아야 갈등 요소도 줄일 수 있고 상처도 덜 받게 될 텐데, 앞선 이야기하고 연결이 될 텐데, 힘든 기억으로 괴롭다면 그 기억을, 과거를 재구성해보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0: 네.
1: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0: 네. 이 감정을 솔직하게 모르면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가 화가 나거나 이런 문제가 되는 감정들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이제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사업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젊은 친구죠. 사업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어린 시절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이 맺혀서 사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뭐든지 사업, 엄청난 성공을 했어도 마음이 허전한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그것만 이루면 모든 게 다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바뀌기 때문인 거죠.
1: 저것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행복하지가 않아요.
0: 않잖아요. 네. 근데 그 행복은 사실 그 전에부터 제대로 들여다봐야지 거기까지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작업을 좀 해봤어요.
1: 네.
0: 그랬더니 이제 원래 사춘기 무렵 이제 그 학교 다니는 중고등학교 때 가난하니까 이제 소풍을 가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항상 아버지를 원망했죠. 그 돈을 못 벌어오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자기의 삶을 항상 원망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왠지 그래서 잘 안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극복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근데 나이가 먹어서 다시 그때로 가서 보면 그 문제들이 별게 아니에요. 막상 보니까 그때 신도시 애들이 워낙 잘 살아서 그렇지 자기는 원도심에 살았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걔랑 비교해서 그런 거지 자기가 지금 현재 상황에 가난과 비교해 보니까 그리 가난한 것도 아니었다는 거를 새삼 알게 됐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기대에 못 미쳤던 것에 대한 그냥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던 것이고, 그것이 좀 잘못된 거였고.
1: 실체가 잘못된 거네요. 네.
0: 그 현실을 바로잡아서 기억을 재구성하고 나니까 자기는 좀 더 미래를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갈, 한 맺혀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젠 제대로 무엇을 향해 가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 방향이 같은 방향이라도 훨씬 다르게 풀리게 됩니다.
1: 네. 사실 정용실 아나운서도 힘든 시간을 보냈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치유의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고 계신데,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본인 고통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숨어있고 또 일어나지조차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0: 네.
1: 그런 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0: 근데 저는 이제 치유라는 것이 혼자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같이. 네. 왜냐하면 누군가의 지지가 필요하거든요. 사회적 지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1: 네.
0: 그리고 또 치유라는 거는 내 자신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사랑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할 수도 있고 미울 수도 있고 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거를 받아들여야지 이런 유연성을 가졌을 때 정말 진정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처음에는 몸으로 시작하셔서 자신의 힘든 기억을 꺼내서 들여다보면서 그런 다른 나의 모습, 지금 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모습도 인정하면서 가는 것이 진짜 치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자, 오늘 KBS 정용실 아나운서의 내면의 작은 방 함께 만나봤는데요. 짧은 시간 통해서 또 직접 책 보시면서 본인 마음을 들여다보고 몸도 아껴주시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용실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는 끝곡 가브리엘 폴의 파반느, 스티브 에르퀴아가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명사들의 책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임승천 씨 서해선곡 등대섬입니다. 테너 김승직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임승천 씨 서해 선곡 등대섬을 테너 김승직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췌장암은 생존율이 낮은 암으로 지적됩니다. 하지만 췌장암 역시 초기에 빨리 발견되고 치료한다면 치료 효과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진단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췌장암도 대부분의 암과 마찬가지로 초기 증상이 없고요. 진행되면서 증상이 생긴다고 해도 전체 췌장으로 볼 때 어느 위치에 암이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초기는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도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비주의 누구보다 널 사랑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암이 그렇지만 췌장암도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특히 췌장은 위치상으로도 암을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생존율이 낮은 암으로 지적되는 것도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초기에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소화기 내과 박재근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소화기 내과 박재근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췌장은 참 부담스러운 수식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조용한 장기, 침묵의 장기라는 표현도 초기 증상이 없는 걸 의미할까요?
1: 그렇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 깊숙한 곳에 위장 뒤쪽에 숨어있는 장기인데요.
0: 네.
1: 암이 생겨도 초기에 특별한 통증이나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환자분들께서도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피로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고요.
0: 네.
1: 실제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침묵의 장기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0: 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초기에 발견되고 치료하면 생존율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워낙 생존율이 낮은 암으로 지적되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1: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0: 네.
1: 췌장암은 전체로 보면 생존율이 낮은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0: 네.
1: 초기, 즉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적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치료 성적이 훨씬 좋아집니다.
0: 네.
1: 특히 암이 췌장 안에만 국한된 상태에서 발견된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0: 네.
1: 결국 췌장암은 얼마나 빨리 발견하느냐가 치료 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췌장이 하는 일이랄까요? 어떤 역할을 하나요?
1: 네. 췌장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0: 네.
1: 첫 번째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소화를 돕는 역할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지방이나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를 만들어서 장으로 내보내고요.
0: 네.
1: 두 번째는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입니다.
0: 네.
1: 대표적으로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0: 네.
1: 그래서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요. 소화 기능뿐만 아니고 당 조절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소화를 돕고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췌장에 암이 생겼는데도 초기에는 그래도 나타나는 증상이 전혀 없는 건가요?
1: 네. 초기에는 정말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물론 아주 일부에서는 속이 좀 더부룩하다, 소화가 잘 안 된다, 혹은 쉽게 피곤하다 정도의 증상을 느끼시기도 하지만
0: 네.
1: 워낙 흔한 증상이다 보니까 췌장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이나 다른 검사 중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그럼 진행이 어느 정도 되면

0: 의심할 만한 증상이 생기나요?
1: 네. 암이 어느 정도 자라 주변 조직이나 암관을 압박하기 시작하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체중 감소, 식욕 저하, 상복부 통증이나 등 통증이 생길 수 있고요. 눈이나 피부가 노래지는 황달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거나 황달이 생긴다고 하신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0: 또 그렇게 증상이 생길 때도 췌장의 어느 위치에 암이 생겼는지에 따라서 좀 다른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췌장은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꼬리 부분으로 나뉩니다. 췌장의 머리 쪽에 암이 생기면 암관을 막기 쉬워서 황달이 비교적 빨리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몸통이나 꼬리 부분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0: 그러니까 황달을 비롯해서 췌장암의 의심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도 암이 생긴 위치에 따라서 증상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1: 맞습니다. 같은 췌장암이라고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증상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황달은요. 췌장 머리 부분 암에서 비교적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데 암질이 내려가는 길이 막히면서 피부나 눈이 노래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몸통이나 꼬리 부분 암은 황달 없이 체중 감소나 복통만으로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조용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애매하더라도 증상이 지속되신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0: 이제 검사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췌장암을 발견할 수 있는 건 복부 초음파인가요? 검진에서 상복부 초음파를 많이들 받으시는데요.
1: 네. 건강검진에서 많이 시행하는 검사가 복부 초음파인데요. 복부 초음파는 비교적 간단하고 부담이 적은 검사이고 또 간이나 담낭을 확인하는 데는 상당히 유용합니다. 다만 췌장은 말씀드린 바대로 위치상 관찰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초기 췌장암을 발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특히 종양의 크기가 아주 작거나 장 속에 공기가 있어서 가려지는 경우에는 초음파로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복부 초음파만으로는 모든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초음파에서도 암관 확장이라든지 췌관 확장과 같은 이상 신호가 보이면 추가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건강검진 초음파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췌장은 위치상 관찰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췌장의 위치가 어디 있길래 초음파로도 잘 안 볼 수 있는 건가요?
1: 네. 췌장은 위장 뒤쪽 깊은 곳에 길게 누워있는 장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 앞쪽보다는 안쪽 깊숙이 숨어있는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위장이나 장 속에 공기가 많이 차게 되면 초음파가 잘 통과하지를 못해서 췌장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또 복부 비만이 있거나 체형에 따라서도 관찰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췌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때는 CT나 MRI 또는 내시경 초음파와 같은 정밀 검사로 추가로 시행하게 됩니다.
0: 췌장암에도 고위험군이 있을까요?
1: 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위험 인자는 흡연입니다. 흡연은 췌장암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는 만성 췌장염, 당뇨병, 비만, 과음 등이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갑자기 당뇨병이 생기거나 기존의 당뇨가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 또 단순 당뇨 아닌 췌장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0: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0: 가족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1: 네. 최장암에서도 가족력은 상당히 중요한 위험 요인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1: 일반적으로 직계가족, 그러니까 부모님, 형제, 자매 가운데 최장암 환자분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연구들에 따르면 직계가족 한 명이 최장암인 경우 위험도가 약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 중 2명 이상에서 최장암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성 췌장암이라고 부르는 경우에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생하거나 여러 가족 구성원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또 부가 유전자 변이처럼 유전적 요인이 관련된 경우도 일부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1: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췌장암뿐만 아니라 유방암이라든지 난소암 같은 다른 암과 함께 가족력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췌장암이 생긴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하지만 일반인보다 위험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문의하고 상담을 통해서 정기적인 추적 관찰과 언제 할 것을 이제 이런 거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MRI나 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한 조기 검진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조기에 발견했을 때는 치료 성적이 훨씬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0: 그 앞서 췌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때는 뭐 CT나 MRI 또는 내시경 초음파 같은 정밀 검사를 이제 추가로 시행하게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췌장암이 의심될 때 진행되는 검사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 CT 촬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현재 췌장암이 의심될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검사 가운데 하나가 CT 검사입니다.
0: 네.
1: 특히 조영제를 사용하는 췌장 CT는 단순히 암이 있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종양의 크기, 위치, 또 그 주변의 혈관 침범 여부, 림프절 전이 여부까지 자세히 평가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췌장암에서는 수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CT를 통해서 주요 혈관을 침범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췌장 주변에는 아주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암이 혈관을 많이 침범한 경우에는 바로 수술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 항암 치료를 먼저 고려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CT는 간이라든지 복막 전이 같은 원격 전이를 확인하는 데도 중요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MRI를 추가해서 담관이나 췌관을 좀 더 자세히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작은 병변을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 또 내시경 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내시경 초음파는 작은 종양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필요하면 조직 검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더 빠르고 정밀한 조기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췌장암이 초기에 발견되고 치료할수록 효과가 좋다고 하셨는데요. 초기라는 건 어느 정도의 상태인 건가요?
1: 네. 이 췌장암에서 초기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암이 아직 췌장 안에 국한되어 있고 주변의 주요 혈관이나 다른 장기로 퍼지지 않은 상태를 초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술적으로 완전한 절제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치료 결과도 상대적으로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간이나 복막 같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었거나 주요 혈관들을 광범위하게 침범한 경우에는 수술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췌장암 환자분들 가운데 진단 당시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전체

0: 약 20% 전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만큼 이제 조기 발견이 쉽지 않은 암이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1: 네.
0: 최근에는 이제 경계성 절제 가능 췌장암이라는 개념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혈관과 가까운 경우에 이제 말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먼저 시행해서 종양의 크기를 조절한 뒤에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수술 가능, 불가능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 상태에 따라서 치료 전략을 다양하게 조절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췌장에는 혈관이나 림프관이 밀집돼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주변 조직을 침범하거나 다른 장기로 쉽게 퍼질 수도 있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췌장은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장기인데요.
1: 네.
0: 주변에는 큰 혈관들과 림프관 그리고 신경들이 아주 밀집해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암이 진행되면 주변 혈관이나 신경을 비교적 빠르게 침범할 수 있습니다. 또 간이나 림프절, 복막, 폐 같은 장기로 전이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췌장암은 조직학적으로도 비교적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조기에 전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에서는 단순히 종양의 크기만 보는 것이 아니고 혈관 침범 여부, 전이 여부를 함께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또 이미 그렇게 많이 퍼진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0: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1: 예.
0: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 보니까 증상이 생겨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진단 당시 이미 원격 전이가 동반된 상태로 발견되는 환자분들도 상당수 있고요. 특히 병리적인 체중 감소라든지 황달, 통증 같은 증상이 생겼을 때는 종양이 이미 어느 정도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진 입장에서는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한 암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고위험군에서는 증상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정기적인 평가를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1: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병기가 결정이 되겠네요.
0: 맞습니다. 췌장암 병기는 단순히 암의 크기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암이 림프절로 퍼졌는지 주변 혈관을 침범했는지 간이나 폐와 같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됐는지를 종합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병기에 따라 당연히 치료 방향도 달라집니다. 수술이 가능한 초기 단계는 수술이 완치를 위한 우선 고려를 해야 되고요. 완치를 위해서. 경계성 절제 가능한 상태에서는 항암 치료를 먼저 시행한 뒤에 수술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전이가 동반된 경우에는 전신 항암 치료가 치료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병기 평가가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1: 뭐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까지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수술이 가능한 정도면 초기로 봐야 하는 거죠.
0: 네, 대체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췌장암에서는 가장 중요한 치료 가운데 하나가 수술인데요. 암을 완전히 절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초기이거나 국소 단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암이 췌장 주변의 중요한 혈관을 심하게 침범하지 않고 간이나 복막 같은 다른 장기 전이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제 치료 개념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수술이 가능해 보이면 바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항암 치료를 먼저 시행한 뒤에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경계성 절제 가능한 췌장암이라고 해서 혈관과 아주 가까운 경우에는 먼저 항암 치료를 시행해서 종양의 상태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을 시도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또 수술 후에도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5조 항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단순히 수술 하나만 하는 시대라기보다는 수술, 항암 치료, 영상의학, 병리, 방사선 치료 등과 함께

0: 각체 치료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뭐 췌장암이 생존율도 낮고 치료가 쉽지 않은 암이지만요. 또 항암제와 표적치료제, 면역치료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치료제들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나요?
0: 네, 그렇습니다. 사실 췌장암 치료는 최근 10년 사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1: 네.
0: 예전에는 사용할 수 있는 항암제가 제한적이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여러 항암제 조합 치료들이 개발되면서
1: 네.
0: 생존 기간 연장 효과가 이전보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또 최근에는 유전자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밀 의료 개념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1: 네.
0: 일부 환자에서는 브라카 유전자 변이와 같은 특정 유전적 이상이 확인이 되면 표적 치료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또 면역치료 역시 일부 특정 환자분에서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직은 모든 췌장암 환자에서 면역치료 효과가 충분히 뭐 좋은 것은 아니지만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영상 분석, 혈액 검사를 통한 조기 진단 연구도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T나 내시경 초음파 영상에서 아주 작은 변화를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요. 조기 발견 가능성을 높이려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1: 네.
0: 결국 앞으로는 조기 진단 기술과 맞춤형 치료가 췌장암의 치료의 중요한 방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참 췌장암에 대한 걱정은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췌장염이 췌장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까? 부담을 갖게 되거든요. 이럴 수 있는 건가요?
0: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1: 그러시군요.
0: 네. 우선 모든 췌장염이 췌장암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1: 네.
0: 네. 뭐 급성 췌장염이 한 번 이제 있었다고 해서 바로 췌장암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1: 네.
0: 다만 만성 췌장염처럼 염증이 이제 반복되고 오랜 기간 반복되면 경우에는 췌장암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0: 네, 이제 왜냐하면요. 반복되는 염증이 췌장의 조직에 지속적인 손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흡연, 과음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위험도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일부 환자에서는 췌장암이 먼저 생기고 그 결과로 췌장염이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 네.
0: 반복적인 췌장염이 있는 경우에는 원인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췌장염으로 급성 췌장염으로 오시는 반복되거나 오는 분들 중에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CT, MRI, 내시경 초음파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췌장을 자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무조건 췌장암으로 이루어진다고 이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반복되는 췌장염은 전문의 진료와 함께 추적 관찰이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췌장암뿐 아니라 췌장의 건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몸의 변화는 없을까요?
0: 네,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유 없는 체중 감소가 중요합니다.
1: 네.
0: 이제 이유 없는 체중 감소라고 함은 평소처럼 식사를 드시고 생활하심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계속 줄어들어서 자기 체중의 10% 이상 줄어든다면 꼭 원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 지속되는 상복 부통증, 또 등으로 퍼지는 통증도 중요합니다. 네, 위대장 내시경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한 증상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췌장이나 담도 쪽을 이제 검사해 보셔야 되는데요.
1: 네.
0: 특히 단순 근육통처럼 생각했는데 아주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1: 네.
0: 또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피부도 눈이 노래지는 황달. 네, 이제 황달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노래지는 걸 확인하냐고 하시는데요.
1: 네.
0: 저는 이제 쉽게 말씀드릴 때 이게 지하철이나 이렇게 보면은 좀 색이 변해지시는 분들을 볼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쉽게 그 눈이 노래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소변색이 콜라색으로 진해지는 증상도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0: 당뇨병이 최근에 생기거나 또 기존 당뇨가 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에는 췌장 상태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네, 실제로 췌장암 환자 가운데 일부는 혈당 이상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리고 식욕저하나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 이런 증상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단순 컨디션 문제로만 넘기시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네.
0: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변화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한 암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1: 네.
0: 평소와 다른 증상이 지속된다고 하신다면 꼭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췌장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소화기내과 박재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비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채식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주의가 필요 없을까요? 콜레스테롤에 대한 부담은 육식을 좋아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는데요. 글쎄요, 그런 걸까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콜레스테롤에 대한 설명부터 주시면 좋겠어요. 많이 들어서 익숙하긴 한데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1: 콜레스테롤을 이제 너무 나쁘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이제 세포막을 구성하거나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담즙산을 만들어내는 데 필수적인 지질 성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된다, 높으면 나쁘다는 의미에서 이게 해로운 물질이라고 보시는 게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필요한 성분인데 정상보다 좀 너무 많아서 혈중에 돌아다닐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로도 불리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1: 콜레스테롤이라는 성분이 기름이라서 혈액에 지금 잘 섞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운반을 하려면 단백질에 붙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걸 이제 지단백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콜레스테롤이라고 이제 하는 거는 결국 콜레스테롤의 지단백이 높냐 낮냐를 의미하는 건데요. 운반하는 콜레스테롤의 밀도에 따라서 저밀도 콜레스테롤과 고밀도 콜레스테롤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이게 동맥경화가 유발될 수 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혈관 속에서 이런 콜레스테롤 성분을 간으로 운반해주면서 배출하기 때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다 표현하는 겁니다.
0: 네. 이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되는 건 육식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해당한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건 어떨까요?
1: 콜레스테롤 이상인 이상 지질 혈증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다른 만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처럼 식사에 영향을 받는 것은 맞는데요. 특히 이제 지질 성분 영향 많이 받을 수 있고요. 포화지방이 많은 육식이나 버터, 트랜스 지방 뭐 이런 인스턴트 음식에 의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다른 만성 질환들과는 좀 다르게 콜레스테롤 이상인 경우에 음식이나 생활 환경에 의한 영향이 전체 한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유전적인 영향이 70에서 80% 정도로 높게 나타나는 게 다른 만성 질환과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중에서도 중성 지방 같은 경우에는 식습관의 영향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 네. 중성 지방 말씀하셨는데요. 중성 지방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1: 중성 지방은 이제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들어온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나서 남은 것이 간에서 이제 합성되고 이게 피하 지방이나 내장 지방으로 저장된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요. 콜레스테롤이 아까 세포막을 만들고 호르몬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원료가 된 재료가 되는 것과는 다르게 중성 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작용을 합니다.
0: 그러면 중성 지방에 영향을 주는 건 식습관인가요? 뭐 음주나 과식이나 튀긴 거, 고기 이런 부분들이 위험 요인이라는 거죠?
1: 중성 지방도 이제 식습관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데요. 이게 중성 지방도 지질의 일종이라서 기름진 음식과 관련이 있다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중성 지방의 상승의 주요 원인은 지질보다는 탄수화물이다.
0: 아, 그렇군요.
1: 특히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다 못 쓰고 지방으로 바뀝니다. 바뀌면서 이제 저장이 되는 거고요. 또 음주도 중성 지방을 올리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알코올 성분이 중성 지방의 합성을 촉진시켜서 중성 지방을 높인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물론 기름진 음식도 에너지원으로 다 쓰이지 못할 때는 그러면 이제 중성 지방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0: 자, 그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이유는 뭔가요?
1: 이상 지질 혈증이라고 불리는 질병이 크게 보면 콜레스테롤이나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80%는 유전이다. 20% 정도만 음식이나 운동 같은 생활 습관에 의해서 높아지게 된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중성지방 혈증 같은 경우에 이거는 생활 습관의 문제가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당뇨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신증후군, 만성 콩팥병과 같은 대사질환 때문에 2차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먹는 이제 피임약, 스테로이드, 베타 차단제 같은 약물이나 가족성 고중성지방 혈증과 같은 유전적인 요인도 예, 중성지방 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0: 콜레스테롤 수치는 일단은 유전적인 영향이 좀 크다고 하셨는데요. 타고나는 경우가 많은 거네요.
1: 맞습니다. 실제로 콜레스테롤 혈증이 유전적인 영향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요. 가족력이 있다고 보통 설명을 드리는데 실제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의 경우에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생기는 건데요. 발병률이 뭐 200명에서 500명당 1명 굉장히 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린 나이에서부터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타나고 궁극적으로는 40대 이런 나이에 이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되게 됩니다. 당연히 가족력을 찾아보면 이미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서도 조기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로 고생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0: 그럼 식습관뿐 아니라 가족력까지 있으면 위험은 더 높아지겠네요.
1: 맞습니다. 주로 이제 젊은 나이에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꽤 억울해하시거든요.
0: 그러시겠어요.
1: 체중도 괜찮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특별히 기름진 식사 안 즐긴다. 그런데 나 왜 이렇게 높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약을 안 드시려고 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렇죠. 유전적인 영향이 큰 질환이라서 실제로 한 달 내내 물만 먹고 24시간 운동만 해서 뼈만 남아도 콜레스테롤이 높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유전적인 영향이 큰데 유전적인 영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식습관도 좋지 않다면 불난 곳에 기름 끼얹는 거죠. 콜레스테롤 매우 높게 나타나고요. 궁극적으로는 심내혈관 질환 발생이 매우 이른 나이, 30대 뭐 이런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그런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협증도 있고요. 그럼 검진에서 콜레스테롤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약을 복용하나요?
1: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가 약이 필요한지 생활습관 조절만 해도 되는지 구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검진에서는 관리가 필요한 수준부터 이상이 있다라고 보고를 해주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이제 관리만 해도 될 정도의 수치가 나온 분이라고 해도 만약에 이제 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은 분이다, 건강 위험 인자가 있는 분이라고 하면 관리 수준이긴 하지만 약물 치료를 빨리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이제 복잡한 상황에 따라 약을 써야 되냐, 관리를 해야 되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병원에 가서 상의를 하고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0: 약을 복용을 한다면요. 흔히 말하는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약 복용 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떨까요?
1: 젊은 나이에 약을 복용하는 걸 수긍하는 분들이 참 없습니다. 그렇죠. 안 드시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30, 40대라고 하면 앞으로 40년, 50년

0: 저는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최대한 늦게 먹자. 내가 한번 노력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환자가 바로 저였고요. 저도 한 2년 버텨봤는데 결국에는 안 떨어져서 약을 지금 먹고 있는데요.
1: 교수님도 그러셨군요.
0: 네네,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사실 약 먹자고 하면 부담이 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현재까지는 콜레스테롤 관리는 빠를수록 수치가 낮을수록 좋다라는 과학적 근거가 이미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늦게 먹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미 동맥경화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시작한 분과 비교하면은 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고요. 버텨서 이게 떨어질 수 있는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약 복용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1: 그러니까 건강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은 약물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약을 먹으면 대부분 수치가 안정되나요?
0: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경우는 약의 효과가 매우 좋거든요. 약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 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스타틴이라고 하는 가장 흔하게 처방하는 약물이 원래 수치에서 한 40에서 50% 정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요. 정상 범위 이내로 안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약 드시고 4주 이내에 효과 나타나고요. 두 달만 지나면 최대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고생하지 마시고 약을 편하게 드시면 좋습니다.
1: 그런데 약을 먹는데도 수치가 잘 안 떨어진다거나 약이 잘 안 맞는 경우는 없을까요?
0: 약을 선택하는 방식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이제 낮은 용량을 쓰게 되면 부작용 발생은 줄일 수 있지만 수치가 원하는 만큼 떨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또 약제에 따라서 효과가 좀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 점차 농도를 증량하거나 복합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목표까지는 충분히 떨어뜨릴 수 있고요. 물론 전혀 효과가 없다면 다른 약제로 변경하셔야 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약제 부작용이거든요. 스타틴 성분이라는 약의 흔한 부작용이 근육통이나 간 수치 상승 등이라서 부작용이 나타나면 일단 주치의랑 상의를 해서 약을 중단할 건지 변경을 해야 될 건지를 고려하셔야 되고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임의로 끊으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1: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뭐 앓고 있는 질환에 따라서도 약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0: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줄이고 재발을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이면 초고도 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밀도 콜레스테롤 55 마이크로그램 데시리터 미만으로 낮춰야 되고요. 거기에서 더 낮으면 낮을수록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주 고강도의 스타틴을 쓰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PCSK9 억제제란 주사제를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당뇨를 10년 이상 앓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기타 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저밀도 콜레스테롤 7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서 약을 조절해야 됩니다.
1: 또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고 하셨는데요. 가족력과 유전은 좀 다르잖아요. 유전적인 요인이라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0: 이게 좀 엄밀히 말하면 가족력과 유전이 좀 다른데요. 가족력이라고 하면 이 유전적인 영향에 추가로 공유된 생활 습관에 영향을 준다라고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뭐 유전적인 영향이 없어도 부모님이 과식을 좋아하시거나 기름진 음식을 즐기는 식습관 이런 걸 유지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자녀분들도 그런 식습관 유지가 되면서 비만이 생기기 쉽겠죠. 그래서 유전적인 영향이 없어도 이상지질혈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유전적인 영향이라고 하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아무리 유지를 해도 사실 약물 치료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1: 그럼 유전적인 경우에는 어린아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수 있나요?
0: 유전적인 이상인 경우라고 하면 아까 이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하면 사실 태어날 때부터 높거든요. 중요한 거는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증상이 전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들은 20대에서 30대 때 심혈관 질환이 나타나면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아이한테서 이상이 먼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40대, 50대인데 심혈관 질환을 앓고 확인해 보니까 아, 나는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 이상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녀한테도 이른 나이에 확인을 해서 역으로 이제 확인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인 경우에는 어린 나이에도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건가요?
0: 필요하면은 약물 치료 시작을 해야 됩니다.
1: 그렇군요.

0: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에 관심을 갖는 건 뭐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혈관 질환의 위험을 막는 게 목표인 거죠?
1: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낮추자 해서 그래서 콜레스테롤 조절을 하는 거고요.
0: 네.
1: 기존 연구에서 나온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혈관 위험의 위험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목을 목표치만큼 낮추기 위해서 검사도 하고 약물 치료도 하고 생활습관 조절도 하는 거죠. 혈관 질환을 낮추는 데는 사실 콜레스테롤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나 생활습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생활습관 조절이 꼭 필요합니다.
0: 네.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조절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해서는 그런 생활습관 그리고 약을 먹는 것까지 두 가지가 병행돼야 할까요?
1: 네, 말씀하신 대로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한 건 맞는데요.
0: 네.
1: 나머지 20%의 영향이 생활습관이거든요. 이것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이나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을 줄여보는 거. 그리고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좀 늦추려면 채식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견과류를 좀 섭취하는 게 또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에 한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국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콜레스테롤 관리와 함께 혈당, 혈압, 체중 관리를 해서 결국에는 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자 하는 목적으로 생활습관 조절이 필요합니다.
0: 네. 약물 치료라고 한다면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 말씀하셨는데요. 내성이라든지 또 부작용은 없을까요?
1: 스타틴을 꺼려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부작용인데요.
0: 네.
1: 환자들이 이제 유튜브 보고 오셔서 스타틴 복용하면 근육이 녹아내린대요. 뭐 당뇨가 생긴대요. 간이 망가진대요. 뭐 이러면서 오시거든요. 다만 이제 실제 연구 결과에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다양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생기는 빈도가 굉장히 낮고요. 오히려 약을 복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크다.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이런 부작용들, 간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근육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당뇨의 위험성이 올라간다는 이런 부분들은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고 충분히 생활습관 조절로 예방이 가능하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환자분들한테는 저도 그렇게 먹습니다, 약을. 나쁘고 위험한 약이면 제가 먼저 먹겠나요? 이렇게 설명드리긴 합니다.
0: 근데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1: 간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간 경우에는 약을 일단 중단해보고 다시 약을 투약을 하거나 다른 종류의 약으로 바꾸는 경우들이 있고요. 근육통이 좀 생기는 경우들은 좀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약제를 좀 바꾸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코엔자임 Q10이라는 영양제와 좀 같이 복용을 하면 근육통이 좀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요. 당뇨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스타틴을 복용을 해서 당뇨가 생길 위험성보다는 생활습관 조절을 잘 못해서 혈당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의 부작용보다는 생활습관 조절을 하면 충분히 당뇨 예방할 수 있다. 그 약 중에서도 혈당 올라가는 효과가 좀 낮은 약도 있거든요. 당뇨가 있는 분들인 경우에는 혈당에 영향을 좀 덜 주는 약으로 바꿔보기도 합니다.
0: 네. 그럼 오랜 기간 복용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내성이 없는 분들도 있나요? 뭐 정도의 차이인 건지도 궁금한데요.
1: 다행히 스타틴에는 내성이 없습니다. 그냥 그 용량 그대로 꾸준히 쓰다 보면 이게 이제 그 나쁜 콜레스테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조절이 잘 되기는 하고요.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점차 조금 올라가는 분들에게서는 용량을 좀 올리거나 복합제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목표치를 달성할 수는 있습니다.
0: 네. 그럼 계속 드셔도 되는 거네요. 부작용만 좀 없으면요.
1: 이 부작용이라는 게 그 간 수치 상승이나 근육 수치가 올라가는 부분이 처음에 약을 드셨을 때만 나타나고요. 처음 드셨을 때 이게 없다 하면은 그 뒤로부터는 계속 약을 드셔도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혈당 검사를 같이 하면서 혹시라도 혈당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이거는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콜레스테롤 수치는 뭐 혈액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1: 맞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금식을 하고 8시간 이상 금식을 하고서 피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0: 네.
1: 사실

0: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식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식이 필요 없기는 하지만
1: 네.
0: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금식을 해야지만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모두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식을 하고 피검사 하시면 됩니다.
1: 네. 그럼 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할 때 유심히 봐야 하는 부분이랄까요? 좀 짚어주세요.
0: 검진 결과지 보면 이상지질혈증이 있다고 확인이 되고
1: 네.
0: 진료가 필요하다는 안내 문구가 뜨거든요. 근데 무조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1: 네.
0: 수치를 좀 일단 자세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 이상지질혈증의 경우에는 총 콜레스테롤이 200만 넘어도 나오고요.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130만 넘어도 일단은 이상이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40 미만으로 나오거나 중성지방이 150 이상 나와도 4개 중에 하나라도 이상 있으면 체크가 되고 진료가 필요하다는 문구는 거의 자동으로 찍혀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꼭 확인해야 된다. 진짜 진료가 꼭 필요하다라고 보는 부분은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약물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높거나 중성지방이 높은 상태라서 이상지질혈증 진단이 되면 그때는 병원에 꼭 가시는 게 필요하고요. 왜냐하면은 수치에 따라서 약물 치료가 필요할지 관리만 해도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총 콜레스테롤만 높다,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조금 낮아서 이상지질혈증으로만 떴다, 나머지 이제 중성지방이나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괜찮다 이러면 당장 병원에 찾기보다는 식사 습관이나 운동 같은 생활 습관 조절만 하시면서 관리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1: 자, 오늘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크라잉넛의 밤이 깊었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프랑스 현대미술관 퐁피두 센터가 서울의 분관을 개관했는데요. 개관 전 기념으로 현대미술의 뿌리가 된 큐비즘의 20년 역사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92점의 퐁피두 센터의 소장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 소식, 오늘 미술 이야기에서 함께 할게요. 전시 해설가 이정환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클래식 이야기, 클래식 음악평론가 유정우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미카의 해피엔딩.

0: 라디오를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미술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큐비즘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전시 소식 함께합니다. 전시 해설가 이정환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두 주에 걸쳐 퐁피두센터 한화의 전시 작품을 중심으로 입체주의의 발생과 초기 작품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입체주의의 확산과 또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2: 네, 이 입체주의. 이라고 하는 이 미술 운동은 작품의 대상이 되는 인물, 풍경, 사물 같은 것들을 생생하게 보는 것처럼 다시점으로 포착해서 평면으로 나타내는 회화로부터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입체주의 회화라고 한다면 쪼개져 있는 색면, 분할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컬러 차트 같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되기도 하는데요.
1: 네.
2: 근데 이런 입체주의 미술의 창시자는 바로 파리에 정착한 스페인 출신의 파블로 피카소였습니다. 그의 새로운 미술은 파리에서 그래서 활동하던 다른 실험적인 예술가들을 자극시키면서 빠르게 퍼져나갔는데요. 가장 먼저 이 피카소의 최초의 입체주의 작품 1907년작 아비뇽의 처녀들을 본 조르주 브라크라는 프랑스 태생의 이 예술가는 이 입체주의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풍경화를 같은 해부터 그리기 시작했고요.
1: 네.
2: 뒤이어 많은 아방가르드 예술가, 미술비평가, 미술품 수집가 등이 입체주의에 반응해서 파리와 파리 근교에서 다양한 집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살롱 큐비스트이라고 해서
1: 네.
2: 파리의 대중전시회 살롱을 통해 커다란 스케일의 입체주의 그림에 유명한 주제들을 표현하는 이런 작업들을 이제 내놓는 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1: 네.
2: 그 중에서도 대표격인 로베르 들로네의 1910년에서 1912년에 걸쳐 만든 파리의 도시라는 작품을 통해서 입체주의가 파리 대중들의 관심을 크게 끌었다는 말씀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에 영향을 받아 더욱 다채로운 입체주의 작품들이 나오게 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1: 아마 더 많은 예술가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2: 그렇습니다. 이 피카소에 의해 입체주의가 창시된 지 불과 몇 년 만에 나름의 방식들로 입체주의를 해석하는 개인 혹은 이 예술가 집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건데요.
1: 네.
2: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피토 그룹입니다. 이 피토는 파리 교회에 있는 지역의 이름인데요. 이 피토 지역에서 아주 급진적인 예술가들이 모여서 입체주의를 비롯한 많은 예술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토 그룹의 주축이 된 이들이 바로 아주 이제 유명한 이 형제들인데요.
1: 네.
2: 그 형제들의 이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마르셀 디샹입니다.
1: 아.
2: 그 유명한 1917년에 남자의 소변기를 샘이라는 작품으로 내놓아서 미술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버린 인물이죠.
1: 네.
2: 그래서 이 마르셀 디샹과 그의 형들이 일종의 입체주의 미술들을 이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의 둘째 형 작품이 이번 퐁피두센터 한화 전시회에 넉 점이나 나와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그 둘째 형의 이름이 바로 레몽 디샹 비옹인데요.
1: 네.
2: 이 레몽 디샹 비옹은 현대 조각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한 매우 선구적인 조각가 중 한 명이고 이 큐비즘 특유의 기하학적인 어떤 단순화 이런 것들을 조각을 통해서 추구했습니다.
1: 네.
2: 그래서 그러한 레몽 디샹 비옹의 특징을 정말 잘 보여주는 그의 대표작이 퐁피두센터 한화의 로비에 딱 들어가자마자 전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1914년작 대형 마

0: 에서 봤을 때는 뭐 어떤 말의 옆구리, 그러니까 다양한 시점에서 본 말을 해체한 그런 면들을 통해서 그 조각적인 어떤 그런 기법으로 표현을 한 게 바로 레몽디샹 비용의 대형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말과 기수의 이 스케치를 한 것을 바탕으로 이 말의 이 해부학적인 어떤 그런 이 양상 같은 것들을 기어나 플라이휠 같은 기계장치의 배열로 바꾸어 나타내서 특히 역동적 긴장감이나 기계적 힘과 같은 근대적인 산업 현장의 에너지도 같이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1: 네.
0: 근데 지금 이 로비에 놓여있는 작업이 네. 청동주조 조각이거든요. 근데 이 청동주조를 할 때는 작가가 직접 관여하진 못했습니다. 이 레몽디샹 비용이 의대를 나왔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1차 세계대전 중에 의무장교로 복무하던 중에 장티푸스를 앓다가 1918년에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시 중인 대형 말은 작가가 생전에 석고 오리지널 모델 조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바탕으로 시스 주조소 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청동 주조소에서 네. 수십 년 뒤에 다시 청동 주조한 것입니다.
1: 그렇군요. 의대까지 나왔으니까 해부학적인 작품을 정말 많이 남겼을 것 같은데
0: 그렇습니다.
1: 일찌감치 사망했다니까 안타깝네요.
0: 네.
1: 초기에는 피카소 회화를 통해서 세상에 나온 입체주의가 이제 조각의 영역까지 이제 퍼졌는데 이런 입체주의의 영향력이 국경을 넘어서까지 전파되기 시작했다고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파리대에서 큐비즘이 워낙 확실하게 존재감을 발휘하면서 미술이나 책을 통해서 이 미술이 소개되기 시작했고요.
1: 네.
0: 그러면서 유럽 전역으로 큐비즘의 작품들 혹은 피카소나 브라크의 혁신적인 시도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입체주의 초기 작품들이 활발하게 직접 거래되기도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큐비즘이 파리 또 프랑스 바깥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 목적지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하면 어딘지 모르게 좀 이제 보수적일 것 같은
1: 그렇죠.
0: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이미 1900년대 초부터 러시아의 이 급진적인 미술가들은 이미 이 서유럽의 실험적인 미술의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미술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1: 네.
0: 그 중에서도 특히 모스크바 화파는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색면이나 편평함을 강조하는 그림들을 이미 그리는 중이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한 이 러시아의 미술품 컬렉터였던 세르게이 슈키는 피카소의 큐비즘 작품을 포함해서 새로운 경향의 프랑스 그림들을 사들여서 러시아에서 막 전시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구적인 시도를 하던 작가들이 그 그림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볼까? 하고 완전히 새로운 미술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1: 네.
0: 그래서 이렇게 급변하는 20세기 초의 러시아 미술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작가들이 바로 미하일 라리오노프 그리고 나탈리아 곤짜로바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사실 부부거든요.
1: 네.
0: 그래서 1900년에 모스크바의 동물원에서 이제 첫눈에 반한 뒤로 네. 너무 그러니까 귀여운 커플들이죠.
1: 네.
0: 그래서 평생 동안 예술적인 동반자로 이제 살다가 이제 서로가 노쇠해지 면서 아 우리의 작품을 제대로 책임져줄 사람은 우리 서로밖에 없구나라는 판단을 해서 말년에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된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그러니까 이 커플은 이제 원래는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은 작업을 선보이다가 점차 피카소의 그 입체주의의 영감을 얻은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1: 네.
0: 그중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미하일 라리오노프의 1913년 작품 블라드미르 타틀린의 초상입니다.
1: 이거는 좀 여느 큐비즘보다는 접근하기가 쉬워 보이는 작품이긴 한데
0: 네.
1: 그래도 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입체주의 그림보다는 좀 안정적이고 뭔지 알아볼 수 있으니까 좋네요.
0: 그렇습니다. 네. 원래 입체주의 하면은
1: 네.
0: 다 분절시켜놓고
1: 맞아요.
0: 다 조립해놓고 그래서 원래 나타나려고 했던 대상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고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처럼 이 미하일 라리오노프의 이 입체주의 그림은 분명히 안정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사람을 그려놓은 게 딱 보이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이제 그게 타틀린이라고 해서 이제 훗날 이제 아주 러시아 미술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제 예술가입니다. 그리고 이 타틀린을 노란색으로 그렸거든요.

0: 근데 이게 또 어떤 걸 연상시키냐면 전통 러시아 이 종교회화인 네. 이콘 그림을 연상시킨다는 것입니다.
1: 그렇네요.
0: 그래서 이러한 어떤 특징들을 봤을 때 이 유럽의 새로운 미술에 대한 미하일 라리오노프의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유럽의 것들을 받아들일 거지만 러시아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거다라는 그런 어떤 러시아의 어떤 급진적인 작가들만의 특유의 경향 같은 것들이 아주 너무나 잘 보이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1: 네. 이제는 입체주의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흡수하고 또 거기에 자신의 개성을 녹여낸 작품들까지 등장하기 시작했군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소개한 미하일 라리오노프의 그림이 1913년 작이니까
1: 네.
0: 입체주의 창시, 그러니까 1907년에 이후 단 6년 만에 이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피카소가 확실히 창시한 미술이거든요.
1: 네.
0: 근데 제가 만약에 피카소면 양가적인 감정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새롭게 선보인 이 미술의 형식이 유럽 대륙 전역에 걸친 많은 예술가들에 의해서 발전하고 또 나름대로 흡수되어서 막 영향력을 주면서 기쁘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 이거 특허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1: 그렇죠.
0: 이렇게 뭐 다들 내 미술을 이리저리 잘 이렇게 써먹는 걸까? 라는 생각도 전 들 것 같거든요.
1: 그러네요.
0: 근데 피카소는 굉장히 자유로운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1: 네.
0: 근데 그게 입체주의 미술이 결국 20세기 미술사에 크게 이름을 남기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입체주의라고 하는 건 수많은 예술가들을 자극하고 또 매력적인 작품들을 꽃피게 만들었는데요. 근데 이 입체주의는 삽시간에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1: 네.
0: 1914년에 발발한 세계 1차 대전이 모든 것을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저 입체주의 작가들 중 상당수는 징집되어서 전장에 나갔고 또 그렇지 않은 이들은 가족이나 동료가 전쟁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끊임없이 들어야만 했을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충격적인 상황은 예술가들에게 큰 영향을 줬고 입체주의 미술이 달라지게 만들게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피에르 알베르비로라고 하는 작가의 1916년작 전쟁인데요. 이 청취자분들께서도 알베르비로 전쟁 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분절된 생면이 있는 그 입체주의 그림이 나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래 입체주의구나 싶은데 근데 제가 소개드렸던 다른 입체주의 그림들이랑 비교하면 이 분절되어 있는 생면의 경계가 매우 분명하거든요.
1: 그렇네요.
0: 그래서 마치 기계의 절삭면을 보는 것처럼 아주 날카롭게 잘린 느낌을 줍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구성은 마치 인류사 최초로 기계 무기를 통한 전면전을 벌였던 그런 당대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이제 싶습니다.
1: 네, 그 입체주의 미술이 전쟁기 혼란을 겪으면서 한층 더 복잡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0: 네.
1: 하지만 예술가들은 곧 통합과 질서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다고요?
0: 그렇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정말 정말 인상 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 네.
0: 전쟁이 이제 끝나고 많은 것들이 파괴하고 그리고 아마 당시로서는 도무지 이건 복구에 손쓸 수 없고 그리고 아마 인류가 서로에게 실망하거나 사람이 가진 잔혹성에 대해서 상처를 안거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을 텐데
1: 네.
0: 근데 이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세상은 통합과 회복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경향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장 메챙제 작가의 1919년작 뜨개질하는 여인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장 메챙제 뜨개질하는 여인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장 메챙제는 1912년에 입체주의에 관하여라는 최초의 입체주의 이론서를 쓴 공동저자 중 한 명이기도 한 매우 중요한 작가입니다.
1: 네.
0: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봤던 모든 입체주의 회화들과 혹은 조각들과 비교했을 때 어찌 보면 가장 쉽게 무엇을 그렸는지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작업인 것 같거든요.
1: 일단은 그리고 그 입체주의 하면 뭔가 좀 막 조각조각 나다 보니까 차갑 뜨겁다는 느낌이 많았는데 맞아요. 굉장히 따뜻하네요.
0: 그렇습니다. 예. 뭔가 둥글둥글하고 네. 이 색면의 구성들도 그리고 색조 같은 것들도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통일되어 있는 느낌을 주어서 말씀처럼 따뜻한 느낌을 분명히 줍니다. 그래서 이 1919년에 만들어진 이 작품은 전쟁이 종료되고 이 세상이 통합과 질서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의 상황을 반영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아주 정돈된 인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1: 네.
0: 그리고 주제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딱 보자마자 뜨개질하는 여인이 보이거든요.
1: 맞아요.
0: 바로. 근데 이 여인은 전쟁이 일어나던 중에 또 다른 영웅의 양상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분들도 계셨지만 삶의 터전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가면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응원을 보내던 어머니와 누이들의 모습이 분명히 이제 겹쳐 보이는 거거든요.
1: 그렇네요.
0: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 정말 의미 깊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체주의는 다양한 배경, 국적, 경험을 가진 작가들의 손을 거치면서 세상에 많은 개성 있는 시각과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커다란 그릇이 되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미술은 그렇게 점점 새를 더 넓히다가 곧 유럽을 넘어서 일본과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됩니다.
1: 네.
0: 이에 우리 근대의 작가들도 영향을 받아서 다양한 시점에서 대상을 관찰하고 이를 분절된 생면으로 표현한 입체주의 그림을 작업하기에 이르는데요. 우리 근대기 작가들 중에서도 너무 잘 아시는 김환기,
1: 네.
0: 유영국, 박래현, 이 혹은 이수억 이런 화백들이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들의 큐비즘 경향의 그림들을 특별 조명하는 섹션이 전시회에 마련되어 있기도
1: 그렇군요.
0: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퐁피두 센터 한화의 개관전 큐비스트 시각의 혁신가들은 입체주의 그러니까 이 큐비즘의 원류를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응용되고 재해석되는 그 과정을 고루 다루는 매우 보기 드문 스케일의 전시회이고요.
1: 네.
0: 10월 4일까지 개최되니까 꼭 한번 들르셔서 관람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시간도 넉넉해서 좋네요.
0: 그렇습니다.
1: 20세기 가장 강력한 미술운동으로 손꼽히는 입체주의의 시작과 발전 그리고 성숙의 이야기를 다루는 큐비스트 시각의 혁신가들 전시 함께 만나봤습니다. 전시 해설가 이정한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마이클 부블레의 장밋빛 인생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다양한 음악으로 취향을 저격하는 시간입니다. 클래식 이야기, 오늘은 테너 색소폰 주자 소니 롤린즈의 음악을 만나볼게요. 클래식 음악 평론가 유정호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재즈 연주자의 곡을 들고 오셨어요.
2: 예. 지난 5월 말에 그 마지막 주였는데요. 아주 그 재즈계에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 네.
2: 말씀하신 대로 이제 5월 25일에는 재즈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었던 분인데요. 거장 테너 색소폰 주자인 소니 롤린즈가 95세의 나이로 타계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날 5월 26일이 소니 롤린즈와 활동을 함께 하기도 했던 뭐 재즈 역사상 최고의 혁신가라고 할 수 있는 위대한 마일스 데이비스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거든요.
1: 네.
2: 하루 상관으로 거장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한 거장은 100주년을 맞이하는 요 뜻깊은 5월 말을 맞이를 했었는데 그래서 소니 롤린즈 그리고 마일스 데이비스 두 분이 남긴 뭐 수많은 명연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클래식 음악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연주들만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한번 뽑아서 연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우선 이번 주에 그 만나볼 음악가는 바로 소니 롤린즈. 5월 25일에 타계하신 테너 색소폰 주자인데요. 이분은 1930년 9월 7일에 뉴욕의 할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카리브해의 버진 아일랜드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음악 중에는 버진 아일랜드나 카리브해의 그 칼립소 음악이라고 하죠. 이런 음악들을 재해석한 곡들도 많거든요. 어쨌든 이 아버지는 해군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취미로 클라리넷을 연주했고 누나와 형도 모두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굉장히 음악적인 환경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텔로니어스 몽크, 정말 재즈 역사에서 모차르트와 같은 분이라고 할 수 있는 피아니스트가 한때 멘토가 되었기 때문에 이 어린 시절에는 재즈 피아니스트를 꿈꾸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11살 때부터 알토 색소폰을 연주하기 시작하면서 색소폰의 길로 접어들게 됐는데 16살 때 과거 스윙 재즈 시대의 아주 최고의 테너 색소폰 주자였던 콜먼 호킨스를 동경해서
1: 네.
2: 테너 색소폰으로 전향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연주 잘한다는 소문이 나서 10대 때 벌써 프로 연주가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1: 네.
2: 1949년에 또 위대한 트롬본 주자였던 J.J. 존슨이 편곡자로 일하던 밴드에 합류하면서 이제 프로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요. 이 J.J. 존슨과 함께한 클래식 음악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곡 하나 들어보시겠습니다.
1: 네.
2: 1907년에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이 미국 초연이 됐습니다.
1: 네.
2: 푸치니 오페라 나비 부인은 원래 그 뉴욕 브로드웨이의 대중극의 왕이라고 했던 데이빗 벨라스코의 연극을 원작으로 하고 있거든요.
1: 네.
2: 일본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지만 미국 사람의 연극이 원작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원작이 되는 또 소설이 있는데 그것도 미국 사람이 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비 부인이 1907년에 뉴욕에서 미국 초연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뭐 엄청난 인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대중음악 작곡가들도 이 오페라 공연을 봤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브로드웨이 히포드롬 극장의 전속 작곡가였던 레이먼드 허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비 부인을 보고 엄청 감동받은 거죠.
1: 네.
2: 특히 이막의 꽃의 이중창에 굉장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극장 쇼를 위해서 노래를 하나 쓰게 됩니다.
1: 네.
2: 그리고는 1916년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제목이 Poor Butterfly, 이 가련한 나비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바로 나비 부인의 내용을 짧은 노래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이 곡이 나중에 이제 재즈 스탠더드로 수많은 재즈 뮤지션들이 재해석을 했는데 이 오늘은 소니 롤린즈의 음악으로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푸어 버터플라이, 테너 색소폰의 소니 롤린즈, 트럼본의 JJ 존슨, 그리고 피아노의 호레이스 실버, 베이스의 폴 체임버즈, 드럼의 아트 블레이키, 1957년 4월 14일에 뉴저지의 루디 반 겔더 스튜디오에서의 녹음인데요. 루디 반 겔더는 그 유명한 블루노트 레이블의 프로듀서로 유명한 분이죠.
1: 그렇군요.
2: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0: 소니 롤랜즈의 테너 색소폰 사운드가 아주 묵직하고 힘이 있네요.
1: 그렇죠. 정말 그 두터우면서도 힘이 넘치는 네. 이런 호방한 사운드가 일품인데요. 1955년 여름에 이 마일스 데이비스의 이 오중주 퀸텟에 잠시 참여하게 됩니다.
0: 네.
1: 그랬다가 가을이 돼서 탈퇴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때는 수많은 뮤지션들이 그랬듯이 약물 중독 문제로. 근데 소니 롤린즈는 대단한 게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서 재활치료에 전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이후에 완전히 약물을 끊게 되는 아주 그 강한 의지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해 연말에 전설의 트럼펫 주자인 클리포드 브라운과 명 드럼 주자 맥스 로치가 결성한 퀸텟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엄청난 명성을 계속 쌓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소니 롤린즈의 일대기에서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가 바로 잠적입니다. 뭐 엄청난 명성으로 재즈계의 스타로 계속 이렇게 명성을 이어가던 소니 롤린즈가 1959년에 갑자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그냥 칩거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 성향 때문인데요.
0: 네.
1: 자기 스타가 돼서 엄청 바쁘게 연주를 하고는 있지만 자기의 연주가 자기가 세운 기준에 미흡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칩거하면서 그 당시 살고 있던 집이 뉴욕 맨해튼의 로어 이스트 사이드 쪽이었다는데 집 자체에는 연습실이 없죠.
0: 네.
1: 그래서 연습할 곳이 없어서 집 앞에서 강 건너를 보면 이제 브루클린 쪽이 보이는 거죠.
0: 네.
1: 거기를 연결하는 유명한 다리가 있죠. 윌리엄스버그 다리입니다. 윌리엄스버그 다리를 건너서 오늘날에는 브루클린으로 딱 넘어가면
0: 네.
1: 세계 최고의 스테이크하우스 중에 하나인 피 스테이크하우스를
0: 네.
1: 가볼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보이는 윌리엄스버그 다리. 거기에서 매일 색소폰 연습을 한 거죠.
0: 와.
1: 하루 15시간에서 16시간.
0: 그 지나다니는 분들 엄청 행복했네요.
1: 그렇죠.
0: 예.
1: 무료로 연주를 들으실 수 있는데요.
0: 예.
1: 그래서 이렇게 2년 넘는 세월을 칩거하다가 드디어 1962년에 음반을 다시 발매하면서 활동을 재개합니다. 그러면서 발매했던 음반 이름이 The Bridge였거든요. 그래서 참 그 소니 롤린즈를 보면 50년대 60년대 재즈의 전성시대에 연주한 전설 속의 거장인데 여전히 우리 곁에서 연주를 하고 계시는 살아있는 거장이라는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점이 참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유일하게 방문했던 때가 2008년이었거든요.
0: 네.
1: 77세 때였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LG아트센터에서 내한 공연을 했었는데
0: 네.
1: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갔다 온 사람들이 야 정말 엄청났다. 이거는 뭐 엄청난 감동이었다. 라고 증언을 했었는데요.
0: 그렇군요.
1: 예, 2010년대 접어들어서 이제 호흡기 질환으로 이제 연주 활동을 점점 줄였다가
0: 네.
1: 2014년에 완전히 은퇴를 선언했었습니다. 이 소니 롤린즈를 대표하는 명반은 재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반 중에 하나로 항상 꼽히는 1956년 녹음 색소폰 콜로서스. 색소폰 거인석상이라는
0: 네.
1: 그런 음반인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드러머 맥스 로우치하고 협업을 한 그런 음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은 연주들이 많지만 가장 독특한 트랙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모리타트라는 트랙입니다. 이 곡은 바로 클래식 음악이거든요.
0: 네.
1: 독일의 작곡가 쿠르트 바일이 1928년에 작곡한 서푼짜리 오페라. 라는 작품에 나오는 곡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바그너라든지 독일 낭만주의에 너무 그 거대한 음향을 가진 오페라. 이게 너무 허세라고 생각한 바일이 그걸 조롱하는 곡을 만든 거죠.
0: 네.
1: 이 속에 보면 남자 주인공이 맥키 메서, 영어로는 이제 맥더 나이프인데요. 칼을 들고 살인을 저지르는 살인범입니다. 그리고 강도단 두목이죠. 그의 이제 발라드가 바로 모리타트라는 노래입니다. 그 모리, 라틴어 계열에서 모르가 들어가면 죽음이라는 뜻이죠.
0: 네.
1: 그리고 타트는 독일말로 행위 그러니까 살인행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범의 약간은 그 풍자적인 노래를 원곡으로 하고 있는 쿠르트바일의 서푼짜리 오페라를 원곡으로 하고 있는 모리타트를 오늘 끝곡으로 들어보실 텐데요.
0: 네.
1: 테너 색소폰의 소니 롤린즈, 토미 플래너건의 피아노, 더그 워킨스의 베이스, 맥스 로치의 드럼 연주입니다. 1956년 6월 22일 아까 말씀드렸던 반겔더 스튜디오에서의 녹음입니다.
0: 네, 모리타트 보내드리면서 유정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곽꽃 김영태. 곽꽃이 무슨 기억처럼 피어있지. 누구나 기억처럼 세상에 왔다가 가지. 조금 울다 가버리지. 옛날같이 언제나 옛날에는 빈 하늘 한 장이 높이 걸려있지. 청초하게 핀 곽꽃이 수많은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과 닮았다는 생각도 드네요. 김영태 시인의 곽꽃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이삭 디네센의 소설 바베트의 만찬입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강렬하고 가장 오래 남는 대목은 바베트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파리의 유명한 식당에서 일했던 진정한 의미의 예술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단 한 번의 만찬에 써버린 이유도 사실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전부를 작품에 쏟아 붓는 사람이니까요. 바베트는 누구의 박수를 받기 위해 요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자신의 모든 기술과 감각과 열정을 다해 그 식사를 완성합니다. 진짜 예술가는 관객의 수준에 맞춰 자신을 축소하지 않습니다. 알아주는 이가 없더라도, 이해하는 이가 드물더라도 그는 자기 안에 가장 아름다운 가능성을 끝까지 실현합니다. 바베트는 말이 많은 인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설 내내 절제되어 있고 겸손하며 묵묵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내면은 더 거대하게 느껴집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그녀 안에는 꺼지지 않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예술을 알고 그 가치를 스스로 인정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재능의 존엄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 점이 바베트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바베트는 돈을 소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선물했습니다. 그것도 남는 것을 조금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작품으로 건네는 방식으로요. 그녀는 설교하지 않지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가르치지 않지만 깨닫게 만들며, 강요하지 않지만 화해하게 만듭니다. 노인들은 음식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이 말합니다. 굳어있던 얼굴이 풀립니다. 오래된 원망이 녹습니다. 수십 년 전의 다툼이 용서됩니다. 말하지 못했던 사랑이 고백됩니다. 음식이 그것을 한 것입니다. 아니, 바베트의 사랑이 그것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바베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와 단 한 번의 만찬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그 누군가를. 그러나 어쩌면 우리 자신이 바베트가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 우리의 전부를 담은 무언가를 내어놓는 사람 말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지난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닐어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우리 시각장애인 중에는 휴대용 컴퓨터인 노트북 대신 점자 정보 단말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각장애인인 저도 점자 정보 단말기를 이용해 방송 원고를 읽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점자 정보 단말기는 전자점자와 음성 기능을 이용해 문서를 작성하거나 출력할 수 있고 인터넷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정보통신기기입니다. 점자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라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점자 정보 단말기는 한 대 가격이 수백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보조기기입니다. 선뜻 구입하기 어렵다 보니 해마다 진행하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각 장애 유형별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은 화면 낭독 프로그램, 점자 정보 단말기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운영이 되고요. 6월 23일 화요일까지 신청서와 장애인 증명서 등 제출 서류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센터 전화 1588-267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사연의 노래 첫 곡으로 듣습니다. 사랑.

심준구의 세상 보기 방송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죠. 해마다 장애인의 날에는 장애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쓴 분들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을 받았는데요. 올해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총 20명이 여러 분야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이 중 시각장애인도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올해 장애인의 날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아르테 문화복지회 김진 대표, 그리고 올해 장애인상을 받은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의 유석종 프로가 시각장애인입니다. 유석종 프로는 저희가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죠. 하지만 아르테 문화복지회 김진 대표는 좀 낯설다 하는 청취자분들 계실 겁니다. 김진 대표는요, 부산을 무대로 시각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입니다. 오늘 초대석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김정은의 귀 속 클래식 명곡에서는 슈만의 가곡 헌정을 편곡한 리스트의 헌정을 감상합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노래 같이 듣죠. 정말 사랑했을까?

0: 시각장애인으로서 오랜 시간 점자도서 제작과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힘써왔고 최근에는 장애인 예술 활동의 기반을 넓히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는 분입니다. 삶의 여러 순간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고민해온 분, 아르테문화복지회 김진 대표를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김진 대표님. 먼저 저희 세상보기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고 아르테문화복지회 대표 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아 그게 다 하셔요?
1: 아, 예. 예, 그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표단체가 아르테문화복지회고 뭐 부산에서 이제 안마사협회 홍보위원장, 시각 부산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감사, 그다음에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 뭐 활동 지원사 강사, 뭐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많은 일들 하고 계신데 너무나 짤막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1: 네, 그렇습니다.
0: 좀 늦었습니다만 국무총리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1: 아, 예, 감사합니다.
0: 제가 뭐 시각장애인이라서 뭐 그렇겠습니다만 수상자 중에 시각장애 있으면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1: 아, 예.
0: 근데 지금 시력은 어느 정도세요?
1: 예, 지금은 이제 태어날 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를 못 느끼는 정도인데요. 지금은 이제 약간 네이크 사물 정도 뭐를 구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빛 정도는 보이고 아는 길 정도는 그냥 혼자서 갈 수 있고 네. 가는 이 정도 시력입니다.
0: 맹학교 가신 겁니까 그러면?
1: 아 예, 그 우여곡절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제가 그 외할머니 댁이 맹학교 바로 옆에 있었어요.
0: 네.
1: 그래가지고 이제 78년도 입학을 하려고 맹학교를 갔는데
0: 네.
1: 지금 정도의 시력인데도 학교에서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반 그 집에서 뭐 다른 특수학교도 가니까 하든 정상이고 이래서 그 집에서 있다가
0: 네.
1: 저희 그 누님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가정 방문을 오셨는데 제가 있으니까 이 친구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냐 뭐 안 다니고 있으면 눈이 안 보이더라도 일반 학교라도 일단 넣어라
0: 네.
1: 입학을 시켜서. 아이들하고 적응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 친구가 힘들어진다 이렇게 누님 담임 선생님의 주선으로 저 이제 일반 학교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됐습니다. 79년도 입학하게 됐습니다. 예.
0: 이런 경우는 제가 또 처음 들어봐요. 맹학교에서 지금 시력이 빛 정도 보시는 시력이라고 하셨잖아요.
1: 그러니까 빛하고 뭐 네. 사물 좀

0: 사물 형태 정도.
1: 네.
0: 그런데도 너 눈 너무 좋아. 너는 장애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또 더 중요한 거는 저희 할 할머니들이 바로 명확히 옆에 있었는데도 그런 네. 상황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0: 그때가 몇 년 정도 된 겁니까? 그때가
1: 78년도 하려다가 못한 거죠.
0: 네, 그때만 해도 상황이 이랬군요.
1: 네.
0: 그 일반 학교에 그 시력으로 입학을 했다면 칠판 글씨나 책글씨 하나도 못 보셨을 텐데.
1: 아, 못 보죠. 예. 그 짝지 도움도 많이 받고 네. 뭐 그렇게 삶 생활을 하다가
0: 네.
1: 4학년 때 이제 이게 왜 그 누런 종이 옛날에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누름심지에 종이가 있으니까 글자 크기도 작고 하니까 전혀 볼 수가 없어요.
0: 네.
1: 특히 자연이나 이런 거는 더더욱 힘드니까 성적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 어머니가 다시 매학교를 갔는데 그때는 또 받아준다 하시더라고.
0: 그때는 또?
1: 네. 그래갖고 네. 받아줬는데 이제 5학년 때 부산 매학교로 이제 전학을 하게 됐습니다.
0: 아하. 그러면 그 일반 학교에 다닐 때는 옆에 친구가 칠판 글씨도 좀 읽어주고 그렇게 공부를 하신 겁니까?
1: 예, 예, 예. 그 짝지덕이 많이 컸죠.
0: 그 매학교에 가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1: 매학교를 가니까 이 첫날 기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0: 네.
1: 이 점자를 딱 만지는데 오, 이 감각은 모르겠는데 뭐 점자 자체는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감각이 딱 왔는데 이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눈을 안 써도 된다.
0: 기분이 좋았어요?
1: 예.
0: 네.
1: 기분이 좋고 이 눈을 안 써도 되고 아 내가 그러면 이 점자를 읽으면서 아 내가 책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점자 그 읽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날부터 나름 열심히 예, 점자를 익히죠.
0: 이런 경우도 또 제가 처음 들어봐요. 지금 시력이 그래도 형태 정도는 구분할 수 있을 정도면 잔존 시력이 있긴 한 거예요.
1: 약간. 그러니까 네. 뭐 글자 그 작은 글자는 당연히 못 보고 그 한 뭐 아래 한 걸 한 뭐 한 50% 한번 볼 수 있을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0: 큰 글씨는 이제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시력입니다. 제가 그 정도를 네. 거쳐왔잖아요, 제가. 저는 이제 원인이 예, 예. RP거든요.
1: 예, 예, 예.
0: 그러면 그런 정도 잔존 시력이 있는 상황에서 점자가 만져지는데 기분이 좋았고 이렇다. 야, 이거 처음 듣는 얘기예요.
1: 아, 그렇습니까?
0: 어린 시절에 성격이 굉장히 긍정적이셨습니까, 혹시?
1: 좀 밝게 지내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 점자 막 끔찍하게 생각도 하고 막 점자 책 주변에 있으면 막 버리기도 하고 보통 그렇거든요.
1: 아, 예, 예.
0: 그런 친구들을 많이 보셨죠 주위에서?
1: 제가 그 점자를 저한테 점자를 가르쳐준 친구가
0: 네.
1: 저는 참 고맙고요.
0: 아.
1: 그 친구 덕분에 이제 점자를 좀 빨리 배운 것 같습니다.
0: 야 친구한테도 점자를 배웠어요.
1: 예.
0: 중고등학교 얘기 좀 하죠. 그 맹학교 네. 교육이 사실은 저 안마사 양성 교육에 치우쳐져 있었잖아요.
1: 예, 네, 그렇죠.
0: 그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은요?
1: 그냥 막연하게 이제 대학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냥 일단 내신 어쨌든 성적이 좋아야 되니까
0: 네.
1: 안마 공부를 일호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 일호 공부도 이거 재밌더라고요.
0: 네.
1: 특히 그 당시에 이제 침구 과정 이 과정이 참 재밌었고.
0: 네, 침 놓는 과정인 거죠.
1: 네, 침구 과정이 침 네. 놓는 과정이라든지 뭐 손이 작으니까 지압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해도 지압 점수가 안 오더라고요.
0: 네.
1: 그래갖고 제가 이길 수 있는 거는 침이다 싶어서 침구모를 참 그 당시에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고.
0: 네.
1: 어쨌든 저희가 부산매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3 때 이제 외래 환자 임상 실습을 하니까 예, 그때 이제 참 재미를 느끼고
0: 네.
1: 예, 의학 공부도 그러니까 안마 공부도 참 재미가 있었다 예, 그런 추억이 됩니다. 예.
0: 대학에 가려면 내신 성적을 많이 확보를 해야죠. 사실 높게
1: 예,
0: 그러니까 이 침구라든지 이런 거 다 임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내신 성적에 들어가는 걸 거 아니겠습니까?
1: 아 그렇긴 한데 재밌었어요. 네. 네.
0: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또 재밌으셨어요 여기도.
1: 예, 그렇습니다. 예.
0: 그러면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어떻게 대학으로 가신 겁니까? 안마 쪽으로 가신 겁니까?
1: 아, 예. 그 안마는 학교 때도 느낀 거지만 내가 이 취급을 하기에는 참 양심에 좀 가책을 느낀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유는
0: 네.
1: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치료라기보다 뭐 하여튼 사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하는 데서 내가 돈을 받는다 이게 참 왠지 싫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진학을 결심하고 이제 당시에 뭐 일일이 준비하다가 재수를 할 생각으로 계산사마 한번 이 학교에 넣어봐라 이렇게 시험을 한번 치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 우연하게 걸려가지고 합격이 네. 돼서 이제 부산신학대학을 진학하게 됐죠.
0: 그러시군요.
1: 예.
0: 참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 참 많아요. 아니 그게 건강 관리해주고 어느 정도 그 보상을 받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또 마음에는 영 내키질 않으셨군요.
1: 예.
0: 자 그렇게 해서 그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대학을?
1: 학교 때 저는 참 인생을 배운 것 같은데요.
0: 네.
1: 그 대학 다니면서 배웠는데 일단은 우선은 그 이 그러니까 저보다 더 힘들게 사는 중증 장애인들을 많이 만나는 기회가 됐어요.
0: 네.
1: 이제 장애인 교회에서 이제 조금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 삶을 배우고 나는 참 그분들보다는 그래도 살아가셨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0: 예.
1: 아, 그분들의 어떤 사회복지에도 좀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학교 다니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학교 다니면서 이제 점자도 소관에 우연하게 복사활동하게 했어요 1학년 때부터
0: 아 예
1: 1학년 때부터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그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이 이제 개관 91년도 이제 공사를 시작해서 93년도 개관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봉사활동을 하게 했는데
0: 네.
1: 이게 인연이 돼서 그 이제 96년도 이제 부산점자도서관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예.
0: 부산점자도서관에서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1: 예, 예, 예.
0: 근데 원래 도서관이라는 곳이 책을 빌려주는 곳이잖아요.
1: 예,
0: 그런데 이 점자도서관은 점자도서 뭐 대출 이게 다가 아니에요. 뭐 점자 수업이라든지 또 시각장애인 기초자율 교육 이런 것도 하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럼 대표님은 그때 어떤 업무를 하신 거예요?
1: 주로 이제 점자 책을 만들고 전자도서를 만들 제작을 하고
0: 네.
1: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관리를 했는데
0: 네.
1: 뭐 아시다시피 뭐 도서관에 근무하다 보면 뭐 시각장애인들 초기 상담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기 상담을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은 복지관으로 연기도 좀 시켜야 되고.
0: 네.
1: 그 다음에 점자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제, 직접 오래 해서 이제 점자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
0: 네.
1: 뭐 이런 다양한 그 활동을 뭐 했죠. 예, 그렇습니다.
0: 본인이 시각장애 당사자이기 때문에 일종의 동료 상담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졌나 보군요.
1: 아, 네, 그렇죠. 요즘 말하면 동료 상담이 되죠. 그죠. 예,
0: 네. 네. 그때가 90년대잖아요.
1: 예, 90년대 뭐 중후반쯤 되긴 됩니다. 예.
0: 그 점자도서 한 권을 만드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책을 만드는 건.
1: 아, 예. 그때 뭐 아시겠지만 90년도가 참 이게 손으로 찍는 시대에서 점자 타자기로 찍고 그 다음에 전자도서로 이제 점점 옮겨가는
0: 네.
1: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를 어쨌든 점자 손으로 찍는 것도 만져야 되고 전자도서도 봐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원봉사자 관리 이게 참 중요성을 느껴가지고 특히 전자도서
0: 네.
1: 예, 느껴서 체계화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청소년 그 활동지능센터에서 그 선생님 한 분이 도와주시는 덕분에
0: 네.
1: 부산에서 아마 전국으로 확산시킨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0: 네.
1: 그 전자도서 제작을 위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고 이제 내 손으로 펴내는 점자도서라는 프로그램으로 그 부산에 많은 청소년들이 저희 도서관에 오게 됐고 그 봉사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나름 예, 만들어서
0: 네.
1: 운영했습니다. 예.
0: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1: 아, 예.
0: 그 당시에 많은 그 자원봉사자들이 책을 텍스트로 다 타이핑을 해서 그걸 전자도서로
1: 그렇죠.
0: 만들고 그랬었죠.
1: 예, 맞습니다. 예.
0: 그러면서 그게 전환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과거 방식으로 점자책도 찍어내던 시기 아닌가 그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1: 예, 맞습니다. 예.
0: 야, 그런데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처럼 뭐 스캔을 쭉쭉 해서 책 스캔을 해서 그걸 텍스트로 전환한다거나 이런 장치는 아직 없었던 상황이고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제가 듣기로요. 전공서적이나 비인기 도서도 점자책으로 또 제작도 하고 이렇게 또 또 새로운 텍스트로도 제작을 하고 이러셨다고 들었어요.
1: 아, 예. 뭐 지금은 그 워낙 환경이 좋고 그다음 출판사에서 바로 파일도 이제 받을 수 있는 환경도 되고 하니까 조금 과거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편, 나아진 편인데 특히 네.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워낙 잘하고 계셔가지고 감사드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수요층들이 뭐 예를 들면 의학 도서도 만들어 달라 아니면 또 그 당시에 이제 첫 사법 고시를 이제 하는 친구가 네. 뭐 법서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전화가 오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거절을 못 하니까 이제 부산 지역에 여러 이제 대학생 단체 뭐 이런 고등학생 단체 이런 데 부탁을 해서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또 저희 내부에 그 손피태라고 지금도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한 30년째 하고 계신 봉사단체가 있는데
0: 네.
1: 이 손피태 어머니들을 거의 사실상 직원화 시켜서 이제 그런 도서들을 만들 제작하게 네. 됐고 그들에게 시각장애인들에게 보급하게 됐죠.
0: 그런데요, 이게 90년대만 해도 그 시각장애 대학생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1: 그렇죠.
0: 예. 그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도 전공 서적이 대체 도서로 제작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어요.
1: 그렇죠.
0: 그렇지만 너무 이 학생들이 소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0년대에 법전을 대체 도서로 만들어 달라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단 한 사람이었을 거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애를 쓰신 어떤 이유가 있다면요?
1: 아, 이게 제 성격이기도 한데 제가 좀 외향적인 것 같은데 사실상 좀 내성적인 성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 싶어도 좀 할 수 없는 뭐 상황이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좀 제가 못했던 게 좀 한이 되나 뭐 그런 게 있으니까 후배들이라도 네.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록 한 사람이 보더라도 이런 도서를 나한테 부탁을 했으면 내가 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사실은 제작이 좀 늦어지니까 참 그 후배한테 아니면 그 시각장애인 그 이용자 분한테 죄송하더라고요.
0: 네.
1: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죠.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하자. 네, 노력했습니다. 예.
0: 그 부산 점자 도서관에 그렇게 근무를 하시면서 장애인식 개선 강사 활동도 하신 거잖아요.
1: 예, 예.
0: 당시에는 강의를 할 때 어떤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1: 아, 예. 그 장애인식 개선 강의를 하게 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청소년 활동 지원센터 이 네. 선생님 덕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장애인 개선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름과 차이, 개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고
0: 네.
1: 그리고 이 봉사자 학생들이 저희 도서관에 많이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시각장애인 당시에 부산 출신이지만 대학생들이나 이런 당사자들이 직접 와서 이제 이 친구들하고 소통을 하게 하니까
0: 네.
1: 정말 이 고등학생들이 나도 이렇게 저분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동기부여도 좀 시키고
0: 직접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1: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구성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0: 네. 그런데 이렇게 바쁘시게 그 일상을 지나시는데 대학원까지 가셨어요.
1: 아, 예. 이게 참 대학원은 가야겠다 계속 생각을 했는데 이 도서관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0: 네.
1: 그래도 틈틈이 조금씩 공부를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예, 2007년도에 시험 20년도 이제 시험을 쳐서 2007년도 이제 입학을 했고
0: 네.
1: 대학원 생활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0: 또 재밌으셨구나.
1: 너무 재밌어가지고
0: 네.
1: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직장을 그만두면서
0: 오.
1: 당시에 또 강의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게 사정사도 그만둘 형편이 안 되더라고요.
0: 네.
1: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직장을 다니면서 했는데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만뒀어야 되나 그런 후회가 많이 남죠. 예, 네, 그렇습니다.
0: 대학원 전공은 뭘 하셨습니까?
1: 예, 네, 그 행정대학원에서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0: 네. 아, 더 의미 있는 인생을 계속 찾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지금은 아르테 문화복지회를 또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1: 예.
0: 아르테 문화복지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1: 예, 그 아르테 문화복지회는 우리 부산 지역의 이제 장애인 음악 예술 단체로서는 이제 유일하게 비영리 활동을 하고 있고 올해 4월 13일에 사단 법인 으로 등록을 해서
0: 네.
1: 부산 유일의 비영리 사단 법인 단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0: 그 한 피아니스트와의 만남이 아르테 문화복지회를 만든 계기가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0: 이거 어떤 네. 사연입니까?
1: 예.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시각장애인이면 기본적으로 음악에 대한 관심은 있고 뭐 어쨌든 크든 작든 활동을 제가 저도 하고 있었는데 부산에 이제 클래식 피아노를 치는 친구는 사실상 보기 드물 환경이었는데
0: 네.
1: 제가 그 장애인 활동 지원사 이제 강의를 하는데 강의 끝나고 사무실을 오려고 하는데 한 교육생 한 분이 선생님 잠시만요 해가지고 상담을 하게 됐는데 집에 피아노만 치고 가만히 있는 친구가 있는데 좀 자립을 좀 도와줄 수 없냐. 그때가 이제 2017년 2월 달이었어요.
0: 네.
1: 그래가지고 그러면 봅시다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제가 조금 관여했던 그 이제 장애인 선교 단체 부산 시각장애인 기독 선교회라는 그 단체에 반주를 좀 시킬까 생각을 하고 보자했는데 클래식을 연주하라는 거예요.
0: 네.
1: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몇몇 시각장애인들 있었는데 다 클래식을 좀 아는 분들이니까 완전 박수를 치고 뭐 하여튼 환호성이 대단한 거예요.
0: 수준이 너무 높은 겁니다.
1: 네. 그래서 내가 네. 와, 이 친구를 어떻게 도와주지 했는데 이제 당시에 이제 저도 그때 당시에 첫 안마사로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이제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0: 네.
1: 그래가지고 이 교장 선생님한테 저 스펙이 이 정도 되고 이 친구가 이 정도 실력이 되니까 혹시 장애인 인식 그 강의를 좀 연주를 좀 할 수 없냐 하니까 자기 보더만은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0: 네.
1: 그때가 이제 계기가 돼서 장춘중학교에서 이제 전교생 대상으로 피아노 콘서트를 사실상 했죠.
0: 네. 야.
1: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돼서 했는데 이런 친구가 있는데 부산에 또 그 외에도 이제 음악을 하는 분 친구들이 좀 몇몇 있었어요.
0: 네.
1: 그래 이 친구들하고 같이 하면 안 좋겠나 해서 저는 단체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이 친구들을 몇 명 모아서 이제 그냥 식사 자리를 한번 만드니까 그럼 우리가 단체를 만들면 안 됩니까? 이래 돼가지고
0: 이야.
1: 이제 이 단체를 만들게 됐죠.
0: 어떻게 보면 자생 단체라고 볼 수도 있어요.
1: 예 맞습니다. 예.
0: 와 그래서 작년 11월에 제1회 어울림 콘서트를 또 개최하셨어요.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정기 공연을 하실 계획으로 시작을 하신 겁니까?
1: 예. 그래서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공연을 좀 해오다가
0: 네.
1: 작년 11월 달에는 이제는 자체 공연을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이제 후원자들께서 후원을 해주시고 또 여러 군데 이제 기업에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성황리에 공연을 하게 됐고 그 공연을 본 많은 분들이 이제
0: 네.
1: 감동을 받으셔서 제 단체를 조금 후원해 주시고 뭐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0: 자, 그런데요. 우리 저 장애 예술 활동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똑같은 말씀들을 하셔요. 무대가 너무 이게 허락되지 않는다. 기회가 적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1: 아,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특히 저희 부산이 다 그 특별 광역시에 비하면 열악한 상태거든요. 그 진짜 부산은 제2의 도시에 걸맞지 않게 이 문화적으로 좀 뭐 비장애인 문화도 좀 열악한데
0: 네.
1: 장애인 문화 더더욱 열악한 상황이라서 이 문제가 더욱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그 앞으로 아르테 이 문화복지회요 여기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뭘까요?
1: 예, 우리 부산에도 수도권이나 대구, 대전처럼 이렇게 장애인 예술 독립 장애인 당사자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예술단체가 생기기를 바라고
0: 네.
1: 특히 부산에서 이제 우리 연주자들이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진출 물론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부산 내에서 좀 자생해서 장애인 예술단체를 이끌어갈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0: 네.
1: 그런 단체로 만들고 싶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0: 대표님은 현재 안마원도 운영하고 계시다면서요?
1: 예.
0: 아유 그럼 이게 도대체 너무 힘든 인생 계속 사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안마는 대표님에게 어떤 의미이십니까?
1: 예,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내가 돈을 받고 안마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사실은 그 어느 단체 이제 제가 도서관에 이제 좀 오래 있었구나 싶어서 이제 어느 단체에서 사회 활동을 하고 싶어서 이제 잠시 거쳐가자 싶어서 이제 안마사로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0: 네.
1: 이 단체가 생각보다 발전 속도가 늦더라고요. 그래서
0: 네, 현실적으로
1: 그나마, 네, 그래서 내가 안마원을 그나마 운영하면서 이 아르테 문화복지회가 자연스럽게 됐는데 이 네.

0: 보자 싶어서 암마운을 하게 됐는데 이 문제는 이 암마운을 하면서 이걸 같이 하다 보니까 이 물론 도와주시는 분도 많은데 아이 뭐 원장님이 자꾸 나간다 뭐 아니면 뭐 손님들 암마를 하면서 왜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이 아 좀 암마가 무성의하다 이런 좀 이 주변에 좀 비판도 받고 있는 현실이라서 네. 참 아 이 진짜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네,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1: 네 힘들지만요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해온 것에 대해서 이번에 국무총리 표창으로 보상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0: 네.
1: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예, 끝으로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예, 이 방송을 정치해 주시는 모든 우리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특히 여러 장애인들 유형들하고 이제 같이 어울리면서 느낀 거지만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생각했으면 좋겠고
1: 네.
0: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조금씩 뭐 많이라기보다 조금씩 우리가 이제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도 좀 나눠줄 수 있으면 이게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실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장애인들의 권리와 비장애인들이 어떤 내세우는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계속 접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아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여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우리 네. 시각장애인뿐만 아니고 정치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부산이 뭐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라고는 하지만 이 문화 부분에는 많이 열악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0: 맞습니다.
1: 앞으로도 그 지역 사회 장애인 예술인들을 위해서 멋진 무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저도 가까운 데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심준구의 세상 보기 오늘은 지난 장애인의 날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아르테문화복지회 김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양혜은의 노래 듣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아픔도 때론 유익이 됩니다. 얼마 전 누나가 장애인인 비장애인 가족을 만났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사는 현실에 대해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본인은 공황장애가 있다고 고백하듯이 얘기하더군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분은 공황장애가 시작됐던 순간을 어느 날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으로 보이더라 라고 표현했는데요. 지금도 1년에 한두 번은 공황장애로 힘들다고 하더군요. 어릴 적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일이 트라우마로 작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발소에 가서 이발도 제대로 못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중에 문득 살아있는 것 자체가 소중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경험들로 인해 다른 이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고통받는 것에 대한 공감, 장애로 인해 제약받는 것들에 대한 공감, 장애가 사회생활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공감이죠. 공감이 되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협조도 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협력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건 장애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장애를 가져서 아픈 만큼 타인의 어려움에도 공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추가열의 노래 듣습니다. 소풍 같은 인생.

0: 친숙한 근래의 생명과 귀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귀에 쏙 클래식 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한빛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감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감상할 곡은 리스트와 슈만의 헌정이에요.
1: 네.
0: 근데 피아니스트 선우예건이 3년 만에 낸 새 앨범 리스트에 이 곡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0: 선우예건이 우리나라에서는 클래식계의 슈퍼스타잖아요.
1: 그렇죠.
0: 세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1: 세계적인 권위 피아노 콩쿨 중에 하나인 반클라이번 콩쿨에서 1등을 했잖아요.
0: 네.
1: 국제적으로 이제 실력이 검증이 된 거죠. 우리나라의 지금 젊은 연주자들 임윤찬이나 조성진과 더불어서 이 선우예건도 마찬가지로 최고 클래스의 피아노 연주자로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거죠.
0: 네.
1: 이제 그 검증된 실력의 소유자니까 그 앞으로의 그 활동을 통해서 대가의 반열로 들어서기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또 관심을 가지면서 응원을 계속하면 되겠죠.
0: 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응원하고 또 감상 열심히 하고.
1: 그렇죠.
0: 네. 자, 오늘 감상할 곡의 제목을 듣고요. 제가 좀 혼란스러웠어요.
1: 네.
0: 자, 첫 번째 질문. 리스트와 슈만이 함께 작곡했다는 의미입니까, 이거?
1: 슈만의 가곡 헌정을 리스트가 피아노 독주곡으로 편곡을 했어요.
0: 네. 네. 두 번째 질문.
1: 네.
0: 제목이 헌정입니까? 아니면 이 곡을 누구에게 헌정했다는 얘기입니까?
1: 제목, 곡 제목이 헌정이에요. 빛 뭉이

0: 이라고 독일어로 돼 있고요. 그 가곡집 슈만이 결혼식 전날 자기 아내가 될 클라라에게 준 가곡집 미르텔의 꽃이란 가곡집의 첫 곡으로 네. 이 제목이 헌정인 이 곡이 들어가 있어요. 리케르트의 시에 곡을 붙였다고 합니다.
1: 어떻게 보면 그냥 헌정을 위한 헌정 곡이네요.
0: 그렇죠. 뭐 많이들 아시는 스토리죠. 슈만이
1: 네.
0: 그 피아노 선생님 집에 기거하면서 그러니까 도제식 교육이죠. 선생님 피아노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손가락 부상으로 결국은 작곡으로 전향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스승이 딸인 클라라와 사랑에 빠져서
1: 네.
0: 당연히 선생님은 반대를 했죠. 필사적으로 반대를 했겠지만 이 두 사람이 사랑이 워낙 커서 그 클라라가 성인이 되자마자 결혼식을 올렸죠.
1: 아, 사랑에 빠질 때가 클라라가 성인이 되기 전이었나요?
0: 그렇죠. 그래서 그 아버지도 결혼식에 오지도 않고
1: 네.
0: 작은 시골 마을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래요.
1: 그 목사님도 참 난처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자, 음악 들으면서 네, 얘기 계속 나누죠.

0: 음악 감독님께 저 설명을 듣고 감상을 해서인가요? 사랑이 그냥 뚝뚝 묻어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네. 쉬운 곡 해설 부탁드립니다.
1: 이 가곡의 선율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오른손 고음에서 나왔고 지금 왼손에서 하고 오른손이 또 반주 형식으로 하고 있죠. 이 곡 또 중간 부분은 굉장히 꿈꾸듯이 잔잔한 부분이 나오고요. 이 지금 들으시는 멜로디는 나중에 굉장히 화려한 분산 화음과 피아노 옥타브 주법 등으로 아주 멋있게 발전이 돼서 치달아서 끝나게 되죠.
0: 이 곡이 원래 가곡이라고요.
1: 네.
0: 근데 그 원래 피아노 곡이 아닌 곡을 굳이 피아노 곡으로 편곡하는 건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1: 19세기는 그 피아니스트 작곡가들도 이제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인 경우가 많잖아요. 피아노가 상당히 그 유행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오페라 그리고 그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그 뭐 K-팝이나 이렇게 뭐 유명한 노래들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오페라 아리아들이나 또 오늘 들으신 이런 가곡들이 굉장히 그 대중들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 귀에 익숙한 멜로디를 가지고 연주자들도 연주를 하고 작곡가들도 악보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그 당시의 어떤 음악 산업에 맞았던 거죠.
0: 네. 그나저나 슈만 가족 클라라의 결혼식에 클라라의 아버지는 참석을 결국에 하지 않은 거잖아요.
1: 네.
0: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1: 뭐 나중에 화해는 했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말렸기 때문에 더 사랑이 커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0: 이 곡을 들을 때는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감상하면 좋아요?
1: 피아노의 음색이 굉장히 여러 느낌을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나 웅장하고 화려하게 오케스트라 같은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잔잔하게 수그러들기도 하는 피아노에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악들을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아, 문득 이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작곡가의 경우는
1: 네.
0: 이렇게 작곡집을 본인이 창작을 해서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하잖아요.
1: 네.
0: 연주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연주자들은 저 광장 같은

0: 같은 데서 막 연주를 하면서 사랑 고백합니까? 어떻게 해요?
1: 그 뭐 사람마다 또 여러 스타일이 있겠죠. 그렇게 그 영화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또 좋은 연주로 사랑을 듬뿍 담아서 연인에게 그렇게 들려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0: 감독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1: 저는 같이 연주를 했기 때문에 서로 연주를 하면서 음악적인 교감을 통해서 서로에 네. 대한 확신을 얻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내는 제 음악적인 동반자고 저희 또 영원한 스승이고 그렇죠. 예.
0: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네. 피아노를 어쩜 이렇게 표현이 느껴지거든요.
1: 네.
0: 이 연주가가 어떤 의도인지가 막 느껴지고 있어요. 누굽니까 연주하는 분이?
1: 에프게니 키신의 연주입니다.
0: 네.
1: 굉장히 그 또 남성적인 면이 많아요. 이분의 연주는 아까 얘기하셨던 선우 예건 연주도 들어봤는데 그 굉장히 섬세한 꽃잎이 막 하늘거리는 그런 표현이 장점이라면 이 연주는 상당히 선이 굵고 대범한 그런 표현이 또 네. 특징이죠.
0: 리스트와 슈만의 헌정,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곡이었네요. 오늘도 선곡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귀에 쏙 클래식 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린 연주자 한빛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음악 더 감상해 보시죠.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6월과 7월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의료 분야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를 보면요. 한번 기초연금 대상자가 됐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요. 육아휴직급여 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바우처카드의 선택권도 넓어지는데요.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관리 의뢰와 회송체계를 개선합니다. 그동안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퇴원한 환자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관리해왔지만 여기에 보건의료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추가해서 장애인 퇴원 환자의 모니터링과 재활 연계 등을 크게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 블로그에서 이번에 선정된 과제 가운데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선정하는 투표도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개선되길 바라는 정책 제안도 받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클론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쿵따리 샤바라.

내일은 푸른 하늘, 클론의 콩다리 샤바라로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뉴스와 책에서는 문구와 완구점에 어른들이 몰리고 있는 현상에 구멍

0: 청청이라는 그림책 준비했고요. 만사소통 홈코치가 간다에서는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미래를 미리 살아보는 레디코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스케치에서는 서울시 어울림 플라자에서 진행한 배려프리 촉각 작품 전시회와 감각 친화형 어린이 공연 소개해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죠.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부릅니다. 오아시스.
1: 와, 여름이다! 막 이래.

0: 내일은 푸른 하늘.
1: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슈가 되는 뉴스와 또 함께 읽어보면 좋은 책 소개해드리죠. 뉴스와 책.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 주목해볼 뉴스부터 만나봐야죠.
2: 예, 2030 어른이 바글바글. 어?

0: 같은 특수가 있어야지만 손님이 북적거리는데 네. 요즘 격세지감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창신동 문구 완구 거리를 찾았는데 평일이었지만 2030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럽니다. 뭐 그들이 보는 건 말랑이 또 왁부볼 이 왁부볼? 왁스 코팅된 걸 와자작 그 짜개는 장난감이거든요.
1: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0: 키캡. 요즘에 또 이것들도 많이 다니다닙니다.
1: 네, 예.
0: 이런 거를 만지느라 여념이 없었다고 그래요. 완구 가격이 보통 2,000원에서 4,000원 선인데
1: 네,
0: 상인들은 가게 앞에서 너무 세게 만지면 망가져요. 조심하세요라고 계속 외치고 있었고요. 손님들은 너무 귀엽다. 촉감 완전 좋아라고 촉감, 하면서 네, 제품을 고르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한 직장인의 인터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스트레스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말랑이를 한두 개씩 구매하다 보니 만족감이 커서 계속 사고 있다라고
1: 예.
0: 답변했다고 그러고요. 비슷한 시각에 서울 강동구 천호동도 문구 완구 거래가 있거든요. 여기에도 요즘 말랑이 구매하는 젊은 세대가 몰려들고 있다고 그러는데
1: 예.
0: 이곳이 최근에 걸그룹 레드벨벳의 멤버 조이 씨가 여기서
1: 맞아요,
0: 또 말랑이
1: 맞아요.
0: 구입하는
1: 예.
0: 장면이 공개가 되면서
1: 이슈가 됐죠, 또.
0: 거기에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1: 예. 문구와 완구 거리에 젊은 어른들이 모여들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주변에 이런 분들 많거든요. 문구류도 그러고 보면 예전보다 다양하고 또 새로운 게 많아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이 문구 완구 거리가 썰렁했어요. 학령 인구 감소 또 업무 교육의 디지털화 때문에
1: 네.
0: 사실 서울의 도심의 문구 완구 거리가 그동안 어려웠거든요. 근데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말랑이, 왁부볼, 촉감을 활용한 손장난감 이걸 요즘에 피제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 네.
0: 이런 것들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왜 우리가 이걸 키덜트라고 그러죠.
1: 키덜트.
0: 예. 어린아이의 감성을 가진 어른들
1: 네.
0: 이런 세대들이 만성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를 달래기 위해서 장난감을 구매하기 위해 여기를 찾고 있다. 라고
1: 예.
0: 분석을 했습니다.
1: 그리고
0: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 젊은 구매층들의 감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른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출시해야 된다라고
1: 예.
0: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 거의 폐업의 기로에 놓였다고 그럽니다.
1: 아, 그랬구나. 예.
0: 한때 120여 개에 달했던 문구 완구 예. 매장이 있었던 창신동.
1: 창신동 예, 저도 예전 많이 갔죠.
0: 예.
1: 애들 때문에.
0: 최근까지 10개 매장이 문을 닫았다고 그러고요.
1: 아,
0: 천호동도 상황이 비슷한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유통구조가 바뀌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다고 그럽니다.
1: 예, 예.
0: 그러던 중에 지난 1월부터 촉감을 강조하는 완구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인기를 끌자 직접 만져보고 구매하는 손님들이 다시 시장을 찾게 됐다. 라고 상인들이 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1: 네. 저도 가끔 이제 문방구 앞을 지나가다 보면 옛날 생각나가지고 들어가서 뭐 지우개라도 하나 사는 그런 경험은 있었습니다만은
0: 네.
1: 이게 뭐 상인들한테는 참 좋은 소식이지만 그게 만성적인 불안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장난감을 찾고 있다. 요거는 조금 씁쓸한 얘기네요.
0: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오죽 마음의 불안감이 깊으면 이런 걸 가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할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 완구 업계로서는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생 기조로 유아 아동 완구의 소비 수요가 정체됐는데
1: 그렇겠죠.
0: 청년층이 지금 새로운 소비 시장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1: 예.
0: 이병우 한국 완구협회 회장은 말랑이 덕분에 완구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원래 유아였던 주 타깃층이 2030 청년들로 옮겨가고 있다. 이게 완구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고 그럽니다.
1: 예.
0: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의 영향을 크게 받는 MZ세대가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 말랑이 같은 촉감 완구를 찾고
1: 예.
0: 있다. 촉감 완구는 쥐었다 폈다 하는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만족을 얻는 일종의 소확행 아이템이 됐다라고 분석했다고 그러는데요. 성인들의 스트레스나 사회적 불안이 커질수록 완구 시장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전문가의 분석도 있습니다. 요즘 소비 트렌드의 유행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서
1: 맞아요.
0: 이 유행을 유지하려면 이러한 젊은 소비자들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감성 완구, 손놀이 완구를 계속

0: 개발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1: 본인이 직접 장난감을 만드는 것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1: 예. 이 뉴스에 그럼 어떤 책을 떠올리셨습니까?
0: 백희나 작가의 구멍청이라고 하는 책 골라봤는데요.
1: 구멍청이요?
0: 예. 사실 우리가 지난달 가정의 달이었잖아요. 네네네. 어린이 책들이 가정의 달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는 건
1: 당연한 거죠.
0: 심심치 않게 있는 예. 일입니다. 예. 그런데 최상위권 목록을 현재 이 책이 차지하고 있고요. 6월 들어서도 순위가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1: 어허.
0: 이 책을 누가 읽을까 보면 앞서 우리가 기사에서 본 것처럼 어린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읽고 있다라는 겁니다.
1: 그렇구나. 예.
0: 이 책의 인기 비결이 어른을 위한 그림책.
1: 아, 그래요.
0: 이란 점인데요. 출거리가 이렇습니다. 맛있는 요리와 신기한 효능으로 유명한 달토끼 식당이 있고요. 그 식당의 주인이 달토끼들이에요.
1: 달에 있는 토끼.
0: 네. 예, 달토끼. 이 그림책이거든요.
1: 예, 예.
0: 근데 이 달토끼들이는 옷 갈아입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식값을 받지 않고 옷을 갖고 오면 음식을 내줘요.
1: 아, 헌옷을 가져오면.
0: 그렇습니다. 예. 달토끼들은 신기한 요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요리 재료를 찾아 나서는데
1: 네.
0: 깊고 깊은 산 속에서 진귀한 구멍을 하나 발견합니다.
1: 구멍을?
0: 예. 네. 그리고 요 구멍을 가지고 최상급의 구멍청을 만들 수 있다 하는 생각에 이걸 캐와요.
1: 아.
0: 그리고 달토끼들이 커다란 솥에 구멍을 옮겨서 정성스레 다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구멍청입니다.
1: 구멍청 그렇구나.
0: 그리고 제법 늦은 밤에 설레는 마음으로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달토끼 식당에 지쳐 보이는 곰돌이 인형 한 마리가 문 열고 들어섭니다.
1: 예.
0: 그리고 이 곰돌이에게 정성껏 빻은 달떡과 깊고 깊은 구멍청으로 달인 구멍차를 선물하고요. 이걸 먹은 곰돌이가 마음속에 구멍을 채우고
1: 아이고.
0: 다시 아기 주인에게 돌아가는 게 이 그림책의 줄거리입니다.
1: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성인들이 약간 곰돌이 마음과 비슷한 거구나.
0: 그렇죠. 맞습니다.
1: 출판 시장에서도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이 뭐 인기를 모으고 있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사실 이 줄거리를 들으면 아니 구멍을 가지고 무슨 구멍을 다려서 구멍청을 만든다. 이게 무슨 얘기야.
1: 예, 진짜 아이들한테나 통할 얘기지.
0: 그렇죠. 모과청, 유자청, 생강청도 아니고 무슨 구멍청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1: 예, 예.
0: 이 그림책에는 어린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림책에는 헌옷 갈아입기를 좋아하는 달토끼들이 등장을 하고 엉킨 털과 지친 표정의 곰돌이 인형이 달토끼들과 대화를 해요. 그런데
1: 예.
0: 이 곰돌이 인형의 모습을 보면 깔끔하거나 정돈된 게 아니라 막 머리도 헝클어지고 지친 표정입니다.
1: 예.
0: 이 곰돌이 인형에게 구멍청을 선물하고 마음속 구멍을 채워주는 거죠. 더구나 이 그림책은 백희나 작가가 워낙에 좀 독특한 입체 일러스트 기법으로 책을
1: 그래요?
0: 만들잖아요.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면 마치 인형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런 거 있죠. 예.
0: 그리고 달토끼들과 곰돌이의 대화가 일상에 지친 어른들이 나누는 대화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살면서 누구나 다 마음속에 크고 작은 구멍들이 있지 않습니까? 긴 말 하지 않아도 이 책장을 넘기면서 이거 내 얘기네.
1: 그러니까.
0: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이심전심이 이 그림책을 통해서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1: 예. 이게 또 그림책이니까, 예. 읽기에도 뭐 부담이 없고.
0: 그렇죠.
1: 어릴 적 기억도 조금 이렇게 떠오를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예.
0: 그림책을 읽으면 자신이 어릴 적에 읽었던 그림책이 또 떠오르거든요.
1: 예.
0: 이렇게 최근 서점가에는 바쁜 일상과 스트레스에 지친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겁니다.
1: 네.
0: 그동안 그림책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해 왔지만 어른이 됐어도 여전히 어린이 감성을 지닌 앞서 얘기했던 키덜트
1: 네.
0: 이걸 우리말로 이제 네. 어른이들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주요 독자층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1: 예.
0: 이들에게 소구할 만한 다양한 그림책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죠. 요즘 그림책 보면요. 팝업북, 아트북,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1: 네.
0: 그림책들이 있습니다.
1: 이런
0: 것들이 또 어른들의 소장 욕구까지 자극하는데요. 이런 그림책을 천천히 책장을 넘기면서 읽다 보면 까닥없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내 얘기 같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마다의 소중한 추억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색다른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조망하게 된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그림책이 건네는 다정한 위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1: 예, 저도 그 구멍청 좀 다려서 먹고 싶다는 생각. 네. 뉴스와 책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박성신이 부릅니다. 한 번만 더.

0: 내일은 푸른 하늘 6월 14일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매너 있게 소통하는 법 이야기해보죠. 만사소통 홍코치가 간다. 휴먼 아카데미 홍순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홍순아입니다.
0: 네, 요즘은 무작정 부딪히는 맨 땅의 헤딩보다 완벽하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움직이는 미리 살아보기가 대세더라고요. 오늘의 주제가 이런 내용을 반영한 레디코어라면서요.
1: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야, 일단 해봐.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는 낭만이 통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세상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또 한 번의 실패 비용이 과거에 비해 지나치게 커졌거든요. 일찍 한번 잘못했다가 혹은 섣불리 독립했다가 겪어야 하는 리스크가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에게 심리적, 경제적 치명타가 되거든요.
0: 네.
1: 사람은요, 불확실성을 직면할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뇌는 예측 가능한 상태를 좋아하니까요. 결국 미리 살아보기는요, 우리가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0: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나의 에너지와 자원을 가장 현명하게 지키려는 현대인들의 지능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그 지능적인 생존 전략이라는 말이 와 닿거든요. 네. 미리 살아보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0: 네, 우선 독립이라는 걸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는 뭐 대학교나 취직 때문에 집을 나오면 자취방 계약부터 했습니다.
1: 네.
0: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독립하기 전에 한 달 살기 쉐어하우스나 단기 임대를 통해서 내가 정말 혼자 살 준비가 되었는가 이걸 먼저 테스트합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와 가사노동의 무게를 미리 겪어보는 거죠.
1: 네.
0: 심지어 이게 결혼의 경우도요,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하면서 결혼 전 파트너십 시뮬레이션 이걸 미리 생각해보고요. 미리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1: 어허.
0: 상대방과 나 자신을 모두 존중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신중하고 성숙한 소통 방식의 전환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1: 그렇군요. 이직이나 창업 같은 커리어 영역에서도 레디코어 현상이 두드러지겠군요. 당장 회사를 그만두기에는 좀 두렵지 않습니까?
0: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요, 직장을 다니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거나 퇴근 후 원하는 직무의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소액의 일거리를 맡아보는 커리어 찍먹파가 많아졌습니다.
1: 커리어 찍먹파, 예.
0: 네, 맞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환상 속 직업의 가혹한 현실을 본업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선 체험해보는 거죠.
1: 예.
0: 예를 들어서 막연하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나 나중에 회사 관두면 예쁜 카페 하나 차리고 살고 싶다.
1: 빵집하고 카페 살고. 예.
0: 네. 이런 분들이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단 몇 주라도 해보면서 하루 종일 서서 음료를 제조하고 컴플레인 고객도 상대하고 재고 관리에 머리를 싸매는 현실을 직접 겪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미리 살아보면 좋은 점은 바로 환상 통증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1: 예, 예.
0: 아, 막연히 카페 차리면 행복하겠지. 이직하면 여기보다 훨씬 낫겠지 했던 환상을 미리 검증해보면서 내 적성에 진짜 맞는지 리스크 없이 확인하는 그런 소통과 경험의 예행 연습인 셈이에요.
1: 네.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예습해 볼 수는 없잖아요. 직접
0: 그렇죠.
1: 경험하기 전에 뭐 간접적으로 미리 살아보는 방법도 있을까요?
0: 네, 이때 가장 중요한 소통 기술이 바로 휴먼 라이브러리 활용법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이미 걸어간 사람 책, 이걸 쓰는 거죠. 요즘은 커리어 멘토링 플랫폼이나 동호회, 심지어 SNS를 통해서도 관심 분야의 선배들에게 접근하기 쉬워졌거든요. 다만 이때 무작정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3년 뒤 독립 매장 창업을 목표로 A 시나리오, 프랜차이즈 가맹 또는 B 시나리오, 개인 브랜드 오픈 이걸 짜두고 있는데요. 현직자 입장에서 보시기에 다가올 시장 트렌드 안에서 어떤 리스크가 더 치명적일까요? 이렇게 정교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자신의 경험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풀 가동해서 여러분의 그런 인생 시뮬레이션에 딱 맞는 내비게이션 차트를 찍어줄 수 있거든요.
1: 네. 그 누군가의 조언을 통해서 미리 경험해 볼 때 진짜 유용한 조언과 오히려 나를 갇히게 만드는 훈수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0: 네, 맞아요. 조언을 구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답정 너이거든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이런 대화나
1: 예, 예.
0: 반대로 타인의 말에 휘둘리는 겁니다. 구별하는 기준은 간단해요. 그 조언이 상황 기반인지 개인 감정 기반인지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야, 거기 가봐야 다 똑같아. 힘들기만 해. 내가 해봐서 하는데 라고 감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조언은 거르세요.
1: 아, 거르고. 예.
0: 반면에 내가 그 길을 가보니 비수기 3, 4월에는 지금 좀 자금적 압박이 오더라.
1: 구체적이네요.
0: 그걸, 맞아요. 그걸 버튼을 자금 버퍼가 6달치 이상이 없다면 진입 시기를 늦추는 게 좋아.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적 맥락과 리스크의 실체를 정량적으로 짚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데이터와 상황을 짚어주는 사람의 이야기가 진짜 나를 미리 살아가게 해주는 양질의 조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1: 그렇네요. 아무래도 그 레디코어 심리의 바탕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완벽하게 계획을 짜도 인생은 계획대로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강박에서 벗어나는 소통법도 있겠죠?
0: 네,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도 좋지만 실패하면 내 인생은 끝장이야 라는 압박감에 사로잡히면 완벽주의에 덫에 걸려 첫 발자국조차 떼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1: 예.
0: 몽상가처럼 계획만 계속 짜다가 세월을 다 보내게 될 수 있거든요. 이때 베타, 데스터, 테스터라고 해서 이런 마인드셋을 장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스마트폰 앱을 출시할 때도 처음부터 완벽한 버전을 내놓지 않죠.
1: 아, 그렇죠. 예.
0: 오류를 수정해가며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이런 것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시나리오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선택은 내 인생의 최종 종착지야 라고 무겁게 생각하면 숨이 막힙니다.
1: 아, 예.
0: 대신에 이번 선택은 내 인생의 2.0 버전을 이런 걸 위한 3개월짜리 베타 테스트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서사를 바꾸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1: 예.
0: 이게 실패가 아니라 데이터 수집 과정이라고 생각을 바꾸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거든요.
1: 진짜 말씀만 들어도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 딱 드네요. 네. 그리고 이 머릿속으로만 시나리오를 짜는 것보다 뭐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0: 그럼요. 걱정이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만 가둬두면 생각에 팽창이 일어나서 두려움이 실제보다 10배는 더 커지거든요. 하지만 이를 글로 적거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말로 털어놓는 순간 뇌는 그것을 객관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1: 네.
0: 막상 적어놓고 보니 별거 아니네 이렇게 이 시나리오에서 유분만 자금을 보충하면 해결 가능한 수준이구나라는 감각이 생기면서 통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리스크를 대비할 때는 반드시 말로 표현하거나 시각화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1: 그렇군요. 조언을 구하는 대상도 선택을 잘 해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직을 고민하는 가족이나 후배에게 한 10명 중 4명은 야 그냥 다녀 이렇게 하잖아요.
0: 맞아요. 대다수의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유지가 되는 안전함을 최우선을 권하게
1: 그러니까요.
0: 되어 있거든요.
1: 예.
0: 그분들의 조언이 틀린 게 아니라 그분들의 목표는 성장이라기보다는 안전에 맞춰져 있는 것 때문일 거예요. 이럴 때는 주변의 내 계획을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설득은 에너지가 많이 들거든요. 대신 소통의 대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나를 걱정하는 가족에게는 위로와 지지를 구하시고요.
1: 네.
0: 나의 이직 시나리오를 검증하는 것은 철저한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의 전문가나 커뮤니티의 냉정한 시선에 맡기셔야 합니다. 위로를 줄 사람과 조언을 줄 사람, 이거 분리하는 소통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1: 그렇겠네요. 근데 이렇게 미리 시나리오를 짜다 보면 긍정적인 미래보다 그 최악의 상황만 대비하는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리스크를 대비하겠다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다가 결국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상상만 무한반복, 무한반복하는 현상을 심리학에서 파국화 경향이라고 부르거든요. 불안이 불안을 먹고 자라서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를 막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짤 때 딱 세 가지만 적어보는 규칙을 정해야 돼요. 첫 번째, 최선의 시나리오. 예를 들면 대박 났을 때 펼쳐질 그림이요.
1: 네.
0: 두 번째는요,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내 선택이 완전히 망했을 때 나오는 결과. 세 번째,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 확률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평범한 진행 상황.
1: 예.
0: 이 세 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최악만 생각하고 멈추는데 그래 최악의 경우엔 내가 원래 하던 알바라도 다시 하지 뭐라고 최악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비상계획을 하나 딱 세워두면요. 뇌는 안도감을 느끼고 현실적인 시나리오에 집중하게 됩니다.
1: 네, 혹시 가족이나 연인처럼 가까운 사람과 함께 미리 살아보는 소통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떤 대화법을 써야 할까요?
0: 사실 가장 현실적인 문제죠. 한 사람은 우리 5년 뒤엔 어떻게 살까? 예산은 어떻게 짜지? 라며 레디코 형상의 성향을 보이는데 상대방이 닥치면 다 해. 뭐 벌써부터 걱정이야 라고 나오면 갈등이 생기거든요.
1: 아, 그렇죠. 예.
0: 이때는 무거운 주제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인생 계획서를 쓰자 이거 하지 마시고 if 만약에 게임 이걸 시작해보세요. 만약에 우리에게 갑자기 6개월의 안식년 생기면 뭐 하고 싶어? 만약에 우리가 내년에 다른 동네로 이사 간다면 어디가 좋을까? 이렇게 가벼운 상상력의 문을 열어두고 대화하는 겁니다.
1: 네.
0: 놀이처럼 시작된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가치관과 리스크에 대한 태도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1: 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미리 살아보기는 두려움에 대비해서 내 삶의 주도권을 잡는 멋진 방법인 것 같아요.
0: 네, 미리 살아보기와 리디코라는 도구는요, 여러분을 항구에 더 오래 묶어두기 위한 밧줄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다로 나갔을 때 만날 수 있는 폭풍을 내기 위해 구명조끼와 내비게이션을 점검하는 시간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이거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완벽하게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예상치 못한 변수는 항상 생깁니다. 하지만 미리 시나리오를 짜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소통해본 사람들은 변수가 닥쳐도 멘붕, 공황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1: 네.
0: 결국 미리 살아보기는 어떤 미래가 와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만사소통 홍코치가 간다. 홍순아 대표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이문세의 음성으로 듣죠.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0: 장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문화예술인과 문화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현장 스케치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가볼까요?
1: 네, 서울시 강서구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서울시 어울림 플라자인데요. 아, 예, 예. 여기서 특별한 공연 그리고 전시가 열려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모두가 함께 즐기는 배리어프리 공연. 꼬마 개 이야기 그리고 촉각 전시인 촉각촉각 이 현장 촉각. 네, 준비했는데요. 예. 이 손으로 보는 전시 또 눈이 아닌 온몸으로 듣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이 서울시 어울림 플라자에서 진행한 현장은 그야말로 오감 만족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온몸이 또 만족하는 그런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먼저 그 뜨거웠던 배려프리 공연 꼬마 개 이야기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2: 오늘의

0: 있어. 자꾸 이 섬에 사는
1: 개포잼디포마갤과 부림부림 파파 아저씨.
0: 이 파파 아저씨는 매일매일 오후 2시에 이 바닷가에 나타납니다.
1: 꼬딱꼬딱꼬딱꼬딱.

0: 남아노는 소나기는 한 아저씨의 그림을 모두 모두 살펴보았지만 다음 장에 그 다음 장에도 소나기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1: 이 꼬마 개 이야기 어떤 네. 공연이었습니까?
2: 네, 이 꼬마 개 이야기는요 바다에 사는 꼬마 개가 넓은 세상으로 모험을 떠나면서 겪는 그런 성장 드라마입니다.
1: 아, 예.
2: 배려프리 무대였고요. 배우가 직접 이 행동을 음성으로 소개하고 또 다양한 효과음을 또 전달했습니다. 1인극 공연인데요. 네. 주인공이 무대를 종횡무진하면서 또 누비는 그런 연기를 또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꼬마 개가 또 그 할아버지 화가를 만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같이 또 추억을 쌓고 또 인생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공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 네.
2: 이번 공연은 그 권지원 연출이 직접 이 공연을 쓰고 또 만들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예술마을이라는 단체에서 이 공연을 만들었는데요. 권지원 연출에게 자세히 공연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1: 네.
3: 공연은 꼬마개 이야기라는 제목의 1인 인형극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공연은 제가 직접 글을 쓰고 연출한 공연인데 제주도 이중섭 박물관에 갔을 때 이중섭 화가가 가족들에게 쓴 편지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편지에 있는 그리운 감정들이 저한테 되게 좋은 자극들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들과도 어떤 그리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만들게 된 공연입니다. 어떤 이름을 알 수 없는 넓은 바다가 있는 섬 마을에 화가 아저씨와 꼬마 개가 살고 있고요. 이 둘 사이에 생겨나는 우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화가 아저씨는 매일 오후 2시에 바닷가에 나타나서 낚시도 하고 그림도 그리는데 꼬마 개가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아저씨를 수상하게 여기고 이 아저씨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연은 이제 특별히 처음부터 장애 어린이를 고려하고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제가 이 공연을 처음 만들 때에도 아주 특별한 예술 마을이라는 발달장애 어린이들이 좀 더 편안한 공간에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이미 시작되어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공연은 처음에 그런 장애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공연을 처음 만들 때부터 좀 편안한 공간이라든지 공연의 환경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야기를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연인 것은 맞아요. 그 이후로 점점 공연이 연차가 지나갈수록 조금 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또 조금 더 공간이 편안할 수 있도록 조금씩 발전되어 온 것 같아요.
1: 네. 이 줄거리 들으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모든 연령대가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인 것 같아요.
2: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은 시각장애가 있는 관객들도 공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도 함께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꼬마 개가 커다란 파도를 만나서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어이쿠. 중심을 잡으려고 집게발을 파르르 떠내요. 막 이렇게
1: 예.
2: 대사 사이사이에 무대 상황을 시각적이고 또 생동감 있게 묘사를 해주니까 이 눈을 감고 들어도 또 머릿속에 푸른 바다가 그대로 그려집니다.
1: 예.
2: 그렇다면 이 관객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소감 들어보시죠.
1: 네.
4: 애들 두 명이랑 같이 왔어요. 9살, 6살. 아이들이랑 같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가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마음 짠한 생각도 들어서 뭐 부모님에 대해서 아니면 또 할머니나 할아버지에 대해서 또 좀 관심 가지면 좋겠다 생각 들었던 것 같습니다. 파도나 아니면 뭐 조명도 그렇고 이런 그 옆에서 반주해 주시는 그런 효과물도 그렇고 그런 것들도 다 누구나 들을 수 있게 공연이 되어서 관람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5: 또 두 분이서 무대를 하셨는데 꽉 채워서 너무 감동이었고 아이들이랑 좋은 추억 되었습니다. 시각적인 게 다양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6: 무대하고 같이 보는 자리가 같아서 그게 좀 좋았던 것 같고요.
7: 반차가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6: 그래서 편안하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애들이 특히나 그래서 그게 좋았고 이렇게 몸으로 바다의 움직임이나 바람의 움직임이나 개의 움직임 이런 거 표현하시는 거를 아이가 보고 또 다른 아이도 보니까 막 따라하고 막 이러는 게 되게 좋은 영감 같은 거를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공연에서 얘기 나온 것처럼 가슴이 약간 간질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이렇게 뭐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눈앞에 무대가 펼쳐지는 것 같네요.
2: 네, 장애가 있는 아이도 또 없는 아이도 모두 한마음으로 꼬마개의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1: 네.
2: 이 관람객들은 꼬마개가 뭐 파도를 만나거나 비를 피하거나 또는 그 화가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만들 때마다 박수를 치며 또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1: 예.
2: 또 꼬마개의 그런 포즈를 또 관람객들이 직접 따라해보는 등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이 권지연 연출에게 들어보시죠.
3: 이 공연은 제가 처음에 만들 때에 흔히 어른들이 어린이를 생각할 때 아이들의 생활은 매일매일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고 유쾌하고 이런 것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이들도 그 나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별을 경험하기도 하고 물론 그 대상이 뭐 사람이기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같이 잘 놀던 친구 또 어떤 때에는 자기가

0: 좋아했던 장난감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상실감을 느낀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상실감, 또 아이들이 이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름을 붙이지는 못했지만 알수 없는 어떤 묘한 감정들을 이야기 나누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만들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배우들이랑도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이 공연에서 중요한 것은 어른으로서 겪었던 어떤 상실이나 이별에 대해서 앞으로 긴 시간을 살아간 어린이들에게 좀 안전하고 다정한 방법으로 이런 시기들을 잘 지내오는 방법, 이런 감정들이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 삶들을 어쩌면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잘 전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도 그렇고 어린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이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른들은, 특히 양육자분들은 어린이를 양육하시면서 뭐 기쁘고 좋은 순간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린이도 마찬가지고요. 작은 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은데 그 순간순간에 느껴지는 그 감정들을 충분히 잘 다스리고 풍성하게 느끼고 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이 서로를 배려하는 장치들이 이렇게 조금만 더해지면
2: 네.
1: 모두가 똑같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한 무대였군요.
2: 네, 맞아요. 이 공연의 감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연장 바로 옆에 로비가 있었는데
1: 네네.
2: 거기에 그 손끝의 감각을 깨우는 특별한 전시가 함께
1: 아,
2: 열렸거든요. 네, 이름도 귀여워요. 촉각 전시인데 촉각촉각.
1: 촉각촉각 아까
2: 네.
1: 말씀하셨던. 네.
2: 보통 이제 미술관이나 그 전시회장 가면 뭐 그 문구, 그 경고문에 눈으로만 보세요.
1: 네.
2: 뭐 손대지
1: 손대지
2: 마세요.
1: 마세요.
2: 네.
1: 네.
2: 이게 가장 먼저
1: 맞아요.
2: 보이잖아요.
1: 네네네.
2: 그런데 이 촉각촉각 전시는 정반대였습니다. 마음껏 만지세요.
1: 아유.
2: 네. 손끝으로 느끼세요라는 이런 슬로건인 전시였는데요. 그 꼬막의 이야기가 등장했던 장소, 바로 이 바닷가인데
1: 네.
2: 이 바닷속 배경, 또 캐릭터들을 다양한 질감의 입체 작품으로 구현해 놓은 그런
1: 아,
2: 전시였습니다.
1: 예.
2: 그 이중섭 작가를 모티브로 이 공연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그 촉각 전시물도 또 직접 만져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비장애인들도 손끝의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그런
1: 그래요.
2: 신선하고 또 소중한 경험이 됐습니다. 이 서울시 어울림 플라자 문구 문화센터 관장에게 들어보시죠.
3: 근데 여기가 촉각 전시물인가 봐요.
4: 네, 이거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만든 촉각 작품이고요. 지금 이중섭의 흰 소와 그다음에 두 어린이와 복숭아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원래는 평면 작품인데 지금 흰 소 같은 경우에는 입체 작품으로 해서 작가님의 터치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 붓터치를 느껴볼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입체감 있게 흰 소의 전체적으로 네, 이런 구조 같은 것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두 어린이와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이 복숭아 부분 만져보시면 복숭아의 표면처럼 보들보들한 감촉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서 네, 또 이제 실제로 복숭아를 만져보는 감촉,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얼굴에 눈, 코, 입을 또 입체감으로 표현하셔가지고 이제 옆에서 같이 설명을 곁들이면 또 만져보시는 분들이 그림을 또 이제 그려볼 수 있도록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꼬막의 이야기에 있는 이중섭 작가의 이제 그 이야기를 같이 함께 또 만져보는 작품으로 느껴볼 수 있도록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또 협찬을 해주셔서 같이 지금 연계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촉각 전시를 통해서 또 실제로 또 시각장애인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감촉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느껴보면서 이렇게 같이 또 체험을 해보면 또 서로 간의 유대관계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2: 네, 오늘은 그 손으로만 작품을 만져보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서 또 서로의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어울림장 함께했습니다.
1: 네.
2: 이 공연이 열린 서울시 어울림 플라자, 이 이름 그대로 모두가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우리가 시선을 조금만 바꾸고 또 조금 더 다정한 기술과 또 배려를 더한다면
1: 네.
2: 이 문화예술에서 소외되는 사람 아무도 없겠다라는 이런 확신이 또 들었습니다.
1: 그럼요.
2: 네. 네, 배려프리는 단순히 이런 당연한 권리를 함께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그런 하루였는데요. 더불어서 우리 주변의 모든 공연장과 또 미술관에서 이런 당연한 일상이 되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1: 네, 현장 스케치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정태춘이 부르는 시인의 마을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눈을 열고 내다봐요. 저 높은 곳에 푸른 하늘구름 흘러가며 당신의 부푼 가슴으로 불어오는 맑은 한 줄

가슴을 달래주리요. 누가 내게 생명의 장단을 쳐주리요. 그 장단에 춤추게 하리요. 나는 자연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건강 구독 사회 정재훈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비타민 C가 없으면 몸은 천천히 망가지는 게 아니라 구조물부터 폭삭 무너진다. 증상들 하나하나가 괴혈병이라는 한 줄로 이어진다. 보라색 반점과 온몸의 통증은 혈관 붕괴 때문이다. 비타민 C가 없으면 결합 조직이 약해지고 미세 혈관은 낡은 호스처럼 새기 시작한다. 피부 아래 모세 혈관이 터지며 피가 고여 보라색 반점이 생긴다. 뼈를 감싸는 막, 골막 안쪽에서도 출혈이 일어나 건드리기만 해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부어오른 잇몸과 빠지는 치아는 조직 괴사 때문이다. 괴혈병은 몸의 접착제가 사라지는 병이다. 잇몸은 치아를 단단히 붙잡아주는 결합조직, 콜라겐 덩어리다. 콜라겐이 사라지면 잇몸은 힘을 잃고 스펀지처럼 부풀어 오르며 결국 치아를 잡지 못해 이가 힘없이 빠져버린다. 심지어 오래된 상처가 다시 터지기까지 한다. 18세기 조지 앤슨 제독의 세계일주 항해 기록에 나온다. 가장 놀라운 일은 수년 전에 아물었던 상처들이 다시 입을 벌리고 생살처럼 피를 흘렸다는 것이다. 한 노병은 50년 전 전투에서 입은 상처가 다시 터지는 것을 경험했다. 믿어지지 않는 충격적인 증상이다.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생기는 흉터는 콜라겐이 찢어진 피부를 꿰매놓은 흔적이다. 그런데 괴혈병에서는 이 콜라겐이 유지되지 못한다. 그 결과 10년, 20년 전에 아물었던 상처가 다시 벌어지고 피가 솟구친다. 흉터가 그저 아픈 기억이 아니라 살아있는 구조물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는 순간이다. 아센시온의 기록으로 돌아가 보자. 그는 말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린다고 했다. 이 역시 과장이 아니다. 괴혈병은 심할 경우 뇌출혈과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혈관이 약해져 뇌나 심장 근처에서 대량 출혈이 발생하거나 심장 근육 자체가 약해져 펌프질을 멈추기 때문이다. 또는 약간의 움직임만으로도 혈압이 변해 낡은 혈관이 터져 급사하게 된다. 다시 시간을 돌려 20세기 초 미국 남부로 가보자. 이번에는 거친 피부라는 뜻의 펠라그라가 유행병처럼 번져 정신병원의 주요 사망 원인이 되었다. 피부가 벗겨지고 정신착란을 일으키다 사망하는 이 끔찍한 병을 두고 당시 의사들은 세균이 원인이라 믿었다. 하지만 공중보건국의 조셉 골드버거 박사는 옥수수 위주의 빈곤한 식단이 원인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엽기적인 실험을 감행했다. 이른바 오물파티였다. 그는 펠라그라 환자의 소변과 대변, 피부 각질을 섞은 알약을 직접 삼켰다. 전염병이 아님을, 즉 식단이나 결핍이 문제임을 몸으로 증명하려 한 것이다. 물론 아무도 전염되지 않았고 훗날 그 원인은 비타민 B3, 나이아신 결핍으로 밝혀졌다. 이제 19세기 말로 시계를 한 번 더 돌려 쌀을 하얗게 도정하면서 퍼져나간 질병, 각기병을 보자. 각기병에 걸리면 다리의 감각을 잃고 걷기 힘들어지며 심하면 심장과 신경계까지 무너진다. 1880년대 네덜란드의 의사이자 연구자 크리스티안 에이크만은 닭도 각기병과 비슷한 상태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하고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오랫동안 세균이 원인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던 중 병든 닭대가 갑자기 회복되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한다. 알고 보니 닭들은 처음엔 네덜란드 군병원에서 남은 밥, 즉 도정된 백미를 먹고 있었다. 에이크만은 1929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며 이렇게 회상했다. 그러다 요리사가 바뀌었고 후임 요리사는 군대용 쌀을 민간인의 달개게 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 백미를 먹지 못하고 도정되지 않은 쌀, 현미를 먹기 시작하자 닭들은 빠르게 회복되었다. 에이크만은 쌀의 겉껍질에 생명의 필수적인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1912년 생화학자 카시미르 풍크가 쌀 껍질에서 각기병을 고치는 물질을 발견하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아민, 줄여서 비타민이라 명명했을 때 인류는 환호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비타민은 웰빙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느냐 사느냐를 가르는 생존의 문제였다. 워너데이가 만든 영양보험. 하지만 과학이 비타민의 정체를 밝혀내고 대량 합성에 성공하자 비타민의 위상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1940년대였다. 멀티비타민, 종합비타민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곳은 미국 제약사 마일스 레버토리스다. 그들은 워너데이라는 제품을 출시하며 영양제 역사의 길이 남을 마케팅 개념을 탄생시켰다. 바로 영양보험이다. 그들은 대중에게 속삭였다. 당신이 아프지 않은 건 알아요.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하루 한 알이면 숨어있는 결핍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비타민은 결핍을 치료하는 약에서 더 나은 건강을 위해 들어두는 보험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정부가 구루병과 각기병 같은 결핍성 질환을 없애기 위해 우유와 밀가루 같은 식품에 비타민을 강제로 첨가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식탁 위에는 이미 비타민이 넘쳐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약국으로 달려가 알약을 샀다. 오늘날 한국의 1조 원짜리 비타민 시장은 바로 이 보험 심리 위에 세워져 있다. 비타마니아의 작가 캐서린 프라이스의 지적처럼 현대의 가공식품은 이미 비타민으로 충분히 강화되어 있어 오늘날 우리가 교과서적인 비타민 결핍을 겪는 일은 매우 드물다. 내가 강연에서 청중에게 괴혈병, 각기병, 펠라그라 증상에 대해 물으면 대개 대강은 안다. 하지만 이를 실제로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식탁 위에 비타민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면서 마치 괴혈병의 공포에 떠는 17세기 선원이라도 된 양 비타민을 갈구한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과거의 인류는 생존을 위해 무엇이 부족한지도 모른 채 헤맸지만 현대의 인류는 안심하려고 알약을 삼킨다는 것이다. 우리는 매년 1조 원을 지불하고 나는 내 몸을 챙기고 있다는 안도감을 구매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비타민이라는 영양보험은 실제로 어디까지 보장해 줄까? 종합 비타민의 성적표. 이제 차분하게 따져볼 때가 됐다. 우리가 매년 1조 원 넘게 납입하고 있는 이 영양보험은 과연 제 값을 하고 있을까? 항목에 따라 성적이 다르다. 만약 질문이 종합 비타민이 암이나 심장병을 막아주고 수명을 늘려주는가라면 결과는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다. 수십 년간 전 세계 과학자들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합 비타민의 효과를 추적했다. 가장 권위 있는 성적표는 2022년 미국 예방서비스 태스크포스가 내놓았다. 이들은 70만 명 이상이 참여한 84건의 연구를 종합 분석한 뒤 냉정한 결론에 도달했다. 임신부나 특정 결핍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건강한 성인이 암이나 심혈관 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비타민, 미네랄 보충제를 먹었을 때 뚜렷한 이득이 있다고 말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쉽게 말해, 건강한 사람이 종합비타민을 먹는다고 해서 심장마비를 피하거나 수명이 늘어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뜻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일부 비타민은 해로울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방 목적의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E 같은 일부 성분은 흡연자에게 폐암 위험을 높이거나 뇌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오히려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우리가 기대한 생명 연장의 꿈은 적어도 종합비타민 알약 속에는 들어있지 않았다. 물론 약간의 희망을 보여준 연구도 있다. 하버드 의대가 주도한 의사 건강 연구다. 평균 64세의 남성 의사 1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11년 넘게 추적 관찰한 결과 매일 종합 비타민을 먹은 그룹은 가짜약 플라시보를 먹은 그룹에 비해 전체 암 발생률이 약 8% 낮았다. 2012년 미국 의학협회지에 실린 연구 결과다. 이 8%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1: 오디오북
0: 암을 막아주는 기적의 방패라기엔 다소 민망한 수치다. 하지만 당시 전문가들의 반응은 의외로 진지했다. 연구를 지켜본 프레드 허친슨 암 연구센터의 로버트 그린버그 박사는 금연을 제외하고

효과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 연구는 매우 신뢰할 만했고 설계도 운영도 좋았으며 무엇보다 장기간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이제부터는 매일 종합 비타민을 먹어볼까 한다고 덧붙였다. 요약하자면 생존과 질병 예방 측면에서 종합 비타민의 성적은 보류에 가깝다. 비타민제가 턱없이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던 시대는 끝났다. 하지만 겨우 8%? 라고 비웃기엔 특별한 부작용 없이 얻을 수 있는 그 작은 이득이 아쉬운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실망하기엔 아직 이르다. 종합비타민이 진짜 강점을 보이는 지점은 따로 있다. 생명 연장이라는 거창한 목표에는 미흡했을지 몰라도 기능을 유지하는 문제에서는 의외로 설득력 있는 근거가 쌓이기 시작했다. 바로 뇌 건강이다. 뇌의 시간을 되돌린다. 종합비타민이 죽음을 막는 방패는 못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 못지않게 죽기 전까지 얼마나 맑은 정신으로 사느냐다. 바로 이 지점에서 종합비타민은 의외의 반전을 보여준다. 가장 강력하고 최신인 증거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달아 발표된 코스모스 프로젝트의 결과들이다. 하버드 의대와 컬럼비아 대학 연구진은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종합비타민과 위약을 나눠준 뒤 2, 3년에 걸쳐 뇌기능을 추적했다. 연구는 3단계에 걸쳐 집요하게 진행되었다. 연구진은 데이터의 오염을 막기 위해 각 단계마다 서로 다른 참가자들을 모집했고 테스트 방식도 전화, 웹, 대면으로 다르게 적용했다. 그럼에도 큰 흐름은 한 방향으로 보인다. 매일 종합비타민을 먹는 것이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를 막아준다는 쪽으로 말이다. 첫 번째 신호는 2022년 전화 연구에서 잡혔다. 2천여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인지기능을 반복 테스트했다. 결과는 종합비타민 섭취 그룹이 위약 그룹보다 인지 저하 속도가 약 60% 느렸다. 연구진은 이를 인지 노화를 약 1.8년 늦춘 효과라고 분석했다. 두 번째는 2023년 웹 연구였다. 이번에는 3,500여 명에게 웹 기반의 컴퓨터 테스트를 시켰다. 이 연구는 주로 기억력에 초점을 맞췄다. 여기서도 종합비타민은 위력을 발휘했다. 특히 단어 목록을 보고 잠시 뒤 떠올리는 과제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연구진에 따르면 이는 기억력 감퇴를 약 3.1년이나 되돌린 것과 맞먹는 수치였다. 마지막 수혜기를 박은 것은 2024년 대면 연구였다. 앞선 두 연구가 비대면이라는 약점을 안고 있었던 만큼 연구진은 573명의 참가자를 직접 만나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종합비타민 섭취 그룹은 일화 기억 등에서 위약 그룹보다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일화 기억이란 사과는 과일이다 같은 지식이 아니라 어제 주차장 B구역에 차를 댔다처럼 나의 경험을 기억하는 능력이다. 종합비타민이 노인들의 일상생활 속 깜빡깜빡하는 빈도를 줄여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연구진은 뇌 나이를 약 2년 젊게 만든 효과라고 해석했다. 전화, 컴퓨터, 그리고 대면 검사까지. 테스트 방식은 달랐지만 결론은 하나로 모였다. 종합비타민이 노인의 뇌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치매를 완벽히 막아준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뇌가 매년 얼마나 빠르게 쇠퇴하는지를 감안하면 2, 3년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시간이다. 치매 예방, 치료에 확실한 답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 하루 몇백 원짜리 알약이 시간을 벌어다 준 셈이다. 연구를 주도한 하버드 의대의 조안 맨슨 교수는 세 건의 연구를 종합한 결과 이 발견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은 1000분의 1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그럴듯한 착시라기보다
실제 효과일 확률이 더 높다는

이야기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을의 기업의 후원을 받아 편향된 게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재미있는 반전이 있다. 사실 이 연구는 초콜릿 제조사인 마스가 카카오 추출물의 효과를 입증하고 싶어서 후원한 연구였다. 정작 주인공인 종합 비타민 센트룸 실버의 제조사 화이자 현 헤일리오는 약과 포장만 기부했을 뿐 연구비는 한 푼도 되지 않았다. 초콜릿 회사가 깐 멍석 위에서 엉뚱하게도 비타민이 주인공이 된 셈이다. 상업적 편향성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결과라는 뜻이다. 맨슨 교수는 뼈 있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만약 이것이 비싼 약이었다면 장기적인 안전성 증거가 나오기도 전에 공격적으로 마케팅에 활용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종합 비타민은 처방전도 필요 없고 비싸지도 않으며 무엇보다 우리가 수십 년간 먹어오며 안전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녀는 이것이 노년층의 인지 기능을 지키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꼭 특정 브랜드일 필요는 없으며 고품질의 종합 비타민이라면 비슷한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여러분은 지금 정재훈 약사의 책 건강구독사회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정재훈 작가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했고 KBS 아침마당, TVN 어쩌다 어른, 유튜브 매불쇼 등에 출연했습니다. 여러 매체의 칼럼을 연재하며 약사로서 올바른 영양제 섭취와 식단의 중요성을 꾸준히 전해왔는데요. 약사이자 푸드라이터인 저자는 주변 사람들이 푸드파이터인지 푸드라이터인지 헷갈려 할 정도로 먹는 일에 진심입니다. 끊임없이 등장하는 다이어트 신약과 식단, 운동에 대한 최신 연구를 누구보다 즐겁게 읽고 공유하고 있고 그동안 지은 책으로는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소식의 과학, 음식에 그런 정답은 없다, 정재훈의 식탐, 정재훈의 생각하는 식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이규석이었습니다.

0: 근데 유라가 범초본 왜 가지 말라고 했는지 알 것 같지 않냐?
1: 응. 유라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이제 다시 소소하게 모일 준비가 된 것 같아. 그만 자자. 오늘 하루 너무 고생했어, 우리.
0: 잘 자.
2: 효석이 갑자기 손을 번쩍 허공에 치켜들었다.
1: 뭐하냐?
0: 그래도 우리 오늘 촬영이 구했잖아. 소초모 다웠어. 그러니까 빨리 해줘, 하이파이브.
2: 란주는 피식 웃으며 허공에 떠있는 효석의 손바닥에 제 손바닥을 갖다 댔다.

0: 그리고 오늘 아침 찜질방에서 나온 뒤에 대충 밥 챙겨 먹고 일하는 집으로 갔어. 그때가 1시가 좀 넘었던 것 같아. 집엔 아무도 없었지. 그래서 근처 식물들을 읽어봤어. 현우, 너랑 유라가 강목 들고 움직이는 걸 봤고. 나머진 아까 말한 이야기 그대로야.
1: 란주의 이야기가 끝나자 유라가 굉장한 결심을 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라는 아무 말 없이 란주에게 다가가 란주를 꼭 끌어안았다. 란주는 조금 당황한 듯 했으나 이내 유라를 꼭 끌어안았다. 두 친구는 한참이나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2: 그런데 채령이, 너 무슨 실험을 당하고 있었던 거야?
3: 야!
1: 훈훈한 분위기를 확 깨는 현우의 질문에 효석과 란주, 유라의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현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실험에 관해 물었고 결국 채령은 입을 열었다.

현우. 어쩌다 우리는 쫓기는 신세. 채령의 이야기는 채령의 아버지 양원혁이 범초본 본부장 자리에 오르자마자 진행한 어느 실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원혁은 아들 시온과 딸 채령이 T03 바이러스에 걸린 뒤 희귀한 능력을 지닌 초인이 되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품고 있었으나 동시에 가족 중에서 본인 혼자 초인이 되지 못한 것에 은근히 콤플렉스를 느꼈다. 원혁은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는 초인들을 돌연변이라 부르며 괴물 취급했지만 그들이 지닌 초자연적인 능력만큼은 자신도 갖길 원했다. 원혁이 초인의 능력을 없애버리는 약과 최강의 능력을 지닌 초인이 될 수 있는 약을 동시에 개발한 이유는 그 때문인 것 같다고 가족들은 추측했다. 채령은 나이가 어려 특수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없었기에 실험에만 참여했다. 하지만 오빠인 시온은 달랐다. 신체 능력이 극대화된 거대한 괴수처럼 변신하는 능력을 지닌 시온을 원혁은 그냥 두지 않았다. 시온은 특수부에 들어가 낮엔 훈련을 받았고 저녁에는 온갖 실험에 참여하곤 했다. 시온과 채령은 사이가 좋았다. 동생은 고통스러운 실험에 참여하지 않게 해달라고 시온은 아버지에게 여러 번 부탁했으나 늘 묵살되었다.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은 아무에게나 발현되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부작용도 모르는 위험한 실험에 두 자녀를 참여시키는 것을 배우자인 박설주 박사가 찬성할 리 없었다. 그 일로 부부는 자주 다퉜다. 함께 일하고 초인을 연구하면서도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데는 정반대 입장이었다. 그리고 부부가 크게 대립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능력이 희귀하고 좋은 초인들의 유전자로 실험하는 프로젝트는 돈이 많이 들고 정부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기에 원혁은 실험과 약 개발에 필요한 돈을 비밀리에 끌어모으려 했다. 그는 초인에 관심이 많은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러 다녔고 결국 몇몇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 인간 병기 초인이 되는 약, 초인의 능력을 지우는 약,

치유의 능력을 지닌 초인이 되는 약. 이 세 가지를 만드는데 원혁은 몰두했다. 박설주 박사는 원혁이 만들려는 약이 불러올 파장을 내세워 실험을 격렬히 반대했다. 채령은 실험을 진행하라는 아빠와 막으라는 엄마가 소리 높여 싸우는 것을 매일같이 목격했다. 자주 웃어주던 엄마의 얼굴에 근심과 고뇌가 가득 차기 시작한 것도 이때였다.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에도 원혁은 능력을 지우는 약을 쉽게 만들 수가 없었다. 능력을 지우는 능력을 지닌 사람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그 능력을 지닌 선영이 특수부에 새로 영입되었고 원혁은 선영의 합류에 쾌재를 불렀다. 선영은 채령과 지후, 시온을 예뻐했다. 세 사람을 자기 자식같이 여겼고 지후, 시온과는 힘든 훈련을 함께하며 더욱 가까워졌다. 채령은 가끔 만나곤 했던 선영이 좋았다. 그러나 선영과 원혁의 사이는 좋지 못했다. 선영이 실험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선영은 원혁의 가진 협박에도 실험에 응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강제로라도 실험에 참여시키겠다고 원혁이 마음을 먹었을 무렵 라투스 절멸 사태가 일어났고 시온에 의해 선영은 목숨을 잃었다. 채령은 선영의 죽음을 최근까지도 몰랐으나 뉴라를 만나고 다시 범초본에 잡혀가고 나서야 선영이 절멸 사태 때 죽었음을 알게 됐다. 선영의 죽음 이후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원혁은 매우 상심했다. 중요한 실험체인 시온마저 생사를 모르게 되자 그는 더욱 좌절했다. 그러나 채령의 탈출 사건을 통해 원혁은 뉴라를 알게 됐다. 학교에서의 만남 이후로 뉴라가 선영의 딸이자 선영과 같은 능력을 지닌 초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다. 원혁은 이 모든 게 채령이 탈출했다 돌아온 덕이라고 말했다. 초인 혈액의 변이 유전자를 채취해 해당 유전자의 능력을 지닌 초인을 만드는 약물은 어느 정도 개발이 끝나가고 있었다. 이제 시온과 유라만 있으면 원혁의 계획은 그 종착역에 거의 도달할 터였다. 곧 비밀리에 몇몇 요원이 실험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대개 높은 등급을 동경하는 매우 낮은 등급의 초인들이었지만 높은 등급의 요원들도 꽤 있었다. 특수부의 한 사람이 그들을 모아서 데려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채령이 도망쳤을 때 채령을 잡으러 온 덩치 큰 남자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 얼마 전 채령은 그가 데려온 낮은 등급의 초인들에게 시온의 혈액을 넣은 물약을 주입하는 실험을 목격했다.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0: 그럼 약물 투입 실험을 넌 본 거네? 우리가 오늘 만난 사람들도 그 불안정한 약물을 주사 맞고 변신한 거야?
1: 유라가 채령에게 물었다. 채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2: 네, 변신하는 모습이랑 변신 뒤에 터지는 것까지 똑같아요.
3: 너희 어머니는? 어머니는 이거 반대하셨다면서.
1: 현우가 끼어들었다. 자기 딸과 아들의 유전자가 이런 곳에 사용되는 것을 박설주 박사가 가만히 뒀을까 싶었다. 박설주 박사는 노벨상 후보에도 거론될 만큼 세계적인 유전공학 박사였기에 초인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모를 수가 없는 유명 인사였다.
2: 올 1월 라투스 대절멸 사태로 범처본에 비상이 걸렸을 때 엄마랑 집 실험실에 있었는데 폭발 사고가 일어났어요. 전 기절해 있다가 구출되었는데 엄마는 찾지도 못했다고.
1: 채령이 말끝을 흐렸다. 다정한 오빠를 잃은 것으로도 모자라 엄마마저 사라지고 실험밖에 모르는 아버지와 단둘이 남아 계속 실험체가 되어야 했다니. 다시 떠올려봐도 끔찍한 순간들이었다.
0: 그런 본부장이 유라도 노리고 있다니. 이거 어디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1: 란주의 말에 유라가 고개를 저었다.
0: 나를 노리는 걸로는 신고할 수가 없지. 아까 범초본에서 실험일지랑 장부 빼왔다고 하지 않았어? 그걸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 효석이 주머니에서 손바닥 모양의 USB를 꺼내 보였다. 새끼손가락이 접히고 나머지 네 손가락은 곧게 펴진 채 모여있는 초인을 상징하는 모양이었다. 유라는 그것을 꼭 쥐고 만져봤다. 유라의 얼굴에 뭔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유라는 할 말이 있어 보였지만 채령이 화장실을 가겠다며 자리를 비울 때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마침내 채령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유라의 입이 열렸다.
0: 아까 채령이 얘기를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엄마는 범초본 특수부에서 일하다가 시온이라는 사람한테 죽었어. 우리 아빠랑 나는 그걸 눈앞에서 봤고 범초본에서 엄마의 시신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서 장례도 겨우 치렀어. 아빠는 엄마가 그렇게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병으로 돌아가셨고 견디기 힘드셨던 것 같아. 나도 남한테 이런 얘기 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 아마 우리 엄마는 그 실험을 계속 강요당하다 보니 나를 초인으로 등록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히신 듯해 눈에 띄어서 타인과 차별받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의미도 있었고 그리고 미안해. 내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소초모를 만든 게 맞아. 어떻게든 사건을 범초본보다 먼저 해결해서 그 자식들 별거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우리 엄마도 못 지킨 주제에 뭐가 초인이고 잘난 특수분가 싶었거든. 너희한텐 정말 미안하다. 아, 그리고 채령이에게 우리 엄마 얘기는 하지 말아줘. 아직은.
1: 유라의 고개가 아래로 떨궈졌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효석은 유라의 등을 톡톡 두들겼고 란주는 유라를 꼭 끌어안았다.
4: 그래, 말 안 할게. 진작 이야기하지 그랬어. 그래도 같이 소초모 했을 텐데.
1: 효석이 말하자 유라는 코를 훌쩍이며 어색하게 웃었다.
5: 너무 끔찍한 일을 혼자 겪었어. 어떻게든 그걸 다 이겨내고 뭐든 시도하면서 계속 살고 있는 넌 진짜 용감한 거야, 권유라.
1: 계속 유라를 끌어안은 채로 란주가 말했다. 유라는 고개를 들고서 코를 훌쩍였다.
4: 그 왜 보통 파워레인저 같은 영웅 조직은 5인 1팀이잖아. 우리도 그런 거지. 각자의 능력도 있지만 다섯 명이 같이 있어야 제일 센 거야. 있잖아. 아, 나랑 란주랑 둘이서만 촬영이 구출작전 하니까 다들 좀 보고 싶더라고.
1: 말하면서도 부끄러운지 효석은 몸을 가만히 놔두질 못했다. 다리를 구부렸다 폈고 옷에 묻은 것도 없는데 괜히 먼지를 털고는 몸을 베베 꼬았다.
6: 그날 선배들이랑 헤어지고 나서 저도 생각 많이 했는데요.
1: 도련님을 쓰다듬고 있던 현우가 느릿느릿 입을 열었다. 뭔가 자신도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6: 돌이켜보니

0: 란주 선배가 저한테 한 말이 다 사실인 거예요. 전 매번 연희 뒤에 숨고 남의 덕 보기만 했더라고요.
1: 현우야, 그게 내가 화가 나서 한 말이라.
0: 아니에요, 맞는 말이었어요. 내가 내 몫을 안 하니까 연희가 그만큼 해야 했던 거예요. 며칠 전에 도련님이랑 동네 애들을 도와주고 고양이맨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제야 저도 당당하게 소초모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다섯이서 한 팀이라고 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된 것 같은데.
2: 현우가 말끝을 흐렸다. 도련님은 현우의 무릎 위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3: 이 이야기를 같이 들어야 할 사람이 하나 없네.
2: 유라가 말했다. 채령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마음이 다른 데가 있었던 현우는 그 말에 눈을 내리깔았다.
0: 연희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생각인 걸까? 연희 없는 소초모는 소초모가 아닌데.
1: 나 연희한테 마지막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어. 너무 후회돼.
2: 란주의 말에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현우는 란주가 한 말을 곱씹었다.
1: 넌 애초에 소초모도 아니었어. 초인도 아닌 게.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3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유중문은 탁월한 전투력으로 수양제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던.
1: 믿음직한 너희 두 사람에게 별동대 30만의 군사를 주겠다.
2: 수나라의 군사들이 압록강 서편에 도착해 진영을 설치했습니다.
3: 너희 같은 일개 군사의 거짓 투항으로는 어림도 없어.
4: 격장이 투항할 뜻을 밝혀왔어요?
5: 당장 울지문덕을 체포해라.
6: 지금부터는 전쟁이다.

와이파 한국 185번째 풍월주 김유신 21번째

0: 본 게임은 지금부터야.
1: 적진의 상황을 파악한 뒤 참모회의를 소집한 을지문덕.
0: 현재 적군은 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2: 너희들이 여기 오면서 군량하고 총알 다 버리고 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빈속으로 감동이 되겠어?
3: 아, 사정이 그렇다면 급한 쪽은 우리가 아니라 적들입니다.
4: 이런 경우 최고의 작전은 복지부동이죠?
0: 아니야. 오늘의 적을 살려보내면 반드시 내일의 적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나 을지문덕의 신조다.
3: 아, 놈들이 불리한 상황인 것은 확실하나 군사가 무려 30만입니다.
4: 빈손으로 30만이 한꺼번에 달려들기만 해도
3: 눈사태보다도 더 무섭다는 사람 사태입니다.
4: 그래?
1: 당시로서는 그 어떤 최첨단 신무기보다도 막강한 파워로 적군을 제압했다는 바로 그 와, 어마어마하죠. 인해 전술.
0: 그러니 작전을 써야지.
3: 근데 그 적군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어떤 작전도
4: 시간입니다. 침대 작전을 구사하면 야유가 터지겠지만 승산은 무조건 우리에게 있습니다.
3: 대단한데.
0: 나는 말이야, 좀 더 과감한 승리를 원한다.
3: 와우, 대단한데.
1: 30만이 넘는 사상 최대의 수나라 별동들을 상대로 승리를 꿈꾸는 을지문덕.
0: 우선 적들의 전투력을 39% 아래로 끌어내려야 돼. 그러려면 불가피하게 청야 전술을 선택해야 한다.
3: 청야 전술.
0: 전술. 술.
1: 풀을 청. 아니. 매실청? 이것도 아닌가? 아, 말글청. 하하. 말글청 들판야. 일명 들판 싹쓸이 전술로 이동 중인 적군이 논과 밭에서 부족한 군량과 식수를 보충할 수 없도록 눈물을 머금고 아군의 전답을
0: 싹 다 불태운다.

0: 가스 공급은 물론 상수도가 아니야 우물물까지 완전히 폐쇄한다.
1: 오, 대단한데. 정야전수 우물물 폐쇄.
0: 저거 쇠자 틀렸다. 잘 들어. 배고프고 목마른 용사는 칼을 들지 않는 법.
2: 적군의 식량은 물론 식수까지 완벽하게 차단해 수나라 군사들을 아사 직전까지 몰고 가 전투 의지를 말살하려는 울지문다. 또한
0: 전투 의지를 다운시키면서도 최소한의 공격력은 업시켜야 돼.
1: 아, 그러니까 다운과 업을 동시에 말입니까?
0: 물론이지. 다운, 업, 위, 아래, 위. 일단 적들이 압록강을 건너면
1: 대단한데.

0: 에이, 투항을 하겠다더니 감히 우리군에 선전포고를 해.
1: 어차피 죽을 목숨 명장답게 전쟁터에서 전사하겠다.
0: 명장이겠지.
1: 뭐 이런 거만한 투지가 아니겠습니까?
0: 거만이겠지. 그렇다면 말이야, 선빵을 날려야지.
1: 퍼스트 브레드.
0: 퍼스트 브레드.
1: 저기, 그런데 말입니다.
0: 왜 뭐 문제 있나?
1: 아직 본대에서 호구품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0: 구호품이겠지.
1: 아,
0: 이거 봐, 군량이 부족한 건 말이야. 요동성도 마찬가지야.
2: 원정을 위한 보급로 확보를 위해 수나라는 꾸준히 운하를 건설하고 도로를 확보했지만 문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천문학적인 원정군의 숫자에 있었다.
0: 야, 암로강만 건너면 말이야. 군량을 보충할 수 있다고 군사들을 설득해.
1: 예, 장군.

0: 도로만 건너면 나무에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두리안, 취두부.
1: 두리안. 어,

0: 수나라의 군사들은 그렇게 압록강 선착장을 향해 달리고
1: 드디어 강을 건넌다.

0: 무사히 압록강을 건넌 수나라의 별동대가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 고구려의 들판은 이미 검게 그을린 논밭을 확인한 수나라 별동대가 지휘부를 향한 배신감에 창칼을 던질 무렵
1: 전투의 의지를 다운시키면서도 최소한의 공격력은 업시켜야 돼. 그래서 적군을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끌어들여야 한다.
2: 대단한데?
0: 적군의 최소한의 공격력을 자극하기 위해 고구려의 소수 정예병이 출동한다. 대단한데?
1: 지금 적군은 굶주림에 화가 난 상황이다. 적들의 헝그리 정신을 발동시키려면 적당히 몇 대 맞아주는 게 중요해.
0: 따라서 출동한 고구려 군사들은 적당히 맞아준 뒤 곧 후퇴하고 또 출동해서는 맞아주고 후퇴하며 전략상 안전거리를 확보.

0: 우리의 홈 경기장까지 적들을 유인한다.
1: 대단한데? 청야전술에 이어 유인작전을 펼치는 을지문.

0: 그동안 수나라의 별동대는 고구려군을 상대로 7전 7승을 기록하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배고픔도 잊은 채 추격을 이어간다.
1: 비포장도로에 오신 걸 환영할 새도 없이 네? 목적지 부근입니다.
2: 네? 아니 목적지라니! 우리 목적지가 어딘데?
1: 우중문 씨의 목적지는 네? 평양성입니다.
2: 네? 야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내비 목적지 평양성을 찍었어! 야 정지! 정지! 네버스타!
0: 가시거리에 평양성이 들어오자 그제서야 성공리의 유인작전을 끝낸 고구려의 정예병이 평양성으로 복귀한다.
3: 수고들했다. 군의관!
0: 을지문덕은 부상당한 군사들이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뒤
3: 군사 2, 다음 단계 준비.
4: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
0: 책상에 필기도구가 완벽하게 합을 맞추자.
3: 자, 군사 2.
4: 네?
3: 너는 먹을 갈아라.
4: 네?
3: 나는 붓을 들겠다.
4: 예스, 예스, 장군!
0: 군사 2가 먹을 갈기 시작하자 진지한 얼굴로 붓을 드는 을지문덕. 호흡을 가다듬더니 일필 휴지로 일필 휘지겠지 잘 쓴다.

0: 을지문덕에 편지를 전달하는 우편 배달 전문 비둘기가 우중문에 창가로 날아들고.
1: 이런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비둘기한테 노동을 시키. 동물 학대로 내가 신고를 해버릴까 보다.
0: 동물 학대겠지. 우중문이 펼쳐든 을지문덕의 편지엔.
1: 여수장 우중문?
0: 수나라 장군 우중문에게. 또는 투 우중문.
1: 뭐야, 신책구천문?
2: 묘산궁치이 전승공기고 지족원언지.
1: 아니, 한자를 한글로 써서 보내면 어쩌자는 거야? 이게 팝송이야?
3: 제가 한자 8급인데요.
1: 8급?
3: 제가 번역해드릴게요.
1: 그래, 한번 해봐.
3: 님의 기막힌 책략은 이미 하늘의 이치를 아는 듯하고.
1: 오호, 묘산궁지.
3: 그런 말이네. 응? 신묘한 계획은 땅의 이치마저 알고 있으니.
1: 이치?
3: 이게 또 전승고기.
1: 고기? 고기.
3: 이거 알아들었어요. 제가.
1: 뭐야.
3: 고마해라.

0: 유인하는 배 이름이 뭘까요?
1: 유인선?
0: 이규차
2: 대단한데?
3: 이자요.
4: 뭐야 어떡해.
3: 유인선입니다.
5: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매주 일요일에는 여행을 통해 인문학에 대한 상식을 키울 수 있는 기류의 인문학 시간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6.25 전쟁의 영웅 가운데 한 분인 김종호 장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종호 장군과 관련 있는 명소인 백마고지 전적지를 찾아가 볼 텐데요. 백마고지 전적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에 있습니다. 오늘도 성우 배주원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늘은 김종호 장군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김종호 장군은 어떤 분이었나요?
1: 네, 김종호 장군은 1921년에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났는데요. 유년 시절을 고향에서 지낸 김종호 장군은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주호대학 법학부에 입학을 했고요. 일제의회 학도병으로 징집이 되면서 일본군 장교로 잠깐 복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광복 이듬해인 1946년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한 후에 육군 소위로 임관하면서 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2: 네. 그럼 지금부터는 김종호 장군의 활약상에 대해 살펴볼까요?
1: 네. 김종호 장군은 6.25 전쟁 초기에 육군 제6사단장으로 있으면서 강원도 춘천 지역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국군은 한강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는데요. 김종호 장군의 춘천 방어작전은 무엇보다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2: 이후 김종호 장군은 어떤 활약을 했나요?
1: 네, 김종호 장군이 이끄는 육군 제6사단은 임무를 마치고 철수를 하면서도 북한군의 남하를 지연시켰고요.
2: 네.
1: 철수 과정에서 벌어진 충주 동랑리 전투에서는 육군 제6사단 이하에 있던 7연대가 북한군 1개 연대를 전멸시키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 승리로 7연대 장병 전원이 1계급 특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2: 네. 작가님, 김종호 장군이 이끄는 육군 제6사단은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도 큰 활약을 했다고요?
1: 예, 그렇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면서 육군 제6사단은 선봉부대로 북진을 했고요. 제6사단 예하의 7연대가 1950년 10월 26일 우리 국군 최초로 압록강변에 있는 초산마을을 점령해서 압록강물을 수통에 담기도 했습니다. 이후 육군 제6사단은 중국군이 참전을 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훗날 육군 제9사단장으로 부임한 김종호 장군은 백마고지 전투의 승리를 통해 다시 명예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2: 네.
1: 이후 육군 참모총장과 합참의장 등을 역임한 김종호 장군은 육군 대장으로 예편한 이듬해인 1966년에 4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 네. 김종호 장군과 관련이 있는 백마고지 전적지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백마고지 전적지는 비교적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안보 관광지인데요. 김종호 장군이 이끄는 육군 제9사단 용사들의 용맹함과 애국정신을 엿볼 수 있는 철원의 대표적인 전승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2: 네.
1: 백마고지 전적지는 백마고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야트막한 언덕 위에 조성되어 있는데요. 백마 조형물이 있는 광장에서 위령비, 기념관, 전적비, 종각까지 갈 수 있는 탐방로가 잘 조성되어 있고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종각이 있는 작은 전망대에서 백마고지를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2: 네. 작가님, 오늘도 재미있는 인문학 여행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도 성우 배주원 씨와 함께했는데요. 6.25 전쟁의 영웅인 김종호 장군과 백마고지 전적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안 그 서명 시점을 예고했습니다. 현지 시각 14일 오늘입니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의 80살 생일입니다. 문제는 이란의 반응입니다. 그 날짜에 서명할 일 없다며 불쾌감부터 드러냈습니다. 엇갈리는 양측의 속내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서명일을 현지 시각 14일로 못 박았습니다. 본인의 80살 생일날입니다.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된다고 했습니다. 또 이란이 어떤 형태로도 핵무기를 갖지 못할 거라며 비핵화 약속이 포함됨을 시사했습니다.
2: 우리는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도록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것이 모든 과정의 핵심 목적이었습니다.
1: 고농축 우라늄은 이란에서든 미국에서든 희석, 파괴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란 측은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핵 논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대가로 돈이 오가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이란은 제재 해제를 주장합니다.
2: 이 합의에 따라 우리의 자산은 동결 해제될 것이며 어떤 자산도 동결된 상태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1: 서명 시점을 놓고도 신경전이 여전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생일날 서명을 하기 위해 이례적 고집을 피운다. 서명식을 개인의 홍보 행사로 삼는다 비난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며칠 내 서명할 수 있다면서도 14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 내 강경파가 종전 반대 시위를 벌이며 아라그치 외무장관 등 협상단을 규탄한 걸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무력 공방도 계속되고 있어 종전 합의의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0: 이란과의 합의를 발표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8년 전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나란히 산책하는 모습입니다. 이 단순한 추억 소환은 아닐 텐데요. 윤진 기자가 그 의도를 분석합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나란히 산책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방안에 합의한 뒤 회담장 정원을 함께 산책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이란 비핵화 방안을 설명한 글이 올라온 지 1시간여 뒤 아무런 설명 없이 게재됐습니다. 때문에 이란 다음은 북한 차례라고 암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반면 북한은 최근 한미 핵협의 그룹 회의 등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명시한 것에 반발하며 비핵화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교전 상대방의 핵무장 해제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이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그 누구도 시대적 흐름 속에 영구적으로 실종된 비핵화를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3: 북미 간 입장차가 여전한 만큼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의 만남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5: 지금은 중국,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즉 제재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자기 경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 비핵화 협상이 멈춰선 사이 북한은 핵 보유를 헌법에 명기하고 핵무기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0: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로마 성 바오로 대성당을 방문했습니다. 유흥식 추기경이 집전한 특별 미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손상현 기자입니다.
6: 로마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 미사. 한국인 최초로 성직자부 장관에 임명된 유흥식 추기경이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7: 한반도는 아직 분단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결코 평화를 포기할 수 없으며.
6: 미사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도 특별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역사적 전환점이었던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인한 희망의 불씨는 살아있다면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모든 걸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8: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하게 이어가겠습니다.
6: 혼란한 국제정세 속 평화 연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도 국제적 책임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8: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6: 북한과의 대화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가운데 꾸준한 평화 공존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이 대통령은 내일은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 면담을 갖습니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방북을 공식 요청할지도 주목됩니다. 로마에서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0: 축구 팬들이라면 주말 아침 이 경기를 놓쳤을 리 없습니다. 브라질 대 모로코, 강력한 우승 후보와 아프리카의 강호가 만났습니다. 결과는 무승부, 이름값만으로도 상대를 압도해야 할 브라질인데 예상 밖의 장면이 속출했습니다. 김기화 기자입니다.
9: 모로코는 경기 초반부터 10분 동안 5개의 슛을 시도하며 브라질을 압박했습니다. 경기 시작 21분 만에 모로코의 브라힘 디아스가 중앙으로 찔러놓은 공을 사이바리가 오른발 슛으로 골키퍼 알리송의 키를 넘기며 선제골을 가져갔습니다.
10: 중앙으로 빠르게 연결. 자, 모로코의 장점이거든요. 직선 패스 들어갔습니다. 1대 3에서 슛! 사이바리!
9: 모로코의 거센 공세에 고전하던 브라질은 자신의 장점인 개인기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전반 32분 페널티 지역 왼쪽으로 파고든 비니시우스.
11: 네, 크로스 상황입니다.
10: 비니시우스. 비니시우스 직접 슛! 골! 비니시우스입니다.
9: 개인기만으로 브라질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전반전 내내 모로코의 거센 압박에 시달린 브라질은 다닐루와 파비뉴를 투입해 볼 점유율을 높여갔습니다. 후반 33분과 38분 하피냐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지만
11: 좋은 상황이에요. 3대 상황입니다.
10: 비니시우스 컴백이었어. 네, 컴백 샷! 아, 막혔습니다.
11: 저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하피냐 선수에게.
9: 결국 골문을 열지 못하면서 브라질은 모로코와 1대 1로 비겼습니다.
12: Acredito que eu posso melhorar muito ainda, conseguir fazer o gol.
2: 저는 아직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골을 넣긴 했지만 기술적인 면에선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해 브라질 공격에 더 많은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점 1점씩을
9: 나눠 가진 브라질과 모로코. 오는 20일 각각 IT와 스코틀랜드를 상대로 조별리그 첫 승에 도전합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0: 스위스 대 카타르 경기에서는 전반 페널티킥 장면 하나가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스위스의 선제골을 만든 페널티킥 판정이 발단이 됐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13: 전반 14분 튕겨나온 공을 향해 페널티 박스 안으로 쇄도하던 스위스의 레모 프로일러가 카타르 아부나다 골키퍼와 강하게 충돌합니다. 주심은 지체 없이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키커로 나선 엠볼로가 침착하게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충돌 전 프로일러의 위치를 두고 오프사이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중계화면상으로는 프로일러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VAR을 거쳐 온사이드로 인정됐지만 이를 보여주는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화면이 송출되지 않으면서 축구 팬들의 의심은 커졌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의 해설가 게리 네빌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14: It's like a dictator. Honestly, it's a dictatorship.
2: 이건 독재와 같아요. 피파가 내부적으로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 대회 참가주 팬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말상은 터무니없습니다. 축구 해설가.
13: 여기에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의 국적이 스위스라는 점까지 부각되면서 스위스가 판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번졌습니다. 피파는 경기 후 공식 SNS를 통해 해당 장면은 온사이드가 맞다며 오프사이드 여부를 보여주는 그래픽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장애가 발생해 화면을 송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고도 불투명한 행정으로 5점을 남긴 이번 경기에서 스위스는 후반 추가 시간 카타르의 극적인 동점 해독골을 허용하며 1대1 무승부로 체면을 구겼습니다. KBS 뉴스 김정현입니다.
0: 우리 축구대표팀에겐 오늘 하루 달콤한 휴식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점심을 먹으러 현지 식당을 찾았는데 보도 내용이 압권입니다. 뭘 먹었는지, 무슨 소스를 뿌렸는지, 어떻게 먹었는지 박선우 기자입니다.
15: 현지에서 크게 화제가 된 멕시코 방송사의 영상입니다. 대표팀 훈련 휴식기를 맞아 손흥민이 동료들과 타코 식당을 찾았다가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였습니다. 어떤 타코를 먹었는지 질문이 쏟아져 멕시코에서 손날도라 불리는 손흥민을 향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16: 김민
2: 선수가 타코를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전 매일 여기서 먹는데도 그 모습을 보니 솔직히 입맛이 돌았어요. 타코에 라임도 조금 짜놓고 소스도 뿌려서 먹었죠.
15: 6개의 슈팅으로 골문을 위협했고 활발하게 침투하며 공간을 창출했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오초아 골키퍼도 손쓸 틈 없이 당했던 날카로운 왼발 슛은 멕시코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2: 손흥민이 체코전에서 득점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지만 여전히 한국팀의 키플레이어는 손흥민과 이강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멕시코 ESPN 기자.
15: 손흥민의 나라에서 온 한국 취재진을 볼 때마다 반가워하는 멕시코 팬들이지만 다가올 맞대결을 의식한 듯 멕시코를 외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월드컵 열기가 점점 고조되면서 A조 최고 빅매치로 꼽히는 멕시코와의 2차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0: 이렇게 한국 선수를 향한 멕시코인들의 팬심은 앞서 열린 체코전에서는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응원은 잠시 접어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별리그에서 가장 뜨거울 경기, 멕시코 대 한국전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17: 체코와의 1차전 열린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은 마치 상암을 방불케 했습니다. 경기장은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었고 관중석에선 파도타기 응원과 함께 대한민국이 울려 퍼졌습니다. 체코가 공을 잡으면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0: 코레아를 외치며 한국 사랑을 뽐냈던 멕시코 팬들도 맞대결을 앞두고는 냉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1: 우리는 한국인들을 정말 좋아해서 마음이 참 복잡하네요. 그래도 멕시코를 응원해야죠. 멕시코 파이팅. 제 생각엔 2-1이 될 것 같아요. 멕시코가 이길 겁니다. 비바 멕시코.
0: 그러나 홈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에도 한국은 멕시코를 상대로 충분히 대등한 실력을 뽐낼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2: 두 팀의 수준은 아주 비슷합니다. 역대 월드컵에서 한국이 멕시코를 이겨본 적 없다는 건 알지만 이번 대회만큼 서로 대등한 실력이라고 봅니다. 이번 경기는 비길 것 같습니다.
0: 한편 개최국 멕시코와의 맞대결에선 심판의 홈콜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 위협적인 파울 역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과달라라에서 KBS 뉴스 이준입니다.
3: 예, 한국 팬과 멕시코 팬들이 유쾌하게 어울리던 체코전 현장에서 찬물을 끼얹는 듯한 영상 하나가 포착됐습니다. 인종차별 논란을 불러온 이 장면 직접 보시겠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4: 한국과 체코의 조별리그 경기장을 찾은 한 한국 인플루언서가 올린 영상입니다. 카메라를 향해 함께 손을 흔들던 일행 중 한 명이 검지를 눈에 대고 눈을 찢는 듯한 행동을 하더니 크게 웃습니다. 아시아인을 비하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 인종차별 행위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영상 속 인물의 정체가 할리스코주 토목측량기술자협회 회장 울리세스 베르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상이 확산되자 멕시코 언론들은 인종차별적 행위에 거센 분노가 일고 있다며 차별 행위에 따른 법적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베르날은 결국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5: 저는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우리가 실수했을 때 이를 인정하는 것 또한 때론 현명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4: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몸담은 단체의 회장직에서 사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에서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는 인종차별 행위가 반복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6: 인종을 넘어서 하나 되는 지구촌의 축제인 곳에서 이러한 인종차별이 일어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요. FIFA 측에서도 주의를 기울 필요가 있다.
4: 국제축구연맹 FIFA도 인종차별 행위를 중대한 규정 위반으로 보고 경기장 내 차별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3: 이번 주 또 한 번의 붉은 함성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멕시코 대표팀도 긴장감 속에 한국전 대비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취재진에게 선수들의 몸풀기만 공개하는 연막 작전까지 폈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7: 지난달 중순 시작된 미국 사전 캠프부터 월드컵 본선까지 무려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일정. 우리 대표팀은 훈련 대신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며 재충전에 힘썼습니다.
8: 선수들도 대표 선수지만 한 가족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그 가족의 울타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7: 반면 멕시코의 아기레 감독은 고삐를 늦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9: 멕시코는 별도의 휴식 없이 이틀 연속 오전 훈련에 나서 한국전을 향한 담금질을 이어갔습니다.
7: 취재진에게 공개된 15분 동안 밝은 표정의 멕시코 선수들은 제자리에서 근육을 풀기만 할 뿐이었는데 특히 한국 취재진의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최소한의 전술적 힌트조차 노출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일찌감치 국내파 선수들을 조기 소집해 월드컵 준비에 사활을 걸어왔던 아기레 감독.
10: No, el que no venga.
11: 이번 소집에 응하지 않는 선수는 월드컵에 나설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없습니다. 멕시코 축구대표팀 감독.
7: 현지 취재진은 홈팬들 앞에서 32강행을 확정지을 수 있는 이번 승부에 부담이 더 커졌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2: I think it's just the pressure for the Mexican team.
11: 준비됐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기레 감독은 아마 매일 밤낮으로 한국과 체코의 지난 경기 영상을 보고 있을걸요. 멕시코 기자.
7: 한국전 전까지 선수단 휴식일은 없다고 밝힌 멕시코 대표팀. 힘없는 고강도 훈련의 승부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3: 우리로서는 다음 멕시코전까지 다른 조 경기를 느긋하게 지켜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눈이 가는 건 역시 라이벌 일본의 1차전입니다. 첫 경기부터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0: 카타르 월드컵에서 독일과 스페인을 누르고 16강에 진출해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일본. 모리아스 감독이 8년째 지휘봉을 잡고 있는 일본은 지난해 브라질에 이어 올해 잉글랜드까지 격파하며 상승세에 올라섰습니다. 전통적으로 세밀한 플레이가 돋보였는데 터프하면서도 직선적인 스타일이 가미돼 전력이 강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주전 선수 대부분이 유럽팀에서 활동하는 등 선수층이 매우 탄탄한 점도 강점입니다.
1: 어떻게 해서든 이 조를 통과해 토너먼트에 진출해야겠다는 마음은 갖고 있지만 매우 까다로운 조라고도 생각합니다. 일본 감독.
0: 변수는 핵심 선수들의 잇따른 부상입니다. 팀 주장이었던 엔도 와타루가 발을 다쳐 최종 엔트리에서 제외됐고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미토마 가오루와 미나미노 타쿠미도 부상으로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역대 A매치 득점 1위 멤피스 데파이의 선발 출전 가능성에 주목하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1: 일본은 90분 내내 높은 강도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팀의 기회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감독.
2: Maar we weten ook waar de kansen voor ons liggen.
0: 일본이 16강에 진출할 경우 우리와 만날 수도 있어 관심이 가는 이 경기는 이영표, 남현종 콤비의 중계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1: 지금까지 이윤희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9시 19분입니다. KBS.

0: 스포츠 스포츠.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창진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B-C조가 혼전 양상입니다. 우선 C조의 축구 강호 브라질이 선제골을 내주는 고전 끝에 모로코와 1-1로 비겼고요.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스코틀랜드는 아이티를 꺾고 조별리그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면서 조 1위로 올라섰습니다. B조에서는 카타르가 후반 추가 시간에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스위스와 1-1 무승부로 예선 첫 경기를 마쳤는데요. 어제 열린 캐나다와 보스니아의 대결도 1-1 무승부로 끝나서 B조는 모두 승점 1로 동률입니다. 우리 대표팀이 2위로 32강에 진출할 경우에 이 중 한 팀과 만나게 되는데요. 자, 오늘 열린 월드컵 조별리그 자세한 경기 결과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스포츠 스포츠 북중미 월드컵 현장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멕시코 현지에서 취재 중인 중앙일보의 박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지금 계신 멕시코 과달라하라 날씨 변덕이 심하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우선 여기는 그 시차상 그 새벽인데 날씨가 맑은 편인데요. 네. 그런데 그젯밤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기습적인 폭우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네. 과달라하라는 6월부터 우기에 접어들었거든요. 낮에는 28도 안팎으로 무더운 편인데 오후 8시를 넘기면 소나기가 내리는 날들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1: 네. 대표팀 숙소가 침수가 잘 되는 지역에 있다면서요. 혹시 뭐 피해는 없었습니까?
2: 네, 우선은 대표팀이 묵고 있는 호텔 앞에도 침수가 발생을 해가지고 교통이 마비가 됐었는데요. 기자단 숙소는 정전까지 됐었는데 그 다행히 대표팀이 묵고 있는 호텔은 뭐 정전이라든지 이동 사항에 대해서는 좀 다행히 또 피해가 또 없었습니다.
1: 정전되면 여러 가지로 곤란하죠. 선수들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자, 날씨가 변수로 떠올랐어요. 조별리그 2차전 수중전 가능성이 있다고요.
2: 네, 현지 시간으로 18일 오후 7시에 그 멕시코와 2차전이 열리는데요. 현지 강수 확률이 50%가 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또 빗속에서 또 혈투를 치를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네, 네. 특히 멕시코 선수들은 이곳에서 낳고 자랐기 때문에 뭐 현지 기후에 굉장히 좀 단련이 됐거든요. 반면에 우리 선수들은 좀 미끄러운 잔디에 좀 넘어질 위험도 있기 때문에 네. 축구화 준비라든지 이런 교체 카드 같은 이런 철저한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대표팀 선수들 오늘 응원원 가족들과 휴식을 취했죠?
2: 네, 그 대표팀은 체코전 다음 날에 회복 훈련을 한 뒤에 가족들과 좀 오랜만에 시간을 가지면서 재충전을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선수들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또 가족들에게 호텔과 항공권을 제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들이 현지에 와서 또 우리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1: 네, 기침 한번 하시죠. 네. 자, 멕시코전에 대비한 선수들 훈련 일정이 나왔죠? 여보세요? 네, 지금 중앙일보 박민 기자 축구 소식 전해드리는 중에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를 못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북중미 월드컵 지금 한참 진행 중이고 조별리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체코전에서 활약한 이강인 선수에게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체코전 어시스트 패스 성공률이 100%였었다고 합니다. 영국 ITV는 경기 차이를 만들어내는 선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이강인 선수의 예상 이적료가 440억 원에서 하루 사이에 615억 원까지 치솟았다는 그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강인 선수가 멕시코전 경기에서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사제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멕시코 감독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 선수의 또 스승이 되기도 하죠. 2022년부터 2년간 스페인 마요르카 시절에 또 은사이기도 합니다. 자, 중앙일보 박민 기자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1: 네네. 자, 좀 전에 체코전 이강인 선수 소식 전해드렸고요. 손흥민 선수의 체코전을 두고 외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죠.
2: 네,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체코전에서 슈팅을 6차례나 때렸지만 좀 득점 없이 후반 24분에 교체 아웃이 됐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디 애슬레틱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의 골 감각이 좀 예전 같지 않았다. 또 이렇게 혹평을 한 반면에 상대국 체코 언론은 손흥민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네. 손흥민과 이강인에게 압도를 당했고 특히 손흥민을 막기 위해서 파울을 4차례나 범했다. 또 이렇게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1: 네, 대표팀 동료들은 체코전의 숨은 지역 여기다 이렇게 손흥민을 지지한다고 하죠.
2: 네, 그 골키퍼 김성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체코전에서 손흥민의 부진 논란을 또 반박을 했는데요. 우리가 전반에 뒷공간으로 길게 때려놓는 공들이 많았는데 손흥민 선수가 공수 양면에서 정말 많이 뛰어진 덕분에 상대 수비진이 빨리 지쳤다. 또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1: 네.
2: 정작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직접 그 뭐 임범이라든지 오영규, 김승규 같은 선수가 잘해준 덕분이지 본인은 한 게 없다. 또 이렇게 겸손하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1: 네. 자, 조별리그 2차전 상대 멕시코는 오늘도 훈련을 이어갔죠.
2: 네, 멕시코는 그 멕시코시티에서 휴식 없이 계속해서 훈련을 이어갔고요. 16일경에 또 결전지 과달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현지 시간 한국 시간으로는 19일 오전 10시에 또 멕시코와 우리나라가 또 중요한 또 2차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1: 네. 자, 남아공과의 개막전을 통해서 본 멕시코의 전력은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2: 네, 멕시코는 개막전에서 남아공을 2-0으로 꺾었고요. 굉장히 공격에서 좀 굉장히 빠른 전환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멕시코 김민재라 불리는 중앙수비 몬테스 선수가 또 퇴장을 당하면서 또 우리나라와의 경기는 결장하게 됐는데요.
1: 네.
2: 그 자리는 A매치 100경기 출전에 빛나는 알바레스 선수가 메울 예정인데 하지만 이 선수가 좀 올해 또 부상으로 고생한 만큼 굉장히 또 경기력에서는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1: 네.
2: 멕시코 공격진에서는 17살 신성이죠. 그 모라 선수의 출전이 예상되는데 우리 선수가 이 선수의 또 기세를 또 잘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멕시코 홈팬들 응원 열기가 대단하죠?
2: 네, 그 우리나라와 체코전이 열린 1차전 때도 멕시코 팬들이 경기장을 굉장히 많이 찾아서 또 꼬레야 또 이렇게 우리를 응원을 해줬는데요. 하지만 2차전에는 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압도적이고 열광적인 응원이 예상이 됩니다.
1: 네.
2: 특히 멕시코 팬들이 워낙 뭐 축구에 정말 그 열정적인
1: 네.
2: 그 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교민들도 1차전에는 굉장히 많이 찾았지만 또 2차전에는 또 어떻게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2차전을 포기한 또 관중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또 이런 무서운 응원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1: 일방적인 응원이 펼쳐지겠죠. 야, 경기가 열리는 과달라하라에는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의 숨결이 남아있죠.
2: 네, 그 프란세스 호텔에 그 안창호 선생의 동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 안창호 선생이 1917년에 또 멕시코 한인들을 만나서 독립운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당시에 우리가 또 일제 국권을 뺏겼다 보니까 좀 그 이후로 거부를 당했습니다.
1: 네.
2: 그런데 일본 여권을 받는 대신에 또 이 호텔에 머물면서 대한제국 여권으로 또 당당히 또 돌아간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그 장소입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북중미 월드컵 현장 소식, 멕시코 현지에 있는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소식 전해드리는 중에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질 못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월드컵 주요 경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베스트11의 임기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 월드컵 조별리그 4경기가 열렸는데요. 가장 관심을 모은 브라질과 모로코의 대결은 무승부로 끝났죠?
2: 네, 그렇습니다. 24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브라질이 지난 카타르 월드컵 4강 신화 모로코와 비겼습니다. 브라질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C조 1차전에서 1-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1: 네.
2: 조별리그에서 유일하게 FIFA 랭킹 10위권 팀끼리 맞붙던 이 경기에서 두 팀이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졌고요.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거의 4반세기 만에 월드컵 우승에 도전하는 브라질인데 에이스 네이마르 선수가 종아리 부상으로 결장을 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지난 카타르 대회에서 아프리카 팀 역사상 최초로 4강에 올랐던 모로코에 먼저 실점하는 등 고전을 네.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1: 네.
2: 모로코가 시작부터 왼쪽 측면을 중심으로 브라질을 몰아붙이더니 전반 21분에는 디아스의 침투 패스를 이스마엘 사이바리 선수가 선제골로 연결했습니다.
1: 네.
2: 그런데 브라질은 전반 32분 비니시우스 주니어의 레인기장으로 균형을 맞췄는데요. 브루누 기마랑이스의 패스를 받은 비니시우스가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수비수 3명을 앞에 두고 강력한 슈팅을 날리면서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1: 네, 브라질이 끌려다닌 경기였어요. 자, 브라질의 에이스 네이마르가 부상 결장했는데 2차전 IT 경기에는 출장을 하나요?
2: 이 선수가 1992년생으로 손흥민 선수와 동갑인데요.
1: 네.
2: 이 30대 중반의 나이 탓인지 몰라도 종아리 부상 여파가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습니다. 모로코전에서도 팀의 아쉬운 무승부를 벤치에서 지켜본 네이마르인데 2차전 출전 가능성도 그리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1: 네, 네.
2: 다만 안첼로티 감독은 다음 주 네이마르가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있다고는 언급을 했는데요. IT전이 지금 5일 남짓 남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안첼로티 감독이 슈퍼스타를 무리하게 출전시킬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1: 네. 반면에 아프리카 최강 모로코는 카타르 월드컵 4강 신화가 우연이 아님을 이번 브라질전으로 입증했죠.
2: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프리카 대륙 최강 전력을 자랑하는 모로코인데요. 세계 축구 이적 시장 가치를 분석하는 트랜스퍼 마크트 기준으로도 모로코 선수단 몸값이 브라질 선수단 몸값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요.
1: 네.
2: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모로코의 탄탄한 조직력이 브라질의 개인기를 상대로 값진 무승부를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1: 네.
2: 이번 맞대결에서는 몸값보다는 FIFA 랭킹 지표가 두 팀의 실력 격차를 더 정확히 대변했습니다.
1: 네.
2: FIFA 랭킹이 브라질이 6위, 모로코가 7위를 기록 중입니다.
1: 네. C조 또 다른 경기에서는 스코틀랜드가 IT를 꺾고 참 오랜만에 월드컵 본선 승리를 거머쥐었죠.
2: 스코틀랜드와 IT의 경기에서는 스코틀랜드가 우승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C조 첫 경기에서 1-0 신승을 거뒀습니다.
1: 네.
2: 초반부터 빠른 측면 플레이를 펼치면서 압박한 스코틀랜드였는데요. 전반 28분 존 맥긴 선수의 골을 잘 지켜내면서 본선 복귀를 자축하는 승리를 완성을 했습니다.
1: 네.
2: 이 맥긴 선수는 31세 238일의 나이에 스코틀랜드의 월드컵 본선 최고령 득점 기록을 새로 써냈고요.
1: 네.
2: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 28년 만에 본선에 복귀한 스코틀랜드입니다.
1: 네.
2: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스웨덴을 꺾은 이후 36년 만에 월드컵 본선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1: 네, IT의 월드컵 복귀전은 아쉬운 패배로 끝났죠.
2: 1974년 서독 월드컵 이후 무려 52년 만에 월드컵 무대에 오른 카리브의 소국 IT인데요. FIFA 랭킹 격차가 무려 50계단에 가까운 스코틀랜드를 상대로 전후반 90분 내내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습니다만
1: 네.
2: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비롯해 유럽 빅리그가 즐비한 스코틀랜드를 상대로 승점을 따내기 직전까지 가는 등 선수들의 투혼만큼은 박수받을 만했습니다.
1: 네. B조에서는 지난 월드컵 개최국 카타르가 스위스와의 경기에서 극장골로 무승부를 만들었죠.
2: 카타르가 스위스와 비기면서 극적으로 승점을 따냈습니다. 카타르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스타디움에서 열린 B조 1차전에서 0-1로 끌려가던 후반 추가시간 윌람 후이 선수의 동점골이 터지면서 극적인 1-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1: 네.
2: 골망을 먼저 흔든 건 스위스였는데요. 전반 17분 페널티 지역에서 파울을 유도해 얻어낸 페널티킥 상황에서 키커로 나선 브릴 엠볼로 선수가 침착하게 성공시키며 선제골을 터뜨렸고요. 스위스는 이후에도 볼 점유율을 높이면서 카타르를 거세게 몰아붙이는 등 후반전에서도 일방적인 공세를 이어나갔는데요.
1: 네.
2: 그런데 카타르가 후반 2시간 4분 아흐메드의 크로스를 후위 선수가 문전해서 극적인 실점골로 연결시키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냈습니다.
1: 네, 이번 승점이 카타르의 월드컵 첫 승점이죠?
2: 그렇습니다. 카타르가 개최국 자격으로 출전했던 지난 2022년 대회에서 3전 전패를 당한 바 있거든요.
1: 네.
2: 그렇지만 월드컵 본선 네 번째 경기 끝에 유럽의 강호 스위스를 상대로 극적인 무승부를 연출하면서 역사적인 본선 승점을 획득했습니다.
1: 네. 자, D조 호주와 튀르키예의 경기 결과도 전해주시죠.
2: 세계랭킹 27위 호주가 22위 튀르키예를 무너뜨렸습니다.
1: 네.
2: 호주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D조 1차전에서 튀르키예를 2-0으로 제압했습니다.
1: 네.
2: 반면 24년 만에 본선 무대를 밟은 튀르키예는 호주의 수비벽을 넘지 못하며 조 3위로 처졌습니다.
1: 네, 호주가 압박 수비에 이어서 역습 축구의 정석을 보여줬죠.
2: 그렇습니다. 튀르키예가 호주를 상대로 슈팅 30개, 유효슈팅 8개를 퍼부었는데요. 호주의 진식 수비는 튀르키예의 슈팅을 모두 무력화시켰습니다.
1: 네.
2: 호주가 단단한 수비 이후에는 빠르고 효율적인 역습 두 방으로 전반에 한 골, 후반에 한 골, 도합 두 골을 적중시키면서 FIFA 랭킹 격차를 뒤집는 데 성공했습니다.
1: 네. 자, 조별리그 지금까지 경기를 보면 아시아 축구가 강세네요.
2: 그렇습니다. 호주의 승리가 대한민국의 체코전 승리, 카타르의 스위스전 무승부에 이어서 아시아 국가의 세 번째 성과이고요. 호주의 완승이 누구도 예상 못한 결과였는데요. D조가 미국, 호주, 파라과이, 튀르키예가 속한 조거든요.
1: 네.
2: 각국의 전력차가 가장 적은 조로 꼽혔는데요. 그렇지만 호주가 볼 점유율을 내주면서도 찬스를 확실히 살리는 선 굵은 축구로 튀르키예의 티키타카를 무너뜨리면서 아시아 축구가 현재까지 3전 2승 1무로 무패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 자,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조별리그가 또 시작이 되는데 월드컵 빅매치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2: 그렇습니다. 한국과 호주가 승리하면서 아시아 축구가 이제 초반 돌풍의 주역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일본이 내일이죠. 15일 오전 5시 댈러스에서 유럽의 강호 네덜란드와 격돌합니다. 그리고 16일 오전 4시에는 케빈 데브라이너의 덜비에와 벨기에와 살라의 이집트가 맞붙고요. 17일 4시에는 프랑스와 세네갈의 대결이 볼만한 경기로 꼽히고 네. 있습니다. 세네갈이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경기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같은 날 10시에는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아프리카의 복병 알제리를 상대로 대망의 대회 2연패를 향한 장대에 오릅니다.
1: 네.
2: 목요일이죠. 18일 새벽 5시에는 유럽의 두 강호 잉글랜드와 크로아티아의 빅매치가 예정되어 있고 19일 10시에는 첫 판에서 멋진 승부를 보여준 홍명보호가 개최국 멕시코와 조 1위를 놓고 적지에서 한반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베스트11의 임기환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월드컵 이슈를 집중 분석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중미 월드컵을 정치 쇼로 변질시킨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이 북중미 월드컵의 정치 쇼 변질 논란 왜 나오게 됐나요?
0: 우선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이 북중미 월드컵을 유치할 때 내세웠던 명분이 하나된 북미였거든요.
1: 네.
0: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캐나다와 관세 갈등을 겪고 있고요. 멕시코와는 아예 이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월드컵이 막을 올렸는데 이란과 전쟁 중이죠. 이란 대표팀은 경기 하루 전날에야 미국에 들어갈 수 있고요. 경기 끝나면 다음 날 바로 출국해야 됩니다.
1: 네.
0: 비상식적이죠, 굉장히. 또 이 지난해 아프리카 최고 심판상을 받았던 이 소말리아 심판이 월드컵 심판으로 선정이 됐는데
1: 네.
0: 미국 입국 거부를 당했습니다.
1: 네.
0: 우즈베키스탄하고 세네갈 대표팀은 공항에서 굴욕적인 보안 검색을 당했고요.
1: 네.
0: 여기에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월드컵 개막 전부터 이 정치적으로 계산된 엉뚱한 제안을 여러 차례 했는데
1: 네.
0: 그래서 이 북중미 월드컵, 이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월드컵이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1: 네, 트럼프의 정치적 제안 어떤 내용입니까?
0: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에 이 범죄가 만연한 도시에서는 월드컵을 치를 수 없다.
1: 네.
0: 이렇게 얘기를

0: 시카고인데 이 도시들의 공통점, 트럼프에 반대하는 민주당 성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1: 네.
0: 또 이란을 제외하고 예선에서 탈락한 이탈리아를 대신 출전시키자 뭐 이런 제안도 했거든요.
1: 네.
0: 이 트럼프는 이런 제안 진지하게 했는데 뭐 제가 듣기에는 하도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전 세계에는 웃기려고 한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1: 네. 이란 대표팀은 미국 입국부터가 난관이었죠.
0: 네, 그렇습니다. 예, 미국이라기보다 제가 보기에는 뭐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인 것 같은데 이란이 미국에서 월드컵 경기를 하는 것이 꽤나 못마땅한 것 같습니다.
1: 네.
0: 처음에는 이란 대표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요. 나중에는 선수들에게만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영국의 BBC가 이란 대표팀은 스텝 15명 가운데 4명에게만 비자가 발급됐고 나머지 11명은 미국 입국이 거부됐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1: 네, 네.
0: 입국이 거부된 11명 가운데는 코치, 트레이너, 의료진이 포함되어 있고요. 놀라운 건 미국 국토부의 발표인데 이란 대표팀은 경기 하루 전에만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그 경기 하루 전날 들어왔다가 다음날 곧바로 출국해야 되는데 이런 결정 내린 미국이 과연 미국인가 네. 이런 생각이 들죠.
1: 이건 좀 심하네요. 자국의 응원도 이란 대표팀은 받지 못한다고요.
0: 예, 그렇습니다. 월드컵에 참가하는 나라의 축구협회는 경기장 수용 인원의 8%에 해당하는 티켓을 받거든요.
1: 네.
0: 자, 그래서 자국 응원단에게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란 축구협회가 판매 중이던 티켓이 갑자기 전부 다 취소돼버린 겁니다.
1: 네.
0: 이렇게 되면 이란 팬은 단 한 명도 이란 경기에 입장할 수 없게 되는 거죠.
1: FIFA는 어떤 입장인가요?
0: FIFA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맞죠. 자,
1: 네.
0: 근데 FIFA는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1: 네.
0: 인판티노 회장, 트럼프와의 관계는 월드컵 성공에 필수적이다. 이런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고요.
1: 네.
0: 이미 지난해부터 인판티노 회장은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받아야지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했는데, 지난해에는 아예 FIFA 평화상을 제정해서 이 트럼프에게 시상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많은 선수들이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하면은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FIFA 또 IOC로부터 많은 징계를 받고 있죠. 그런데
1: 네.
0: 이 정작 스포츠계에서 가장 정치적이고 또 이 정치적인 협상을 잘하는 조직은 제가 이 FIFA와 IOC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였습니다.

0: 따뜻한 비판이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1: 일요일 스포츠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동아의 장은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수원 NC와 KT전이 취소됐죠?
2: 네, 오늘 수원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NC와 KT의 주말 3연전 마지막 경기가 우천 취소됐습니다.
1: 네.
2: 우천 취소는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경기 감독관이, 경기가 시작된 후에는 심판진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1: 네.
2: 오늘은 경기 시작 38분 전인 4시 12분에 경기 감독관이 우천 취소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1: 네.
2: 취소된 경기는 추후 편성 일정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현재 계획되어 있는 리그 일정이 모두 종료된 뒤 재편성돼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1: 네. 프로야구 오늘 4경기가 열렸는데 먼저 고척 경기부터 살펴보죠. 키움이 한화의 주말 3연전을 싹쓸이하면서 꼴찌에서 탈출했죠.
2: 네, 키움이 하나를 3대2로 꺾고 주말 3연전을 모두 승리로 쓸어담았습니다. 3연승을 거둔 키움은 롯데를 10위로 끌어내리고 최하위 탈출에도 성공했습니다.
1: 네.
2: 시즌 성적은 26승 1무 40패입니다.
1: 네.
2: 반면 상위권 도약을 노리던 한화는 3연패에 빠지면서 치열한 중위권 경쟁을 다시 벌이게 됐습니다.
1: 네.
2: 시즌 성적은 32승 1무 31패입니다.
1: 네. 자, 승부처가 8회였죠?
2: 네, 양팀은 7회까지 2대2의 팽팽한 승부를 벌였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8회가 승부처였습니다. 키움은 8회 말 공격에서 여동욱 선수의 몸에 맞는 볼과 어준서 선수의 희생번트 등으로 2사 2루 찬스를 잡았는데요. 어제 경기에서 결승타를 날렸던 원성준 선수가 좌중간 방향으로 1타점 적시타를 날려 천금 같은 한 점을 뽑았습니다.
1: 네. 자, 대구에서는 디아스의 역전 말루 홈런이 폭발하면서 삼성이 SSG를 잡고 주말 3연전을 위닝 시리즈로 마쳤죠.
2: 네, 삼성이 디아즈 선수의 극적인 역전 말루 홈런을 앞세워 10대8로 SSG를 꺾었습니다.
1: 네.
2: 오늘 SSG와 삼성은 역전의 재역전을 거듭하는 혈전을 벌였는데요. 5회 초 SSG 조형우 선수의 3점 홈런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SSG 쪽으로 기우는 듯했습니다.

0: 나섰습니다.
1: 네.
0: 그러나 삼성은 5회 말 구자욱, 디아즈 선수의 적시타 등으로 무섭게 추격에 나섰고요. 6대7로 뒤진 6회 말 1사 만루 찬스에서 디아즈 선수가 노경은 선수를 상대로 5월 만루 홈런을 터뜨리면서 단숨에 승기를 가져갔습니다.
1: 네. 자, SSG의 새 외국인 투수 해치 험난한 데뷔전을 치렀네요.
0: 네, SSG 대체 외국인 선수로 합류한 토마스 해치 선수 오늘 KBO 리그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4와 3분의 1이닝 5실점 4자책을 기록했습니다. 해치 선수는 90개의 공을 던졌고요. 빠른 볼 최고 구속은 시속 152km가 나왔습니다.
1: 네.
0: 3회까지는 위기관리 능력을 보이며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는데요. 한 바퀴가 돈 삼성 타순의 화력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1: 네. 자, 잠실에서는 LG가 역전승을 거두면서 롯데를 최하위로 끌어내렸죠.
0: 네, LG가 롯데를 6대1로 꺾고 주말 3연전 위닝 시리즈를 확정했습니다. 반면 롯데는 루징 시리즈를 어느덧 7연속으로 기록하며 11위로 추락했습니다.
1: 네네.
0: 양 팀은 6회까지 1대1의 팽팽한 승부를 벌였는데요. 경기 후반 집중력에서 홈팀 LG가 앞섰습니다. LG는 7회 말 1사 2루 찬스에서 홍창기 선수의 1타점 적시 2루타로 청금 같은 한 점을 뽑았고요. 이후 8회 말 공격에서 제구 난조에 빠진 롯데 불펜을 상대로 4점을 돋보아 최종 5점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1: 네. 자, 롯데 선발 비슬리는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하고도 패전 투수가 됐네요.
0: 네, 오늘 롯데 선발 투수로 나선 비슬리 선수 7이닝 2실점의 호투 속에서도 타선 지원을 받지 못해 시즌 4패째를 떠안았습니다.
1: 네.
0: 반면 LG 선발로 나선 임찬규 선수는 7이닝 1실점의 호투와 함께 팀 승리로 개인 7승째를 거뒀습니다.
1: 네.
0: 롯데는 선발 투수가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도 이후 투타 엇박자가 겹치면서 또다시 루징 시리즈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1: 네. 자, 광주 챔피언스 필드는 오늘도 전속 매진이었는데 12경기 연속 매진 구단 신기록을 세웠죠?
0: 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가 오늘도 꽉 찼습니다. 시즌 22번째 매진을 기록했는데요. 최근 12경기 연속 매진 기록이기도 합니다.
1: 네.
0: 이는 기아 구단의 신기록입니다. 2024년 세웠던 11경기 연속 매진 기록을 2년 만에 넘어섰습니다.
1: 네.
0: 기아의 한 시즌 최다 매진 기록은 2024년 통합 우승을 거뒀던 시즌에 만든 30경기 매진 기록인데요. 어느덧 8경기 만기를 남겨놓아 올해 기록 경신이 유력해 보입니다.
1: 네네. 응원 열기에 기아가 팬들의 기대에 부응을 못했군요. 두산이 기아를 꺾고 5연속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죠.
0: 네, 두산이 기아를 8대1로 꺾고 5위로 올라섰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두산 어느덧 5연속 위닝 시리즈를 거둡니다.
1: 네.
0: 4위 기아와 맞대결에서도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며 격차를 반경기 차로 줄였습니다. 두산은 선발 투수 곽빈 선수가 6이닝 1실점 호투를 펼쳤고요. 타선에선 양의지 선수가 1회 말부터 좌월 2점 홈런을 때리며 불을 뿜었습니다. 두산은 2회 초 1사 3루 찬스에서 윤준호 선수의 중견수 방향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더 달아나며 분위기를 올렸고요. 7, 8, 9회 모두 득점에 성공하며 뛰어난 후반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1: 네네. 자,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훈은 상승세가 주춤하네요. 오늘도 무안타 침묵을 이어갔죠.
0: 네, 이정훈 선수 오늘 시카고 컵스와 홈경기에 5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최근 18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이다 이틀 연속 무안타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즌 타율은 3할 2푼 8리로 떨어졌습니다.
1: 네네.
0: 다만 메이저리그 전체 타율 순위에선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1: 네.
0: 아이애미 오토 로페즈 선수가 타율 3할 4푼 5리로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고요.
1: 네.
0: 이정우 선수는 필라델피아 브랜든 마시 선수와 타율 3할 2푼 8리로 공동 2위에 올라 있습니다.
1: 네. 자, 애틀랜타의 김하성, 샌디에고의 송성문 역시 안타가 없었는데 이렇게 되면 두 선수 위기 아닙니까?
0: 네, 먼저 김하성 선수는 오늘 뉴욕 매츠와 원정 경기에 8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2회와 5회 타석에서 모두 뜬 공에 그쳤습니다. 2타수 무안타를 기록한 뒤 7회 대타 마이크 여스트렘스키 선수와 교체되며 김하성 선수는 이날 경기를 최종 마쳤습니다.
1: 네.
0: 최근 3경기 연속 무안타에 그치고 있는 김하성 선수의 시즌 타율은 어느덧 8푼 9리까지 떨어졌습니다.
1: 8푼 9리군요.
0: 네. 송성문 선수는 볼티모어전에 젠더 보가츠 선수를 대신해 6회 말 대수비로 교체 투입됐는데요. 역시 2타수 무안타를 기록했습니다.
1: 네.
0: 송성문 선수는 7회 자익스 등공, 9회 우익수 방향 직선타를 때리는 데 그쳤고요. 송성문 선수의 시즌 타율은 1할 9푼으로 하락했습니다.
1: 네. 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프로야구 소식 스포츠 동아의 장은상 기자였고요. 이어서 골프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데일리의 주미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자, 한국 여자 골프 시즌 첫 메이저 대회 한국 오픈의 우승 주인공은 김민솔 선수네요.
2: 네, 2006년생 슈퍼루키 김민솔이 한국을 대표하는 내셔널 타이틀 메르세데스 벤츠 한국여자 오픈을 제패하면서 새로운 대세로 등극했습니다.
1: 네.
2: 김민솔은 오늘 경기 양주시의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0: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2개와 보기 1개로 1언더파 70타를 치며 최종 합계 4언더파 280타로 우승했습니다.
1: 네.
0: 아마추어 돌풍을 일으킨 양윤서의 추격을 한타 차로 따돌리고 시즌 첫 메이저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1: 네. 자, 이번 한국 여자 오픈은 2006년생 김민솔, 2008년생 아마추어 양윤서 두 선수가 우승 경쟁을 펼쳤는데 승부처가 15번 홀이었죠.
0: 네, 김민솔, 양윤서 모두 170cm를 훌쩍 넘는 큰 키에 시원한 장타를 앞세운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들입니다.
1: 네.
0: 그 오늘 낙뢰 때문에 3시간 가까이 경기가 중단된 뒤 재개된 최종 라운드에서 김민솔의 집중력이 앞섰습니다.
1: 네.
0: 다시 경기가 시작된 뒤 양윤서가 14번 홀에서 보기를 적어내면서 김민솔이 2타 차로 달아났고 또 이번 대회에서 가장 어려운 홀이었던 15번 홀에서 김민솔이 6m 남 짓한 버디 퍼트를 홀에 떨궈 사실상 승부의 세기를 박았습니다.
1: 네. 자, 이번 우승으로 김민솔 선수가 받은 부상이 어마어마하다고요.
0: 네, 일단 우승 상금 4억 원과 함께 부상으로 제공된 1억 2천여만 원 상당의 벤츠 차량도 받았습니다.
1: 아, 차량을 받았군요.
0: 네, 또 다음 달 열리는 미국 LPGA 투어 메이저 대회 AIG 여자 오픈과 10월 일본 JLPGA 투어 메이저 일본 여자 오픈 출전권도 획득했습니다.
1: 네,
0: 네, 또 이번 우승으로 KLPGA 투어 주요 타이틀 경쟁 구도도 바뀌었는데요.
1: 네.
0: 김민솔이 대상 포인트와 상금 랭킹에서 모두 4위에서 1위로 올라서면서 다관왕 경쟁의 선두로 나섰습니다.
1: 네.
0: 또 신인상 부문도 1위를 지켰습니다.
1: 네, 상금 부상이 뭐 메이저 대회답군요.
0: 네.
1: 장유빈 선수는 국내 투어 복귀 이후 첫 승을 신고했네요.
0: 네, 장유빈은 오늘 제주 서귀포시의 사이프러스 골프앤리조트에서 열린 한국 KPGA 투어 KPGA 클래식 최종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4개, 보기 3개로 10점을 추가해 최종 합계 49점을 기록하고 우승 상금 1억 4천만 원을 품에 안았습니다.
1: 네.
0: 네, 오늘 우승으로 장유빈은 상금 순위를 10위에서 5위로 끌어올렸고 또 제네시스 대상 포인트도 11위에서 2위가 됐습니다. 장유빈은 작년 한국인으로는 처음 리브골프에 진출했 했지만 부상 등 악재로 부진을 겪었고 시드를 잃은 뒤 올해 KPGA 투어로 복귀했습니다.
1: 네, 이번 대회는 변형 스테이블 포드 방식으로 치러졌는데 공격적 스타일의 장유빈 선수에게는 잘 맞는 경기 방식이죠.
0: 네, 변형 스테이블 포드 방식은 타수 대신 홀별 스코어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인데요. 엘버트로스 8점, 이글 5점, 버디 2점이 주어지고 파는 0점, 보기 마이너스 1점,
1: 네.
0: 더블보기 이상은 마이너스 3점을 부여합니다.
1: 네네.
0: 그 스코어를 줄이면 받는 점수가 더 크기 때문에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게 유리한데요.
1: 예.
0: 장유빈은 2년 전 이 대회에서 준우승을 기록했고 또 이번에 우승을 따내면서 공격적인 선수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1: 네, 이글 점수가 크네요. 5점이군요.
0: 네.
1: 14살 여중생 골퍼 김서아 선수는 첫 출전한 일본 투어에서 3위를 했네요.
0: 네, 2012년생입니다. 중학생 아마추어 김서아가 오늘 일본 효고현에서 열린 JLPGA 투어 미야자토 아이 산토리 레이디스 오픈 최종 4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치고 최종 합계 16언더파 272타로 단독 3위를 기록했습니다.
1: 네.
0: 네, 김서아는 170cm 이상의 큰 키로 260m를 넘나드는 장타를 구사하면서 올해 KLPGA 투어 대회에서도 활약해서 눈도장을 찍었는데요. 처음 출전한 일본 무대에서도 1라운드부터 9언더파를 몰아쳐서 그 선두에 오르면서 8안을 예고했고
1: 네.
0: 나흘간 압도적인 장타를 앞세워서 한일 골프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1: 네.
0: 이 김서아가 4일간 평균 드라이브 샷 비거리를 기록한 게 248m로 이번 대회 출전한 선수들 가운데 1위였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골프 소식 이데일리의 주미희 기자였습니다.

0: 이어서 다양한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일요 스포츠 와이드 시간입니다.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여자 배구 대표팀이 조금 전에 AVC컵 우승을 확정했네요.
1: 네, 조금 전에 이 결승 경기가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배구 대표팀이 대만을 상대로 3-0 완승을 거뒀고요. 네.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려 2014년 그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에 12년 만에 아시아권 대회 우승이기도 한데요. 이번 결승에서는 주장 강소희가 14점을 몰아치면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했고요. 네. 나연수, 정윤주도 두 자릿수 득점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네. 이번 우승으로 우리 대표팀은 세계 랭킹 점수에도 변동이 좀 생겼어요. 기존의 42에서 31위로 껑충 뛰었습니다. 네. 이 차상현 감독도 부임 이후에 첫 대회에서 우승을 또 맛보는 그런 기쁨을 또 느끼게 해줬습니다.
0: 네, 수고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네. 남자 프로농구 정관장은 1옵션 외국인 선수로 정상급 빅맨을 확보했네요.
1: 네, 정관장이 지난 12일 일본 프로농구 B리그 치바 제츠 출신의 주전 센터 존 무니 선수를 영입했다고 전격 발표했는데요. 이 선수는 미국 노트담 대학 출신이고요. 호주 NBL 리그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또 2021년부터는 일본에서 뛰었고요. 일본에서도 명문 구단인 치바 제츠의 부동의 주전 센터인데요. 존 무니는 이 팀의 정규리그 1위 그리고 동아시아 슈퍼리그 EASL 우승까지 이끈 주역입니다. 네. 또 EASL 베스트 5에도 뽑힌 선수인데요. 이 정관장의 유도훈 감독도 우리 팀이 추구하는 견고한 농구에 딱 맞는 선수라서 최적의 자원이다 이러면서 또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0: 네. 남자 프로농구 KCC의 성교창이 일본 B리그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요?
1: 네, 지금 그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B리그 무려 4개 팀이 끈질기게 이 성교창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팀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영입을 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성교창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프로에 이제 직행을 해서 KBL 최초 이 고졸 출신 정규리그 MVP까지 땄고요. 또 일본 리그에서는 아시아 쿼터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송구창은 키가 2m 1cm인데 빠르고 또 운동 능력이 끝내줍니다. 또 일본 B리그에 가드진은 넘쳐나지만 이렇게 높이와 스피드를 다 갖춘 포워드는 좀 귀하거든요. 네. 그래서 6월 말쯤에 최종 계약 소식이 들려올 것 같은데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피셜이 뜰 것 같습니다. 네. 이 송교창의 새로운 도전 응원하겠습니다.
0: 네. 남자 농구 대표 이현중은 NBA 썸머리그 참가를 위해 출국하는군요.
1: 네. 대한민국 농구 에이스 이현중이 NBA 썸머리그 참가를 위해서 오는 25일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이번이 무려 세 번째 도전인데요. 이번에는 유명한 명문 구단 이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유니폼을 입고 썸머리그를 누빌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현중이 대표팀 일정과 NBA 썸머리그 일정이 딱 겹쳐버렸어요. 대한민국 농구협회 발표에 따르면 이현중이 이 국가대표에 대한 책임감이 워낙 강해서 마지막까지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꿈꿔온 NBA에 한 걸음 다가갈 소중한 기회라서 고심 끝에 이번에 미국행을 결정하게 됐고요. 협회에서도 선수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 농구 발전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현중은 19일까지만 대표팀 훈련을 하고 출국을 하고요. 결국에 7월 3일에 열리는 대만전 또 6일에 일본전에는 뛰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아시안게임 때 더 강력해진 모습으로 합류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네. NBA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뉴욕이 샌안토니오를 꺾고 53년 만에 정상에 올랐죠.
1: 네, 뉴욕 닉스가 오늘 열린 샌안토니오 스퍼스와의 챔피언 결정전 5차전에서 94-90으로 승리를 했고요.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대망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특히 5차전 경기의 주인공은 제일런 브런슨인데요. 혼자서 무려 45점을 몰아쳤습니다. 네. 이 승부처인 4쿼터에만 네. 네, 13점을 집중시키면서 팀을 구했는데요. 파이널 MVP도 브런슨의 차지였고요. 또 네. 뉴욕은 이 1930년 우승까지 포함하면 통산 세 번째 우승이기도 합니다.
0: 네. 배드민턴 최강 안세영이 상금 기록까지 최강을 달성했군요.
1: 네, 이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배드민턴 여자 단식 안세영이 배드민턴 역사상 최초로 커리어 누적 상금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억 7,7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건 그 남녀 선수를 통틀어서 역대 최고 상금인데요. 네. 안세영은 올해 출전한 8개 대회 중에 은메달 하나 빼고 7개 대회 다 우승을 했습니다.
0: 대단합니다.
1: 네, 최근에는 또 싱가포르 오픈에 이어서 인도네시아 인터넷의 오픈까지 2주 연속으로 강행군을 펼치면서 금빛 스매시 날렸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대기록은 앞으로도 세울 예정입니다.
0: 네. 자, 일요 스포츠 와이드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돌아오는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창진이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서울 지방의 낮 최고 기온 31.3도 기록하면서 어제에 이어 이틀째 31도를 넘었습니다. 내일은 32도까지 오르겠고 주간 내내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주로 중부지방과 호남지방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오늘 밤까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강수량 5에서 10mm고 수도권에서는 최고 40mm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은 오후에 남부 내륙지방에서 5에서 10mm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새벽까지 5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화요일 이후 일요일까지 구름 낀 날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구 17도, 광주 18도, 서울 19도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세종, 광주 31도, 인천, 대구 30도, 울산 28도, 부산 27도, 제주 25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당분간 바닷물 높이가 높아지는 사례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는 만조대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2.6도, 습도 67%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근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 시청각 장애인 TV 무상 보급 사업을 진행합니다. 시각과 청각 장애로 방송 시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수어 방송과 자막, 화면 확대 기능을 갖춘 맞춤형 TV를 무상으로 지원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시청각 장애인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눈, 귀, 상위 등급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이고요. 기존에 동일한 전용 TV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신청은 7월 3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하거나 충청남도 예산군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연령과 장애 정도, 소득 수준을 검토해서 선정을 하고요. 확정된 가구에 순차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서 정보 접근성을 넓히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필요한 분들께 지원이 잘 닿아서 더 편리하고 따뜻한 일상이 만들어지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인 문학 화제 집중 이 사람 장애인 일자리 장애 공감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조성모의 다짐. Girl, I gave my heart and soul to you. And dedicate my life to you. But you let me down. Now I'm gonna let it all go.

0: 장애인 문학 소설과 동화, 수필을 창작하는 장애 작가와 문학 작품에 담긴 장애와 장애인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장애인 문학 차희정 문학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작품 소개를 해주시나요?
1: 네, 오늘은 장영희 선생님의 책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소개합니다. 장영희 교수의 청춘들을 위한 문학과 인생 강의, 이런 부제를 가지고 있는 책은 그 선생의 강연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책에서는 청춘들에게 독서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이런 권면하는 아주 가볍고 부드럽지만 또 오히려 그래서 더 명료하고 또렷한 선생님의 목소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책은 장영희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3년이 지난 2012년 5월 1일에 초판이 나왔는데요. 20여일이 지난 5월 20일에 초판 3세가 발행되는 등 그 이전부터 선생님 글을 좋아했던 독자들에게 크게 환영받았습니다. 그 독자는 입말의 문장 덕분에 강의실에서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 기분이 들 텐데요. 특히 청춘에게 독서하라, 사랑하라 말하는 저자의 진심은 아주 명랑하게 들려오지만 또 지극하고 간절해서 뭉클하기도 합니다.
0: 예, 장영희 선생님의 글은 익숙하고 반가운 느낌인데요.
1: 네.
0: 그런데 오늘 만나볼 책은 문학과 사랑에 집중한 이야기인 건가요?
1: 네. 책의 첫 장에는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서머셋 모음의 명언이 적혀 있습니다. 책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인생의 모든 불행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피난처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그 독서를 통해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 저자인 장영희 선생님도 그 문학의 숲을 거닐다라는 책에서 문학이 사람을 어떻게 연글게 하는지 또 빛나게 하는지 이걸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을 좀 옮겨오자면 인간이 아름다운 이유는 슬퍼도 또는 상처받아도 서로를 위로하며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는가를 추구할 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학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입니다. 문학을 통해 인간이 스스로 아름다운 존재로 성장

0: 하거나 거듭날 수 있다라는 뜻이겠지요.
1: 문학을 하는 과정에서 독서는 단순한 읽기를 넘어서 깊고 넓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준다고 볼 수 있을까요?
0: 네. 저자는 문학이란 일종의 대리 경험이다라고 말합니다.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경험을 다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문학은 그런 우리에게 다양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런 문학 작품을 읽음으로써 작품 속의 주인공이 되어 일상을 살고 또 특정 상황과 사건을 겪어내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인간답게 또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문학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배울 수 있는 거죠. 그 타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어떻게 남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 매일 같은 일상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고 그리하여 어떻게 내 삶을 더 풍요롭게 꾸려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문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겠죠.
1: 예, 청춘에게 독서와 사랑을 권하는 이유는 결국 그 속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자신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겠죠.
0: 네, 그렇습니다. 그 저자는 책에서 문학의 힘이란 제목의 글을 소개합니다. 척추암 선고를 받고 그 기구하셨던 모든 곳에서의 연재를 멈추게 되면서 그 3년 동안이나 자신의 글을 읽어준 독자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연재를 그만두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예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쓴 글이라고 해요. 글의 첫 문장은 신은 인간의 계획을 싫어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워둔 계획이 아주 많았는데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저자는 이런저런 계획들이 다 성사된다면 나는 참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장영희의 삶은 그런대로 잘 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저자가 3년 전에 하버드대 방문교수 자격으로 보스턴에 있었을 때 건강검진을 받게 됐대요. 그때 유방암을 발견하게 됐고 치료를 마치고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암이 척추로 전이된 겁니다.
1: 장영희 선생님은 절망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0: 네. 그 선생님은 내가 많이 넘어져 봤기 때문에 나는 조금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면서 자신의 병은 더욱더 내가 나를 선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겠다. 뭐 이런 경고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통증이 잠잠해진 어느 날 그 다리 보조기를 신고 일어서서 창밖 풍경을 보면서 설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또 서서 보는 하늘이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은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는 일, 또 통증 없이 재채기 한 번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삶의 기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문학은 인간이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는가를 가르친다는 윌리엄 포그너의 말을 인용하면서 학교에서 문학 속 인물들의 치열한 삶과 또 그들의 투쟁과 승리를 배우고 또 가르쳤으니 지금은 문학의 힘이 단지 허상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다짐했다네요.
1: 예, 문학 속에 담긴 삶의 희망과 인간의 의지를 증명하려는 저자의 노력에서 예, 감동을 받게 되는군요.
0: 그 저자는 문학을 통해서 반복되는 일상에서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고 잘 살아낼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문학은 나와 타인을 연결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고 또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게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문학의 중요성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문학을 통해서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데 역할하기를 기대하고 또 당부합니다. 그리고 문학하기, 즉 독서와 더불어 짝사랑하기를 권면합니다. 저자가 중고등학교 또 대학에 들어갈 때만 해도 모든 학교가 신체장애를 이유로 입학시험을 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에 지속적으로 거절당하고 밖으로 내쳐지면서 삶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삶을 짝사랑하려 마음먹고 악착같이 짝사랑을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1: 예, 독서와 글쓰기를 삶에서 실천해온 것처럼 짝사랑 역시 저자의 체험이 담긴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그 짝사랑은 어떤 결말을 맺게 됐나요?
0: 저자는 자신의 짝사랑은 짝사랑이 아니었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치고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 앞에 섰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사랑해준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고 또 선생으로 가르칠 수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에 순수와 진심의 힘을 쏟는다면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의 단단한 문은 마침내 열리고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견고한 벽도

0: 생명체였으며 제자와 독자들은 문학에 대한 자신의 열정과 꿈을 나누는 소울메이트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장영희 선생에게는 문학을 사랑하는 진심, 언어를 사랑하는 진심, 세상에 가득 찬 아름다움과 슬픔과 존재의 비밀을 사랑하는 진심, 제자와 독자를 사랑하는 진심이 가득하였노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잠깐 말한 내용이었던 책의 한 부분을 거듭 읽어보면서 짝사랑하십시오라고 온몸으로 말하는 저자의 당부를 기억하겠습니다.
1: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할 때 가장 행복한데 내 겨드랑이 밑에도 날개가 있어서 날고 싶은데 세상은 날개를 펼 수 있는 아주 작은 공간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매달려도 자꾸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천덕꾸러기이고 삶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 사랑은 짝사랑일 뿐이구나. 하지만 난 열심히 삶을 짝사랑하자. 저는 악착같이 착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깨달은 것은 그것이 짝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랜 세월 짝사랑이 쌓이면 분명 그 사랑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상의 연연에서 남의 눈에 들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사랑의 거지가 되지 말고 열심히 짝사랑 하십시오.
0: 감사합니다.
1: 예, 장애인 문학, 문학의 힘과 사랑의 힘을 말하고 증명한 장영희 교수의 강연록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만나봤습니다. 차이정 문학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거미의 구름이 그린 달빛.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정수진의 화제 집중, 이 사람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화성시 장애인 누릴인권센터의 이경희 센터장인데요. 이분은 지체 장애인이면서 청각장애도 같이 있는 중복장애인입니다. 장애 당사자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고 이제 그런 경험을 토대로 지금 장애인권을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이에요.
1: 중복장애인이시면 많이 힘드셨겠는데요.
2: 네. 일단 두 살 때 의료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됐고요. 약 6년 전쯤에는 돌발성 난 으로 귀 양쪽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권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은 지금과는 다른 시간을 보냈는데요. 대부분 집에 있었고 학교도 안 다녔고요. 그렇게 세상과 단절이 됐는데 그 시간이 무려 25년이나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마음에 자살 기도를 하게 됐고요. 또 우연히 라디오를 듣게 됐는데요. 그 이후부터 이경희 씨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3: 자살 기도를 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연히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그때 91년도 그 당시에는 노틀담 교육원에서 교육원생을 뽑더라고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물어봐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회 활동을 거기서 처음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 갔을 때 저 외에 장애인이 이렇게 많은 걸 세상에 처음 봤어요. 그래서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렇게 한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진작 이런 데를 안 나왔을까? 왜 몰랐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면서 친구도 사귀게 되고 일도 하게 되고 공부도 시작하게 되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그룹 활동도 하고 노래도 뭐 합창단도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같이 합창도 뭐 부르고 막 이런 게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2: 네. 그러니까 20대 중반에서야 이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된 건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진정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접하고 재미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재미, 어울리는 즐거움이 좋아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인천과 서울을 왕복했는데요. 그 과정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불편도 그냥 넘기지 않고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좋은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죠.
1: 예, 네. 지금 인권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화성시 장애인 누릴인권센터의 센터장이신데 네. 인권 분야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군요.
2: 네, 사실 그 인권을 생각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된 건 자녀일이 계기가 됐는데요. 초등학생이던 아이가 어머니의 장애로 인해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했고 이경희 씨는 그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이 장애인 인권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계기가 됐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죠.
3: 화성에 이사 와서 2011년도인가 12년도 정도 됐을 거예요. 1학년을 입학하고 이제 2, 3학년 그때쯤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아이가 너무 우울해하거나 기분 나빠해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장가거든요. 저희 딸들이 장가고 하다 보니까 너네 엄마도 장애니까 너도 장애인이야 하고 아이들이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의 인식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거는 몰라서 하는 일이니까 모르는 거는 조금 알려줘서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냐. 교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 다음 해에 교육이라는 게 너무 어처구니없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교육청과 인권위원회에다가 제가 글을 그대로 써가지고 민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교육청이 학교로 이제 조사를 나오고 그러면서 교육을 정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때부터 서울이랑 이런 데에 하게 됐어요.
2: 네, 그래서 2011년부터 학생과 공무원 등에게 인권 교육을 하고 있고요. 현장의 인식 변화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에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행정가들의 변화, 더 나아가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했죠.
1: 20대 중반에 집 밖으로 나오셨고요. 그 이후에는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정말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2: 네, 근데 중간에 사실 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서 다시 집안에만 있는 삶이 이어졌거든요. 그 이후에 우울증이 더 심해졌지만 다시 용기를 내고 사회로 나왔는데 나이 마흔이 넘어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마치고 대학 4년 과정까지 이 모든 과정을 2024년도에 마치게 되는데요. 사실 대학원도 가고 싶지만 일과 공부를 같이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지내려고 합니다.
1: 그 네. 하고 싶은 일이 화성시 장애인 누릴인권센터인 거죠?
2: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시키고자 했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본인의 뜻을 제대로 펼치고 싶어서 인권센터를 오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그동안의 활동들을 인정받으면서 올해 장애인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 현장과 함께 센터 소개도 들어보시죠.
4: 다음은 대통령상 이경희님입니다. 대통령상 화성시 장애인 누릴인권센터 센터장 이경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3: 많이 힘든 활동이에요. 이게 화성시에는 9개 단체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장애인 센터가 있는데 인권이라는 그 문제에 함께 가려는 의지들이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막 너무 여기저기 다니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고 예산 지원은 전혀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회원들을 많이 이제 돌아다니고 그동안 약에서 활동했던 그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회원비를 이제 조금씩 내주시고 그걸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열악하죠. 그래서 제 사비를 걷어내고 빌리고 해서 이제 사무실을 꾸리고 교육실을 꾸리고 있어요.
2: 네, 그리고 이경희 씨는 접근성 또 장애인의 여행에 대한 경험을 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한 장애인 야학의 교장으로서 여러 장애인들과 함께한 경험도 있거든요. 사실 장애인들이 이동의 제약으로 여행을 잘 못 가는데 이경희 씨는 제주도와 경주로 수학여행을 추진했었고요. 또 무장애 관광 조례를 만드는 데도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3: 아직까지도 제가 계속 말하는 거지만 저는 15층 건물에 있거든요. 근데 화장실을 하루에도 몇 번씩 엘리베이터를 타야 합니다. 11층에서 1층에만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꼭꼭 참았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고 가는데 급할 때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만 있어야 되나 너무 좀 화도 나고 그래서 이런 것이 법도 바꾸고 해서 사회가 권리를 갖게 하고 누구나 편하게 살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서 잘못된 법은 빨리 바꿔서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 때나 길거리 가다가 건물에 들어가면 화장실 분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건물에 화장실이 없어요. 있다고 하면 창고로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막 급해서 갔는데 문 딱 열었더니 청소 도구함이 너무 많더라고요.
2: 네, 결국에 이경희 씨가 하고 싶은 일은 사회의 변화, 제도 개선인데요. 지금도 활동 분야가 이동권, 교육, 관광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바람은 무엇인지 들어보시죠.
3: 강사 양성 과정을 하면서 장애인 당사자들을 양성하고 그분들에게 일자리가 되기도 하고 강의 활동을 할 수 있게 역량을 키워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장애인 하면 단순 노동만 하거나 너무 사업 대상화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장애인이 사업 대상화 그만됐으면 좋겠어요. 좀 더 품위 있고 더 멋진 일도 할 수 있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고 그래서 지금 10명의 강사도 배출하고 올해는 그 강사가 양성 과정에 또 다른 새 강사를 교육할 수 있게끔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목표가 무장애 관광 편의시설을 더 보완하고 열린 관광지 이런 것이 잘 활성화돼서 장애인 시민들이 더 권리도 찾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지만 가면 편의시설

0: 찾느냐고 너무 지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편화돼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사회를 꿈꾸고요. 저의 꿈은 시니어 하우스를 만드는 게 동네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시니어 하우스에서 그런 동네를 만들어서 편하게 좀 살아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 네, 특히 장애인 인권은 함께 경험해야 변화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2: 네, 화제 집중의 사람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정선희의 딱이야.

0: 장애인 일자리 김영아 장애인 재활상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요즘 장애인 일자리 현장에서 자주 이야기가 되는 주제입니다. 바로 재택 업무인데요. 코로나 이후로 재택 근무나 온라인 업무가 많이 늘었고요. 장애인 일자리에서도 재택 업무가 중요한 선택지가 되고 있는데요. 장점도 크지만 고민이 되는 점도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재택 업무는 장애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동이 어려운 분들 에게는 출퇴근을 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상당히 큰 장점입니다. 예. 하지만 저는 재택 업무를 조금 더 신중히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택 업무는 일할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사람을 집안에 더 오래 머물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0: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면서도 고립의 위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1: 네. 그래서 오늘은 재택 업무를 무조건 좋다 나쁘다로 나누기보다는 재택 업무의 명과 암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이야기해보자면요. 첫 번째로는 역시 이동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에게 출퇴근은 단순히 집에서 회사까지 이동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역인지, 저상버스가 제때 오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중에서는 복잡한 길을 찾거나 낯선 사람과의 접촉, 대중교통의 소음과 혼잡이 큰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택업무는 일터로 가는 물리적인 장벽을 낮춰줍니다.
1: 출근길이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많이 아낄 수 있겠죠.
0: 네, 맞습니다. 출퇴근에 소모되는 에너지가 적으니 업무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많아지겠죠. 두 번째 장점은 건강과 컨디션의 맞춰 일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장애나 질환의 특성상 컨디션 조절이 쉽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재택업무는 사무실보다 환경을 조절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조명이나 소음, 의자나 휴식 시간 등을 자기에게 맞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겠죠.
1: 장애인에게는 일 자체보다 근무 환경이 더 큰 장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0: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장점은 디지털 직무와 연결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자료 입력, 문서 정리, 모니터링, 데이터 검수와 같은 일들은 재택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직무는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대면 업무가 부담스러운 장애인에게 새로운 일자리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 예, 여기까지만 들으면 재택 업무는 정말 좋은 대안처럼 느껴지는데요. 아까 분명히 암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조심을 해야 할까요?
0: 네, 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가장 큰 한계점은 관계망 형성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취업을 해서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직장에서는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확보된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아쉬운 점은 재택 업무가 이런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질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업무를 하기는 하지만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월급을 받기는 하지만 지역사회와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특히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는 사회 참여의 중요한 통로가 되기도 하죠.
0: 네, 맞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취업률이나 임금을 봅니다. 물론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일자리가 당사자의 삶을 어디로 넓혀주는지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택으로 하루에 4시간 일을 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업무는 매우 성실히 하지만 하루 종일 집에 있고 동료를 만날 일이 없다면 어떨까요? 소득이 생기기는 했지만 삶의 반경이 넓어지지는 않겠죠.
1: 일을 하고 있는데도 고립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0: 네, 맞습니다. 특히나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분들에게는 이 문제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을 통해서 생활의 리듬이 생기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재택 업무가 집 안에서 혼자 하는 일이 되어버리면 관계가 확장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한계는 업무 지원이 부족해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직장에서 일하게 되면 모르는 것들을 동료에게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동료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재택 업무에서는 문제가 생겨도 혼자 끙끙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1: 재택 업무라고 해서 지원이 덜 필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겠네요.
0: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재택 업무는 방치형 업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집에서 하니까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설명하고 중간 점검을 하고 마무리에 확인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이 직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한계로는 직무 성장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면 옆 사람이 일하는 것을 보며 배우기도 하고 새로운 역할을 맡아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택 업무는 정해진 일만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무 역량이 확장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1: 재택 업무가 분명히 안정적인 일자리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 없는 일자리가 될 수도 있겠군요.
0: 네, 다소 조심스러운 말씀이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요. 이런 이유로 재택 업무는 단순히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취업한 이후에

0: 내가 1년 뒤에는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까지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고 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예, 그러면 재택 업무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0: 네, 우선 직장 입장에서 봤을 때 재택 업무를 도입하실 때는요,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이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혼자 일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혼자 두지 않는 방식의 업무 구조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1: 예.
0: 재택 업무를 하고 있더라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다던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하고요. 업무를 혼자 하기는 하지만 내가 조직과 완전히 떨어져서 프리랜서처럼 일한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 활동과 함께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전에는 집에서 회사에서 주어진 온라인 업무를 하고 오후에는 동네에 있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삶의 구조가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1: 예, 재택 업무와 지역사회 참여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함께 설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0: 네, 맞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업무 지원 체계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택 업무를 시작할 때는 업무 매뉴얼이 쉬운 언어로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림이나 체크리스트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1: 재택 업무의 핵심은 장소가 아니라 설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집에서 일하느냐, 회사에서 일하느냐보다 그 일이 삶을 넓혀주느냐가 정말 중요하군요.
0: 네, 맞습니다. 재택 업무는 매우 유용한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모든 장애인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재택 업무가 유일한 통로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고립을 만드는 방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1: 예, 재택 업무는 장애인에게 이동 부담을 줄이고 건강 상태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관계망 형성이 어렵고 업무 지원이 약해질 수 있고요. 또 지역사회 활동과 성장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결국 재택 업무가 좋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과 연결되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며 성장의 기회까지 함께 설계가 돼야 한다는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재택 업무는 장애인분을 집에 머물게 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집에서도 일할 수 있고 지역사회 안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일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재택 업무는 이동의 부담을 줄이고 관계와 가능성을 넓혀주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1: 네. 장애인 일자리 김영아 장애인 재활상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더원의 사랑아.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해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에 대해 잘 알아가고 장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장애공감 김유화 장애인식 개선 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지난주에는 장애예술이 뭔지 또 어떻게 시작됐는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만나보는 시간이죠.
2: 네. 지난주에 제가 그림을 꼭 눈으로만 봐야 할까라는 질문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비슷한 질문을 하나 더 해보고 싶습니다. 음악은 꼭 소리로만 표현되어야 할까요?
1: 아, 네. 예.
2: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영화 위대한 쇼맨의 노래 This is Me를 농인 아티스트들이 수어로 표현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노래 가사를 수어로 옮긴 영상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단순히 가사를 전달하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손의 움직임, 표정, 몸의 방향까지 모든 장면이 하나의 음악처럼 느껴졌던 거죠. 네, 화면을 보고 있는데 그 리듬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1: 예.
2: 네, 그때 아, 수어가 이렇게 힙한 음악이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예, 수어가 음악이 된다니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그 영상을 만든 분들이 오늘 소개해 주실 분들인가요?
2: 네, 그 오늘 소개해 드릴 분들은 핸드스피크라는 단체입니다. 수어로 문화예술 콘텐츠를 만드는 농인 아티스트들의 모임인데요. 이 단체의 시작은 참 인상적입니다. 핸드스피크의 정정윤 대표가 10여 년 전에 농인 청소년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춤을 정말 추고 싶은데 자신에게는 기회가 없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었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춤이라는 게 꼭 소리로만 소리를 들어야만 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예.
2: 네, 그런데도 농인이라는 이유로 시작할 기회조차 갖기 어려웠던 겁니다. 우리가 장애 예술을 이야기할 때 흔히 대단하다, 잘 이겨냈다는 말을 먼저 떠올리곤 하는데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를 이겨내기 전에 예술가로 시도해볼 기회조차 충분히 갖지 못하기도 합니다. 핸드스피크는 바로 그 기회가 없다는 말에서 출발한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듣고 보니까 거창한 계기보다 무대에 서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시작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 네, 맞습니다. 그렇게 2018년에 농인 아티스트들을 중심으로 단체가 만들어졌고요. 지금은 수어 랩, 수어 뮤지컬, 연극, 댄스, 단편 영화까지 다양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건 수어가 단순히 말을 대신하는 손짓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마 수어를 자막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좀 다릅니다. 한국 수어는 농인의 고유한 언어이고요. 손 모양뿐 아니라 표정, 시선, 몸의 방향까지 함께 쓰는 시각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핸드스피크의 무대에서 수어는 누군가의 말을 대신 설명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감정을 만들고 장면을 만들고 리듬을 만드는 표현인 거죠.
1: 그러면 실제 작품에서는 그런 표현이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한데요. 특히 인상 깊게 본 작품이 있었나요?
2: 네, 저는 뮤지컬 영웅의 넘버 누가 죄인인가? 네, 그거를 수어로 재해석한 영상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법정에서 일본이 저지른 죄를 하나하나 따져 묻는 장면의 노래인데요.
1: 예.
2: 그쵸?
1: 알고 있어요.
2: 맞습니다.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핸드스피크가 이 곡을 광복절을 기념해서 수어 뮤직비디오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원곡을 알고 있던 사람도 장면을 새롭게 보게 되는데요. 누가 죄인인가? 하고 묻는 단호한 말들이 손끝의 그 표현과 표정 그리고 몸의 움직임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1: 예.
2: 저는 그걸 보면서 노래를 듣는다기보다 한 사람의 항변을 직접 눈앞에서 마주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 방송 끝나고 바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 네, 추천합니다.
1: 예, 같은 곡인데도 수어로 표현이 되면 다른 장면처럼 다가올 수도 있겠는데요.
2: 네, 맞아요.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영상 중간에 안중근 의사의 몸이 밧줄로 묶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구속을 표현한 장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장면을 보다 보니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몸만 묶인 게 아니라 말할 수 있는 권리까지 빼앗긴 모습이 더 생생하게 전달이 되었거든요. 수어는 손과 몸으로 말하는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묶인다는 건 단순히 움직이지 못한다는 뜻을 넘어서 말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히는 일이 되는 거죠. 누가 죄인인가? 이 곡이 부당하게 단죄에 당하는 사람의 항변을 담은 곡이다 보니까 그 표현이 훨씬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수어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예술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1: 예, 수어가 소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장면을 새롭게 만드는군요.
2: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장애 예술은 장애가 표현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표현의 문을 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핸드스피크의 작품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농인 아티스트들은 음악을 꼭 귀로만 듣지 않습니다. 진동과 박자, 몸의 감각으로 느끼고 그것을 수어와 움직임으로 다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술은 듣지 못하는데도 해낸 것이 아니고 다르게 감각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표현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1: 수어 공연을 꼭 장애에 대한 이야기로만 볼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 네, 맞습니다. 핸드스피크가 만드는 작품의 주제가 늘 장애인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고르고 그것을 농인의 언어와 문화, 감각으로 풀어내는 것이죠. 누가 죄인인가도 장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알고 있는 그 역사 이야기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를 수어라는 언어로 만났을 때 익숙했던 장면이 새롭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작품이 농인을 위한 예술에 머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농인 관객에게는 자신의 언어로 만나는 무대가 되고 청인 관객에게는 수어가 얼마나 풍부한 예술 언어인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서로 다른 감각이 같은 작품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1: 예, 결국 핸드스피크의 활동은 농인 아티스트를 위한 활동이면서 동시에 예술을 보는 우리의 시야도 넓혀지는 일처럼 느껴지는데요.
2: 네, 실제로 핸드스피크는 공연을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농인 배우와 창작자가 더 안정적으로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농문화 연기 제작 가이드도 제작을 했는데요. 농인 배우가 청인의 방식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농인의 언어와 문화가 존중되는 방식으로 연기하고 창작할 수 있도록 정리한 지침입니다. 이런 작업이 의미 있는 이유는 단순히 무대에 설 기회를 만드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농인 아티스트가 자기 언어와 감각을 지우지 않고 예술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1: 예,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앞으로 수어 노래나 수어 공연을 접할 때 예술적인 관점에서 집중해서 보게 될 것 같은데요.
2: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예.
2: 그 손짓이 어떤 리듬을 만들어내는지 또 표정과 몸이 움직일 때 어떤 감정이 전달되는지 헤아려 보시면 훨씬 더 풍성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장애 예술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장애를 떠올리기보다 이 작품이 어떤 감각에서 출발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장애 예술이 낯설거나 특별한 영역이 아닌 우리가 예술을 이해하는 방식을 조금 더 넓혀주는 또 하나의 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장애 예술가의 작품을 만나보면서 이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다음 주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2: 네.
1: 장애 공감 김유아 장애인식 개선 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유리상자의 순애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0: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우리 시각장애인 중에는 휴대용 컴퓨터인 노트북 대신 점자 정보 단말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각장애인인 저도 점자 정보 단말기를 이용해 방송 원고를 읽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점자 정보 단말기는 전자점자와 음성 기능을 이용해 문서를 작성하거나 출력할 수 있고 인터넷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정보통신기기입니다. 점자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라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점자 정보 단말기는 한 대 가격이 수백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보조기기입니다. 선뜻 구입하기 어렵다 보니 해마다 진행하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각 장애 유형별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은 화면 낭독 프로그램, 점자 정보 단말기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운영이 되고요. 6월 23일 화요일까지 신청서와 장애인 증명서 등 제출 서류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센터 전화 1588-267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사연의 노래 첫 곡으로 듣습니다. 사랑.

심준구의 세상 보기 방송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죠. 해마다 장애인의 날에는 장애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쓴 분들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을 받았는데요. 올해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총 20명이 여러 분야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이 중 시각장애인도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올해 장애인의 날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아르테 문화복지회 김진 대표, 그리고 올해 장애인상을 받은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의 유석종 프로가 시각장애인입니다. 유석종 프로는 저희가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죠. 하지만 아르테 문화복지회 김진 대표는 좀 낯설다 하는 청취자분들 계실 겁니다. 김진 대표는요, 부산을 무대로 시각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입니다. 오늘 초대석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김정은의 귀 속 클래식 명곡에서는 슈만의 가곡 헌정을 편곡한 리스트의 헌정을 감상합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노래 같이 듣죠. 정말 사랑했을까?

0: 시각장애인으로서 오랜 시간 점자도서 제작과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힘써왔고 최근에는 장애인 예술 활동의 기반을 넓히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는 분입니다. 삶의 여러 순간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고민해온 분, 아르테문화복지회 김진 대표를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김진 대표님. 먼저 저희 세상보기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0: 계신데 너무나 짤막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1: 예, 그렇습니다. 예.
0: 좀 늦었습니다만 국무총리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1: 아, 예, 감사합니다.
0: 제가 뭐 시각장애인이라서 뭐 그렇겠습니다만 수상자 중에 시각장애 있으면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1: 아, 예.
0: 근데 지금 시력은 어느 정도세요?
1: 예, 지금은 이제 태어날 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를 못 느끼는 정도인데요. 지금은 이제 약간 사물 정도 뭐를 구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빛 정도는 보이고, 아는 길 정도는 그냥 혼자서 갈 수 있고, 네. 하는 이 정도 시력입니다.
0: 맹학교 가신 겁니까, 그러면?
1: 아, 예. 그 우여곡절이 있는데요. 저희가 외할머니 댁이 맹학교 바로 옆에 있었어요.
0: 네.
1: 그래가지고 이제 78년도 입학을 하려고 맹학교를 갔는데,
0: 네.
1: 지금 정도의 시력인데도 학교에서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반 그 집에서 뭐 다른 특수학교도 가니까 하여튼 정상이고 이래서 그 집에서 있다가,
0: 네.
1: 저희 그 누님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가정 방문을 오셨는데, 제가 있으니까 이 친구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냐, 뭐 안 다니고 있으면 눈이 안 보이더라도 일반 학교라도 일단 넣어라,
0: 네.
1: 입학을 시켜서 아이들하고 적응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 친구가 힘들어진다, 이렇게 누님 담임 선생님의 주선으로 저 이제 일반 학교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됐습니다. 79년도 입학하게 됐습니다. 예.
0: 이런 경우는 제가 또 처음 들어봐요. 맹학교에서 지금 시력이 빛 정도 보시는 시력이라고 하셨잖아요.
1: 그러니까 빛하고 뭐 네. 사물 정도 구별하는
0: 사물 형태 정도.
1: 네.
0: 그런데도 너 눈 너무 좋아. 너는 장애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또 더 중요한 거는 저희 할머니 댁이 바로 맹학교 옆에 있었는데도 그런
0: 네.
1: 상황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0: 그때가 몇 년 정도 된 겁니까? 그때가?
1: 78년도에 하려다가 못한 거죠.
0: 네, 그때만 해도 상황이 이랬군요.
1: 네.
0: 그 일반 학교에 그 시력으로 입학을 했다면 칠판 글씨나 책글씨 하나도 못 보셨을 텐데.
1: 못 보죠. 예. 짝지 도움도 많이 받고
0: 네.
1: 뭐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0: 네.
1: 4학년 때 이제 이게 왜 그 누런 종이 옛날에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노름심지에 종이가 있으니까 글자 크기도 작고 하니까 전혀 볼 수가 없어요.
0: 네.
1: 특히 자연이나 이런 거는 더더욱 힘드니까 성적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 어머니가 다시 매학교를 갔는데 그때는 또 받아준다 하시더라고.
0: 그때는 또?
1: 네. 그래갖고 네. 받아줬는데 이제 5학년 때 부산 매학교로 이제 전학을 하게 됐습니다.
0: 아하. 그러면 그 일반 학교에 다닐 때는 옆에 친구가 칠판 글씨도 좀 읽어주고 그렇게 공부를 하신 겁니까?
1: 예, 예. 그 짝지덕이 많이 크죠.
0: 그 맹학교에 가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1: 맹학교를 가니까 이 첫날 기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0: 네.
1: 이 점자를 딱 만지는데 이 감각은 모르겠는데 뭐 점자 자체는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감각이 딱 왔는데 이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눈을 안 써도 된다.
0: 기분이 좋았어요?
1: 예.
0: 네.
1: 기분이 좋고 이 눈을 안 써도 되고 내가 그러면 이 점자를 읽으면서 내가 책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점자 읽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날부터 나름 열심히 점자를 익히죠.
0: 이런 경우도 또 제가 처음 들어봐요. 지금 시력이 그래도 형태 정도는 구분할 수 있을 정도면 잔존 시력이 있긴 한 거예요.
1: 약간. 그러니까
0: 네.
1: 뭐 글자 그 작은 글자는 당연히 못 보고 그 한 뭐 아래 한 걸 한 뭐 한 50%라면 볼 수 있을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0: 큰 글씨는 이제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시력입니다. 제가 그 정도를 네. 거쳐왔잖아요. 저는 이제 원인이
1: 예.
0: RP거든요.
1: 예, 예.
0: 그러면 그런 정도 잔존 시력이 있는 상황에서 점자가 만져지는데 기분이 좋았고 이렇다. 야, 이거 처음 듣는 얘기예요.
1: 아, 그렇습니다.
0: 어린 시절에 성격이 굉장히 긍정적이셨습니까, 혹시?
1: 좀 밝게 지내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 점자 막 끔찍하게 생각도 하고 막 점자 책 주변에 있으면 막 버리기도 하고 보통 그렇거든요.
1: 예, 예.
0: 그런 친구들을 많이 보셨죠, 주위에서?

0: 제가 그 점자를 저한테 점자를 가르쳐준 친구가 네. 저는 참 고맙고요. 아. 그 친구 덕분에 이제 점자를 좀 빨리 배운 것 같습니다.
1: 야, 친구한테도 점자를 배웠어요.
0: 네.
1: 중고등학교 얘기 좀 하죠. 그 맹학교 네. 교육이 사실은 저 안마사 양성 교육에 치우쳐져 있었잖아요.
0: 예, 네, 그렇죠.
1: 그 그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은요?
0: 그냥 막연하게 이제 대학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냥 일단 내신 어쨌든 성적이 좋아야 되니까
1: 네.
0: 안마 공부를 1호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 1호 공부도 이거 재밌더라고요.
1: 네.
0: 그 특히 그 당시에 이제 침구 과정 이 과정이 참 재밌었고.
1: 네, 침 놓는 과정인 거죠.
0: 네, 침, 네, 네. 침구 과정이 네, 침 놓는 네. 과정이라든지 뭐 손이 작으니까 취합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해도 아. 취합 점수가 안 오더라고요.
1: 네.
0: 그래갖고 제가 이길 수 있는 거는 침이다 싶어서 침구모를 참 그 당시에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고.
1: 네.
0: 어쨌든 저희가 부산매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3 때 이제 외래 환자 임상 실습을 하니까
1: 아하.
0: 예, 그때 이제 참 재미를 느끼고
1: 네.
0: 예, 의학 공부도 그러니까 안마 공부도 참 재미가 있었다 예, 그런 추억이 듭니다. 예.
1: 대학에 가려면 내신 성적을 많이 확보를 해야죠. 사실 높게.
0: 예.
1: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침구라든지 이런 거 다 임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내신 성적에 들어가는 걸 거 아니겠습니까?
0: 아 그렇긴 한데 재밌었어요. 네.
1: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또 재밌으셨어요 여기도.
0: 예. 그렇습니다. 예.
1: 그러면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어떻게 대학으로 가신 겁니까? 안마 쪽으로 가신 겁니까?
0: 아, 예. 그, 안마는 학교 때도 느낀 거지만, 내가 이 직업으로 하기에는 참 양심에 좀 가책을 느낀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유는,
1: 네.
0: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치료라기보다 뭐, 하여튼 사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하는 데서 내가 돈을 받는다. 이게 참 왠지 싫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진학을 결심하고, 이제 당시에 뭐 일일이 준비하다가 재수를 할 생각으로 개성사마 한번 이 학교에 넣어봐라 이렇게 시험을 한번 치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 우연하게 걸려가지고 합격이 네. 돼서 이제 부산신학대학을 진학하게 됐죠.
1: 그러시군요.
0: 예.
1: 참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 참 많아요. 아니 그게 건강 관리해주고 어느 정도 그 보상을 받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또 마음에는 영 내키질 않으셨군요.
0: 예.
1: 자 그렇게 해서 그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대학을?
0: 학교 때 저는 참 인생을 배운 것 같은데요.
1: 네.
0: 그 대학 다니면서 배웠는데 일단은 우선은 그 이 그러니까 저보다 더 힘들게 사는 중증 장애인들을 많이 만나는 기회가 됐어요.
1: 네.
0: 그 이제 장애인 교회에서 이제 조금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 삶을 배우고 아, 나는 참 그분들보다는 그래도 살아가시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1: 예.
0: 아 그분들의 어떤 사회복지에도 좀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학교 다니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학교 다니면서 이제 점자도 소관에 우연하게 봉사활동하게 했어요 1학년 때부터
1: 아 예
0: 1학년 때부터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그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이 이제 개관 91년도 이제 공사를 시작해서 93년도 개관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봉사활동을 하게 했는데
1: 네.
0: 이게 인연이 돼서 그 이제 96년도 이제 부산점자도서관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예.
1: 부산점자도서관에서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0: 예, 예, 예.
1: 근데 원래 도서관이라는 곳이 책을 빌려주는 곳이잖아요.
0: 예.
1: 그런데 이 점자도서관은 점자도서 뭐 대출 이게 다가 아니에요. 뭐 점자 수업이라든지 또 시각장애인 기초재활 교육 이런 것도 하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럼 대표님은 그때 어떤 업무를 하신 거예요?
0: 아, 주로 이제 점자 책을 만들고 점자 도서를 제작을 하고
1: 네.
0: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관리를 했는데
1: 네.
0: 뭐 아시다시피 뭐 도서관에 근무하다 보면 막 시각장애인들 초기 상담도 좀 해야 되고
1: 음흠.
0: 그다음에 이제 초기 상담을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은 복지관으로 연기도 좀 시켜야 되고,
1: 네.
0: 그 다음에 점자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제, 직접 오래해서 이제 점자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
1: 네.
0: 뭐 이런 다양한 그 활동을 뭐 했죠. 예, 네, 그렇습니다.
1: 본인이 시각장애 당사자이기 때문에 일종의 동료 상담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졌나 보군요.
0: 아, 예, 그렇죠. 요즘 말로 하면 동료 상담이 되죠. 그죠. 예,
1: 네. 예. 그때가 90년대잖아요.
0: 예, 90년대 뭐 중후반쯤 됩니다. 예.
1: 그 점자도서 한 권을 만드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0: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책을 만드는 건.
1: 아, 예. 그때 뭐 아시겠지만 90년도가 참 이게 손으로 찍는 시대에서 점차 타자기로 찍고 그다음에 전자도서로 이제 점점 옮겨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를 어쨌든 점자 손으로 찍는 것도 만져야 되고 전자도서도 봐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원봉사자 관리 이게 참 중요성을 느껴가지고 특히 전자도서 예, 느껴서 체계화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청소년 그 활동지능센터에서 그 선생님 한 분이 도와주시는 덕분에 부산에서 아마 전국으로 확산시킨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그 전자도서 제작을 위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이고 이제 내 손으로 펴내는 전자도서라는 프로그램으로 그 부산에 많은 청소년들이 저희 도서관에 오게 됐고 그분 그 봉사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나름 예 만들었어서
0: 운영했습니다. 예.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1: 아, 예.
0: 그 당시에 많은 그 자원봉사자들이 책을 텍스트로 다 타이핑을 해서 그걸 전자도서로
1: 그렇죠.
0: 만들고 그랬었죠.
1: 예, 맞습니다. 예.
0: 그러면서 그게 전환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과거 방식으로 점자 책도 찍어내던 시기 아닌가 그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1: 예, 맞습니다. 예.
0: 야, 그런데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처럼 뭐 스캔을 쭉쭉 해서 책 스캔을 해서 그걸 텍스트로 전환한다거나 이런 장치는 아직 없었던 상황이고요.
1: 그렇죠.
0: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제가 듣기로요. 전공서적이나 비인기 도서도 점자책으로 또 제작도 하고 이렇게 또 새로운 텍스트로도 제작을 하고 이러셨다고 들었어요.
1: 아, 예. 뭐 지금은 그 워낙 환경이 좋고 그다음 출판사에서 바로 파일도 이제 받을 수 있는 환경도 되고 하니까 조금 과거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편, 나아진 편인데 특히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워낙 잘하고 계셔가지고 감사드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수요층들이 뭐 예를 들면 의학 도서도 만들어 달라 아니면 또 그 당시에 이제 첫 사법 고시를 이제 하는 친구가 뭐 법서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전화가 오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거절을 못 하니까 이제 부산 지역에 여러 이제 대학생 단체 뭐 이런 고등학생들 단체 이런 데 부탁을 해서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또 저희 내부에 그 손피태라고 지금도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한 30년째 하고 계신 봉사단체가 있는데 이 손피태 어머니들을 거의 사실상 직원화 시켜서 이제 그런 도서들을 제작하게 됐고 그들에게 시각장애인들에게 보급하게 됐죠.
0: 그런데요, 이게 90년대만 해도 그 시각장애 대학생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1: 그렇죠. 예.
0: 그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도 전공 서적이 대체 도서로 제작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어요.
1: 그렇죠.
0: 그렇지만 너무 이 학생들이 소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0년대에 법전을 대체 도서로 만들어 달라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단 한 사람이었을 거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애를 쓰신 어떤 이유가 있다면요?
1: 아, 이게 제 성격이기도 한데 제가 좀 외향적인 것 같은데 사실상 좀 내성적인 성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 싶어도 좀 할 수 없는 뭐 상황이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좀 제가 못했던 게 좀 한이 되나 뭐 그런 게 있으니까 후배들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록 한 사람이 보더라도 이런 도서를 나한테 부탁을 했으면 내가 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사실은 제작이 좀 늦어지니까 참 그 후배한테 아니면 그 시각장애인 그 이용자 분한테 죄송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죠.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하자 노력했습니다. 예.
0: 그 부산 점자 도서관에 그렇게 근무를 하시면서 장애인식 개선 강사 활동도 하신 거잖아요.
1: 예.
0: 당시에는 강의를 할 때 어떤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1: 아 예. 그 장애인식 개선 강의를 하게 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청소년 활동 지원센터 이 선생님 덕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장애인 개선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름과 차이, 개령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고 그리고 이 봉사자 학생들이 저희 도서관에 많이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시각장애인 당시에 부산 출신이지만 대학생들이나 이런 당사자들이 직접 와서 이제 이 친구들하고 소통을 하게 하니까
0: 네.
1: 아, 정말 이 고등학생들이 아, 나도 이렇게 저분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동기부여도 좀 시키고
0: 직접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1: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구성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0: 네. 그런데 이렇게 바쁘시게 그 일상을 지나시는데 대학원까지 가셨어요.
1: 아 예. 이게 참 대학원을 가야겠다 계속 생각을 했는데 이 도서관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0: 네.
1: 그래도 틈틈이 조금씩 공부를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예, 2007년도에 시험 20년도 이제 시험을 쳐서 2007년도 이제 입학을 했고
0: 네.
1: 대학원 생활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0: 또 재밌으셨군요.
1: 너무 재밌어가지고
0: 네.
1: 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재밌어갖고 직장을 그만두면서
0: 오.
1: 당시에 또 강의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게 또 이게 사정상 또 그만둘 형편이 안 되더라고요.
0: 네.
1: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직장을 다니면서 했는데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아, 그때 그만뒀어야 되나 그런 후회가 많이 남죠. 예, 네, 그렇습니다.
0: 대학원 전공은 뭘 하셨습니까?
1: 예, 그 행정대학원에서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예,
0: 아. 더 의미 있는 인생을 계속 찾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지금은 아르테 문화복지회를 또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1: 예.
0: 아르테 문화복지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1: 예, 그 아르테 문화복지회는 우리 부산 지역의 이제 장애인 음악 예술 단체로서는 이제 유일하게 비영리 활동을 하고 있고 올해 4월 13일에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0: 네.
1: 부산 유일의 비영리 사단법인 단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0: 그 한 피아니스트와의 만남이 아르테 문화복지회를 만든 계기가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거 어떤 예. 사연입니까?
1: 예,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시각장애님은 기본적으로 음악에 대한 관심은 있고 뭐 어쨌든 크든 작든 활동을 저도 하고 있었는데 부산에 이제 클래식 피아노를 치는 친구는 사실상 보기 드물 환경이었는데
0: 네.
1: 제가 그 장애인 활동 지원사 이제 강의를 하는데 강의 끝나고 사무실을 오려고 하는데 한 교육생 한 분이 선생님 잠시만요 해가지고 상담을 하게 됐는데 집에 피아노만 치고 가만히 있는 친구가 있는데 좀 자립을 좀 도와줄 수 없냐 그때가 이제 2017년 2월 달이었어요.
0: 네.
1: 그래가지고 그러면 봅시다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제가 조금 관여했던 그 장애인 선교단체 부산시각장애인 기독선교회라는 그 단체에 반주를 좀 시킬까 생각을 하고 보자 했는데 클래식을 연주하라는 거예요.
0: 네.
1: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몇몇 시각장애인들 있었는데 다 클래식을 좀 아는 분들이니까 완전 박수를 치고 뭐 하여튼 환호성이 대단한 거예요.
0: 수준이 너무 높은 겁니다.
1: 네. 그래서 내가
0: 네.
1: 와, 이 친구를 어떻게 도와주지 했는데 이제 당시에 이제 저도 그때 당시에 첫 안마사로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이제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0: 네.
1: 그래가지고 이 교장 선생님한테 아, 저 스펙이 이 정도 되고 이 친구가 이 정도 실력이 되니까 혹시 장애인 인식 그 강의를 좀 연주를 좀 할 수 없냐 하니까 자기 보더만은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0: 네.
1: 그때가 이제 계기가 돼서 장춘중학교에서 이제 전교생 대상으로 피아노 코스트를 사실상 했죠.
0: 네. 야.
1: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돼서 했는데 이런 친구가 있는데 부산에 또 그 외에도 이제 음악을 하는 분 친구들이 좀 몇몇 있었어요.
0: 네.
1: 그래 이 친구들하고 같이 하면 안 좋겠나 해서 저는 단체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이 친구들을 몇 명 모아서 이제 그냥 식사 자리를 한번 만드니까 그럼 우리가 단체를 만들면 안 됩니까? 이래 돼가지고
0: 이야.
1: 이 단체를 만들게 됐죠.
0: 어떻게 보면 자생단체라고 볼 수도 있어요?
1: 예, 맞습니다. 예.
0: 와, 그래서 작년 11월에 제1회 어울림 콘서트를 또 개최하셨어요.
1: 예, 예, 예.
0: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정기 공연을 하실 계획으로 시작을 하신 겁니까?
1: 예, 예, 예. 그래서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공연을 좀 해오다가
0: 네.
1: 작년 11월 달에는 이제는 자체 공연을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이제 후원자들께서 후원을 해주시고 또 여러 군데 이제 기업에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성황리에 공연을 하게 됐고 그 공연을 본 많은 분들이 이제
0: 네.
1: 감동을 받으셔서 제 단체를 조금 후원해 주시고 뭐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0: 자, 그런데요. 우리 저 장애 예술 활동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똑같은 말씀들을 하셔요. 무대가 너무

0: 이게 허락되지 않는다. 기회가 적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1: 아, 예. 좀 질문 감사드리고, 특히 저희 부산이 다 그 특별 광역시에 비하면 열악한 상태거든요. 그 진짜 부산은 제2의 도시에 걸맞지 않게 이 문화적으로 좀 뭐 비상의 문화도 좀 열악한데 네. 부산의 문화는 더더욱 열악한 상황이라서 이 문제가 더욱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그 앞으로 아르테 이 문화복지회요. 여기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뭘까요?
1: 예, 우리 부산에도 수도권이나 대구, 대전처럼 이렇게 장애인 예술 독립 장애인 당사자들이 중심에 대해서 운영하는 예술 단체가 생기기를 바라고
0: 네.
1: 특히 부산에서 이제 우리 연주자들이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진출 물론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부산 내에서 좀 자생해서 장애인 예술 단체를 이끌어갈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0: 네.
1: 그런 단체로 만들고 싶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0: 대표님은 현재 안마원도 운영하고 계시다면서요?
1: 예예. 예.
0: 아유 그럼 이게 도대체 너무 힘든 인생 계속 사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안마는 대표님에게 어떤 의미이십니까?
1: 예,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내가 돈을 받고 안마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사실은 그 어느 단체 이제 제가 도서관에 이제 좀 오래 있었구나 싶어서 이제 어느 단체에서 사회 활동을 하고 싶어서 이제 잠시 거쳐가자 싶어서 이제 안마사로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0: 네.
1: 이 단체가 생각보다 발전 속도가 늦더라고요. 그래서
0: 네, 현실적으로
1: 네, 그래서 내가 안마원을 그나마 운영하면서 이 아르테 문화복지회가 자연스럽게 됐는데 이 해보자 네. 싶어서 안마원을 하게 됐는데 이 문제는 이 안마원을 하면서 이걸 같이 하다 보니까 이 물론 도와주시는 분도 많은데 아이 뭐 원장님이 자꾸 나간다 뭐 아니면 뭐 손님들 안마를 하면서 왜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이, 아, 좀, 안마가 무성의하다. 이런, 좀, 이, 주변에 좀 비판도 받고 있는 현실이라서.
0: 네.
1: 참, 아, 이, 진짜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예,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0: 네. 힘들지만요.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해온 것에 대해서, 이번에 국무총리 표창으로 보상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1: 예.
0: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예, 끝으로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예, 이 방송을 정치해 주시는 모든 우리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특히 여러 장애인들 유형들하고 이제 같이 어울리면서 느낀 거지만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생각했으면 좋겠고
0: 네.
1: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조금씩 뭐 많이라기보다 조금씩 우리가 이제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도 좀 나눠줄 수 있으면 이게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실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장애인들의 권리와 비장애인들이 어떤 내세우는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계속 접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아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여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우리
0: 네.
1: 시각장애인뿐만 아니고 정치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부산이 뭐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라고는 하지만 이 문화 부분에는 많이 열악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1: 맞습니다.
0: 앞으로도 그 지역 사회 장애인 예술인들을 위해서 멋진 무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저도 가까운 데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심준구의 세상 보기 오늘은 지난 장애인의 날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아르테 문화복지회 김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양혜은의 노래 듣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아픔도 때론 유익이 됩니다. 얼마 전 누나가 장애인인 비장애인 가족을 만났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사는 현실에 대해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본인은 공황장애가 있다고 고백하듯이 얘기하더군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분은 공황장애가 시작됐던 순간을 어느 날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으로 보이더라 라고 표현했는데요. 지금도 1년에 한두 번은 공황장애로 힘들다고 하더군요. 어릴 적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일이 트라우마로 작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발소에 가서 이발도 제대로 못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중에 문득 살아있는 것 자체가 소중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경험들로 인해 다른 이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고통받는 것에 대한 공감, 장애로 인해 제약받는 것들에 대한 공감, 장애가 사회생활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공감이죠. 공감이 되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협조도 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협력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건 장애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장애를 가져서 아픈 만큼 타인의 어려움에도 공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추가열의 노래 듣습니다. 소풍 같은 인생.

0: 친숙한 클레이 생명곡과 귀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귀에 쏙 클레이 생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한빛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감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감상할 곡은 리스트와 슈만의 헌정이에요.
1: 네.
0: 근데 피아니스트 선우예건이 3년 만에 낸 새 앨범 리스트에 이 곡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0: 선우예건이 우리나라에서는 클래식의 슈퍼스타잖아요.
1: 그렇죠.
0: 세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1: 세계적인 권위 피아노 콩쿨 중에 하나인 반클라이번 콩쿨에서 1등을 했잖아요.
0: 네.
1: 국제적으로 이제 실력이 검증이 된 거죠. 우리나라의 지금 젊은 연주자들 임윤찬이나 조성진과 더불어서 이 선우예건도 마찬가지로 최고 클래스의 피아노 연주자로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거죠.
0: 네.
1: 이제 그 검증된 실력의 소유자니까 그 앞으로의 그 활동을 통해서 대가의 반열로 들어서기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또 관심을 가지면서 응원을 계속하면 되겠죠.
0: 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응원하고 또 감상 열심히 하고.
1: 그렇죠.
0: 네. 자, 오늘 감상할 곡의 제목을 듣고요. 제가 좀 혼란스러웠어요.
1: 네.
0: 자, 첫 번째 질문. 리스트와 슈만이 함께 작곡했다는 의미입니까, 이거?
1: 슈만의 가곡 헌정을 리스트가 피아노 독주곡으로 편곡을 했어요.
0: 네.
1: 예.
0: 두 번째 질문.
1: 네.
0: 제목이 헌정입니까? 아니면 이 곡을 누구에게 헌정했다는 얘기입니까?
1: 제목이 헌정이에요. 비트뭉이라고 독일어로 돼 있고요. 가곡집. 슈만이 결혼식 전날 자기 아내가 될 클라라에게 준 가곡집 미르텔의 꽃이란 가곡집의 첫 곡으로
0: 네.
1: 이 제목이 헌정인 이 곡이 들어가 있어요. 리케르트의 시에 곡을 붙였다고 합니다.
0: 어떻게 보면 그냥 헌정을 위한 헌정곡이네요.
1: 그렇죠. 많이들 아시는 스토리죠. 슈만이
0: 네.
1: 그 피아노 선생님 집에 기거하면서 그러니까 도제식 교육이죠. 선생님 피아노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손가락 부상으로 결국은 작곡으로 전향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스승이 딸인 클라라와 사랑에 빠져서
0: 네.
1: 당연히 선생님은 반대를 했죠. 필사적으로 반대를 했겠지만 이 두 사람이 사랑이 워낙 커서 클라라가 성인이 되자마자 결혼식을 올렸죠.
0: 아, 사랑에 빠질 때가 클라라가 성인이 되기 전이었나요?
1: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도 결혼식에 오지도 않고
0: 네.
1: 작은 시골 마을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래요.
0: 그 목사님도 참 난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자, 음악 들으면서 네, 얘기 계속 나누죠.

0: 음악 감독님께 저 설명을 듣고 감상을 해서인가요? 사랑이 그냥 뚝뚝 묻어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네. 쉬운 곡 해설 부탁드립니다.
1: 이 가곡의 선율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오른손 고음에서 나왔고 지금 왼손에서 하고 오른손이 또 반주 형식으로 하고 있죠. 이 곡 또 중간 부분은 굉장히 꿈꾸듯이 잔잔한 부분이 나오고요. 이 지금 들으시는 멜로디는 나중에 굉장히 화려한 분산 화음과 피아노 옥타브 주법 등으로 아주 멋있게 발전이 돼서 치달아서 끝나게 되죠.
0: 이 곡이 원래 가곡이라고요. 네. 근데 원래 피아노 곡이 아닌 곡을 굳이 피아노 곡으로 편곡하는 건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1: 19세기는 그 피아니스트 작곡가들도 이제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인 경우가 많잖아요. 피아노가 상당히 그 유행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오페라 그리고 그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그 뭐 K-팝이나 이렇게 뭐 유명한 노래들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오페라 아리아들이나 또 오늘 들으신 이런 가곡들이 굉장히 그 대중들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 귀에 익숙한 멜로디를 가지고 연주자들도 연주를 하고 작곡가들도 악보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그 당시의 어떤 음악 산업에 맞았던 거죠.
0: 네. 그나저나 슈만 가족 클라라의 결혼식에 클라라의 아버지는 참석을 결국에 하지 않은 거잖아요.
1: 네.
0: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1: 뭐 나중에 화해는 했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더 말렸기 때문에 더 사랑이 커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0: 이 곡을 들을 때는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감상하면 좋아요?
1: 피아노의 음색이 굉장히 여러 느낌을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나 웅장하고 화려하게 오케스트라 같은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잔잔하게 수그러들기도 하는 피아노에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악들을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아, 문득 이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작곡가의 경우는 네. 이렇게 작곡집을 본인이 창작을 해서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하잖아요.
1: 네.
0: 연주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연주자들은 저 광장 같은 데서 막 연주를 하면서 사랑 고백합니까? 어떻게 해요?
1: 그 뭐 사람마다 또 여러 스타일이 있겠죠. 그렇게 그 영화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또 좋은 연주로 사랑을 듬뿍 담아서 연인에게 그렇게 들려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0: 감독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1: 저는 같이 연주를 했기 때문에 서로 연주를 하면서 음악적인 교감을 통해서 서로에 네. 대한 확신을 얻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내는 제 음악적인 동반자고 저희 또 영원한 스승이고 그렇죠. 예.
0: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네. 피아노를 어쩜 이렇게 표현이 느껴지거든요.
1: 네.
0: 이 연주가가 어떤 의도인지가 막 느껴지고 있어요. 누굽니까 연주하는 분이?
1: 에프게니 키신의 연주입니다.
0: 네.
1: 굉장히 그 또 남성적인 면이 많아요. 이분의 연주는 아까 얘기하셨던 선우 예건 연주도 들어봤는데 그 굉장히 섬세한 꽃잎이 막 하늘거리는 그런 표현이 장점이라면 이 연주는 상당히 선이 굵고 대범한 그런 표현이 또 네. 특징이죠.
0: 리스트와 슈만의 헌정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곡이었네요. 오늘도 선곡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귀에 쏙 클래식 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린 연주자 한빛 오케스트라 김정훈 음악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음악 더 감상해 보시죠.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과일이나 채소는 제철이 있어서 추천하기 쉽지만요. 음악이나 영화, 책은 좀 다르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스트레칭할 때 어떤 음악 들으면 좋을까? 얄미운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마냥 웃을 수 있는 영화 뭐 있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추천 하나쯤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 감정을 터놓고 말하는 것. 이게 추천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사람 사이에는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노래 한 곡 추천한다면 일단 오늘 첫 곡은 꼭 권하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미의 날 보러 와요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저 보러들 많이 오셨습니까? 그러셨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특히 더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신청곡 퍼레이드가 있는 날이니까 많이들 오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날씨와 오늘 같은 기분에 어떤 곡들이 좋을지 몰라서 그냥 다양한 장르 곡들 들어보려고 합니다. 할 일 없는 일요일이 쓸쓸하신 분들도, 또 왠지 마음 한 곳이 허전하고 서운하신 분들도, 마냥 일요일이 좋은 분들도 다 같이 함께하면서 빙그레 웃음 지을 수 있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먼저 공은집님의 신청곡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잠시 후에 듣겠고요. 이현주님께서는 지선이 피처링한 에픽하이의 원 신청하셨는데요. 공연장에서 딸과 함께 들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익숙한 이름이 있어서 더 좋았던 걸로. 딸과의 데이트는 늘 행복입니다.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따님과 함께 에픽하이 공연 다녀오셨군요. 우와, 진짜 좋으시겠네요. 근데 익숙한 이름이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익숙한 이름이 있어서 더 좋았던 걸로 라고 적어주셨는데 궁금하네요. 자, 먼저 그럼 두 분이 청하신 노래부터 듣겠습니다.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그리고 지선이 피처링한 에픽하이의 노래입니다. 원.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그리고 지선이 피처링한 에픽하이의 노래 원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여러분의 신청곡들로 함께합니다. 오영희님, MC 더맥스의 사랑의 시 듣고 싶어요 라고 청해 주셨네요. MC 더맥스의 노래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 사랑의 시 함께 듣겠습니다. 이민희님, 어제 저녁엔 전에 있던 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직원들끼리 모여 수다를 옴팡지게 떨고 왔어요. 지점을 옮겨다니니 모임이 여러 개 되네요. 가끔 만나 수다 떨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답니다.

간간이 알바도 하시는 것 같고 게다가 아들 도균이까지 키우시느라 얼마나 피곤하실까요? 이해합니다. 예, 응원하는 마음으로 신청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영애님께서는 노디 내일 미루려고 했던 일 지금 하면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한 번 더 듣고 있어요. 대인의 음악과 함께하면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아서요. 신청곡은 펀치의 밤이 되니까입니다. 박영애님 일 마무리 잘 하시고 주무셨겠죠? 대단하십니다. 미루려고 했던 일 지금 하면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한 번 더 듣고 있어요. 저 같았으면 그냥 에이 내일로 할 내일은 내일 하자 하고 미뤘을 텐. 훌륭하십니다 박영애님. 자 그럼 여러분의 신청곡 나갑니다. 먼저 MC 더 맥스의 노래부터 듣죠. 사랑의 시

방금 들으신 곡은 폰치의 밤이 되니까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MC 더 맥스의 사랑의 시, 윤아의 기다리다, 그리고 조규찬의 잠이 늘었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인기 가요를 듣고 계십니다. 김으리님, 노디 통오이 게맛살 김밥 만들었어요. 상큼하고 깔끔한 게 건강한 맛이네요. 도시락 싸서 걷기 운동하러 가면서 먹을 예정입니다 하며 악뮤에 벌레를 내고 어느 좋은 날 들려주세요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통오이 게맛살 김밥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통오이 게맛살 김밥. 네. 말씀하신 대로 상큼하고 깔끔하고 건강한 맛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관심이 가네요. 신청곡 준비해 놓겠습니다. 조아진님께서는 청량의 대명사 투어스의 널 따라가 듣고 싶어요 라고 신청곡 보내셨어요. 네, 조아진님 청하신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애청자 유흥자님께서는 상상 속의 너를 딸한테 배웠었는데 우리 딸이 하는 말 엄마가 부르면 다 트로트가 되네 라는 짧고 재밌는 사연 주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예, 자기네 스타일로. 네,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하나의 스타일로 만드시는 분들. 어떻게 부르신 건가요, 유흥자님? 약간 짐작이 되기도 하는데. 상상 속의 너 트롯 버전, 먼 날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오늘은 노이즈의 원곡 그대로 듣죠.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문종식님께서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늘 함께하는 콩맨입니다. 오늘은 안개 자욱한 텃밭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좋은 음악과 노디와 함께하는 행복한 한 시간입니다 라는 고마운 사연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이기찬의 비바 내 사랑인데요. 텃밭에서 듣고 계셨군요. 우리 문종신님 오늘은 어디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 궁금해지네요. 어디에 계시던지 신청곡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악뮤의 노래부터 전해드리죠. 벌레를 내고

악뮤의 벌레를 내고 투어스의 널 따라가 노이즈의 상상 속의 너에 이어서 이기찬이 부른 비바 내 사랑이었습니다. 임정님께서 노래 참 좋아요 라고 항상 보내주고 계시죠. 임정님 정말 고맙습니다. 현은서님께서 서유석의 아름다운 사람 청하셨어요. 좋은 곡이죠. 노래 준비해두었습니다. 양희열님께서는 장은하의 결혼의 꿈을 신청했었는데 안 들려주시네요 라고 보내셨어요. 아이고 미안해라. 양희열님 공개시판과 홈페이지에 신청하신 노래들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얻어치거나 다른 곡들에 밀려서 못 나가는 곡들이 꽤 많습니다. 배달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애청자분들도 흘려보낸 신청곡들 정말 죄송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꼭 듣고 싶은 곡들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곡 함께 듣죠. 서유석의 아름다운 사람 이어서 장은하가 부릅니다. 결혼의 꿈.

서유석의 아름다운 사람, 장하나의 결혼의 꿈, 이렇게 두 곡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여러분께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정숙님께서, 날씨 좋은데 집에 있으면 자연의 반칙이에요. 나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초록빛으로 눈 정화시키고 힐링하세요 하면서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 신청하셨습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김정숙님께서는 자연을 만끽하고 계신가 봅니다. 좋습니다. 신청곡도 좋고요. 김정숙님의 신청곡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중국의 어떤 지역에는 독특한 시험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혼 시험인데요. 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이 시험지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시험지에는 결혼 기념일이 언젠지, 배우자의 생일이 몇 월 며칠인지, 배우자가 좋아하는 음식부터 가장 아름다운 기억을 묻는 문제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이혼이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이혼을 한 번 더 고민해보라고 권유한답니다. 실제로 이 시험이 생긴 이후에 그 지역의 이혼율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요. 아마 시험 문제를 풀면서 지난날의 소중한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기 때문이겠지요. 너무 오래 가까이에 있으면 그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잊고 있던 걸 상기할 기회만 있다면 소중한 존재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지요. 김상희의 노래입니다. 참사랑.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1호 초대석 오늘의 주인공은 한국 포크 음악계의 대부 한국인의 영원한 기타 선생님 이정선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근 2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1: 예, 2년 만이네요.
0: 더 이렇게 스타일이 젊어지셨네요. 아니 옷차림도 그렇고 한층 더 가볍게 입혀주십니다.
1: 네, 더워서요.
0: 아, 더워서요. 네. 요즘도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황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활동도 하시고 음악활동은 늘 꾸준히 하고 계시고 네. 예. 용인시의 홍보대사가 되셨더라고요. 경기도 용인시에. 어떤 인연이 네, 거기 오래 사셨습니까?
1: 제가 용인에서 산 지는 거의 15년 이상 됐고요.
0: 아, 그러셨어요.
1: 아예 집을 구해가지고 예, 예. 10년이 넘었거든요.
0: 예.
1: 근처에 사는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0: 예.
1: 그 서로 모이고 뭐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소문이 들어갔는
0: 거죠. 아, 그래서 용인 그 시에서 예, 예. 홍보대사를 맡아달라 이렇게 예. 부탁을 하신 거군요. 그냥 뭐 명목상의 홍보대사가 아니고 뭔가 좀 하셔야겠네요.
1: 아, 문화활동 시작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준비 중이거든요.
0: 아, 용인 시민들 참 좋겠네요. 그런 홍보대사 같은 거는 많이 맡지 않으실 것 같은데.
1: 글쎄요.
0: 책임이 따르잖아요. 뭔가 그 부담도 있고.
1: 근데 뭔가 하는 건 재밌잖아요.
0: 아, 그러셨죠.
1: 예, 예.
0: 여태까지 정말 다양한 일을 벌여오셨죠.
1: 그냥 이렇게 하여튼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일 하는 게 좋아요.
0: 아, 그래서 그랬나요? 그 작년에 남궁옥분 씨 45주년 그 기념 앨범에 네, 참여하셨더라고요.
1: 예.
0: 그 부탁을 해오신 걸 흔쾌히 또 참여하셨군요.
1: 네, 예, 그래서 그냥 아 그냥 노래만 하지 뭘 왜 하라고 그러냐. 아 그래도 오빠 목소리가 들어가야지 분위기가 살아요.
0: 야, 그 함께 참여하신 노래가 이정선 씨가 만들었던 지금은 헤어져도
1: 예, 예.
0: 원조 해바라기의
1: 예,
0: 곡이었죠.
1: 예.
0: 아, 함께 부르시고
1: 몇 소절들 불렀어요 앞에.
0: 예. 그러니까 남들이 기쁜 것, 남들을 좀 즐겁게 하는 것을 삶의 행복으로 느끼시나 봐요.
1: 그런 핑계로 뭔가 하는 게 좋은 거죠.
0: 아,
1: 어쨌든 안 하고 있는 게 더 편하기도 한데.
0: 네. 꾸준히 뭔가 꼼지락꼼지락하게 일을 만들고 계속 또 새로운 음악도 해오시고 그러셨잖아요.
1: 네.
0: 지금 뭐 데뷔하신 지는 5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74년에 데뷔 앨범.
1: 그렇죠. 앨범 낸 건 74년이고 네. 정확히 데뷔를 한 건 73년이에요. 73년 2월 달에 제가 이제 개인 콘서트를 했거든요.
0: 아, 앨범 내시기 전에.
1: 예. 네.
0: 아.
1: 그 전에 앨범 낸 게 하나 있어요.
0: 아, 데뷔 앨범 이전에 또 있었습니까?
1: 예. 네. 그래서 그 하여튼 내다가 여러 문제로 못 내게 됐는데
0: 예.
1: 몇 장은 낸 상태에서 그냥 수고하기도 아. 하고 더 이상 내지 않고
0: 뭔가 곡 중에 문제가 되는 곡이 있었나 보죠. 금지곡이라든가
1: 11곡인데 그중에 9곡이 이제
0: 금지 됐어요?
1: 예. 막연하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그 시대하고 안 맞았나 봐요.
0: 아, 그래서 이제 정제해서 나오는 반이 74년도에 이제 이정선이라는
1: 예, 예.
0: 앨범. 그 앨범에 산사람 같은 곡들이 있던데.
1: 섬소년이
0: 있었군요. 예. 아, 그랬군요. 저는 지금도 참 좋습니다. 그 데뷔 앨범이.
1: 예.
0: 예. 그때 그 정서 느낌이.
1: 왜냐하면 사실 그때 그냥 앨범 하나 낼 생각으로
0: 아.
1: 뭐 다시는 음악 뭐 하고 안 하고 그런 생각도 없었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악기도 30인조 가까이 쓴 것 같은데.
0: 30인조 악기를?
1: 예, 예.
0: 그러면.
1: 풀 오케스트라도 쓰고 그랬거든요.
0: 그러면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겠네요.
1: 그 제가 이제 앨범 내자고 얘기가 나왔을 때.
0: 예.
1: 조건이 딱 그거였죠.
0: 아.
1: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0: 예. 아.
1: 참견하지 마세요. 대신 녹음 다 끝난 다음에.
0: 네네.
1: 그때는 이제 LP니까 앞뒤로 네. 타이틀곡만 알려주고 나머지는 밑에 깐다 그랬는데. 밑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0: 예.
1: 사람들이 잘 기억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타이틀곡은 회사에서 알아서 정하게 내가 곡을 맞출 테니까
0: 네.
1: 알아서 하시고
0: 아.
1: 대신 녹음하는 과정에서는 참견하지 말고
0: 아.
1: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악기 쓰게 해주세요. 그 조건이었거든요.
0: 예예.
1: 꽤 많이 썼어요 악기를.
0: 오. 그때 타이틀곡이 이제 섬소년이었습니까?
1: 앨범 타이틀은 섬소년이 됐죠.
0: 예예. 예.
1: 지구 임 사장님이
0: 임정수 예. 사장님. 예예. 예.
1: 어떤 게 좋아요? 그때? 이 노래가 제일 좋구만. 근데 그게 그 당시 4분이 넘은 노래거든요.
0: 예.
1: 사실 방송국에서는 잘 안 틀었어요.
0: 라디오 PD들은 이제 3분 넘어가면 별로 안 좋아하시죠.
1: 그때 2분 30초가 최고였는데.
0: 그렇죠. 예.
1: 4분이 넘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 심야 방송에서 뭐 한 번, 한두 번 나오고 하다가 대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긴 노래는 기억이 잘 돼요.
0: 아.
1: 짧은 노래보다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오. 뭔가 남아서 한 2년, 3년 뒤에.
0: 네네.
1: 그 노래가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했죠.
0: 예.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그 너튜브에도 검색하면은 그 우리 이정선 선배님의 어떤 그 1집 데뷔 앨범이 쭉 수록돼 있는.
1: 어 그래요?
0: 아니 그 데뷔 앨범이 이제 누군가 이제 올려놓은 네, 그런 컨텐츠가 있을 텐데 쭉 들어보면은 아 그때 이런 시도를 하셨구나, 이런 연주, 이런 반주를 하셨구나, 이런 정말 뭔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저도 어제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1: 그 왜냐하면 그냥 음악해서 뭐 하여튼 뭐 해야지 하는 목적 없이
0: 네.
1: 음악만 하자 그러고 만든 판이니까.
0: 그 앨범이 의미가 있는 게 혼자서 작사 작곡, 노래,
1: 편곡, 연주까지.
0: 그래서 뭐 그게 뭐 최초의 뭐 그런 앨범이다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다고 네.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
1: 욕심냈어. 열정 많이.
0: 그런 어떤 음악적인 어떤 창작 욕구,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계속 뭔가를 해오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 활동도 하셨지만은 팀 활동을 더 많이 하셨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제 해바라기를 만드셨고. 네. 일단 블루스로 넘어 신촌 블루스도 하셨고 풍선이라는 팀도 있었고 네. 또 뭐 에버그린 밴드도 있었는데 요즘은 통솔이라고 또 5인조 팀을 또 운영하시던데 그런
1: 예, 어떤 연주만 하는 팀이에요.
0: 아, 노래는 없고 연주만.
1: 노래 없죠.
0: 그럼 악기도 좀 특이하던데요?
1: 악기가 일단 우크렐레
0: 리코더, 작은 거 예.
1: 리코더 하모니카
0: 아.
1: 크로마 하프라고 이제
0: 예.
1: 원래 오토 하프라고 그러는데
0: 네.
1: 우리나라에서 이제 크로마 하프라고 그러죠.
0: 하프를 조금 이제 개량해서 이렇게 약간 쓰기 편하게
1: 그러니까
0: 쓰기 편하게
1: 하프는 일일이 음을 다 손으로 연주하는 건데
0: 예.
1: 이거는 키를 달아가지고
0: 아.
1: C를 누르면 짱 치면 C 코드가 나오고
0: 그 하프 소리가 그 키를 통해서 나오는
1: 네, 미니 하프죠. 미니 하프.
0: 그렇죠.
1: 이쪽에
0: 그렇죠.
1: 미니 하프인데
0: 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거의 웬만한 음은 다 나오거든요.
0: 예.
1: 그래서 그거랑 하여튼 필요하면 또 다른 악기들 가죽 같은 것도 불기도 하고.
0: 아, 그러니까 좀 흔히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없었던 대중 악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예. 그렇죠. 집에서 어렸을 땐 다 한 번씩 만져본 악기인데.
0: 우크렐레도 있고 리코더는 이제 학교 우리 수업 시간에 맨날 사갔던 그 피사란 네, 거죠.
1: 사양 피죠.
0: 예. 아.
1: 그래서 배우고서 다 구석에다 던져놓은 악기인데.
0: 예.
1: 네, 그거 뭐 그런 걸로 야 이것도 악기인데 우리 한번 음악 해보자 그래서 모인 팀이거든요.
0: 그러면은 우리 이정선 씨는 어떤 악기를 치십니까?
1: 저는 거기서 우크렐레하고
0: 네.
1: 리코더도 불고
0: 아.
1: 또 하모니카도 하고.
0: 예. 물론 이제 우크렐레와 하모니카는 이제 익숙한 악기지만 또 본인에게도
1: 예. 우크렐레는 좀 틀려요.
0: 아 기타는 좀 많이
1: 네, 음정 배열이 틀려가지고
0: 예.
1: 새로 배워야 돼요.
0: 그럼 그 팀원들은 그 악기에 정통하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1: 아니요 다 기타 치는 친구들인데
0: 아, 기타
1: 제가
0: 기타리스트들이
1: 좀 이렇게 꼬였죠. 살살 꼬셔가지고
0: 오, 재밌어 하시겠네요.
1: 예. 어떻게 평생 기타만 칠 수 있냐 딴 것도 하죠.
0: 아 그렇겠는데요. 아, 그 기타 평생 치신 분들은 그게 직업이고 또 운명 같은 거지만
1: 네.
0: 가끔은 회의감도 들고 좀 지겹다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
1: 그렇죠. 좀 신선하게 악기는. 다른 바람을 쐬고 싶은
0: 아.
1: 거죠. 그럴 때 그걸 제가 이렇게 꼬두겨 가서.
0: 공연도 많이 가지셨습니까? 통소리 공연.
1: 네. 1년에 한 두세 번 했어요.
0: 예, 반응은 어땠나요?
1: 반응은 좋죠.
0: 어.
1: 왜냐면 우리가 다 아는 노래거든요.
0: 예.
1: 아는 노래도 동요, 민요, 그리고 영화 음악,
0: 네.
1: 뭐 가요 중에서 멜로디 이쁜 노래들, 그러니까 연주곡이 연주 팀이니까.
0: 네.
1: 그 서양 팝송에서 멜로디 이쁜 노래들,
0: 아.
1: 그걸 골라서 멜로디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들으면서 뭔가 그냥 회상에 빠질 수 있는 거죠.
0: 익숙한데 새로운 느낌이 있겠네요.
1: 그렇죠.
0: 익숙한 멜로디인데 멜로디 새로운 악기로 들리니까
1: 다른 음색으로 나오니까.
0: 이야, 그게 또 매력이겠군요. 용인시에서 또 그런 또 공연도 많이 하시겠네요.
1: 네, 지금 시작하려고 그래요.
0: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용인시 홍보대사로 나오신 건 아니니까.
1: 아, 그럼요.
0: 오늘 선곡하신 거 보니까요, 본인 곡도 한 곡 정도는 있지만 본인이 만들어서 다른 가수들이 불렀던 곡을 많이 갖고 오셨어요.
1: 오늘은 작곡가로 나왔습니다.
0: 예, 작곡가 아, 이정선 씨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첫 곡으로 먼저. 이광조 씨의 히트곡이었던 나들이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이로 초대해서 오늘 음악인 작곡가 기타리스트 네, 이정선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정선 씨가 만들고 이광조 씨가 노래한 나들이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광조 씨와의 인연은 해바라기 때부터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그 전부터요.
0: 그 전부터. 예. 아, 일단은 해바라기는 첫 출발은 5인조였습니까? 4인조였습니까? 어디서는 5인조였다고 나오기도 하고.
1: 4인조인데 기타 치는 친구까지 하면 5인조가 되겠죠.
0: 아, 이주호 씨, 한영애 씨, 김영미 씨.
1: 예.
0: 그리고 이정선
1: 씨. 이주호 씨 들어오기 전에.
0: 네네네.
1: 김의철.
0: 아, 김의철 씨. 아,
1: 네, 원래 그렇군요. 그 친구가 리더였어요.
0: 아.
1: 김의철.
0: 그분 유명한 분이죠. 예.
1: 저하고 이제 한영애, 김영미. 네. 그리고 한 친구가 김영배라고 이제 기타 치는 친구인데.
0: 네네.
1: 이 친구는 조금 하다가 자기 워낙 기타 치는 걸 좋아하니까 팀 만든다고 나하고.
0: 네.
1: 김의철 씨가 그러니까 그 친구는 좀 제가 봐도 무식하게 기타 연습을 했어요.
0: 예, 예.
1: 하루 종일 밥 먹을 시간 빼놓고 기타를 안고 살았으니까. 그러다가 저 고장나지 결국 몸이 고장나가지고
0: 예.
1: 이제 온몸에 관절염이 생기니까 침 맞으러
0: 치료 때문에 도저히 네. 활동할 수 없으니까 대신에 이주호 씨가 들어오시고
1: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주호 씨를
0: 영입을 했군요.
1: 구슬려서 예. 영입을 하고
0: 네.
1: 한 1년쯤 하다가 이주호 씨 군대 갔어요.
0: 맞아요.
1: 가게 돼가지고 이광조 씨를 또
0: 아, 또 이제 주위에 아는 분들 다 한 번씩 끌어오셔가지고
1: 예예.
0: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원조 해바라기 하면 그렇게 4인조가 되신 것 같아요. 이정선, 이광조, 한영애, 김영미
1: 예, 이렇게 예.
0: 앨범도 있습니다.
1: 활동은 이광조 씨하고 많이 하고
0: 네.
1: 처음에 만들어서 자리를 잡는 건 이주호 씨하고.
0: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후 해바라기 활동이 이제 멈춰섰을 때 이주호 씨가 나중에 2인조 해바라기로 다시 활동을
1: 그렇죠.
0: 하신 거죠.
1: 군대에서 제대한 다음에.
0: 예예. 예.
1: 근데 처음에 이름이 딴 거였어요.
0: 해바라기가 아니고.
1: 네.
0: 아.
1: 유리박인가 뭐 그랬어요.
0: 아 예예 예, 맞아요.
1: 그래가지고 듣자마자. 야, 그거 깨져.
0: 아, 이름이 네. 아슬아슬하네요.
1: 어,
0: 유리니까.
1: 불안하다 깨질 것 같아요. 막 고민을 했나 봐요. 그런데
0: 예.
1: 며칠 있다 전화가 와가지고 옛날에 굳이 해바라기 활동 이제 안 할 때니까
0: 예, 예.
1: 해바라기라는 이름을 같이 쓰면 다시 쓰면 어떻겠냐고 해서
0: 아.
1: 그러면 우리 멤버들한테 다 연락해서 오케이 하면
0: 동의를 구해라.
1: 네.
0: 아, 딱 그런

0: 그래서
1: 과장이 있었군요.
0: 그래서 이제 해바라기 2인조 해바라기가 탄생한 거죠.
1: 예, 그랬군요. 자,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로 오랫동안 정말 활동해 오셨는데 지금까지 만든 곡의 숫자를 기억하세요?
0: 아니요.
1: 그럼 그건 있지 않습니까? 발표한 곡 몇 곡 정도였을까요?
0: 꽤 되겠죠. 아,
1: 크게 연연하지 않으시는군요.
0: 되게 이제 지나간 일은 생각 안 해요.
1: 이야, 그 통장으로 뭐 들어오지 않습니까?
0: 아, 그거는 이제 그중에서 좀 알려진 노래에 대한 예, 예. 그거죠. 뭐.
1: 예. 아.
0: 우리가 한참 활동할 때 지금처럼 저작권 그런 게 좋았으면은
1: 예.
0: 아마 빌딩 사지 않았을까.
1: 아, 충분히 샀죠. 예.
0: 그때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요.
1: 만들어 놓은 그 곡들에 대해서 특별히 집착, 애착 뭐 이런 걸 이렇게 갖지 않고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선배님 혹은 선생님 이 곡 제가 부를게요 하면 뭐 흔쾌히 다 이렇게 오케이 하시는 것인가요? 네. 아, 그렇습니까?
0: 아, 노래 뭐만 부르라고 만드는 건데요. 그냥 못 불러도 제 노래고.
1: 네.
0: 술 먹고 이제 음정 안 맞게 막 노래할 경우 있잖아요.
1: 예, 예, 예.
0: 그렇게 불러도 제 노래를 부르면 기분 좋아요.
1: 아, 그건 이제 당연히 이제 뭐 노래방에서 또는 그렇게 부르는 거고.
0: 예, 예,
1: 예, 예. 일반 사람들이.
0: 예. 그러니까 어차피 부르기 위해서 만든 노래인데 안 그러면 발표할 필요가 없죠.
1: 작곡가로서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내 곡을 부른다고 가져갔는데 앨범을 들어보니까 발표한 걸 들어보니까 완전히 편곡을 엉뚱하게 해놔가지고 이거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 내 노래가 맞나 싶을 때.
0: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1: 예.
0: 그럴 때 조금 힙합을 넣기도 하고 랩을 넣기도 하고.
1: 원짜는 적은 없으셨어요?
0: 아니 그냥 이 친구 그런 이런 느낌을 받았나 보지 하고 생각하는 거죠.
1: 아,
0: 저는 만든 사람이고
1: 예.
0: 일종의 자식이라 그럴까요?
1: 재창작은 그걸 또 그들의 몫이고.
0: 그걸 보고서 이제 저놈에 대한 평가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1: 예.
0: 할 수 없는 거죠.
1: 맞는 말씀 같습니다. 노래 만드신 걸 쭉 보면은 그 언젠가 앨범 중에 그 사계절을 다룬 앨범도 있지만 계절감을 다룬 곡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냥 그때그때 노래를 만드니까요.
1: 예. 아.
0: 만든 노래 중에서
1: 노래 만들 때 장미가 보이면 장미를 만들고
0: 예, 예.
1: 뭐가 보이면 또 그 노래 쓰고 예. 아
0: 그리고 나중에 앨범 낼 때는 그 중에서 추려서 내는 거거든요.
1: 예예. 예.
0: 그 비슷한 어떤 테마를 가깝게 해가지고서 테마에 가까운 음악들을 추리는 거죠.
1: 하나 이제 컨셉 앨범 같은 걸 또 많이 좋아하시는
0: 거예요. 네, 대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1: 예, 그게 어떤 그 워낙에 대학을 미대 서울대 미대 조속과를 네.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조속과나 이제 그 조각 같은 거를 알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조형물 만드는 거.
0: 네.
1: 그게 어떤 앨범 만들 때도 그게 약간 그 영향을 미쳤지 않았을까요?
0: 그
1: 조형물 만들듯이.
0: 저는 그걸 의식 못했는데.
1: 예, 예.
0: 이 친구들 보잖아요. 미대 졸업 지금 이제 다들 작가로 유명해진 친구들이지만.
1: 예.
0: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네 노래 들으면 어떤 공간감 같은 게 느껴진다 그래요.
1: 아.
0: 그러니까 그게 조각을 해서 이 3차원적인 어떤 입체의 그 개념이 머릿속에 있지 않나 싶어요.
1: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몸에 배 있던가.
1: 어, 그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렇게 느꼈으면은 그게
0: 예.
1: 또 아, 그렇네요. 저도 그, 비슷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0: 예. 예. 그 가사도 이렇게 어떤 수채를 하나씩 하나씩 덧칠해 나가는 것처럼 진행한다든가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1: 화음 쌓는 것도 미술의 덧칠과 좀 비슷할 수 있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예. 아, 그래서 미대 출신 음악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김민기 돌아가신 김민기 씨.
0: 네, 제 1년 후배였어요.
1: 서울대 미대 1년 후배였고. 네. 현경과 용해 씨도.
0: 그렇죠. 후배였죠.
1: 그렇죠? 아, 맞네요. 진짜. 아. 자, 재작년에 김민기 씨.
0: 이광주, 아까 저 이광주 씨
1: 예.
0: 노래 들었잖아요.
1: 네.
0: 그 친구는 홍대 미대 출신이에요.
1: 아. 정말 미대 출신들 많으시더라고요.
0: 네.
1: 네. 어, 첫 앨범인 이제 1집,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혼자 다 뭐 작사 작곡, 편곡, 연주 노래까지 다 한 최초 앨범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는 이제 돈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다 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러신 거였잖아요.
0: 사실은 앨범 낸 거는 돈 때문에 냈죠.
1: 아, 그랬습니까?
0: 학비 때문에.
1: 아. 아, 그러면 당연히 레코드사 오아시스 레코드였나요, 그때?
0: 지구요.
1: 아, 지구 레코드에서 예, 예. 계약금을 받고.
0: 예, 예.
1: 예. 아.
0: 그 하여튼 그 전에 앨범 하나 낸 거나 마찬가지지만
1: 예, 예.
0: 신인이거든요. 근데 신인한테 돈 준 게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 그래도 그 음악성을 높이 사서
0: 예, 예. 예,
1: 계약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레코드사에서.
0: 왜냐면 제가 제대하고서 음악을 시작했는데
1: 예. 아.
0: 제가 군에 있는 동안에 집에서 하던 사업이 이번에 포착 망해가지고
1: 아 집안 사업이 어려워짐
0: 네. 아. 등록금 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아이고 막 1년 한 10개월 고민했구나.
1: 아니 그러면 대학 가기 군대 가기 전에는 전혀 음악을 다루지 않으셨죠?
0: 아 그럼요.
1: 기타도 안 쳐보시고요?
0: 생각이 없었죠. 기타는 쳤어도.
1: 아 기타 쳤어도. 아
0: 생각이 없었는데.
1: 예예. 예.
0: 하여튼 등록금이 좀 부족했어요.
1: 예.
0: 제가 막 돈을 모긴 모았는데.
1: 국립학교는 워낙에 좀 저렴했잖아요. 비싸지 않았잖아요. 서울대학교가.
0: 그때 한 7만 원 냈어요.
1: 근데 그 돈이 이제 모자라서.
0: 7만 원인데 그 마지막에 한 2만 원을 못 채우겠더라고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1: 70년대.
0: 그때 이제 아는 PD 김민성 씨.
1: 네.
0: 아, 이렇게 해서 야, 너 돈 필요하냐고. 어, 돈 번 일 있으면 좀 소개시켜줘요. 너 그럼 앨범 하나 내라. 그래서 이제 돈 받고
1: 그걸 요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네요.
0: 나머지
1: 학비를 벌기 위해서
0: 네, 학비 내고 나머지 돈 가지고 기타 사고 뭐 그랬어요.
1: 너무 쉽게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앨범 내는 게. 예.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 어떤 계절감이 잘 느껴지는 요즘 들어서 참 좋을 만한 곡이죠. 4월과 5월에 장미 준비했습니다. 이 곡이 또 이정선 씨의 곡이었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0: 몰라도 괜찮아요.
1: 그리고 78년도에 나왔던 아마 이정선의 대표곡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1집에 섬소년도 있었지만
0: 네.
1: 산사람을 좋아하는 분들도 참 많으시거든요.
0: 네.
1: 예, 이 곡 가사가 참 인상적인 게 늙어서도 산이 좋아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때는 젊었을 때잖아요.
0: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계절도 이렇게 가사 1절, 2절, 3절에서
1: 네.
0: 우리나라의 그 사계절을 담기도 하고
1: 네네.
0: 또 하나 뭐냐면은 제가 디디고 있는 이 땅에 대한
1: 네.
0: 사랑이거든요.
1: 아.
0: 그래서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건 우리 선조가 살아오던 땅이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단풍 들고 뭐 바다 물 있고 뭐 그런 강물 아까 냇물 흘리고 그런 거는 이제 현재고
1: 네.
0: 그다음에 제가 죽고 나서도 이 땅은 영원히 남아 있을 거니까 제가 이 땅에 묻히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일종의 윤회사상이에요.
1: 야, 전 제가 묻힌 담겨 있네요.
0: 땅에서 또 제 후손이 다시 뛰어놀 거거든요.
1: 예.
0: 그 이렇게 뱅뱅 돌려서.
1: 단순히 그냥 산을 좋아하는 산 등산 애호가의 노래가 아니었군요.
0: 그냥 쉽게 생각해도 되고.
1: 예예. 예.
0: 또 심심하면 더 깊게 생각해도 되고.
1: 자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4월과 5월의 장미 이정선의 산사람.

0: 네, 세월떠나 노래 따라 1호 초대석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죠. 이정선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4월과 5월이 노래했던 장미 그리고 이정선의 산사람 두 곡 모두 이정선 씨가 만들고 발표하기도 하고 또 동료들에게 줬던 히트곡들이었습니다. 가요계에서도 몇 명만 갖고 있는 특히 살아계실 때 이 헌정 앨범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1: 글쎄 말이에요.
0: 헌정 앨범을 갖고 계세요. 네. 그거 이제 동료 후배들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1: 그쵸. 그 만든다고 그럴 때 뭐라고 막 그랬어요. 아, 야, 내가 죽었냐? 막 그랬는데.
0: 하지 말라고?
1: 네.
0: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하셨네요, 후배들이.
1: 하더라고요. 아예 그냥 연락도 안 하고 저한테 녹음실에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0: 아.
1: 연락도 안 하고 제 느끼지 만들었어요.
0: 그게 뭐 요즘도 아니고 20여 년 전. 2003년도였어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벌써 헌정 앨범을 받을 만한 치적이 20여 년 전에 벌써 다 인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 좀 대단하십니다.
1: 아까 갑자기 그냥 팍 늙은 것 같아요.
0: 아, 그때는 뭐 젊으셨죠. 물론 지금도 젊으시지만. 예. 그러면 궁금해지네요. 이정선 씨에게 영향을 미친 정말 절대적인 음악적인 스승은 누구일까요?
1: 저는 외국 노래 다 좋아했어요.
0: 그 중에서도 딱 그 정말 아, 내 음악적인
1: 그냥 기타 치는
0: 아
1: 사람들 그러니까
0: 뭐 비비킹이나 블루스 기타 포함해서
1: 그건 이제 나중에
0: 아 예.
1: 블루스 빠져들면서 좋아하게 된 사람들이고
0: 예 처음에 포크
1: 제임스 테일러 같이 아, 제임스 이렇게 테일러. 중얼중얼 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0: 아
1: 마치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노래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레나드 코엔이나
0: 예.
1: 제임스 테일러
0: 아
1: 기타 주법 같은 건 닐 영을 좋아했거든요.
0: 네. 그런 음악인들 훌륭한 분들이죠.
1: 기타를 막 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막 정리된 음악 속에서 너무 신선하게 들리는 거예요.
0: 물론 자유분방함.
1: 일부러 막 치는 건 아니죠.
0: 예. 거기에도 질서가 있죠.
1: 예, 나름대로 질서가 있는데.
0: 그렇죠.
1: 다른 음악들에 비해서는 거칠게 쳤거든요.
0: 예.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정선 씨의 음악에 다 투영돼 있는 것이네요. 네,
1: 그래서 저도 기타를 좀 거칠게 치는 편이에요.
0: 그런데 거친 음악 스타일이 왜 어떻게 대한민국 남성들,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타 선생님이 될 수 있었을까요?
1: 아니 남 가르칠 때는 제대로 가르치죠.
0: 아 그때는 정석으로.
1: 그런죠.
0: 그 이정선.
1: 저는 비정석으로 치고.
0: 80년대 중반부터 이정선의 기타 교실 나와가지고 뭐 선풍적인 인기였잖아요.
1: 네.
0: 그게 시리즈가 한 30여 권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1: 그 자체 시리즈는 한 8권 나오고.
0: 아, 그런가요?
1: 예. 그 외에 뭐 다른 여러 가지 기타에 대한 주곡들 아. 책은 따로따로 낸 게 있어요.
0: 예. 그거 보고 기타 배운 분들이 한 분, 한두 분이 아닌데.
1: 네, 많더라고요.
0: 예. 근데 아까 얘기하셨지만은 군대 가기 전까지는 음악을 정말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기타나 좀 퉁퉁 치는 정도였지.
1: 네.
0: 근데 언제 이렇게 기타 실력이 일취월장하시고 누구한테 배우신 겁니까?
1: 고등학교 때인가?
0: 예.
1: 기타 처음 배울 때 학원 나갔다가
0: 어.
1: 한 달 나가고 안 나갔어요.
0: 아.
1: 나중에 한 달 지나니까 선생님이 나보다 더 못 쳐.
0: 한 달 만에요? 아, 정말 그러니까 천재셨네요.
1: 그때는 아니 음악이 쉬웠어요. 가는 길도 빤하고
0: 오.
1: 지금 좀 복잡하지 않았거든요.
0: 악보를 딱 보고 코드 보면 딱.
1: 네, 코드도 쉽고 다 쉬었는데
0: 예.
1: 선생님이 이제 노력을 안 하는 거죠.
0: 아.
1: 그래서 아 이건 더 이상 배울 게 없겠다.
0: 성에 앉아서 그만두시고. 네,
1: 그다음부터 이제 혼자 쭉 배웠는데.
0: 네네.
1: 그때
0: 교본 같은 게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배울 만한
1: 몇 개 있었는데 뭐 이렇게 특별한 건 없었죠.
0: 아 그래서 만들어야겠다 내가 이런 생각하셨나 봐요.
1: 아니 그 일부러 만들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0: 예.
1: 하여튼 음악하면서
0: 네.
1: 어떻게 하다가 왜 사람들이 이걸 똑같은 노래를 악보 없이 카피해서
0: 예.
1: 연주하는데 다 다르게 하잖아요.
0: 네네.
1: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리는데 저 친구는 다르게 들리나 보다 그러고 음악을 체보하기 시작했어요.
0: 아.
1: 그래서 나름대로 체보했는데
0: 체보한다는 게 듣고 악보로 옮기는 거죠.
1: 카피를 하는 거죠. 악보로 다 옮겨주는 건데 어느 날 그 출판사에서 노래책에 체보한 거 한두 개씩 실으면 어떠겠냐요.
0: 아.
1: 기타 배우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
0: 네네.
1: 노래들
0: 네.
1: 체보한 걸 한두 개씩 실었거든요.
0: 네.
1: 시리즈로 실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게 곡이 많아졌어요.
0: 쌓이니까.
1: 네. 예. 그래서 책 한 권이 되고 그때 기타 교실 1권이 된 거죠.
0: 그랬군요.
1: 네. 그다음부터 이제 차례대로 한 8권까지 나왔어요.
0: 예. 원래 악보, 오리지널 악보라기보다는 기타 치기 좋게 만들어진 악보였나요? 아니면은
1: 처음에는 오리지널을 거의 똑같이 카피하다가
0: 예.
1: 나중에 그렇게 되면 좀 무리 편하게 연주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니까 예. 일부러 기타로 편하게
0: 그렇죠.
1: 편곡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0: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예. 것 같아요.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예. 배울 수 있으니까.
1: 쉽게 하는데 그렇게 치면은 그 원곡의 느낌은 나게.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죠.
0: 이야, 그러셨군요. 뭐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 나도 그거 보고 정말 기타 배웠지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요즘도 너튜브 채널에서 지금은 잠깐 쉬시는 중이지만 네. 이정선의 천천히 다시 배우는 기타 교실이라는 또 채널을 운영하셨잖아요.
1: 네.
0: 다시 안 하십니까?
1: 아니 또 해야죠.
0: 아 하셔야죠.
1: 그게 네. 장소를 빌려준 친구가 네. 제 아내 그 사촌 동생인데
0: 아, 예.
1: 이 친구가 아시다시피 유튜브 네. 너튜브라 그러나요?
0: 아 유튜브 말씀하셔도 됩니다.
1: 예. 그거 해가지고서 수입이 안 되거든요.
0: 예예예.
1: 예, 예.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0: 네.
1: 그 친구가 장소 빌려주고 카메라로 찍어주고.
0: 네.
1: 나중에 그 유튜브 편집은 제가 했어요.
0: 아 직접 하세요 편집을요?
1: 누구한테 맡겼는데 예. 돈만 달라고 그러고 성과물 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0: 오.
1: 제가 한 두어 달 공부해가지고.
0: 아 대단하시네요 진짜.
1: 그래서 제가 편집을 하기 시작했는데
0: 네네.
1: 2, 3년 하다가
0: 네.
1: 이 친구가 갑자기 아파서 장기 치료를 받으러 가게 됐거든요.
0: 예, 예.
1: 근데 아픈 놈한테 야, 그거 계속 하자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잠깐 쉬자 그래도 잠깐 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0: 네.
1: 새로운 아, 장소를 알아보고 돈이 안 돼도 같이 할 친구들을
0: 네.
1: 한 몇 명 이렇게
0: 규합해서
1: 해놨어요.
0: 뭐 부르면 온다는 분이 한 분 한두 분이겠습니까, 선생님?
1: 근데 오래 안 있어요. 어떤 사명감이라는 건 너무 거창하고
0: 예.
1: 그냥 심심풀이로라도 꾸준히 할 친구가 필요한데.
0: 예.
1: 뭐 정말
0: 보여주실 콘텐츠는 뭐 무궁무진하시죠. 뭐 아까 통소리 활동 모습도 보여줄 수도 있고
1: 예.
0: 얼마나 좋습니까.
1: 예. 그래서 제 그 기타 가르치는 유튜브도
0: 예.
1: 그 보면 이렇게 치다가 힘들면 넘어가세요.
0: 아, 치다가 힘들면은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1: 예.
0: 다른 파트로 넘어가는가, 다른 곡으로 넘어가든가.
1: 예. 이제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0: 예.
1: 사람들이 기타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은 많은데 끝까지 기타를 치는 사람들이 드물거든요.
0: 아.
1: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대충 알 것 같아요.
0: 예. 예.
1: 첫째는 선생님 다시고
0: 예.
1: 선생님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자꾸.
0: 예.
1: 근데 배우는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오랫동안 제대로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것도 하고 또 하고 그래야 되는데.
0: 예.
1: 그거 하고 그리고 똑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가 가잖아요.
0: 아, 그렇죠.
1: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0: 아.
1: 아니, 똑같이 안 해도 비슷하게 들리면 돼요.
0: 뭐 자기 느낌으로 좀 살짝 예. 바꿔 칠 수도 있고. 예.
1: 그래서 뒤늦게 그걸 깨달아가지고 이제
0: 네.
1: 그 유튜브를 시작한 거거든요.
0: 아 그러셨군요. 예. 자 노래 또 들어봐야죠. 말씀도 참 재밌지만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 정말 여름을 대표하는 노래입니다. 징검다리의 여름 이정선 씨가 만든 노래였는데 이 곡 들어보고요. 두송이의 사랑의 약속 들어보시죠.

0: 네, 1호 초대석 오늘 만능 음악인 이정선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정선 씨가 만든 노래들 두 곡이었습니다. 징검다리의 여름, 두송이의 사랑의 약속. 뭐 여름은 뭐 정말 여름마다 저희가 많이 듣게 되는 대표적인 여름송이고, 대표적인 봄 노래로 또 봄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봄 봄이었어. 야, 이것도 이정선 씨의 음악이었어? 노래였어? 모르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들은 사랑의 약속, 두송이는 어떤 팀이었나요?
1: 여자 듀엣인데. 네네. 그때 여자 듀엣이 몇 팀 있었어요.
0: 예예예. 예.
1: 제 맨 첫 앨범 소개해 준 김진성 씨라고 이제 네. 그 PD가 있었는데.
0: 예예예. 예.
1: 제가 볼 땐 PD보다는 거의 포크씬에서 왔다고.
0: 그런 분들 꽤 있었죠. 예, 예. 예 맞아요. 네.
1: 어느 날 노래 잘하는 듀엣이 있는데 곡 좀 만들어 주라 그래서 예. 곡을 몇 곡 만들어서 오. 앨범 녹음하고.
0: 근데 왜 두송이란 팀 이름은 좀 낯설까요? 활동을 이렇게 오래 안 했나 보죠?
1: 한 2년? 1년? 아, 2년?
0: 그래요.
1: 2년? 2년도 안 될 것 같네요.
0: 그러면 이 앨범에, 그분들 앨범에 실린 곡들이 거의 다 이정선 씨가 만든 곡들이었습니까?
1: 그렇죠. 그때는 이제 앨범 내면은 예. 누구 작곡집 뭐 그렇게 해서
0: 아, 이정선 작곡집으로 나왔군요.
1: 예, 내던 시기에 그러니까 아. 제 노래가 많으면 제가 다 채우고 예. 모자르면 딴 사람 거 막 끼워놓고 그러던 그러니까 그래서 앨범이 이제 완성도는 없던 시대예요.
0: 아.
1: 근데 좀, 제 거는 괜찮죠. 제가 다 만들었으니까.
0: 그렇죠. 근데 아까운 게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줬는데 활동을 이렇게 오래 안 하고 이렇게 묻혀지잖아요. 예. 좋은 노래들이 이 방금 들었던 사랑의 약속도 그렇고 좀 아쉽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1: 저는 노래도 어떤 자기 운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0: 아, 그러셨군요. 아, 반면에 본인이 먼저 부르셨건 아니면 그 후배에게 줬건 네. 잘 불러줘서 크게 또 알려진 노래들을 들으면 또 뿌듯하시겠어요.
1: 그렇죠. 그 노래가 다시 살아난 거죠.
0: 예, 대표적으로 그녀가 처음 울던 날 그런 거예요. 김광석 씨가.
1: 저는 옛날에 그 노래 부르고 잊어버린 노래거든요.
0: 예예. 예.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준비 안 됐지만 외로운 사람들이라는 노래도 그렇고 그 마음속에 짙은 어떤 공허감, 뭐 슬픈데 표현하기 애매한 그런 슬픔을 담은 네, 네. 곡들이 몇 곡 있거든요. 그런 곡들을 잘 소화해내는 그 동료 가수들을 보면은 참 또 박수를 쳐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겠고.
1: 아, 요새 가수들이 더 잘해요.
0: 아, 그런 감정 표현을.
1: 네.
0: 아.
1: 근데 가끔 이제 음악을 다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 한 그런 생각은 나는데
0: 예.
1: 옛날처럼 음악이 단지 진짜 좋아서 음악을 한 거하고 지금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음악을 하고 뭐 그런 게 이제 가끔 많이 느껴지지만
0: 예.
1: 어떤 테크닉적으로는 많이 발전했어요.
0: 오늘 또 소개 안 됐지만은 우리 이정선 씨가 교육학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대학 교단에서 오래 계셨어요. 물론 이제 처음에 실용음악과에만 계셨고.
1: 네. 아니, 나중에도 실용음악과에 계속 있었어요.
0: 쭉 계셨는데 뭐 어디 또 학장도 하시고 네. 석좌 교수로도 계시는데 교단에도 오래 계시면서 학생들 많이 보아오셨으니까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의 음악성이라든가 잘 아시겠네요.
1: 네. 계속 발전하는 거죠.
0: 또 그분들의 발전에 좀 어느 정도 일정 기여를 하셨으니까.
1: 네, 뭐 그러려고 있었던 거니까.
0: 보람도 느끼셨겠고요. 네. 자, 아까 얘기 나왔던 노래 중에서 그녀가 처음 울던 날 김광석의 노래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오늘 1호 초대석의 주인공 이정선 씨가 만들고 김광석 씨가 노래한 그녀가 처음 울던 날 듣고 왔습니다. 정말 음악인으로서 많은 노래를 세상에 선보이셨고 많은 사람들의 기타 스승이 돼주셨고 또 오랫동안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교육자로서 보람도 크셨겠는데 앞으로 더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1: 잘 사는 일.
0: 아, 잘 살아야죠, 당연히. 네. 지금 이제 하시는 계속 음악 활동, 홍보대사 맡으셨으니까 또 그 일도 충실히 하실 것 같고. 특별한 큰 욕심은 같은 건 없으시군요.
1: 이제는 뭐 새로 일을 저지르는 것보다 네. 하던 일 마무리를 해야죠. 뭐. 네.
0: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정식 앨범은 나온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서요.
1: 네, 한 20년 되더라고요. 그죠?
0: 2003년도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네. 핸드메이드 그 이후에 뭐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앨범 계획?
1: 그 이후에 앨범을 하나 녹음했었는데 예, 예. 회사가 없어졌어요.
0: 아니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만든 내심 되죠 뭘?
1: 그 회사 없어져가지고 녹음을 한 8개월 걸려서 진짜 성의껏 했거든요.
0: 그럼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 아니 그 음원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 정체가 없어졌어요.
0: 녹음을 한 오리지널 그 원본이
1: 예 네, 그래서 카피는 가지고 그냥 가끔 듣고 있는데 예 뭐 할 수 없죠
0: 마스터링이라고 하나요 예, 그 음원을 예. 희한한 일이네요
1: 하여튼 우리나라 그 좋은 기타리스트들이 다 객원으로 출연해서 같이 했거든요
0: 꼭 좀 찾아주십시오 예
1: 아니 몇 년 동안 찾았는데 누가 가지고 있다 그냥 자기가 그냥 그걸로 간직하고 싶은 건지
0: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1: 안 나타나요
0: 아유, 예 자, 오늘도 참 얘기 들으면서 참 욕심 없고 뭐 큰 무리 없이 이렇게 또 음악 활동 해주시고 우리에게 또 소소한 행복을 많이 전해주신 이정선 씨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다는 마음이 막 치밀어 오릅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네,
0: 개인적으로 또 음악 팬으로서 예, 정말 건강하게 오랫동안 대중의 앞에서 좋은 연주, 좋은 노래들 많이 불러주시고요. 그리고 예. 가끔씩 또 저희 방송 나오셔가지고 그런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정선 씨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남궁옥분 씨가 노래한 과거 해바라기의 노래죠. 지금은 헤어져도 이 곡 남기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숙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안녕하세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나아지기 위해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자기 개발에 몰두하다 보면 나를 지나치게 채찍질하게 되고 조금도 쉬지 못하게 됩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달리기만 하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KBS 정용실 아나운서도 30여 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 애써왔는데요. 그러다가 번아웃이 오고 말았습니다. 몇 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깨달은 것은 자기 개발보다 자기 이해를 먼저 해야 한다는 점이었는데요. 그 깨달음의 과정을 담은 책 내면의 작은 방에 담았습니다. 오늘 명사들의 책 읽기에서는 정용실 아나운서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정용실 아나운서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중학교 때부터 방송인을 꿈꿨고 연세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습니다. 1991년 KBS 18기 아나운서로 입사했는데요. 현재는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에서 심리상담을 공부 중입니다. 서강대학교 대학원 스피치 수업과 트레바리 독서 모임 혼자서도 단단하게 감정 수업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공감의 언어, 혼자 공부해서 아나운서 되기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기 개발보다 자기 이해를 강조한 책 내면의 작은 방을 출간했습니다. 몰랐네요. 중학교 때부터 아나운서가 꿈이었군요.
1: 너무 이번 네. 책에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중학교 때 우연히 이제 TV를 보다가 거기에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면서 아나운서를 해야겠다 그 생각을 처음 했었죠. 그러니까 중학교 그렇군요. 때.
0: 꽤 일찍.
1: 일찍이죠. 네. 그래서 그 후에 신문방송학과를 그래서 선택을 했고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저는 방송 준비를 1학년 때부터 쭉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는 거를 목표로 예. 방송 파트 쪽 신문과 방송 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제 네. 방송 쪽으로 제가 들으면서 이쪽을 준비하게 됐죠.
0: 야, 전 중학교 때 아나운서란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1: 기자 저는 안 돼 아나운서 네. 기자 이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0: 뭔가 둘 다, 방송을 하고
1: 방송에
0: 싶다.
1: 방송에 나오고 싶다.
0: 그렇군요. 네. 뭐 저에게 선배님이신 정용실 아나운서는 참 정이 깊은 분이고 후배들 얘기 잘 들어주는 언니인데 이런 분들이 사실. 정작 나를 잘 못 챙기긴 합니다.
1: 맞아요.
0: 그러다 보니까 네. 잠도 잘 못 자고 불면의 밤도 길었다고요.
1: 네. 그 데일리 방송을 제가 너무 오래 했었고
0: 그랬죠.
1: 라디오, TV 해서 데일리 방송을 하다 보니까 뭐 평일에는 쉬는 날이 없고 그리고 저녁에 사실 들어가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기도 사실 저녁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다음날 방송을.
0: 네.
1: 제가 시사 쪽이었기 때문에 공부할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식사 끝나고 나서도 항상 혼자서 이제 방에서 공부하고 뭐 좀 책이라도 좀 보고 뭐 글이라도 좀 쓰려면 이렇게 책 내려면 글도 써야 되고 그럼 밤에 잠을 늦게 자는 버릇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제 어떻게 보면 불면증의 시작이라고 할까? 밤에 늘 깨어 있어서.
0: 네. 네.
1: 그렇게 됐죠.
0: 한동안 그래서 많이 아프셨는데 번아웃이 온 거죠. 왜 그때 그랬을까요?
1: 아마 가까이서 보셔서 좀 아실
0: 맞아요.
1: 텐데.
0: 한동안 골고루 하셨죠.
1: 네. 네. 제가 뭐 26년여를 데일리 생방송을 했었고 이제 관리자가 구해된 다음에 거기서 내려오면서 또 유튜브도 제가 우리 방에서 이제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서
0: 저희 같이 했잖아요.
1: 같이 했잖아요. 아시잖아요.
0: 네.
1: 음식을
0: 그때
1: 하는
0: 그때 정말 힘들었죠. 우리
1: 6개월 예. 정도를 그때 1년치 방송을 저희가 미리 맞아. 녹화를 뜨면서 했었는데 그것도 힘들었고 그러다가 제가 사실 결혼식에 후배 결혼식에 갔다가 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쓰러졌어요.
0: 네.
1: 그래서 열이 막 40도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응급실을 갔고 복막염이 아니라 종양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때가 50대였 이제 막 시작이었는데
0: 네.
1: 그때 종양과 번아웃과 갱년기 이런 모든 게 그냥 한 번에 그냥 저한테 다 왔었죠. 그래서 네. 아프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때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게 온 거기 때문에 뭐 가보마트도 그런 얘기 했었지만 질병은 자신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재평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도 그때까지 내가 뭐가 잘못됐지 무엇이 문제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0: 네. 그 아팠던 시간은 어떻게 견뎌냈나요?
1: 그러니까요. 그때 사실 대부분

0: 부분 저는 이제 막 무기력증도 왔고요.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가까이서 보셨겠지만 몸도 많이 부어 있었고 꽤 긴 시간을 제가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몸이
1: 막 땅으로 꺼지는 느낌.
0: 꺼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노력을 너무 의지적으로 하는 거 말고 좀 내려놔 보자 한번. 그냥 좀 쉬게 해줘 보자. 그래서 좀 한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었었고요. 그러면서 제 몸을 하나씩 이제 관찰했어요. 관찰해 보니까 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됐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몸은 사실 마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도 좀 제가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렇구나 하는 거를 이제 이해하는 몸 관찰, 마음 탐험 그리고 자기 이해 이렇게 제가 이번 책에 그 세 개의 섹션으로 썼는데 네. 그거를 제가 이제 그 긴 시간 동안에 차근차근 하게 됐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이제 조금씩 나아지면서 그 저랑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하고 아, 이래서 아픈 거예요. 같이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 방법을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그때부터 조금씩 만나고 다니기 시작했죠.
1: 네. 그 힘들었던 시간과 또 그것을 찾아가는 이야기들을 담아서 내면의 작은 방에 담아냈는데 책이 너무 예뻐요. 그 표지 보면은 네. 와, 이런 방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정말 예쁜 방이 그려져 있는데 네. 어때요? 그 내면에 작은 방이 만들어져 있을 것 같은데
0: 있죠.
1: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그림처럼.
0: 저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잡이 명상이라는 시간에 해보게 됐는데
1: 네.
0: 저는 항상 꿈꾸는 게 이렇게 벽난로가 있고 거기에 이제 흔들 의자 같은 거 있고 책 들고 앉아서 좀 읽고 싶다. 그게 저한테 쉬는 공간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1: 네.
0: 그 약간 주황빛 나는 방을 하나 제가 마련하고 거기에 이제 어린 시절부터 상상했던 것들을 이제 갖다 놓고 좋아하는 사람을 초대하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제 외할머니를 제가 거기에 초대했었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저의 강아지 반려견이 마롱이가 거기 들어오고 네. 꽃나무도 좀 갖다 네. 놓고 이렇게 조금씩 방이 지금 조금씩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들어오기 시작해서.
1: 뭔가 좋은 것들로 채우다 보니까 네. 꽉 찼군요.
0: 예. 예. 근데 사실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이렇게 힘들어지는 시대 막 세상이 변화하는 시대 AI 시대 이런 시대가 오면 불안이 커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내가 이제 불안하니까. 그러면 이럴 때 사실 마음에 뭔가 좀 안정이 있으면은 심리적인 안전감이 좀 있으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애착이라는 것이 어릴 때만 형성돼서 엄마하고만 애착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에도 그런 안전기지 엄마한테 우리가 어디를 밖에 탐험을 하러 갈래도 이상한 아저씨가 있어. 그럼 빨리 와서 엄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1: 네.
0: 내 마음 안에 그런 안전 기지가 있으면 좋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면의 작은 방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 불안하고 힘든 시대에 작은 공간 하나 마련해 놓는 게 좋다. 그런 뜻으로 한번 내면의 작은 방이라는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1: 네. 그 시간들을 겪고 자기 개발보다는 자기 이해가 먼저다라는 걸 강조했는데 사실 남의 얘기 잘 들어주고 공감 잘해주는 선배인 정우실 아나운서 가 정작 본인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는 거잖아요. 나를 이해하면서 전에 몰랐던 나를 발견했나요?
0: 그럼요. 그 전에 정용실 그럼 저는 이제 좀 외향적이고 방송도 많이 했고 그래서 밖에 나가 사람을 만나는 것에서 힘을 얻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1: 늘 뛰어다니는 모습이 익숙했던 것 같아요.
0: 네, 근데 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제가 그렇게 외향적이지만은 않구나. 내향성이 강하구나.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섬세하고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도 제가 좀 더 이해하게 됐고요.
1: 네.
0: 자기 자신을 구성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를 나의 좋은 기억과 그 기억에 붙어 있는 감정과 이런 것으로 제가 이루어져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나를 이해한다는 거는 그 나의 기억들과 감정들을 내 감정이 드는 것을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나의 기억들을 잘 해석해내는 거. 기억은 사실은 나의 해석이 거기 붙어 있는데 그걸 항상 나쁘게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힘든 일도 이런 의미에서 온 거구나 하는 게 지나야지 사실 의미가 해석이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연구하게 됐죠. 제 자신에 대해서.
1: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자기 개발 통해서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또 신나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0: 그럼요.
1: 쉬지 않고 늘 노력하는 것, 또 그걸 즐기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런

0: 여성들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은 곪고 있을 확률도 높다는 거네요.
1: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자신을 모르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도에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0: 네.
1: 어떻게 보면 오늘 건물이 새로 생기고 옆에서 생기고 또 막 이렇게 되는 환경 속에서 나는 어느 길을 찾아가야 되는가 하면 나의 가야 될 방향인 내면의 어떤 나침반 같은 게 있어서 그걸 향해서 보고 가야 되는데 지도 업데이트 되는 것만 너무 막 따라가기 급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는 정작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모르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방법 이거를 잃어버리기가 쉽죠.
0: 네.
1: 그런 면에서 나를 좀 들여다보고 자기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자기 개발은 다음 순서다라는 얘기로 제가 한번 책을 써본 겁니다.
0: 네. 음악 한 곡 듣고 책 내면의 작은 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0: 한다는 건 좀 억지죠.
1: 네.
0: 예, 그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고 있는 거고요. 마음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고 싶은 거 마음에 맞는 일은 할 수 있는 일이고 하고 싶지 않으면서 억지로 한다면 그것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또 지금 시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순간에 내 몸과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1: 그렇죠.
0: 이걸 먼저 할 수, 이건 먼저 해야 되고 아니면 그거에 따라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정해진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언제나 있는 거죠, 그런 게.
1: 8년 전에 공감의 언어라는 책으로 또 명사들의 책 읽기와 함께 하셨었는데.
0: 그러네요.
1: 그때 이제 소통과 공감에 대해서 늘 관심 갔던 시절이고 실천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셨거든요. 그런데
0: 예.
1: 이제 이 두 가지를 공부하려다가 오히려 또 지치셨었다고요?
0: 사실 그때 이제 바로 그 책을 낼 무렵에 이제 바로 관리자에서 내려와 갖고 이제 글쓰기를 했던 건데
1: 네.
0: 공감이라는 것은 사실 상대한테 깊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래 공감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보통 공감 피로라는 어떤 감정 노동의 그 후유증 같은 거를 늘 겪으세요. 일종의 그것도 번아웃과 굉장히 비슷한 증상이에요. 근데 중심이 그러니까 타인한테 가 있는 거죠. 오랜 시간. 근데 이게 갔다가 다시 나한테로 또 오기도 하고 또 갔다 필요할 땐 갔다가 다시 나한테로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빠져 있고 타인의 삶에 내 삶이 아닌 타인의 삶에 휘둘리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에 이기적 일기라고 제 책 안에 이제 만들어 놨는데
1: 네.
0: 내가 중심이 되는 나의 개로 감정을 가져와서 중심에 놓게 되는 나를 그런 일기를 쭉 쓰면서 제가 좀 더 타인으로 갔다가 또 저에게로 또 돌아오기도 하고 하는 그것을 훈련을 많이 하게 됐어요.
1: 네. 그 잘 노는 사람들이 오래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용실 아나운서도 혼자 막 놀고 가고 싶은데 가고 막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거는 잘 못하고 사셨던가 봐요.
0: 그렇죠. 왜냐하면 방송이 너무 긴 시간 데일리 방송이다
1: 보니까.
0: 예, 그게 메인이었고 또 방송을 잘하려면 또 잘 쉬고 있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뭐 개인적으로 막 그 어떤 번잡한 삶을 좀 저는 지향하고 좀 조용히 지냈거든요. 근데 이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은 내가 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휴식이라는 것이야말로 내 자신 그 자체다라는 말이 있는데 쉰다는 것도 사실은 자기한테 맞게 쉬는 것의 모습이 바로 자신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자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남들이 쉴 때 어디 여행 간다고 해서 나도 그 하면 지치는 사람도
1: 오히려
0: 있잖아요.
1: 오히려 더 병나서 오는 경우도 있죠.
0: 저는 예. 그냥 좀 너무 섬세한 사람이고 초민감자 초섬세한 사람이라 혼자 좀 있어야 사실 쉴 수 있어요.
1: 네.
0: 가족이 같이 있어도 그들이 깨어있고 왔다 갔다 하면 저는 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다들.
1: 그건 모든 엄마들이 좀 그럴 것 같아요.
0: 그래서 우리들은 좀 네. 혼자만의
1: 네,
0: 공간을
1: 예.
0: 좀 들어가서
1: 네.
0: 좀 조용히 지내는 시간이 저한테는 그게 가장 큰 휴식 시간이에요.
1: 네. 아, 나와 소통하기 위한 첫 번째가 자기 관찰인데 30년 넘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긴장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다고 했는데 어느 날 방송 모니터를 하다가 긴장하고 있는 본인의 발끝을 발견했다고요.
0: 네. 그 가끔 아나운서들끼리 이제 남의 방송을 볼 때도
1: 네.
0: 아, 저 사람 긴장하고 있네. 이런
1: 그쵸.
0: 게 이제 느껴질 때가
1: 네.
0: 있었어요.
1: 그리고 긴장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0: 달라요.
1: 다르고.
0: 어떤 사람은 손끝으로 뭐 어떤 사람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든가
1: 맞아.
0: 목소리가 약간 찌그러진다든가 뭐 여러 가지 긴장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이 별로 너무 긴장을 안 하잖아.
1: 그렇죠. 보기에는 네.
0: 목소리도 보는데. 저는 별로 문제가 없고 뭐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우연히 그 구두를 신고 있는데 그 발끝을 뾰족하게 들고 있는 거를
1: 예,
0: 위로 들고 있는 걸 보게 됐고
1: 네.
0: 그걸 보면서 아 내가 긴장을 내려놓고 어딘가에 숨겨놓은 거지 이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좀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몸을 그때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관찰하게 된 것 같아요.
1: 그때 발끝을 들고 걷는 습관도 있었다고 하는데
0: 그렇죠.
1: 그런 걸 발견한 다음에 좀 어때요? 노력해 보셨고 지금 고치셨나요?
0: 많이 좋아졌죠. 왜냐하면 그 긴장을 하면 어딘가에 힘을 주거든요. 우리가
1: 네.
0: 사람마다 그건 다 달라요.
1: 맞아요.
0: 그 반응 방식이 저는 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조금 더 꽁꽁 숨기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발끝과 다리 쪽에 좀 더 많이 긴장을 한다고 해야 할까.

0: 하니까 다리에 힘을 주고 있는 거죠.
1: 네. 네.
0: 그리고 또 숨을 안 쉬어요. 저희 방송하는 사람들이 숨소리 들어가는 거를 별로 좋게 안 보잖아요.
1: 그렇죠. 네. 맞아요. 깊은 호흡한
0: 일이 별로 없어요.
1: 힘들죠.
0: 예. 네. 더빙을 전 또 오래 했었고 더빙은 한 거의 두세 시간씩 더빙을 하거든요. 두세 시간 동안 숨을 깊이 쉬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0: 네. 근데 그게 약간 습관처럼 어느 날은 좀 습관처럼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숨도 항상 얕게 쉬고 건강검진 가면 그 폐 검사할 때
1: 콩 부는 거.
0: 예, 예. 그 풍선 같은 걸 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에 한 번도 제가 통과되지 않았었는데 그거에 이상한 걸 제가 못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부터가 제가 이제 횡경막에 숨이 크게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빼지도 크게 빼지도 못하는.
1: 횡경막이 어떻게 보면 좀 굳어져
0: 있는 거죠.
1: 네. 네. 저도
0: 마치
1: 좀
0: 옷을 갑옷을 입은 것처럼 네. 여기 복부까지 꽉 굳어 있는 거죠.
1: 그러면 온 몸이 다 굳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0: 맞아요. 여기가 네. 굳고 어깨나 보통 이런 데서부터 긴장이 쭉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몸 전체가 전 발끝까지니까 거의 그 굳어 있는 상태고 자다 보면 다리랑 팔이랑 이렇게 엄청 힘을 주면서 긴장하고 있는 채로 자고 있어요.
1: 네.
0: 제가 어떨 때 악관절까지도 이제 꽉 물고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너무 아픈 거예요. 온몸이.
1: 오히려 피로가 풀리는 게 아니라.
0: 네. 예. 근데 무의식으로 내려갔으니까 그 의식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자고 있었고 그거를 위해서 운동도 많이 했죠.
1: 네.
0: 제가 일단 숨쉬기 호흡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호흡 관찰도 하고 횡경막을 풀려면 숨이 일단 깊이 들어가야 되고 많이 들어가야
1: 그렇죠.
0: 되거든요. 배와 여기까지 다 온 몸통으로 숨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내쉬는 것보다 들이쉬는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저는 이게 안에가 넓어지니까 공간을 그런 훈련도 하면서 많이 노력을 했죠.
1: 네. 그래서 노력하면서 횡경막을
0: 많이 좋아지고 몸의 근육의 긴장도 좀 많이 내려갔어요.
1: 네. 네.
0: 운동을 통해서도 많이 노력을 했고.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생활에도 좀 변화가 왔겠네요.
0: 예, 네, 전보다는 조금 더 제 중심으로 아까 제가 중심을 타인에서 저로 공감해서 저를 보는 것으로 조금 옮겼기 때문에 생활도 조금 더 제 위주로 하고 제가 피곤하지 않게끔 혼자 있는 시간도 꼭 확보를 하고 그런 것으로 저를 다룰 수 있게 그래야 제 감정이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래야 저를 사랑해야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예, 네, 다 연결이 되는 거라서
1: 네.
0: 좀 많이 바뀌었죠.
1: 정용실 아나운서는 30년 넘게 방송을 했는데도 긴장을 하고 몸이 굳고 번아웃까지 왔는데요. 이런 번아웃이 오는데 이면에는 뭐든 완벽하게 해내려는 성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된 본문 내용을 정용실 아나운서에게 청해 듣겠습니다.
0: 네, 저는 학교 다니는 내내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맏딸로 자랐습니다. 자수성가하신 부모님의 자랑이었지요. 특히 중학교 때 우연히 친구들과 성적 내기에서 이기려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성적이 눈에 띄게 올랐고 그때부터 학교 선생님, 부모님, 친구들의 기대가 이어졌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올라간 성적 덕에 반장이 되자 자꾸 기대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사춘기였던 그 무렵 저는 학교 공부도 친구 관계도 반장으로서의 업무도 다 잘해내고 싶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그 모든 것을 붙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어가지 않았어요. 성적은 떨어지기 시작했죠. 내 공부만 하기도 버거운 나이에 반장이랍시고 친구들 고민을 들어주고 반에서 하는 환경 미화, 청소 등등 여러 가지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다 잘해낼 거다. 잘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결국 성적이 중위권으로 떨어지면서 중학교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완벽주의는 우리에게 내가 완벽하게 보이고 완벽하게 살아가고 완벽하게 모든 일을 해낸다면 수치심과 판단, 질책이라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자기 파괴적인 믿음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완벽하게 잘해내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1: 제 주변에도 그렇고 특히 방송국에 완벽주의자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0: 맞아요.
1: 그 완벽주의자들은 본인이 완벽주의라는 걸 모르더라고요.
0: 예. 모르죠.
1: 정용실 아나운서도 뭐 어릴 때 중학교 시절에도 이랬지만 결혼해서도 그렇고 아나운서가 돼서도 그렇고 계속 완벽주의적인 성향으로 살아왔던 거네요.
0: 그렇죠. 그리고 방송은 또 사실 그런 걸 더 요구합니다.
1: 맞아요.
0: 생방송은 실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걸 제가 챙겨야 되고 그 안에서 작은 실수도 안 되잖아요. 사실 용납이 되질 않기 때문에
1: 그렇죠.
0: 예, 그 성향 계속 이어지고 그게 더 강화됐죠. 방송을 통해서. 잘하네 생방을. 그게 저한테는 더 그렇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괜찮다는 거짓말이라는 심리서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는 정말 완벽주의로 인한 엄청난 우울에 빠져 있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겉으로는 아무도 몰라요.
1: 네.
0: 심지어 가족도 몰라요. 너무 감춰서.
1: 네.
0: 배우자도 모릅니다. 오직 혼자만 알고 혼자 있는 시간에 우울함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살이라든지 이런 심각한 상태로 가는 경우도 많고 아주 얼마나 무서운지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계속 갈 때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됐죠.
1: 네. 아까 본인을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사실 기억 속의 정용실 아나운서는 뭔가 시원시원하고 호탕해 보이고 그렇게 예민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본인의 내면 속의 예민함을 찾아낸 거잖아요. 그런 예민함과 민감함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0: 예민함과 민감함이라는 것은 사실 본인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호탕한 척하는 것 자체가 네. 보호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이 예민하지 않은 다른 속성을 가진 분들도 꼭 반대의 보호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여지는 모습이 사실은 그 사람의 진짜와 정반대입니다. 대부분이.
1: 네. 네.
0: 만약에 완벽주의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 거고요. 예. 아닌 진짜 완벽한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고요.
1: 네.
0: 다 반대의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제
1: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0: 사는 게 그래서 힘든 거죠.
1: 네.
0: 왜냐하면 그걸 네. 안 바라보고 싶으니까 예, 자기의 그 문제를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1: 네.
0: 근데 하여튼 이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은 일단 소리, 소음, 냄새. 그리고 그 외에도 특히 소음에 아주 약하고요. 기온 변화.
1: 네.
0: 춥고 더움에 예민합니다. 몸으로 느낀다면.
1: 네. 네.
0: 그리고 타인의 말을 너무 경청을 잘해서 거기에 너무 빠져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관계를 좀 더 깊이 하려고 하지 넓게 하려는 성향이 좀 없어요. 네. 그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예민하면 저는 거의 다 해당이 되고.
1: 그렇군요.
0: 네. 그 점수가 엄청 높더라고요.
1: 그러니까 저도 그 책을 보면서 표시해봤더니 저도 몰랐는데 저도 예민한 사람이더라고요.
0: 예민해요.
1: 그러니까요.
0: 미각도 예민하고.
1: 네. 우리가 이거를 좀 본인을 좀 알아야 되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0: 그래야지 편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1: 책에 이제 굿모닝 필튼이라는 수업을 하고 그렇게 잠이 쏟아졌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 늘 불면증을 달고 살거든요.
0: 예, 그 예전부터 그랬었죠.
1: 굉장히 궁금해요. 그 개운한 느낌?
0: 그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람의 번아웃의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교감신경이 방송을 하니까 항상 기가 올라가 있고 업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많이 올라가 있는 번아웃에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밤이면 올라와야 잠을 자고 또 다시 낮에 교감이 올라오고 이게 번갈아서 자율신경계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전 낮이나 밤이나 계속 교감신경이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여서 잠이 잘 깊이 오지도 않고
1: 네.
0: 자꾸 깨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운동 중에 펠덴크라이스라는 운동을 펠덴크라이스 무브라는 운동 하고 있는데 그 운동은 이제 신경계를 안정시켜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 운동을 처음 갔는데 뭐 한 것도 없는데 잠만 자고 오는 거예요. 그 운동 끝났어요. 선생님은
1: 네.
0: 끝났습니다.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잠만 잤으니까
1: 뭐 했는지도 모르고
0: 뭐 했는지 네. 기억도 안 나요. 잠을 자느라고
1: 네.
0: 그래서 아니 집에서는 못 자면서 여기 와서 왜 이렇게 자고 있나.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좀 미안한 마음도 들어서 몇 번은 몇 회를 그러다 다가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자도 되는 거냐 이렇게 제가 그랬더니 주무시라는 거예요. 그냥
1: 네.
0: 잠이 오면. 근데 왜 여기만 오면 이렇게 잠이 오냐? 그랬더니 여기가 이 운동이 이제 교감 신경을 낮춰준다. 그래서 그걸 그때 알게 됐고
1: 네.
0: 그 다음부터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다른 시간에도 조금 긴장이 풀어지면 사람이 피곤해지면 잠이 와요. 근데 네. 그거를 커피라든가 아니면 의식으로 깨우는 거죠, 잠을 저희가. 그러면서 그걸 그 잠 오는 시간 자연스럽게 오는 걸 억제했기 때문에 잠이 이제 안 오게 되는 것.
1: 아.
0: 우리 화장실 가고 싶은데 참으면 못 가는 거죠.
1: 변비 오는 것처럼.
0: 그런 거랑 그렇군요. 비슷한 거죠.
1: 아, 저도 지금 이 상태인 거네요. 여기 그 센터에 좀 저도 가봐야 되겠네요.
0: 네. 오셔요, 오셔요.
1: 네. 네. 부정적인 사고도 문제지만 긍정적인 사고에 갇히는 것도 몸을 힘들게 한다고요?
0: 그러니까 그게 이게 이제 애쓰는 거죠. 긍정적으로 잘할 수 있어. 하면 돼. 요즘에 시대에는 이게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의지만 계속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할수록 더 힘만 듭니다.
1: 네.
0: 주변의 환경에서 나한테 기회를 주지 않는데 나는 하면 돼 하면 돼 하면서 나를 혹사시키고 착취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제가 젊은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엔 되면 하는 거다.
1: 아, 네. 하면
0: 환경이 나한테 기회를 줄 때 그때 하면 된다. 아. 되면 한다. 하면 된다가 아니라 바꿔야 네.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랑 지금 세대가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1: 듣기만 해도 편안해지네요. 네.
0: 되면 하면 되니까. 쉬다가.
1: 그러니까요.
0: 방송도 기회를 주면 네.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
1: 네. 힘든 내 몸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본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오늘은 새로운 클래스, 새로운 동작을 시도해보는 시간입니다. 지시한 대로 열심히 동작을 해봅니다. 지나가며 보던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시네요. 애쓰지 마세요. 그 순간 제 몸을 보니 승모근과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아, 또 애쓰고 있었군요. 저의 완벽주의는 늘 최선을 다하길 요구했고 그때마다 몸에 잔뜩 힘을 주고 해냈습니다. 잘해보겠다는 마음이 늘 몸에 긴장을 가져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지 않았다면 몸에 힘을 주고 있는지도 못 느꼈을 겁니다. 선생님의 애쓰지 마세요라는 한마디가 제 몸을 따스하게 만드네요. 넌 그동안 너무 최선을 다했어. 그러느라 네 몸도 늘 애써왔고 이젠 애쓰지 않아도 돼. 애쓰지 말아요. 제 몸이 스르륵 풀립니다. 마치 마법 주문처럼 애쓰지 마세요가 제 몸을 풀어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누워서 편하게 동작을 하는데 눈물이 또르르 흐릅니다. 아, 애쓰지 말라는 말이 몸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었는데 그때 왜 눈물이 또 또르르 흘렀을까요?
0: 항상 몸은 그냥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감정은 몸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아마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기 때문에 몸이 반응을 했겠죠.
1: 아.
0: 네. 눈물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네.
0: 감정이 들었기 때문에.
1: 약간 몸이 한이 맺혀 있었네요.
0: 그러네요. 애쓰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애쓰고 있었는데 아. 그만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1: 네. 네.
0: 몸이 좀 편안해지면서.
1: 아, 내 주인도 모르는데 또 누가 지나가면서 필요한 말을 해주는구나.
0: 그렇죠.
1: 약간 굉장히 공감받았다는
0: 네,
1: 느낌에서 흐르는 눈물이었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아, 오늘 책 함께 읽어보면서 내 자신을 또 이렇게 발견해보게 되네요. 음악 한 곡 듣고 내면의 작은 방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김나영의 봄내음보다 너를.

0: 오늘은 KBS 정용실 아나운서의 책 내면의 작은 방 만나보고 있습니다. 마음에 쌓인 통증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무의식 속에서 계속 나를 긴장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그런 통증이 있었던 거죠?
1: 네. 앞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잘 때 제가 통증이 이제 있었고 자고 나면 확인하는 거죠. 그걸 이제 잠들 땐 모르고 있다가 네. 자다 깨면 뭐 이도 악물고 있고 뭐 손, 팔, 다리까지 뭐 긴장이 사실 잠을 자는 시간에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은 무의식이 지배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몸을 이제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아나운서들 중에 사실 악관절이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0: 많죠.
1: 예, 그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긴장에서부터 오는 통증이 아닐까 심리적인 거랑 좀 관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0: 네. 네. 이런 통증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1: 사실 이렇게 이런 통증들이 교감신경이 이제 밤에 긴장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그런 건데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몸에 대한 것들 특히 통증 쪽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신경계 쪽 문제를 요즘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고 뭐 당뇨라든가 자가면역 질환이라든가 파킨슨 심혈관계 혈압이라든가 만성통증 뭐 섬유근육통 이런 것들이 다 감정에서부터 원인이 예전에 불명이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인 것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많이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 심리적 문제를 조금 들여다보면서 내가 뭐가 문제일까를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고 저는 이제 일적으로 거의 매일 그것도 쉬는 날 거의 없이 계속 긴장을 해야 되는 잘해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이 저한테 필요했던 거죠.
0: 예. 사람마다 그 원인을 찾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제각각이겠네요.
1: 그렇죠.
0: 뭔가가 잘 안 될 때 아, 무슨 문제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 문제를 가능성으로 보면 오히려 풀린다고요.
1: 네.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것도 그 상대가 좋아질 거야. 나을 거야. 라는 걸 믿어주는 거거든요.
0: 네.
1: 그 믿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몸도 예를 들면 아플 때 아, 난 너무 심각해. 나 오늘 무슨 병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갑자기 몸이 더 안 좋아지잖아요.
0: 맞아요.
1: 그게 믿음이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도 그냥 그건 그냥 아픈 거야.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 거야라고 확대 해석하지 말고 그냥 아픈 거야. 아니면 또 그걸 아예 안 보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회피.
0: 그쵸.
1: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들여는 발 곧 그래야 고치죠.
0: 네.
1: 그렇지만 그거를 확대 해석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거. 나을 거라고 믿는 거. 그걸 내가 스스로 믿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백하기 힘든 사연을 내뱉고 나면 치유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다고요?
1: 제가 이제 서강대에서 그 학생들 스피치 수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기억을 꺼내서 같이 치유의 스피치를 제가 만들어서 수업을 했었는데 그때 사실 어떤 한 분이 너무 밝으세요. 밝다 못해서 남까지 다 챙기고 막 그런데 자기는 정작 돌보지 않고 항상 남만 신경 쓰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분은 왜 그 감정이 이렇게 좀 늘 업돼 있고 뭔가 평소에 자연스럽지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왜 그러실까 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어릴 때 8살 때 엄마가 집을 나가시게 됐고 그 나가는 장면을 본인이 목격했고 그때 엄마가 너가 맞딸이니까 아버지랑 이렇게 잘 살아라. 네가 잘 챙기고 잘해라 라는 말을 한 것 때문에 너무 노력하는 삶을 평생 사신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뭔가 부자연스럽게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가 느껴졌었고 그분은 엄마한테 그 나가는 장면을 끝까지 보면서도 엄마 가지 마라는 말을 못했어요. 그 상처가 있고 그 상처를 가슴속 깊이 그냥 붙들고만 사셨는데 그런 분들은 해야 할 말이 그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평생. 근데 그걸 억눌러 놓고 사신 분들은 대화가 보면 겉돌아요, 약간.
0: 진짜 중요한 걸 안 건드렸으니까.
1: 안 얘기하고 항상 다른 얘기만 하시는 거죠.
0: 네.
1: 근데 그래서 그거를 꺼내게 하고 같이 얘기해 보니까 너무 많이 우시긴 했지만 그것이 가슴에 덩어리, 응어리처럼 있던 게 풀리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치유를 하지 않았는데도 정말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참 중요하다. 감정은 표현하는 데서 70%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0: 근데 감정을 정말 끄집어내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1: 그렇죠.
0: 네. 어떻게 그걸 끄집어내야 되나요?
1: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수업을 만들 때 이제 기억을 가지고서는 감정을 끌어내 봤어요. 어떤 기억이 지금 가장 강렬하게
0: 인생에서
1: 남아있는가.
0: 네.
1: 그것도 힘든 기억 중에. 그러면 그 기억이 붙들고 있는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이 남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막 있는데 그것만 맨 앞장에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요. 4살 때, 5살 때, 6살 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있잖아요.
0: 그렇죠.
1: 맨 앞장에.
0: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1: 그러면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고 그것을 제가 이제 메모리 퍼즐이라는 걸 만들어서 반은 좋은 감정, 반은 힘든 감정 이렇게 나눠놨는데 거기에 적다 보면 힘든 감정에 같은 얘기를, 같은 사건을 4~5번 적으세요. 그러면 그건 그 사건은 분명히 들여다보셔야 되는 사건이에요.
0: 그렇군요.
1: 그런데 그걸 이제 그 감정을 무시한 채로 억눌러 놓거나 넌 나오지 마. 내가 안 좋아하는 애니까 내 앞에 모습을 보이지 마. 그런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꺼내서 힘든 기억을 꺼내서 그 뒤에 있는 기억이 붙어 있는 기억의 뒷면에 붙어 있는 감정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0: 그렇군요. 네. 또 내 감정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을 때 책을 활용해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본문 내용을 정용실 아나운서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1: 책으로 자신을 탐험해보세요. 자신이 고른 책과 문장 속에 바로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서점을 나가 표지든 제목이든 한 단어 때문에 끌리는 책을 한번 골라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문장을 적어봅시다. 적어놓고 자신의 고민, 상황, 마음, 욕망이 어디에 묻어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에게 독서란 뭐 마음의 양식 같은 상투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를 알아가는 통로이자 현재의 저를 확인하는 거울입니다. 책을 골라봅시다. 그냥 뭔가 끌리는 책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눈에 들어오는 문장을 적어봅시다. 그 시간은 한 30분 정도로 제한해봅시다. 책의 표지와 제목, 목차를 살펴보고 자신이 이 책을 고른 이유를 간단히 적어보고 책에서 고른 문장들과 비교를 해봅시다. 현재 자신의 상태와 감정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0: 또 내면의 상처가 깊을수록 반드시 입 밖으로 꺼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꼭 상담가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더라도 혹시 거울을 보면서 나에게 털어놓는 것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1: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이런 책에 이제 고른 문장들 이렇게 써보시는 거는 좋아요.
0: 네.
1: 왜냐하면 써보는 거는 내가 쓸 때랑 읽을 때랑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쓸 때의 나를 객관적으로 읽을 때의 내가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거울 속에 나랑 대화하는 거는 그 분리가 좀 어려워요.
0: 그렇겠네요.
1: 네, 그래서 그 분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울에 털어놓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차라리 글을 써보시는 게 훨씬
0: 그렇군요.
1: 도움이 되고요. 이게 사실 어려운 이유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이 많아요. 알아채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뭐 심리학적 표현으로는 자동적 사고, 뭐 역기능적 신념 이렇게 말하는데 항상 그 사고의 패턴이 있어요. 나는 뭔가 우울한 일이 생기면 과대 해석을 하는 거야. 인생은 이런 거야.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든가.
0: 네.
1: 그런 걸 못 느끼면서 그냥 오늘 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걸 나는 늘 확대 해석을 하는 거야. 그걸 남이 들어야 넌 지금 확대 해석하고 있잖아.
0: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주니까.
1: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오늘이 힘든 거야. 라고 정확하게 누군가가 그걸 짚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0: 네.
1: 그런 것을 인지치료라고 말을 하는 건데 잘못된 인지를 고쳐주는 거죠. 확대 해석하는 부분을. 그런 것은 남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글을 써서 내 글에 똑같은 패턴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
0: 그렇군요.
1: 네.
0: 분노를 참지 못해서 욱하는 감정 때문에 관계를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 분노라는 거는 또 어떤 감정일까요?
1: 이 분노가 참 묘한 감정이에요. 왜 묘하냐면 겉으로는 분노인데 안에 다른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0: 분노의 이유를 찾아봐야 돼요.
1: 네, 그 안에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분노는 보통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약한 부분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상처받고 싶지 않은 연약한 감정이 들어가 있고 겉으로 분노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남편하고 사이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을 때도 화를 많이 내죠. 우리는 네. 남편한테 화를 많이 내죠, 주로.
0: 근데 애들한테도 많이 내고.
1: 애들하고 남편한테 많이 네. 내는데 그게 이유를 잘 들여다볼 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당신이 이렇게 이기적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 거는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싫어.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은 이기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상대를 그냥 딱 단정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벨을 붙이는 거죠.
0: 네.
1: 그런 거고 뭐 약속을 이렇게 언제나 너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언제나 늘 항상 이런 말을 붙인다는 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어느 누구도 네. 언제나 그러지는 않아요.
0: 그렇겠죠.
1: 항상 그러지는 네.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전면적으로 그를 부정하거나 상대를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매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 절약해야 돼 사람은. 그러면 그건 내 규칙이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 규칙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의 분노는 그런 식으로 내 규칙을 어겼을 때 내가 상대를 전면 부정할 때 또 아니면 예전에는 남편이 다정했는데 지금은 무뚝뚝해. 그러면 그거는 기대잖아요. 근데 네. 과잉 기대죠.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그러면 그런 것도 기대를 낮춰야 네. 되겠죠.
0: 네.
1: 그런 식으로 분노라는 건 다양한 감정을 본인이 그렇게 이제 분노가 약간 위에 서는 겁니다. 상대를 내리는
0: 걸 분석을 해봐야 되겠네요. 왜
1: 그렇죠? 왜 그러나
0: 진짜 이게 분노할 건지 아닌지.
1: 예. 네. 근데 분노는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내가 상대 위에 서서 누르는 감정이기 때문에 마치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처럼 느껴져요.
0: 네.
1: 그러나 그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0: 그렇군요.
1: 솔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자존심만 지켰을 뿐 문제와 소통이 된 게 아니에요.
0: 네.
1: 예.
0: 네.
1: 근데 욱하면서 상대가 좀 이렇게 움찔하니까 네. 내가 위에 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자꾸 분노라는 형태로 하게 되는 거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해봐야 되죠.
0: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분노하고 난 뒤에 허무해지는 거군요.
1: 그리고 그게 상처가 크죠. 나한테도
0: 네.
1: 지나고 나면.
0: 왜 그랬을까.
1: 내가 이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죠. 이런 마음이 들죠.
0: 또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쓰라고 권해주셨어요. 새로운 이야기라는 건 뭔가요?
1: 앞서 제가 자동적 사고라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된다. 사고의 패턴이 나는 우울한 일이 있으면 죽음을 생각한다.

0: 든다면 네. 극단적으로 그런 이야기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깨야 되거든요. 그 패턴을 깨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생망이라는 말 있잖아요.
1: 네. 예,
0: 요즘 젊은 분들이 뭐 아, 나 이생에서 더 이상 안 돼.
1: 맞아요.
0: 그렇게
1: 너무 자주
0: 말을
1: 들려요.
0: 하는데 네. 그래서 드라마가 이제 그런 집단 무의식을 반영하듯이 역행물, 회귀물, 리셋물.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아. 내가 그걸 바꾸면 나 재벌의 아들이 될
1: 그렇죠.
0: 수도 있고 뭐 이제 공주가 될 수도 있고 뭐 남편을 이 남편하고 아닌 다른 남편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유가
1: 아.
0: 뭔가 지금 생을 바꾸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 사실 우리는 이야기, 기억이라는 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진 건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바꿔버림으로써 사실은 리셋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를 새로 써야 된다. 상처와 아. 그걸 가지고 재해석을 새로 해내면 리셋되는 거예요.
1: 네.
0: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드라마에서만 된다고 생각하시고 현실에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삶의 패턴을 깨고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삶을 써나가는 거죠.
1: 아,
0: 그게
1: 그렇군요.
0: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1: 과거의 기억을
0: 그렇죠.
1: 바꾸면 현재의 나가 달라질 수 있다.
0: 바뀌고 미래의 나는 당연히 더 바뀐다.
1: 네.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네요. 나를 안다는 건 내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데 관련된 본문 내용을 정용실 아나운서에게 청해 듣겠습니다.
0: 왜 남편이 늦는다는데 기분이 나쁜 걸까? 남편이 다른 여자와 어울려 저녁 먹으며 바람이라도 날까 봐? 그건 아닌데. 그럼 왜 기분이 나쁘지? 혹시 밤늦게 돌아다니다 사고라도 날까 봐? 아니 그럼 왜? 나는 일찍 들어가서 남편과 저녁 먹으면서 시원한 맥주라도 한잔 하고 싶어서. 그런데 남편이 일찍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니 서운해, 섭섭했다고. 그래요. 바로 그게 진실한 내 감정이지요. 기분 나쁜 것이 다 화가 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씩 따지고 들어가다 보니 섭섭함이라는 서운함이라는 감정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후로는 어떤 감정이 떠오르게 되면 스스로에게 먼저 묻습니다. 왜 기분이 나쁜 거야? 왜라는 질문은 스쳐가는 감정을 과학적으로 파헤쳐보는 것이자 정확한 감정을 따져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나가다 보면 솔직한 내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드디어 나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할 수 있죠.
1: 네, 정말 감정을 정확히 알아야 갈등 요소도 줄일 수 있고 상처도 덜 받게 될 텐데 앞선 이야기하고 연결이 될 텐데 힘든 기억으로 괴롭다면 그 기억을 과거를 재구성해보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0: 네.
1: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0: 네. 이 감정을 솔직하게 모르면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가 화가 나거나 이런 문제가 되는 감정들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이제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사업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젊은 친구죠. 사업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어린 시절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이 맺혀서 사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뭐든지 사업, 엄청난 성공을 했어도 마음이 허전한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그것만 이루면 모든 게 다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바뀌기 때문인 거죠.
1: 저것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행복하지가 않아요.
0: 않잖아요. 네. 근데 그 행복은 사실 그 전에부터 제대로 들여다봐야지 거기까지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작업을 좀 해봤어요.
1: 네.
0: 그랬더니 이제 원래 사춘기 무렵 이제 그 학교 다니는 중고등학교 때 가난하니까 이제 소풍을 가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항상 아버지를 원망했죠. 그 돈을 못 벌어오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자기의 삶을 항상 원망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왠지 그래서 잘 안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극복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근데 나이가 먹어서 다시 그때로 가서 보면 그 문제들이 별게 아니에요. 막상 보니까 그때 신도시 애들이 워낙 잘 살아서 그렇지 자기는 원도심에 살았던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걔랑 비교해서 그런 거지 자기가 지금 현재 상황에 가난과 비교해 보니까 그리 가난한 것도 아니었다는 거를 새삼 알게 됐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기대에 못 미쳤던 것에 대한 그냥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던 것이고 그것이 좀 잘못된 거였고.
1: 실체가 잘못된 거네요. 네. 예.
0: 그 현실을 바로잡아서 기억을 재구성하고 나니까 자기는 좀 더 미래를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갈 한 맺혀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젠 제대로 무엇을 향해 가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 방향이 같은 방향이라도 훨씬 다르게 풀리게 됩니다.
1: 네. 사실 정용실 아나운서도 힘든 시간을 보냈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치유의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고 계신데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본인 고통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숨어있고 또 일어나지조차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0: 근데 저는 이제 치유라는 것이 혼자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같이 네. 왜냐하면 누군가의 지지가 필요하거든요. 사회적 지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치유라는 거는 내 자신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사랑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할 수도 있고 미울 수도 있고 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거를 받아들여야지 이런 유연성을 가졌을 때 정말 진정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몸으로 시작하셔서 자신의 힘든 기억을 꺼내서 들여다보면서 그런 다른 나의 모습 지금 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모습도 인정하면서 가는 것이 진짜 치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자 오늘 KBS 정용실 아나운서의 내면의 작은 방 함께 만나봤는데요. 짧은 시간 통해서 또 직접 책 보시면서 본인 마음을 들여다보고 몸도 아껴주시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용실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는 끝곡 가브리엘 폴의 파반느 스티브 에르퀴아가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명사들의 책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당신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주말을 보내고 난 다음 날은 왠지 더 피곤합니다. 흐트러진 근육과 신경의 상처리됨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최소 반나절은 필요하죠. 그래서 월요일 오전에는 다른 날보다 지각도 많고요. 서로 의사소통도 잘 안 돼서 분위기가 처질 때가 있습니다. 오후는 돼야 겨우 표정이 풀리죠. 우린 상대가 지난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반나절 정도는 좀 날카롭거나 뚱해 있어도 모른 척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 아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내 눈치 보기는 하지 말아야겠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핑클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상대가 걸어오는 농담이라도 조금 거슬릴 수가 있고 피곤할 수도 있는데요. 표정, 말투, 행동 이런 거 전부 이해받는 것은 어렵죠. 그러니까 서로서로 월요일 한 반나절 정도는 그려려니 하면서 두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풀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분위기도 풀릴 겁니다. 월요일 좀 슬기롭게 보낼 필요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LP카페에서 추억을 되새겨보겠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 하겠습니다. 김태정의 기도하는 마음 이어서 정윤선입니다. 엽서.

김태정의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정윤선의 엽서, 이렇게 두 곡 들었습니다. 이채원님께서 우리 동네 정형외과가 세 곳 생겼는데 늘 붐벼요. 우리님들 늘 조심들 하셔요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어머니 때문에 작년 가을부터 정형외과를 좀 자주 가는데 너무너무 환자가 많습니다. 고령화가 돼가면서 정형외과에 환자가 더 많아졌다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우리 이채원님 말씀처럼 우리 모두 조심하자고요. 박미님, 발치했는데 얼굴이 붓고 시퍼렇게 멍이 들어. 누가 보면 한 대 얻어맞은 걸로 오해할까봐 이 더위에 마스크 쓰고 외출하려니 힘드네요 하면서 눈물 표시까지 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더운 때 마스크까지 쓰고 외출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아마 치과 치료받는 중이신가 봐요, 박미님. 근데 멍까지 드는군요. 피부가 약해서 그러실까요? 박민님 어쨌거나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미수님, 노디 원래 야식 잘 안 먹는데 유독 먹고 싶어서 매운 치킨 시켜서 먹었다가 사흘 동안 화장실만 들락날락했네요. 병원에 갔더니 장염에 방광염이래요. 그래서 항생제, 지사제 받아왔어요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아이고, 기운이 하나도 없으시겠습니다. 최미수님, 얼마 전에 기말고사 본다고 하셨었던 것 같은데 컨디션 안 좋으셔서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가족 여러분들, 우리 모두 아프지 말고 지내면 참 좋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노래 두 곡 듣고 LP카페로 넘어가죠. 더 클래식의 여우야, 그리고 럼블피쉬가 부릅니다. 예감 좋은 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LP의 아날로그 선율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LP 카페. 오늘도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 이 시간 꾸며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곡은 피아노의 오렌지 향기 속으로입니다. 피아노 기억하시나요? 1990년대에 활동했던 혼성 3인조 그룹인데요. 오렌지 향기 속으로는 94년에 발표돼서 사랑받았습니다. 이 노래는 리듬감

도 있고 꽤 편안하게 느껴지는 곡인데 노랫말에 반전이 있죠. 오렌지의 상큼한 사랑 노래라기보다 어떤 사람에 대한 원망과 안타까움 그리고 약간의 집착도 느껴집니다.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애증도 담긴 것 같고요. 이 노래가 요즘 90년대 숨겨진 명곡을 찾는 음악 팬들 사이에서 은근히 자주 거론되고 있다고 해요. 잠시 후에 우리도 함께 들어보기라고요. 이어서 전해드릴 곡은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입니다. 1999년에 발표한 김종서 7집 타이틀곡 Loving You입니다. 경쾌한 모던 록 스타일로 이제 막 사랑에 빠진 사람의 아주 밝고 당찬 고백송이죠. 김종서 특유의 시원하고 청량한 고음이 터지는 들으면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곡인데요. 그 덕에 김종서의 히트곡 아름다운 구속에 이어서 같은 사양강장제 광고 음악으로 사용되기도 했죠. 김종서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의 제목으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럼 노래 속으로 들어가 보죠. 피아노의 오렌지 향기 속으로 이어서 김종서가 부릅니다. Loving You.

대한민국 인기 가요에서 전해드리는 LP 카페 추억의 음악들 감상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좀 더 먼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1980년대 초반 활동했던 포크 발라드의 숨은 보석 같은 팀 사랑의 하모니의 야화 준비했습니다. 밤에 들으면 감성이 배가 되는 노래인데요.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노랫말이 마치 한편의 시처럼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이 곡은 애청자 김미영님께서 청하시기도 했어요. 화려하지 않은 통기타 선율, 또 멤버들의 따뜻하고 포근한 하모니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노래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아련한 그리움과 밤하늘의 낭만을 가득 담고 있는 사랑의 하모니의 야화, 잠시 후에 듣겠고요. 이어서 1970년대 후반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시대를 풍미했던 두 명의 스타, 최병걸과 정소녀가 호흡을 맞춘 그 사람이란 곡 소개해드리죠. 서로를 향한 애틋하고 설레는 사랑의 감정을 마치 대화하듯 주고받는 다정한 가사가 참 매력적인 노래입니다.

절병걸의 감미롭고 매력적인 중저음, 정순이의 맑고 청한 목소리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죠.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요. 그래서 라디오에서 정말 많이 흘러나왔던 곡입니다. 그 시절 특유의 아날로그 감성과 낭만이 그대로 전해지는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하모니가 부르는 야화, 이어서 최병걸, 정소녀가 함께합니다. 그 사람.

오늘 LP카페에서는 피아노의 오렌지 향기 소로, 김종수의 러빙 유, 그리고 사랑의 하모니의 야화에 이어서 최병걸과 정소녀가 함께 부른 그 사람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조용훈님께서 잊고 있던 추억의 노래를 들을 수 있어 좋아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파이팅 하고 응원의 메시지 보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용훈님. 조용훈님도 언제나 파이팅 하십시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한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 다시 만나죠. 신정숙이 부릅니다. 그 사랑이 울고 있어요.

0: 은은한 달빛 같은 노래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신샘의 언타이틀. 이번 주도 신샘이 음악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요즘에는 그 간단한 업무 같은 거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처리하기도 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배터리가 닳으면 불안해지는데 우리 신샘이 평론가는 몇 퍼센트 정도부터 이제 좀 불안을 느끼시나요?
1: 이게 진짜 부끄럽지만 제가 1%가 돼도 충전을 안 해요.
0: 세상에. 네. 안 불안해요?
1: 그래서 핸드폰이 꺼져야만 꼭 충전기 앞에 가가지고.
0: 아니 그런 사람이 있는데 와. 제가 여태까지 본 분 중에 최강입니다. 최강.
1: 네.
0: 와.
1: 저도 그래서 주변에서 제발 충전 좀 해라 미리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데 이게 고쳐지지 않는 뭔가 고질병인가 봐요.
0: 와 배우고 싶다. 저 담대함. 저는 이제 빨간색으로 20% 미만으로 이제 내려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충전기 찾느라고 그냥 안절부절 못합니다.
1: 그러니까요. 요즘 현대인들이라면 다 그럴 텐데 저는 정말 무작정 밖에서도 핸드폰이 꺼지면 그냥 삽니다.
0: 그대로. 놀랐습니다. 부럽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타이틀 곡은요.
1: 네 오늘은 김현식의 3집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했는데요. 네. 김현식이 1, 2집 활동을 마치고 이제 좀 유명한 젊은 피들을 좀 불러모았어요.
0: 2집까지 한 이후에?
1: 네. 아. 이 막 대학을 졸업했던 전태관 그리고 또 갓 제대했던 김종진에다가 뭐 장기호랑 유재하까지 이렇게 네 명의 젊은 음악가들을 불러 모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밴드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사실 김현식의 밴드인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그냥 뒤에서 연주만 하는 그런 역할에서만 그치지 않았고 작사나 작곡에도 참여를 하면서 3집에 이제 좋은 곡들을 보탰는데 유재하가 작사 작곡한 가리워진 길이라는 곡도 이 김현식 3집에 수록되어 있고요. 네. 유재하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탈퇴한 뒤에 들어왔던 박성식이라는 인물이 쓴 비처럼 음악처럼이라는 곡도 이 3집의 타이틀곡으로 또 쓰였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으면서도 아름다운 곡들이 수록된 게 김현식의 3집인데
0: 그렇군요.
1: 네, 오늘 이 중에서 들어볼 곡은 그대와 단둘이서라는 수록곡이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멤버 중에 이제 장기호가 이 곡의 작사, 작곡 그리고 편곡까지 다 맡았는데
0: 빛과 소금의 장기호
1: 맞습니다. 이 장기호는 이제 이후에 김현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탈퇴하고 사랑과 평화라는 밴드에도 몸담았고 또 이제 빛과 소금을 또 결성한 멤버이기도 하죠. 네. 사실 빛과 소금 노래 중에 지금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삼프의 요정이라는 곡을 쓴 사람이 바로 장기호이기도 한데요. 그런 장기호의 첫 작곡 데뷔작이 바로 그대와 단둘이서라는 곡입니다.
0: 네.
1: 장기호가 처음에 이제 작곡을 독학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그냥 동요처럼 만들었던 곡이 그대와 단둘이서라고 해요.
0: 멜로디를 좀 단순하게 해서 만들었겠죠. 네.
1: 근데 처음에. 이 곡을 이제 김현식이 듣고 이거 누가 쓴 곡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장기호가 아 이거 그냥 만든 거야. 나중에 더 근사한 곡 만들어서 형에게 줄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현식이 그 자리에서 이 곡을 불러버리니까 자신이 생각하던 거랑 다르게 곡이 막 살아서 움직이고 가라앉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아 노래는 누가 부르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구나 이런 걸 또 느꼈다는 그런 일화도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일화를 좀 떠올리면서 들어보시면 김현식이 또 얼마나 좋은 보컬인지를 또 새삼 더 크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김현식의 노래 그대와 단둘이서 전해드리면서 신샘이 평론가는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김현식의 그대와 단둘이서 오늘의 언타이틀 곡이었는데 노래 진짜 세련됐죠?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항상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가 생각나시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REF의 노래 듣겠습니다. 마음속을 걸어가.

RF의 마음속을 걸어가 듣고 왔습니다. 오늘 끝곡 윤한기의 나는 행복합니다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 판사복을 벗은 뒤에야 깨달은 것들. 정재민 지음, 성우 김용효 읽음. 나는 준규와 조서를 읽고 경찰에게 몇 가지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서를 나서니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준규는 나에게 여자친구와 친형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당부사항을 전해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새벽, 또 비가 내렸다. 텅 빈 도로를 달리며 준규의 여자친구에게 전화해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다. 준규의 여자친구는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울기만 했다. 그 다음에는 준규의 친형에게 전화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형은 경찰에게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준규한테 들었다면서 준규가 금세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경찰이 상당한 근거 없이 긴급 체포를 했을 리 없다며 일이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풀리지 않을 수 있으니 너무 섣불리 큰 희망을 품지 말라고 애둘러 말했다. 무엇보다 준규가 어린 시절 오토바이를 훔쳤을 때처럼 내 도움을 받으면 쉽게 풀려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할까 봐 걱정되었다. 자신이 진짜 사기 조직의 총책이면서 나를 변호사로 선임해 풀려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다. 전화를 끊고 컴컴한 도로를 달리며 준규 아버지와의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준규가 오늘 한 말들을 곱씹으며 과연 판사가 믿어줄까 생각하기도 했다. 곧 결혼할 예정이라는 동거 중인 여자친구가 언제가 될지 모를 준규의 석방 시점까지 반려견 두 마리를 키우며 혼자 살 수 있을까 걱정하고 동생 옥바라지를 하려는 친형을 염려하기도 했다. 예상대로 바로 다음 날 경찰은 준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긴급 체포를 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0: 청구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한다.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이를 다시 법원에 청구한다. 법원에 영장이 청구되면 영장 담당 판사가 심문기일을 정해 알려준다.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설명을 들은 터라 나는 영장이 법원에 청구되었는지 신문기일이 언제 어디로 잡혔는지를 확인하려고 직원을 통해 수원법원에 거듭 전화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6시가 지나자
1: 업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니 용무가 있으신 분은 다음 날 업무 시간에 전화하기 바랍니다.
0: 나는 자동 응답기 멘트만 반복해서 흘러나왔다. 밤 11시가 넘어도 연락이 안 되어 혹시나 하고 사무실에 가보니 팩스 기계 위에 구속영장 청구서가 도둑 고양이처럼 숨죽인 채 엎드려 있었다. 신문기일은 다음 날인 토요일 오후 2시였다. 나는 자정이 가까운 그 시간부터 새벽까지 사무실에 앉아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의견서를 썼다.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수사 기록을 볼 수 없다. 따라서 영장 심문 절차에서 변호인은 아무 수사 자료를 보지 못한 채 변호를 해야 한다. 경찰과 검사가 판사에게 제출한 자료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지 못한 채 변호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도 위험한 일이다. 변호사가 자신 있게 어떤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판사 앞에 제출된 기록에는 그런 사실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판사가 변호사의 말을 믿어줄 리 없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사가 어떤 증거를 제출했을지 추측하고 가정하면서 그에 대한 가상 반박을 제시해야 할 때도 많다. 이때처럼 한밤중에 구속영장을 받아들게 되고 바로 다음날 낮에 영장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사이 의뢰인과 접견해 의뢰인에게 수사기관 입장에서 의심할 만한 부분들을 물어볼 시간도 충분치 않다. 이것은 마치 캄캄한 밤에 불빛도 없이 그 길을 한번 가본 사람,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말만 듣고 대리운전을 하는 것과 같다. 앞에 뚜껑 거친 맨홀이 있을지 딴 장애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엑셀을 밟지 못하고 저속으로 조심조심 가게 된다. 그만큼 기록을 다 보면서 하는 공판 때의 변론에 비해 변호사의 변론에 힘이 덜 실리게 된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도 모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로서 허점을 찾아낼 가능성도 높다. 다만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세세한 문제를 지적하는 대신 전체적인 수사 방향에 대한 허점을 지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어? KBS 오디오북.
3: KBS 오디오북!
0: 코인을 발행한 재단의 대표들을 변호해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적이 있다. 코인을 발행한 지 3개월 만에 가격이 100분의 1로 폭락해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 검찰의 공소요지는 그 원인이 대표들이 처음부터 아무런 실체가 없는 스캠 코인이라는 사기 코인을 발행했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의 영장심사에서 나는 스캠 코인이 되려면 처음부터 실체가 없는 코인이어야 하는데 그 코인은 거래소의 정상적인 심사를 통해 상장되었으므로 당초부터 스캠 코인은 아니었다고 변론했다. 그 코인은 발행 후 3개월 동안

다른 코인보다 높은 가격을 시종 유지해 오다가 발행 3개월 되는 시점에 갑자기 누군가가 코인을 해킹해 수많은 코인을 탈취했고 그 소식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폭락이 시작되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코인 가격 폭락으로 인한 피해를 안겨준 것은 코인을 해킹해서 탈취한 해킹범이지 코인을 발행한 의뢰인들이 아니고 오히려 이들은 해킹으로 가장 큰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변론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나 경찰은 먼저 해킹범을 잡아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사건 발생 이후 3년이 지나도록 그 해킹범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누구라도 잡아넣으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그 책임을 모두 가장 큰 피해자인 코인 발행인들에게 전가해 이들을 구속함으로써 희생양 삼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킹범을 잡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의뢰인들이므로 이들을 석방해 경찰과 함께 해킹범부터 잡는 것이 순리라고 변론했다. 그 결과 이런 코인 사기 사건에서 드물게 두 대표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영장심사에서 변호를 할 때는 이처럼 변호사에게 상당한 집중력과 순발력이 필요하다. 준규의 영장심문도 바로 다음 날로 잡혔기 때문에 나는 미리 정해져 있는 일정들을 죄다 연기하거나 취소했다. 영장심문기일에 법정에 나가서는 박준규가 사기 조직의 총책이라고 하기에 아직은 증거가 너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조직원들을 한 명씩 구속하며 가장 윗선을 불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윗선이 되어 책임을 덮었을 거다 하는 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 현재 구속된 이들 중 우두머리가 윗선이 박준규라고 허위 진술을 해 책임을 덜려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박준규에게도 윗선이 누군지 묻고 특정인의 이름을 대며 그가 윗선이 아닌지 물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박준규가 총책이 아님을 경찰도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준규가 사기 조직의 총책이 되려면 그 모임의 수직적 서열 관계를 바탕으로 한 지휘 체계가 있어야 하고 그 최상층에 박준규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구속된 L 등의 무리가 수직적 서열 관계가 있는 조직이란 증거부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 조직원들이 모두 박준규보다 나이가 적게는 2살, 많게는 7살 많은 고향 선배들이므로 정서적으로 어린 박준규가 총책이 되기는 어렵다. 경찰이 너무 급하다. 증거가 더 확보되면 그때 구속하면 되니 지금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풀어달라며 변론했다. 판사 앞에 제출된 수사기록의 내용을 거의 모르고 있는 입장에서 피의자는 결백하니 절대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높지 않고 오히려 판사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대신 아직은 구속하기에 이르다고 하면 판사가 수긍할 만한 여지가 좀 더 생길 것 같았다. 박준규를 긴급 체포하고 조사한 그 수사관은 조사하는 내내 또 그 이후에도 내가 전화할 때마다 나를 존중해 주었다. 나는 비록 그 수사관이 내 의뢰인을 처벌하려고는 하지만 똑똑하고 정중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수사관이 피의자인 박준규 뒤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수사가 미흡했고 구속영장이 잘못 청구되었다는 취지로 변론하는 것이 다소 불편했다. 하지만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 외에도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같은 요건도 있다. 구속은 처벌이 아니다.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혐의자가 도망가 버리거나 증거물을 다 없애버리거나 증인들을 협박하거나 매수해 이

입을 막아놓으면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재판을 하고도 형을 집행할 수 없으니 구속해두는 것이다. 그래서 구속기간 동안에는 수용자가 미결수로서 무죄로 추정되고 노역도 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구속되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본인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나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기각해주기도 한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도망갈 이유도 증거인멸을 할 이유도 없다고 하면서 영장을 기각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반면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시켜줄 것을 요청한다.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경찰은 준규가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들고 다니고 타인 명의의 차를 타며 수상한 현금 1억이 차에서 발견되었고 수상한 휴대폰이 있는데 주운 것이며 비밀번호를 잊었다고 하고 주민등록 내역과 다른 지역에 살고 있고 자주 이사를 다니며 집 앞에 CCTV를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경찰이 오면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다며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는 이렇게 변론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타인 명의의 휴대폰과 차량을 사용하고 있었기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타인은 피의자의 어머니입니다. 박준규가 오래전부터 신용불량자이므로 자기 명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현금 1억을 들고 다니는 것도 자기 명의 계좌를 만들 수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피의자가 현재 사는 집에서 임대차 계약, 가스 설치는 다 박준규 본인 이름으로 했습니다. 자신을 숨기려고 했다면 그마저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했을 것입니다. 피의자가 휴대폰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 안에는 본권과 무관한 다른 불법적인 거래가 있고 그 관계자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준규에게 휴대폰을 주었다고 말하면 누구도 안 믿는다. 내가 판사라도 그냥 영장 발부다 라고 하니 털어놓은 입장이었다.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묵비권과 같은 피의자의 권리이므로 이런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다른 사건으로 현재 목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목포경찰서가 소환할 때마다 그 먼 곳까지 가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도주 우려도 없습니다. 경기청에서 그냥 불렀어도 조사를 받으러 갔을 텐데 경기청은 한 번도 피의자를 소환한 적 없이 그냥 긴급체포를 한 것입니다. 피의자가 이대로 구속되어 버리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자기가 관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보다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데 이렇게 갇혀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방어권을 보장해 주셔서 억울함을 밝힐 기회를 주십시오. 변호사도 어떤 경우에는 의뢰인이 무죄라는 또는 유죄라는 확신이 들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잘 모를 때가 있다. 준규도 후자의 경우였다. 준규가 총책일 수도 있고 총책이 아닐 수도 있었다. 준규가 나와 단둘이 있을 때 절대로 관여한 적이 없다고 울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준규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준규의 말을 믿기 어려운 정황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었다. 재판을 하면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피의자나 피고인 본인이 범행을 부인할 경우 자백하는 경우에 비해 형량이 높아진다. 이런 점까지도 준규에게 충분히 설명했으나 준규는 계속 무죄를 강변했다. 이 경우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 입장이 관철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 다만 형사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의외로 직원들이 많았다. 변호인이 접견을 왔다고 하자 유치장 시설로 안내해 주었다. 여러분은 지금 정재민 변호사의 에세이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 정재민이 변호사 사무실, 경찰서, 구치소, 법정을 오가며 기록한 우리 사회 이야기.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 지금까지 성우 김요효였습니다.

0: 나 잘한 걸까? 대책도 없이 오버하는 거 아닐까?
1: 넌 그게 문제야. 언제나 감정이 앞서. 이건 그냥 멍청한 짓이고 손해보는 짓이야. 누구의 이득도 되지 않는 헛수고일 뿐이라고.
0: 그렇지만 살면서 꼭 똑똑한 짓만 해야 돼? 절대 손해보지 않고 이득만 보면서 살 수 있어? 살 수 있다고 해도 그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 잘한 거야. 잘했어. 가만히 손전등이. 야, 김재현!
2: 어? 누구야?
0: 나, 류미야!
2: 너 안 갔어?
0: 안 갔어! 그냥 진절을 베풀고 싶어서.
2: 야씨, 너 헛소리하지 말고 빨랑 벙커로 돌아가!
0: 싫어!
2: 말 들어! 거기 혼자 있으면 위험해. 들깨가 돌아다닐 수도 있다고.
0: 네가 지금 내 걱정해주는 거야? 땅 밑으로 추락한 애가?
2: 너 같으면 걱정 안 되겠냐? 여자아이가 나 때문에 길에서 밤샌다는데.
0: 치, 너 자존심 상하냐?
2: 뭐래? 사람을 뭘로 보고.
0: 야, 됐고. 내가 도움될 거 있나 주변 좀 둘러보고 올게.
2: 유미야!
0: 왜?
2: 조심해!

0: 어? 내가 밧줄에다 봉지 묶어서 내려보낼 테니까 봉지 받으면 소독약이랑 반창고 꺼내서 이마 다친 데 소독하고 반창고 붙여.
1: 어.
0: 여기. 약 받았어?
1: 어. 고맙다. 근데 이거 어디서 찾았어?
0: 근처 철물점에서 밧줄이랑 지렛대랑 톱도 구해놨어.
1: 그걸로 뭐 하려고?
0: 그냥 나도 모르겠어.
1: 얘기나 하자. 길에서 자면 안 되니까.
0: 무슨 얘기?
1: 아무 얘기나.

0: 가족 이야기도 좋고.
1: 뭔 얘기를 하지? 언니가 있어. 싸우고 헤어졌는데 본 사람이 있대. 곧 만날 것 같아. 근데 넌 친구들하고 어떻게 벙커에 오게 된 거야?
0: 축구 아카데미에서 같이 합숙하던 애들이야. 세상 망하고 나서 넷이 이리저리 헤매다가 예전에 벙커 얘기 들었던 기억이 나서 여기까지 왔어.
1: 야, 근데 왜 니네들끼리만 뭉쳐다녀?
0: 니들이 우릴 먼저 따시켰으니까.
1: 따시켰다고?
0: 딴 지역에서 왔다고 텃세 엄청 하던데? 문제야 취급하고 위험한 일은 우리한테만 시키고 뭔 말을 해도 개무시하고.
1: 무슨 말을 했는데?
0: 에이조 있을 때 싱크홀 사고가 났거든. 난 계속 바닥에 금가는 게 보여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했는데 조상이 듣는 척도 안 하는 거야. 결국 무너졌을 때 우리만 살아남았어.
2: 어느새 비는 그치고 적막한 거리엔 김재현과 내 목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었다.
0: 야, 너무 말을 많이 했더니 피곤하다. 배도 고프고.
1: 나도 그래. 우리 좀 쉬자.
2: 우리는 침묵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혼자일 때와 혼자가 아닐 때의 어둠과 침묵은 분명 다른 거였다. 누군가와 함께라는 안도감 속에서 나는 어느새 잠이 들었다.

ちょっとあんねん。しおっとかち。그럼들어올리지말고흔들어볼까그래뚜껑을흔들면가장자리에틈이좀새

0: 내가 뚜껑을 열기만 하면 돼.
1: 물이 목까지 찼어.
0: 어떡해. 잠깐만. 내가 맨홀 뚜껑을 지렛대로 위에서 들어올릴 테니까 넌 머리로 뚜껑을 밀어 올려.
1: 알았어.
0: 자, 하나, 둘,
1: 안 열려! 꼼짝도 안 해!
0: 야! 버텨! 지금 포기하면 죽어! 한 번만 더 해보자! 야, 너! 너 왜 힘 안 줘? 야! 살아있는 거지? 안 돼. 죽게 놔둘 수 없어. 내가 할 거야.

0: 이 고난을 통과해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될 거야.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류미아로.
1: 잊었던 꿈의 속삭임이 천둥처럼 들려왔다. 어느 순간 눈앞이 하얗게 반짝이며 내가 내 몸 밖으로 튕겨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낡은 육체를 벗고 허공에 번개가 되는 느낌, 날아오르는 느낌, 눈알이 노랗게 빛나는 느낌. 재현을 땅 위로 끌어올리자 팔다리가 부들거리며 무릎이 꺾였다. 더는 손가락 까딱할 힘도 없었지만 김재현이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0: 이제 정신 들어?
1: 어떻게 된 거야?
0: 정신 차려보니까 네가 내 옆에 뻗어있더라. 뭐 죽은 줄 알았어.
1: 그건 좀 전에 널 보고 내가 할 소린데.
0: 그런가? 암튼 일어나. 왜? 아파?
1: 온몸이 아파. 어깨 박살난 것 같아. 팔뚝이랑 허리도 욱신거리고.
0: 일어날 수 있겠어? 벙커 가야지.
1: 너무 아파.
0: 안 되겠다. 엎혀. 내가 업어줄게.
1: 됐어. 지도 죽다 살아났으면서.
0: 그럼 나한테 기대서 가.
1: 그래 뭐. 야, 근데
0: 어?
1: 우리 손을 잡고 있네.
0: 아, 그러게. 아, 언제 잡았지?
1: 네 뜻대로 됐네. 네 손 잡으면 후회하지 않는다며.
0: 아, 야, 잊어버려. 야, 근데 너 그 무거운 걸 어떻게 들어올렸어?
1: 모르겠어.
0: 와, 초능력자라더니 진짜였네.
1: 야, 진짜 초능력자면 처음부터 열었겠지. 과분하게.
0: 그런가.
1: 여튼 마음은 가볍다. 몸은 아프지만. 날아갈 것 같은 느낌?
0: 야야야, 손 그만 흔들어. 어깨 아프대매.
1: 야, 내 손 잡으면 후회하지 않을 거야.
0: 아, 그만하라니까. 사람 놀리고 있어.
1: 내 말은 너처럼 그런 거창한 말 없이 그냥 이렇게 손 잡는 것도 괜찮지 않냐, 뭐 이런 거지.
0: 그래, 괜찮은 것 같다.

0: 지금 산만을 갖고 줄줄 짜고 있어요.
1: 아니, 너 죽은 줄 알았잖아, 새끼야.
2: 재현아.
0: 야야야. 류미야한테 고맙다 그래. 얘 아니었으면 나 죽었을 거야.
1: 고마워. 진짜 고마워.
3: 아이, 그래. 자, 다들 그만하고 미아랑 재현이는 의무실로 가야 돼. 나머지는 수색 나갈 준비해.
4: 알았어.
5: 어, 일어났어?
3: 아, 나 얼마나 잔 거야? 야, 여기 너랑 나 둘뿐이야?
5: 다 나갔어.
3: 어머.
5: 저기, 너 아니면 죽었을 거야. 목숨값은 꼭 갚을게.
3: 아, 됐어. 난 그냥 예전에 한 약속 때문에 남은 거였어.
5: 약속?
3: 그런 게 있어. 너도 나한테 갚고 싶으면 나중에 도움 필요한 다른 사람 도와줘.
5: 그건 싫은데. 내가 빚진 건 넌데 왜 다른 놈을 도와? 난 너한테 갚을 거야.
3: 야, 그건 이런 원리야. 친절을 받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 애는 또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런 식으로 세상에 친절이 퍼지는 거지.
5: 난 다른 놈한텐 관심 없어. 두고 봐. 언젠가 네가 날 구한 걸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해줄 테니까.
3: 치, 언제는 자기 손 안 잡은 거 후회하게 될 거라더니. 이제 가자, 조원들한테.
5: 그래, 그러자. 나한테 시킬 거 없어?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구해다 줄게. 말만 해.
3: 아, 됐어. 문이나 열어.
5: 넌 뭐 좋아해? 음식이나 물건이나 뭐 아무거나. 아, 좋아하는 색깔은 뭐야? 갖고 싶은 거 있어? 누구 귀찮거나 마음에 안 드는 놈은?
3: 야, 시킬 거 없고 필요한 것도 없어. 그리고 지금 귀찮은 놈은 너야.
5: 아, 그러지 말고 뭐든 말해봐. 나 능력 있어.
3: 이 허세 어쩔 거야.
5: 류미야.
3: 왜? 뭐?
5: 우리 친구하자.
3: 친구? 또 네 밑으로 들어오라고?
5: 아, 아니. 아, 그거 아니고. 이번엔 정식으로 악수 청할게. 손 잡아. 친구하자. 진짜 친구. 응?

0: 오늘의 적을 살려보내면 반드시 내일의 적으로 돌아온다.
1: 빈손으로 30만이 한꺼번에 달려들기만 해도
0: 가스 공급은 물론 상수도 아니 우물물까지 완전히 폐쇄해야 한다.
2: 도항을 하겠다느니 감히 우리 군을 선전포고를 해.
3: 청야전술에 이어 유인작전을 펼치는 을지문덕.
4: 아우 고마해.

0: 와이파 한국이 100여전 여섯 번째. 풍월주 김유신 22번째.
1: 저기 문덕이가요.
2: 봐봐, 저 문덕이가 뭐? 예, 어디 보자. 여수에서 아 여수가 아 이게 아니네. 여수장 우중문.
0: 을지 문덕이 우중문에게 보낸 시를 확인하는 우문술.
2: 야, 이게 대박이네요. 아니야, 이걸 진짜 이게 을지 문덕이가 썼다고?
1: 아, 그 밑에 사인 있잖아, 사인.
2: 누가 죽었냐? 사인이겠지.
1: 죽을 다짜. 문덕.
2: 이거는 거의 노벨 문학상 갑이야.
1: 그 정도예요?
2: 야, 우중문이, 넌 이제 완전히 박제된 새됐다. 아이고.
3: 아, 제가요? 아니 고마워라 마이 못다 아이가 이건데 왜 제가 셉니까? 을지문덕이지.
2: 이게 대단하네.

0: 여 수장 우중문. 을지문덕의 시 속으로 한 발자국 더 깊숙이 들어가 보자.
1: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 수장 우중문. 작자는?
2: 을지문덕!
1: Oh, that's right. 자, 이 시는 1년과 2연에서 수나라의 장수 우중문에게 일종의 선풀을 날린 거다. 선풀, 선풀 알지? 엄지 척 좋아요 눌러주면서 너의 책력은 진짜 하늘과 땅만하는 신박한 계책이다 하는 거지. 자, 아, 오늘 186화니까 186번.
3: 네, 186번입니다.
1: 자, 3연 전승공기고는 무슨 뜻이지?
3: 네! 전투마다 이겨서 공을 많이 세웠으니.
1: 자, 그럼 마지막 지족원언지는
3: 여기서 만족하고 이만 물러가라는 뜻입니다.
1: 오, 자, 그럼 이 시에서 을지문덕이 적장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진심은 뭐다?
3: 이쯤에서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널 죽이겠다. 오.

0: That's right. 자, 여기까지는 살아서 잘 왔지만 한 발자국이라도 더 전진한다면 너에게 내일은 없다. 누가?
1: 우주정부야!
0: 누구한테?
1: 우주정부!
0: 일개 고구려 장수가 말이야.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수나라의 대표 장수에게 딱 꼬나보면서 꺼져. 안 꺼져? 응?

0: 자, 이게 기백이지. 이게 바로 찐 기백이야. 응? 최상급의 호연지기, 이 모름지기. 개기려면 센 놈한테 개기라고. 우리 라이트급은 건드리지 말자.
1: 홍길동의 저자 허균이 그의 저서 성서부 부고를 통해 을지문덕의 시가 정말 을지문덕이 직접 썼는지 믿을 수 없을 정도다 라고 밝혔을 정도로 문학적으로도 그 완성도를 인정받는 을지문덕의 여수장 우중문.
0: 자, 진이지.

0: 울지 문덕이 날 소재 삼아 이 시를 통해 나에게 약을 배달했다 그겁니까?
1: 약이라니 엿을 좋겠지. 야, 그 한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나올까 말까 나왔다 들어갔다. 아이 그 문무를 겸비한 장수라고 하더니 야 이제 그 명성을 알겠네.
2: 아니 지금 울지문덕을 찬송하는 거예요?
1: 칭송이겠지. 찬송이라니.
2: 아니 너무 울지문덕 적장 아닙니까?
1: 아니 적장이라도 야 울지문덕이 칭찬했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데?
2: 이거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시 속에 저희가 있을 아니야.
1: 그래. 울지문덕에게 허풍을 떠는 것 같지는 않고.
2: 허풍 이건 뭐고? 우리 쪽수가 30만입니다. 30만. 30만의 병력으로 못할 게 뭡니까? 평양성 수용 인원이 아마 1만도 안 될 거예요.
3: 그렇게 을지문덕에게 낚여 제대로 열받은 우정문?
2: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놈들과 7번 싸워 7번 다 이겼어요.
1: 이기긴 하지만 그 과연 그 승리가 이게 진정한 승리였나 내가 합리적인 의심이 드네.
2: 어쨌건 요강성 공격도 안 먹히는 마당이에요. 우리가 먼저 평양성을 함락하면 폐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1: 요동성이겠지.
3: 군량과 물자 공급에 문제가 생겨 요동성 공격 역시 성과가 없는 상황.
2: 이 우중문이 선봉에 서겠습니다, 장군.
1: 네가 선다고 선봉해?
2: 예, 울지문덕을 내 손으로 발라줘야지요.

0: 놈들이 정말 퇴각을 결정할 거라고 보십니까?
1: 요동성을 공격하고 있는 본대 역시 군량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본대에서 군량과 물자를 공급받는 일은 없겠군요.
0: 군량과 물자가 정말 바닥났다면
1: 게다가 압록강을 건너서 평양성 앞까지 우리 군을 추격하며 싸우느라 적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야.
0: 대단하지만 장군께서 보낸 시의 숨은 뜻을 이해했다면 오히려 열받아서 공격을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1: 우문술과 우중문은 목소리는 저래도 수나라 국대급 장수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승산 없는 싸움에 뛰어들 만큼 아마추어는 아니야.
2: 그럼 놈들이 퇴각을 결정하면
1: 우리는 마지막 작전에 돌입한다.
0: 작전이 아직 남았단 말입니까?
1: 오늘 살려보낸 적은 반드시 내일의 적으로 돌아온다.
2: 30만 대군입니다, 장군. 우린 그만큼의 총알도 없습니다.
1: 그러니까 총을 쓰지 말고 작전을 써야지.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작전뿐이다.
0: 대단한데.

0: 이런, 이 평양성의 코앞인데 평양성 정문에 대표 한 발 안 쏘고 이대로 물러간다니.
1: 대표라니? 어. 대포. 너 대포 안 있어? 어? 그 애들이 오는 길에 다 폐기했단 말이야. 그 애들이 식량만 버렸는 줄 알아? 제일 먼저 버린 게 대포하랴.
0: 이놈들을 그냥 내가
1: 을지문덕이가, 야, 취미로 너한테 시를 보낸 게 아니단 말이야.
0: 아, 그게 어? 아니면요.
1: 이거 봐, 오중문이. 응? 이 놈은 말이야. 응? 우리 군의 상황을 환히 꿰뚫고 있어.
0: 응?
1: 아, 그래서 우리에게 퇴각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준 거야.
0: 아니,
1: 아, 싸워봐야 피차 피만 보게 될 아니, 테니까 말이야.
0: 아, 그 몇 줄 안 되는 시에 뭐 이렇게 많은 뜻을 담았어?
1: 자, 화답해. 에?
0: 화답이요? 나 지금 나한테 시를 쓰라는 얘기입니까?
1: 아, 응?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을. 잠깐, 이게 아니고 가는 정이 고우면 오는 정도. 에이, 그냥 시를 받았으면 시를 화답하는 게 이 바닥의 매너 아니야?
0: 아, 나 비밀일기도 못 써본 사람이에요.
1: 뭐 노래 가사라도 그냥 베껴서 보내.
2: 결국
0: 갬성은 역시 LPG.
2: LPG? 이번에 맞았네. 갬성이란 감성의 신조어다. LP판을 고르는 우중문.
0: 어디 보자. 나훈아, 조용필, 윤수일. 뭐야, 명창 지병문? 자, 훈아 형이 대세긴 한데 그래도 개치는 용필이 형이지. 야, 울지문덕 듣고 있냐?

0: 을지문덕의 바람대로 수나라 별동대의 주의부는 퇴각을 결정하고.
1: 이왕이면 말이야 와이파이 맵 최단시간으로

0: 어둠이 내리자 평양성의 성문이 서서히 올라가고 군마에 재갈을 물린 고구려 군들이 수나라 별동대보다 세 발 앞서서 움직인다. 살수, 지금의 청천강 상류에 도착한 군사들은 참고로 살수가 청천강이 아니라는 설도 있기는 하다. 포대로 흐르는 강물을 막고 하류 곳곳에서 군사들이 매복한다.
1: 적들은 반드시 와이파이 맵에 최단 시간 쳐가지고 지름길로 온다. 바로 살수.
0: 을지문덕이 살수 근처에서 마지막 작전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그 시각. 퇴각하는 수나라의 별동대. 살수라는 두 글자와 함께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 안내 표지판을 발견하자.
2: 좌회전!
0: 대군이 우르르르르르르르르 수나라의 군사들이 살수를 향해 말고삐를 조이는 동안 선발대가 돌아온다.
3: 다행히 살수의 물이 깊지 않아 군마와 군사들이 충분히 건널 정도입니다.
4: 살수는 걸어서도 살 수 있는 강이다. 출발해!
2: 어이구, 아니에요. 너희는 왜 나한테 화가 나지만 출발!
0: 살수를 향해 달리는 수나라의 군사들.

0: 와이파이 한국인 좋아요 구독. That's right. 국어 쌤 이명호.
1: 아, 저 허씨여가지고 출석 번호 맨날 40번이었음. 허예은.
2: 나는 이게 우씨가 아니고 우문씨인데 그러면은 이름이 수리네. 아유 참다. 조민슬.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북도 영주시에 있는 부석사를 찾아갑니다. 영주시를 대표하는 문화유적지인 부석사는 우리나라 10대 사찰 가운데 하나인데요. 부석사가 터를 잡고 있는 곳은 태백산의 한 줄기인 봉황산 기슭입니다. 근처에는 봉황산뿐만 아니라 비봉산, 봉현면, 내중리 등과 같은 봉황과 관련된 지명이 많습니다.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때 당대의 고승인 의상조사가 창건했습니다. 오래된 사찰인 만큼 부석사 안에는 큰 법당인 무량수전을 비롯해서 많은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화재로는 통일신라시대 당시에 뛰어난 조각미를 엿볼 수 있는 석등, 창건자 의상조사의 진영을 모신 조사당, 오래된 소조불상인 소조열의 좌상, 그리고 아름다운 채색 그림 가운데 하나인 조사당 벽화 등이 있는데요. 모두 국가지정문화유산인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문화재들 가운데서도 부석사하면 무량수전이 가장 유명합니다. 무량수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아한 기품을 지닌 그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무량수전 안에는 고려 때의 불상인 소조열의 좌상이 봉안되어 있고요. 무량수전 편액은 고려 공민왕의 친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석사 창건과 관련된 재미난 전설도 하나 있습니다. 무량수전의 왼쪽 한모퉁이에는 커다란 자연석 세 개가 뒤엉켜 있는데요. 삼부석이라고 불리는 이 바위들은 부석사 창건 당시 공중에 세 번이나 떠올랐다고 전해지는 명물입니다. 부석사라는 사찰 이름도 이들 뜬 돌, 즉 부석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무량수전 앞마당에 세워져 있는 석등은 의상조사가 부석사를 창건할 당시 만든 것으로 전해지는 귀중한 유물인데요. 8면의 화사석 가운데 4면에는 창이 나 있고요. 나머지 4면에는 각기 다른 형태의 정교한 보살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부석사 석등은 우리나라에 있는 석등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석등으로 손꼽히는 수작인데요. 그 명성이 일본에도 잘 알려져 있어서 일본의 학자들은 물론 일반 관광객들도 석등을 보기 위해 일부러 부석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무량수전에서 오른쪽으로 150m쯤 떨어진 곳에는 의상조사의 진영을 모신 조사당이 있습니다. 별다른 치장을 하지 않은 고려 때의 소박한 건축 양식이 돋보이는 전각인데요. 조사당 처마 밑에는 비와 이슬을 맞지 않고도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는 선비와 한그루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비화는 튼튼한 철망으로 사방이 가려져 있습니다. 선비화의 잎을 삶아 마시면 아이를 얻을 수 있다라는 속설 때문에 생긴 철망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비화 보존 차원에서 이 철망이 하루빨리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영주 시내에서 부석사로 가는 길에 만나게 되는 선비촌도 아주 좋은 여행지입니다. 선비촌 안에는 한옥 건물들의 밀집지역인 한옥체험공간과 음식점, 특산품 판매장 등이 있는데요. 선비촌 바로 옆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이 있어서 함께 둘러보면 좋습니다. 소수서원은 조선 중종 때 신제 주세붕이 백운동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건립했는데요. 조선 명종 때인 1550년에 소수서원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북도 영주시에 있는 부석사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노유섭 씨 변연주곡 약속입니다. 바리톤 김종표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미숙아 망막병증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생길 수 있는 눈 건강의 위험입니다. 하지만 미숙아로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망막병증의 위험이 있는 건 아니고요. 미숙아 망막병증으로 진단된다고 해서 모두 치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아실명 질환으로 지적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선별검사를 통해서 제때 잘 치료하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미숙아 망막병증은 왜 생기는지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365 아바의 I have a dream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신 37주 이전에 태어난 미숙아들에게는 건강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요. 소아 실명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미숙아 망막병증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때 발견해서 잘 관리하면 시력에 문제 없이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숙아 망막병증 어떤 상태인 걸까요? 한양대학교 병원 안과 임한웅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미숙아 망막병증은 자체로 보면 실명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1: 아,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 맞습니다.
0: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1: 네. 아기가 너무 일찍 태어나서 망막 혈관 성장이 도중에 멈추게 되면 이런 병이 생기는데요. 네. 이때 혈관이 자라지 못한 부위에 비정상적인 불량 혈관과 흉터가 막 생겨서 이런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0: 네. 그럼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면 실명은 막을 수 있을까요?
1: 네.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아. 적절한 시기에 발견해서 레이저나 주사 치료를 해주면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고 네. 아기의 소중한 시력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그럼 미숙아로 태어나자마자 검사를 하나요? 위험군이 있는 건가요?
1: 네. 대부분 태어나자마자 바로 하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망막 혈관이 발달하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보통 출생하고 4주에서 6주 사이에 첫 검사를 합니다. 주요한 위험군은 출생 체중이 1500g 이하거나 임신 주수가 30주 미만으로 태어난 아기들인데요. 네. 이런 아이들이 좀 위험군에 속합니다.
0: 네. 그럼 그렇게 저체중아들에게 위험이 큰 이유가 있는 건가요? 또 체중이 어느 정도일 때를 저체중아로 결정하는지도 궁금한데요.
1: 네. 의학적으로 보면 출생 체중 2500g 미만을 저체중아, 1500g 미만을 극소체중아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저체중아 애들이 위험한 이유는 엄마 뱃속에서 머문 기간이 짧아서 망막 혈관이 그만큼 덜 자라서 출생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혈관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출생해서 산소치료 등을 받게 되면 이것이 눈 안에 있는 망막이라고 필름 역할하는 곳을 자극해서 비정상적인 혈관 증식을 유도하게 됩니다.

0: 어떤 검사로 확인을 하는 건가요?
1: 말씀드린 망막을 보는 검사인 안저 검사로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0: 네.
1: 저희가 아이들 눈 안에 망막이란 곳이 눈 겉에 있는 흰자 까만자가 아니고 눈 안에 있는 조직이라서 동공이라는 걸 저희가 키워서 눈 안쪽에 빛을 넣어서 안쪽에 망막을 검사하게 되는 안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0: 네. 근데 동공을 키워서 이제 그 안을 본다고 하셨는데 근데 검사가 쉽진 않겠어요. 과정도 좀 힘들지 않을까요?
1: 네, 사실 저희 어른들도 망막 검사를 하게 되면은 요새는 그 무산동 안저 카메라가 있어서 쉽게 검사하는 편이긴 하지만
0: 네.
1: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검사를 시행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일단 동공을 키우는 동공 확장제를 넣은 다음에
0: 네.
1: 검사를 하게 되는데 아이들 또 협조가 안 되니까 눈을
0: 그렇죠.
1: 꼭 감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저희가 억지로 눈을 이렇게 클립 같은 걸 눈을 벌려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면 아기들이 막 울고 그래서
0: 네.
1: 어머니들이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안저 검사가 이제 신생아도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의료진이 붙잡고 있기도 한다면서요.
1: 네, 그래서 일단은 관찰하는 의사가 필요하고요.
0: 네.
1: 옆에서 그 눈을 벌려주는 의사나 아니면 의료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아기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아기 이렇게 머리나 몸을 잡을 수 있는 한 3, 4명 정도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일단 검사할 때요.
0: 네. 그럼 검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1: 검사 시간은 사실 어느 정도로 자세히 보느냐 그리고 주변부를 많이 봐야 되냐에 따라 다른데요.
0: 네.
1: 일단 간단하게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눈 벌리고 뭐 1, 2분이면 금방 볼 수 있는데
0: 네.
1: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좀 이렇게 위험군에 속하거나
0: 네.
1: 조금 위험한 게 망막 박리로 진행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정확히 판단하려면
0: 네.
1: 한 5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0: 네.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1: 추가 검사로는 저희가 망막 안저 검사를 저희가 하게 되는데
0: 네.
1: 요새는 그 안저 카메라라고 해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서 남겨두는 기계가 있어서
0: 네.
1: 그런 안저 촬영 기계를 할 수도 있고 다른 걸로는 저희가 초음파를 이용해서 망막 박리나
0: 네.
1: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위험군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1: 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0: 네.
1: 그래서 1500g 미만 극소체중아들이 한 30에서 50% 정도에서 망막병증이 관찰되고요.
0: 네.
1: 이러한 비율이 좀 높아 보이긴 하지만 이 중에서 치료가 좀 필요한 심각한 단계는 10명 중에 1명, 10% 정도에 내에 불과합니다.
0: 네. 그럼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가 망막병증으로 확인되는 건 어느 정도인 건가요?
1: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체중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0: 네.
1: 뭐 1500g 미만인 경우에는 1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관찰되는데
0: 네.
1: 만약 1500g보다 더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그 주수가 뭐 미숙아라고 하면 저희가 뭐 예를 들어 36주, 40주가 안 된 아이들 다 미숙아라고 하는데
0: 네.
1: 36주, 32주, 한 30주 이상 태어난 애들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체중이 미숙아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체중이 그만큼 중요한가 보죠?
1: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저체중아에서 엄마 백 속에 머문 게 좀 짧게 되면은
0: 네.
1: 망막 혈관이 안 자라게 돼서 혈관이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체중이 적을수록 발생 빈도랑 심각도가 좀 높아지게 됩니다.
0: 네. 그렇게 체중과 관련이 있고요. 그럼 원인은 아무래도 신체 기관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게 문제인 걸까요?
1: 네, 정확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0: 네.
1: 핵심은 망막 혈관의 미성숙인데요. 신체 기관이 다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 일찍 세상에 나오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입니다.
0: 네. 망막 혈관의 미성숙 지적을 하셨는데 그 망막 혈관이 성장하지 못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정상 혈관이 끝까지 자라지 못해서 망막이라는 곳에 이렇게 저희가 모든 기관에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망막에도 필요한데요.
0: 네.
1: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아기 몸속에서 혈관을 만들라는 신호를 너무 과도하게 보내게 돼서
0: 네.
1: 이 과도한 신호 때문에 오히려 정상적인 혈관이 아니고 좀 약하거나 쉽게 피가 날 수 있고 혈관벽이
0: 네.
1: 좀 약한 불량 혈관들이 마구 증식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0: 네. 망막 혈관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망막 혈관이

0: 경우에는 망막이 결국 떨어져 나가서 망막 박리가 발생한 단계를 저희가 이렇게 망막 혈관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혈관의 질이 건강한가를 보는 거네요.
0: 네, 네.
1: 네. 그럼 안저 검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육안으로는 이상을 의심할 수는 없고 검사로 알게 되는 거죠?
0: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기들 눈을 보면은 뭐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까만자 흰자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거는 그걸 그 모양으로 저희가 막말 판단할 수는 없고요. 그 동공을 키워서 눈 안쪽을 들여다 봐야지만 즉 안저라고 망막 부분을 저희가 안저라고 하는데 안저 검사를 통해서만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럼 임신 중에도 의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0: 네, 일단 태어난 다음에 저희가 판단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어난 다음에 미숙아로 태어나서 산소 치료 같은 것을 받게 됐을 때 그 망막에 불량 혈관들이 자라나는 것을 저희 미수망막증이라고 해서 저희가 임신 때 미리 알 수 있거나 그런 건 없고 최대한 그 주수를 최대한 이렇게 늦게 태어나게 할수록 더 좋습니다.
1: 네. 뭐 1단계에서 5단계 앞서 말씀 주셨지만 병기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0: 병기는 혈관 모양을 보고 구분이 되는데 말씀드렸던 1에서 5단계 그 혈관 모양을 혈관 불량 혈관이 생기는지 보는 것도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3단계 정도에서 벌가 봤을 때 혈관이 좀 이렇게 구불구불해지면서 저희가 모양이 좀 안 좋아진 플러스 징후라고 하는데 이런 혈관이 굵고 구불구불하게 되는지를 저희 모양을 보고 종합적으로 단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1: 네. 그런 단계를 안저 검사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0: 네, 안저 검사가 필수 검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저 검사를 통해서만 저희 단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네. 혈관의 굵기나 모양을 보는 건가요?
0: 굵기 모양도 보고 정상적인 혈관이 어디까지 자라나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태어났을 때 사실 정상적인 혈관이 망막 끝까지 이렇게 다 자라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미숙아들 같은 경우에 망막 혈관이 자라지 않은 부위가 있거든요. 그럼 그쪽에 혈관이 없기 때문에 산소가 공급될 수가 없는데 그러한 부위에 혈관이 점점점 잘 자라 들어가는지 자라지 못하고 이상한 혈관들이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안전검사로 판단하게 됩니다.
1: 치료는 몇 단계부터 필요할까요?
0: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1, 2단계는 치료하지 않고 진행 여부를 보는데요. 저희가 3단계 정도 이상부터 혈관이 심하게 구불구불하게 되는 플러스 진행과 동반되게 되면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혈관에 변화가 생긴 범위라든지 혈관 상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치료를 결정하는 거네요.
0: 네.
1: 치료법은 다양한가요?
0: 다양하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은 뭐 이렇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혈관의 상태랑 침범된 구역에 따라서 저희가 치료법을 결정하는데 다행히 과거보다 치료법이 다양해지고 발전하고 있는데 크게는 레이저 치료 그리고 주사 치료 그리고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레이저나 주사 수술 치료 말씀하셨는데 치료 시기를 놓치면 레이저나 이런 항체 치료로는 안 되고 수술이 진행이 되는 거네요.
0: 그래서 조기 검진이 좀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렇게 단계를 이렇게 보다가 어느 정도 혈관이 좀 자라나지 않고 좀 불량 징후가 보인다 그러면 저희가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고 레이저 치료를 하는데도 계속 진행하게 되면은 주사 치료 아까 말씀하신 항체 치료를 통해서 좀 더 그런 불량 혈관들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치료도 계속 진행하게 돼서. 망막 박리 즉 주변의 망막 조직이 원래부터 좀 이렇게 박리가 돼 떨어지는 병이 생기게 되면은 그때는 레이저 주사 치료 효과가 없어서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안과적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1: 네. 레이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0: 레이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혈관이 자라나지 않은 구역을 레이저로 이렇게 상처를 일부러 내서 그쪽에 혈관이 필요하지 않게 만들어서 불량 혈관들이 생겨나지 않게 미리 예방하는 치료입니다.
1: 네. 그럼 주사 치료는 눈에 직접 주사를 넣는 건가요?
0: 네. 혹시 많이 들으셨겠지만 황반변성 어른 성인에서 많이 봤던 황반변성 치료에서 안구내 주사를 많이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주사의 용량을 좀 낮춰서 아기들 눈에 주사하게 됩니다.
1: 네.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수술법 분 다양한가요?
0: 사실

0: 말씀드린 것 중에 좀 수술까지 안 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1: 네, 그렇죠.
0: 수술까지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수술하게 되는데요. 네. 망막이 떨어진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망막 박리를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이 눈 바깥쪽에서 눈을 눌러서 망막을 밀착시키는 공막 돌륭술이라는 수술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눈 안쪽에서 유리체를 제거하고 망막을 붙여주는 유리체 절제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네. 일단은 실명을 부모님들은 가장 걱정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면 성장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실명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걸까요?
0: 네. 제때 검진 잘 받고 네. 치료만 잘 받으면 어떤 시기 지난 다음에 성인이 되어서 실명할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1: 네.
0: 대신 미성 망막병을 잃었던 아기들이 좀 크면서 고도 근시나 뭐 사시, 약시 등이 좀 생길 확률이 네. 미성 망막병증이 없던 아기들보다 좀 높기 때문에 실명 위험을 넘겼더라도 계속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꾸준히 받는 게 중요합니다.
1: 시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
0: 아무래도 망막 쪽 발달이 좀 느리거나 치료를 받아서 망막이 좀 약한 상태라면은 시력 발달이 좀 늦어지게 되는 약시가 발생 가능성은 조금 더 높습니다.
1: 네. 그래서 조기 발견과 치료가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요. 다행히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0: 네, 말씀드렸던 체중이 1500g보다 더 높고 그리고 주수가 한 28주보다 높은 주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80에서 90% 정도는 치료를 안 해도 초기 단계에서 저절로 멈추고 좋아지기 때문에 미수망박증 진단을 받았다고 무조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1: 네. 그럼 이거는 기다리면서 그냥 지켜만 보면 되는 건가요?
0: 네. 저희가 이렇게 예를 들어 저희가 NICU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미수가들 저희가 검진을 뭐 아이들 상태에 따라서 2주나 뭐 2주 간격의 망막 상태를 보면서
1: 네.
0: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나중에 그냥 태어나는 아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1: 그럼 조산이 예상될 때 이런 미수가 망막병증에 대한 검사나 치료 계획을 세운다거나 이러면 좀 더 빨리 발견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0: 네, 요새는 의료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조산이 예상되거나 아기가 좀 일찍 태어나게 되면 소아 청소년과 특히 신생아 중환자실과 안과 의료진 간의 협진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 주수와 체중을 계산해서 정확하고 완벽한 타이밍에 검사 날짜랑 치료 계획 등을 병원에서 다 이렇게 세팅해주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그런데 또 미수가 망막병증인 줄 모르고 있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나요?
0: 대부분 미수가로 태어나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그 신생아 중환자실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사실은 요새 신생아 중환자실에 이렇게 안과 협진 잘 되는지도 중요한데 대부분 안과 협진 잘 되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미수가 망막병증으로 진단된다고 해도 저절로 좋아지거나 또 여러 치료를 통해서 실명에 대한 걱정은 덜 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인데요. 부모들에게도 조언을 좀 주신다면은요.
0: 네, 저희 미수가 아이들을 보면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주사바늘 여러 개 꽂고 있고 그 와중에 또 이렇게 눈을 벌려가면서 눈 검사까지 이렇게 받는 걸 보시면은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하실 때가 많은데요.
1: 그러시죠.
0: 근데 미수 망막병증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사치료나 이런 게 좀 개발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때 발견만 되면 충분히 고치고 시력을 지킬 수 있는 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들은 부모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것들을 자책하기보다는 저희 의료진을 믿고 병원에서 이렇게 하는 정기검진 날짜나 검사를 이렇게 믿고 신뢰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1: 그럼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수가 망막병증의 치료를 경험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조심할 부분은 없을까요?
0: 말씀드렸던 약시나 사시 그리고 뭐 고도 근시, 굴절 이상 등이 좀 이렇게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일반적인 아이들은 눈에 별 문제 없으면 3돌 정도 됐을 때부터 안과 검진을 받으라고 이렇게 권유를 드리거든요.
1: 네.
0: 그런데 미수망막병증은 일단은 그 정상적인 아이들보다는 좀 더 일찍 그리고 뭐 한 달이나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검진을 저희가 권유합니다. 그런 검진 날짜를 잘 지켜주시고

0: 주시고 아이들 눈에 문제가 있는지 계속 잘 관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소아실명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미숙아 망막병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안과 임한웅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서인영의 신데렐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으로 알아보는 우리 집 주치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50대 남성이 주신 사연부터 보겠습니다. 듣고 말씀 나눌게요.
2: 제가 건선이 조금 있는데 심각한 상태는 아닌데 그래도 이거 완치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수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좋아지는 방향이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한 5년, 6년? 조금씩 생기다가 좀 심해져서 제가 병원을 한 2년 정도 다니면서 조금 좋아는 졌는데 완치는 안 돼서 건선 생긴 부위가 좀 간지럽거나 그런 게 좀 불편해요. 이게 건조하거나 신체적으로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 그럴 때 좀 악화되는 거예요. 제 이렇게 샤워나 하면 꼭 바디로션 발라서 건조한 상태가 안 되도록 하는 거랑 물을 좀 많이 마시는 거 그 정도랑 햇빛 비타민 D를 확장하기 위해서 맨날 낮에 한 30분 정도라도 산책을 꼭 하고 있습니다. 또 약을 끊으면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0: 네. 건선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건선이라고 하면 일단 외적으로 보이는 상태에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피부 경계도 뚜렷하지 않나요?
1: 네, 이제 건선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부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뚜렷한 질환입니다.
0: 네.
1: 특히나 이제 경계가 비교적 명확한 이제 붉은 반점 위에 하얀 각질이 좀 덮이는 형태가 특징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단순 건조한 피부라든지 습진과는 달리 병변의 모양과 경계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 변화 때문에 외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는 질환입니다.
0: 그런데 건선에도 가벼운 정도부터 심한 상태까지 좀 다양한가 보죠.
1: 그러니까 건선은 이제 경증부터 중등도 중증까지 이제 다양한 좀 스펙트럼을 보이는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는 이제 국소적으로 좀 작은 병변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경우에는 이제 전신에 넓게 퍼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 증상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관절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요. 질환의 범위가 이제 피부에만 국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선은 단일 형태가 아니라 개인에 따라서 증상의 범위라든지 심한 정도가 크게 달라지. 됩니다.
0: 그 중에서 사연 주신 분은 경증인 것 같은데요. 스스로도 심하진 않다고 하셨습니다. 경증인 경우도 많죠.
1: 실제로 건선 환자 중에는 사연처럼 이렇게 경증 형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부위에만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일상생활에 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경증이라고 하더라도 컨디션 변화라든지 뭐 계절 스트레스에 따라서 증상이 좀 악화되거나 그러니까 호전되는 그런 특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좀 사라지는 경우보다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건선은 경증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 만성 질환의 특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0: 건선을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1: 의학적으로는 이제 면역 반응에 이상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0: 그러니까
1: 정상적인 피부는 일정한 주기를 갖고 세포가 생성되고 이제 탈락이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건선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각질이 굉장히 과도하게 쌓이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세포가 굉장히 예민하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부의 염증 반응이 또 지속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건선이라는 거는 단순 피부 건조라든지 외부 자극이 아니라 몸 안에 어떤 면역 시스템하고 관련된 질환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질환이 치료가 잘 안 되고 면역 이상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진행되고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0: 각질도 문제가 되고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이라고 하셨는데 건선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1: 일단은 가장 특징은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이제 붉은 병변하고 그 위에 이제 덮여 있는 이제 하얀 각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팔꿈치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이제 두피와 같이 마찰이 좀 많은 부위에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질이 생각보다 좀 두껍게 쌓이면서 그러니까 비늘처럼 보이는 것도 좀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증상이 한번 생기면 이렇게 사라졌다가도 반복적으로 이제 재발하는 만성 경과를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건선이라는 거는 단순 피부 변화가 아니고 특징적인 모양을 가지고 반복되는 그런 만성 질환으로 보셔야 됩니다.
0: 뭐 경증이면 이제 특정 부위에만 제한적으로 좀 생긴다고는 하셨는데 그럼 증상에서도 경증과 심한 상태는 물론 다르겠죠?
1: 그렇죠. 이제 심한 상태라고 하면은 이제 전신에까지 다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증 건성 같은 경우에는 면적도 굉장히 크고 훨씬 더 가렵고 그다음에 각질도 훨씬 더 두꺼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영향을 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가려움이라든지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심하신 분들은 이제 관절 증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 건선의 범위라든지 증상의 강도라든지 그다음에 일상에 주는 영향까지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증, 중증, 중증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0: 증상이 좋아졌다가 나빠지기도 하고 그런가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상이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다가 하는 경과를 좀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피부 병변이 조금 좋아졌다가 그러면도 이제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아니면 이제 계절이 바뀌거나 그러면 다시 올라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날씨가 좀 건조하거나 뭐 술을 좀 드셨다거나 뭐 최근에 피로하다거나 그럼 또 이런 것들이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선은 한번 치료해서 완전히 끝나는 질환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증상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면서 악화되지 않게 관리하는 질환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0: 네. 그럼 건선이 생긴 부위가 아토피 피부염과 혼동

0: 하기도 하나요?
1: 그러니까 이제 건선은 아토피 피부염하고요. 찐하고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붉어지고 가렵고 각질이 생기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건선은 이제 경계가 비교적 뚜렷하고 하얗고 이제 두꺼운 각질이 덮이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가 좀 건조해지면서 가렵고 그러니까 접히는 부위에 잘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실제로는 이제 병변만으로는 구분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반복되거나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피부과 진료를 받으시고 이게 아토피인지 아니면 건선인지 구분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0: 네. 사연 주신 분은요. 건선이 생긴 부위에 가려움증이 불편하다고 하시는데요.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런가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건선에서는 이제 가려움증이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증상 중에 하나인데,
0: 네. 그러니까
1: 특히나 이제 피부가 건조하거나 각질이 좀 두꺼워진 부위는 자극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가려움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시게 되면은 이제 면역 반응이라든지 염증 반응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병변이 더 붉어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병변이 또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연처럼 뭔가 몸이 힘들거나 컨디션이 떨어질 때는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건선이라는 거는 이제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면역 상태라든지 이제 생활 리듬에 영향을 받는 질환으로 보셔야 됩니다.
0: 네. 뭐 건조하고 가렵고 해서 그런지 보습제도 열심히 바르고 햇빛 아래 산책도 하신다고 하는데요.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까요?
1: 네, 실제로 이제 보습제 사용하시고 햇빛을 좀 자주 쐬시고 하는 거는 건선 관리에서 이제 도움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건선이 있는 피부는 이제 장벽 기능이 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습제를 좀 꾸준히 사용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건조가 좀 줄어들고 각질이 생기는 걸 좀 완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특히 샤워하신 다음에 바로 보습제를 바르시게 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좀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적절하게 햇빛에 노출되는 거는 이 피부의 면역 반응을 좀 조절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선 변변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너무 과도하게 자외선을 좀 노출을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좀 자극이 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규칙적으로 노출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습하고 가벼운 햇빛 노출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0: 네. 다행히 경증이고 계속 관리는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증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꼭 지켜야 하는 부분이 뭘까요?
1: 그러니까 경증 건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꾸준히 관리하시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우선은 이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든 환경을 좀 피하시고 보습에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긁는다든지 자극을 주는 행동은 이 병변을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시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한데 스트레스는 이제 면역 반응하고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0: 네.
1: 음주라든지 그다음에 흡연하시는 경우도 이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어서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증 건선인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보다 이런 일상에서 자극을 좀 줄이시고 피부를 좀 관리하시게 되는 게 관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연도 들어보시죠.
2: 최근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 근육이 자꾸 빠지는데 왜 그런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골이 깊어져서 그리고 손에 근육도 많이 빠져서 이렇게 젓가락 집는 거가 되게 불편해서요. 그거는 한 두세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젓가락 집는 거에 좀 불편해서 포크로 사용하거나 그런 적이 있었어서 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검색해보면 나와 있는데 정확한 거는 잘 몰라서 일단 단추 끼는 것도 어렵고요. 그 일단 종이 같은 거 이렇게 떨어지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집던 거가 좀 불편하고요. 네.
0: 네. 50대 여성이 주신 사연인데요. 신경의 압박이 문제인 걸까요? 손가락 사이 근육이 빠지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어떨까요?
1: 이 엄지하고 검지 사이 근육이 좀 꺼지듯이 보이고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라고 하면은 신경 문제를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 부위에 있는 근육은 이제 손의 미세한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인데 그러니까 특정 신경의 지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근육이 빠졌다기보다는 신경 자극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그 근육이 위축되는 경우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연처럼 몇 달 사이에 변화가 생기고 뭐 젓가락질이라든지 단추 끼우기 같은 동작이 어려워 졌다라고 하면은 단순한 근육 감소로 보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경 압박이나 신경 손상 가능성을 포함을 해가지고 평가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0: 네. 그럼 이게 힘이 없어지는 걸까요? 마비나 감각 이상일 수 있는 걸까요?
1: 그러니까 단순하게 힘이 빠졌다기보다는 운동 기능 저하와 함께 신경 기능 이상이 동반된 상태로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초기에는 힘이 좀 약해지는 느낌으로 시작을 하게 되지만 네. 진행이 되게 되면은 어떤 미세한 손동작이 어려워지고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감각보다는 이제 운동 기능 저하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비라고까지 표현되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부분적인 신경마비에 가까운 상태로 좀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단순 근력 저하가 아니라 신경계에 이상이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미세한 손동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분도 젓가락 사용도 불편하고 단추 끼우는 일이나 종이를 집어올리는 것도 힘들다고 하세요. 어떤 검사를 받아보면 될까요?
1: 그러니까 이처럼 손 기능이 떨어지고 근육 위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네. 신경 기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신경 전도 검사하고 근전도 검사를 통해 가지고 네. 신경이 제대로 신호를 전달하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근육이 잘 반응을 하는지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통해 가지고 어느 부위에서 신경이 눌리거나 손상이 됐는지 네. 아니면 이게 말초 신경 문제인지 아니면 더 상위 신경 문제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목이라든지 팔 쪽 신경을 보기 위해서 MRI 같은 영상 검사를 이제 추가하기도 합니다.
0: 네. 그런데 신경 압박으로 인한 질환들이 참 많잖아요. 손목 터널 증후군도 그렇고 말초 신경 병증도 그렇지 않나요?
1: 네, 이제 손에 나타나는 신경 압박 질환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제 정중 신경이라는 게 눌리면서 손이 저리고 이제 기능 저하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팔꿈치 부위에 이제 신경이 눌리는 경우에는 손가락 사이 근육 위축과 같이 어떤 특정 근육 변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초 신경 병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신적인 원인으로서 뭐 신경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손이 불편하다. 나는 이제 증상만 가지고도 어떤 신경이 영향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양상이 좀 달라지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단을 위해서는 증상 위치하고 패턴에 맞춰가지고 신경학적 평가를 좀 하셔야 됩니다.
0: 사연 주신 분은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의 증상을 말씀 주셨는데요. 손가락 하나하나가 참 중요하고 그런 역할이 크죠?
1: 그렇죠. 이제 손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좀 많고 정교한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손가락 중에서 엄지하고 검지는 물건을 집거나 잡는 데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집기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손가락 사이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은 단순하게 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손의 어떤 정밀한 움직임 자체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작은 물건을 잡거나 방향을 조절하는 동작에서 먼저 불편감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손가락 기능이라는 거는 신경하고 근육이 함께 좀 작동하는 이제 정밀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작은 변화가 생기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증상이 2, 3개월 정도 이어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비교적 초기로 볼 수 있을까요?
1: 사실 증상이 2, 3개월 정도 지속됐다면 완전히 초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직은 좀 비교적 이른 단계에서 평가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근육이 눈에 보이게 꺼지는 변화하고 기능 저하가 동반된 경우에는 그러니까 단순한 경과 관찰만 두기로는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신경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로 가기 때문에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치료 결과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간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기능 저하가 동반되었는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늦었다라기보다는 지금 평가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 운동 기능 저하도 봐야 되고 신경 기능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분은 정형외과를 가야 할지 통증의학과를 가야 할지도 고민인 것 같은데 어디든 상관없을까요?
1: 일단 뭐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진료를 이제 먼저 고려하는 게 적절할 것 같거든요. 일단 정형외과에서는 뭐 신경 압박이라든지 구조적인 문제를 좀 평가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다라고 하면 이제 신경 검사로 연계가 좀 가능합니다. 이제 이런 신경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신경과에서 뭐 신경 기능 자체를 평가하고 그 말초 신경 병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게 되거든요. 뭐 통증외과도 도움이 될 수는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현재처럼 기능 저하가 있고 근육 변화가 있는 경우 라고 하면은 이런 정형외과라든지 신경외과 진료가 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0: 신경 압박이 원인이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1: 그러니까 압박이 원인이기 때문에 치료

0: 치료는 이제 압박을 줄이고 신경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초기라고 하면은 손의 사용을 좀 줄이고 보조기를 착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리 치료를 통해 가지고 신경 자극을 좀 줄여주는 방법을 먼저 시행을 하게 되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진통제라든지 신경통을 이제 조절하는 좀 약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사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통해 가지고 뭐 염증을 줄여주는 치료도 이제 고려를 하게 되고요.
1: 네.
0: 근데 다만 근육이 위축되거나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로 압박을 해소하는 또 치료를 고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아무래도 방치하면 점점 심해질 텐데요. 그런데 손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데 되도록 안 쓰는 게 좋긴 한가요?
0: 사실 손을 아예 쓰지 않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반드시 또 좋은 방법도 아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완전히 사용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경에 부담이 되는 동작을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반복적으로 손에 힘을 주시거나 손목을 과도하게 꺾는 동작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이셔야 되고요.
1: 네.
0: 일상적인 가벼운 사용은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보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끼시고 부담을 조금 줄이시면서 일상적인 가벼운 사용을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네. 일단 검사를 받고 원인부터 찾아야 되겠네요. 조심할 부분은 없을까요? 관절 변형으로 이어지거나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0: 현재 상태에서는 원인을 확인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1: 네.
0: 특히 이제 근육이 꺼지고 기능 저하가 동반된 경우에는 신경 상태를 정확하게 좀 평가를 해야 됩니다.
1: 네.
0: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손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좀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너무 강하게 쥐거나 손목을 꺾거나 아니면 장시간 같은 동작을 유지하는 거는 신경 압박을 좀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하셔야 되고요.
1: 네.
0: 그다음에 통증이 있거나 불편이 있는 경우에 계속 사용하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관절 변형 자체는 뭐 주된 문제는 아니지만 이 신경 문제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근육이 더 위축이 될 수가 있고 기능이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무리한 사용을 조금 줄이시고 얼른 평가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맞는 게 가장 중요한 관리일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 주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황치훈의 추억 속의 그대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자랑 끝에 쉬쓴다, 자랑 끝에 불붙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쉬쓴다는 동사 쉬쓸다의 활용형인데, 원래 쉬쓸다는 파리가 알을 여기저기에 낳다라는 뜻입니다. 이 속담은 너무 자랑하면 그 끝에 말썽이나 화가 생김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 또 너무 잘난 체 하며 거들먹거리면 일을 그르치게 됨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에 시험 한번 잘 봤다고 너무 거만 떨지 마. 자랑 끝에 쉬쓴다고 그렇게 다 아는 척 놀고만 있으면 이번엔 망치게 될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 뜻풀이에 나온 말썽이란 말은 일을 들추어내 트집이나 문제거리를 일으키는 말이나 행동을 뜻하는 우리 고유어 표현입니다. 보통 말썽을 부리다, 말썽을 피우다 같이 쓰지요. 이와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고유어 표현으로 일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말썽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는 바탕이나 원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큰일 앞두고 일집 버리지 말고 좀 더 두고 보세요. 괜히 나서서 일집만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말썽과 일집은 모두 첫 음절을 길게 발음한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죠.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보조기기 관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문성현입니다. 보조기기 관리사는 장애인이나 노력자들이 사용하는 이동 보조기기를 깨끗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저는 공구를 다루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긴장됐지만 지금은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과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서 디딤 씨앗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딤 씨앗통장은 아동이나 보호자, 후원자가 통장에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데요. 정부 지원금은 한 달에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적립금액은 성인이 된 이후에 학자금과 취업, 창업, 주거 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과 장애인 거주시설의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아동, 그리고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 가정의 아동입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국립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번이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의 작은 저축이 내일의 큰 희망이 될 수 있게 아동들이 디딤시아 통장 제도를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계 이슈 진단 건강한 생활 아이러브 스포츠 취업과 일자리 정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서울 동작구가 장애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동작형 장애등록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기존 저소득층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조기에 장애를 발견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마련됐는데요.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동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신규로 장애등록을 완료한 주민입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진단 검사비 영수증을 지참해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를 하면 됩니다. 부산광역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오는 17일까지 부산형 장애인 미래 일자리 양성 프로젝트 AI 디지털 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만 18세 이상 34세 미만의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25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분야 맞춤형 교육과 인턴까지 이어져서 사회 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는데요. 교육은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고요. 교육 후 8월부터 12월까지는 실제 업무 경험도 쌓을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부산 장애인 일자리 정보망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되고요. 온라인 신청 후에는 센터를 방문해서 접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문화날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위기상황 안심키트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재난이나 응급상황 등 위기상황에 필요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안심키트를 지원해서 장애인의 안전한 일상을 돕는 사업인데요. 모집인원은 등록장애인 20명이고 17일 오전 11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거나 활동지원팀 02-816-3644번으로 전화상담 후 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선정 결과는 개별 문자로 안내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날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곡 띄워드립니다.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나는